0: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 Our rival is very strong, but our team will not lose.
0: 여러분, 라이벌. Our rival is very strong. 우리의 상대팀이 매우 강해요. 하지만 our team will not lose. 우리 팀은 지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Will not lose라고 했으니까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 The fans cheered loudly, but the team lost a game.
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lost는 다른 표현 이런 거 아니고요. 위에서 나온 lose의 과거 형태입니다. lose의 과거 형태를 우리 lost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 The fans cheered loudly.
0: Cheer이라는 건요, 여러분, cheerleader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원하는 거죠? 팬들이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하지만 그 팀은 게임에서 뭐 했어요? 졌다가 되겠네요.
1: The fans cheered loudly, but the team lost a game.
0: 우리 lose의 과거형인 lost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더 좋겠습니다. lose, 지다였고요. 이어서 우리 player 알아둘게요. player. 이 player에서 play라는 표현이 경기를 하다입니다. 경기를 하다. 뒤에 있는 er은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player, 선수. 써볼게요.
1: P, L, A, Y, E, R.
0: 읽을 때는 player. 한번 더. player. 네,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a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famous, 유명한 soccer player이야. 뭐 하는 사람일까요? 축구 선수가 되겠죠? soccer player 하면 축구 선수고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baseball play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운동 종목을 나타내는 영단어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입니다.
1: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in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0: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언제? In the future이니까 미래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문 읽어볼게요. 시작.
1: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in the future.
0: 네, 같이 잘 읽어주셨죠? play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운동 종목 영단어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축구하면요. 영어로 soccer이라고 합니다. 축구, soccer. 그리고 농구는요. 농구는 영어로 basketball이라고 합니다. basketball. 농구에 있는 골대가 바구니 모양이죠? 이 바구니를 우리가 영어로 bas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sketball 하면 농구라는 스포츠고요. 또 이어서 야구입니다. 야구는 baseball. 뭐라고요? baseball.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인데요. 우리 배드민턴 읽을 때 배드민턴이라고 하지 말고 삼음절로 읽는 거예요. badminton. 한번 더. badminton. 네, 앞으로 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는 badminton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그대로 읽어요. 테니스. 테니스. 그리고 오른쪽에 배구라는 스포츠는 volleyball. V니까 volleyball 이렇게 읽어주어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스포츠 종목 영단어들은요, 읽고 쓰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교환해 보면서 꼭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 이렇게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로 시작해요. Player. Player. 자,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자, 이기다라는 단어는 win. 자, 그런데 질 수도 있어요. 1대5로 졌습니다. 우리 경기에서 지다라는 표현은요? lose라고 해요. 단어의 바...

주의해 주세요. lose. 자, 여기까지 오늘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별, 유일한 별은 바로 태양입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함께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같이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태양계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태양계 천체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태양계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태양계 안의 구성 천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고 출발을 할게요. 이 계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커다란 전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어떤 전체에서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커다란 전체 안에서 이루고 있는 그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의 모임, 집합,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계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의 구성 요소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느 한 요소의 변화가 생긴다면 다른 요소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 구성 요소들의 집합, 모임,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계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내가 이미 알던 내용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지고 온 것은요.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어때요? 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인 환경요인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는 거죠. 생태계, 마지막에 있는 개가 우리가 지금 정의한 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신경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경세포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이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의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순환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심장이나 이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바로 순환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태양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태양이 어떤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천체들의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한다면 태양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와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우리는 바로 태양계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본다면 일단 그 중심에 무엇이 보여요? 그렇죠. 태양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8개의 이 태양 중심으로 두고 공전하고 있는 8개의 천체, 바로 행성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태양을 중심에 두고 공전하고 있는 외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위성 그리고 혜성. 이 중에서 위성은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는 않습니다. 요런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구나. 그리고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구나라고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답들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천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구조를 계라고 한다던데, 그럼 태양계는 어떤 계이고 어떤 천체들이 함께 움직이며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줘. 태양계의 정의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을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림이나 예시로 태양계를 설명해주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거든요. 단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태양계의 주인공 같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바로 태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별이고요. 우리 태양계 내의 유일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태양계 중심에 위치하고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태양계의 그 중심에 존재하는 태양 하나의 천체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럼 그 다음에는요, 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8개의, 맞아요. 바로 행성입니다. 지금 수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요. 얘는 화성이에요. 이제 크게 갑니다. 목성이고요. 토성이에요. 그 다음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이라고 하는 8개의 행성이 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요. 대체로 둥근 모습 하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둥근 모습 하고 있는 거, 예전에는 행성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제는 행성의 지위는 박탈을 당했고, 얘는요 바로 외소행성, 그 중에서도 명왕성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요, 자체 중력에 의해서 둥근 모양은 하고 있지만 크기와 질량이 행성보다는 작아서 주변 천체에게 지배적인 영향이 작아서 우리는 외소행성으로 분류하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얘는요, 예, 크기가 지금 불규칙해 보이죠? 바로 소행성이라는 건데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대부분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이렇게 소행성대로 분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지금 저는 지구의 유일한 위성, 달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성도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고요. 지구의 위성은 유일한 달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은요, 바로 혜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고요. 얘는 먼지와 얼음으로 구성되면서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성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체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태양계는 태양, 행성, 외소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같은 다양한 천체가 있다고 들었어. 이 천체들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설명해줘. 표나 그림으로 정리해주면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요, 꼭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소? 동무, 친구가 무언가를 하면 덩달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이오. 오늘의 속담엔 동족, 휩쓸림과 관련이 있소.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하니?
2: 그래, 게임을 하면 오랫동안 하는 것이 큰 문제네. 내일부터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3: 우리 PC방에 가서 게임하자. 게임은 역시 함께 팀으로 해야 재미있지.
4: 게임을 하지 말자고 결심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모두 가니 나도 따라가야겠다.
0: 오늘의 속담,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시험 전날 게임을 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동무 따라 강남 간 행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자유당 정권 말기 서울의 명문초등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온 한병태는 급장 엄석대가 폭력과 위압으로 반 아이들을 지배하는 현실을 목격한다. 병태는 석대의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며 선생님께 고발해보기도 하지만 석대의 교묘한 조작과 선생님의 무관심 그리고 아이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고립되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다. 병태는 석대가 우등생의 시험지를 바꿔치기에 1등을 유지한다는 비리를 알게 되어 이를 폭로할 기회를 엿본다. 하지만 석대가 아이들을 이끌고 냇가로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내심 내키지 않으면서도 들뜬 아이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따라 나서게 된다. 결국 병태는 고발을 포기하고 석대가 아이들에게 거둔 돈으로 베푸는 유희와 권력의 단맛에 취해 그의 비행을 모른 척하고 공범자가 된다. 6학년이 되면서 젊고 유능한 새 담임선생님이 부임하게 된다. 선생님은 엄석대 중심의 왜곡된 학급 질서를 간파하고 시험 조작 사실을 밝혀내어 석대를 매질한다. 절대 권력자였던 석대가 선생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반아이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앞다투어 석대의 지난 잘못들을 고발하며 그를 비난한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 것을 견디지 못한 엄석대는 학교를 뛰쳐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고 남은 아이들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민주적인 질서를 배워나간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던 병태는 휴가지에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엄석대를 우연히 목격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이 작품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권력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배운 속담을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병태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석대와 그 무리에게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냇가로 놀러 가는데 따라 나서는 장면이요. 또한 남에게 이끌려 줏대없이 행동하는 학급 친구들의 모습도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0: 오늘의 속담, 동무 따라.

강남 간다였어.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동무가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 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교우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어. 그대의 주관에 맞게 참된 길을 걸어가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걸음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걸음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걸음종이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용액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걸음종이의 한쪽은 플러스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극이 됩니다. 걸음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걸음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걸음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걸음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색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이동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듣기 말하기 영역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어떤 개념을 담고 있을지 우리 개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내용은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친구들과 또는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 싸우는 모습을 또 목격하기도 하고 할 텐데, 자, 우리가 이 대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 너랑 더잘 지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과 대화의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상대방을 무엇하고, 그렇죠,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그렇죠.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한다고 해서, 나는 다 괜찮아. 내가 다 양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것, 서로가 바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우리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화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조정을 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를 파악해 줘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들었지? 상대방은 어떤 감정일까?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원하는 건 뭐지? 욕구는 뭐지? 저 친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갈등이 발생한 뭘 분석해야겠어요? 그렇죠. 원인을 분석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면 상황이나 이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주어야겠죠.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러저러해서 여기에 이제 사실이 들어가 줘야겠죠? 네가 이러저러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라고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주는 거죠. 나는 이러저러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피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조정 대화의 방법, 이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대화를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효과가 되겠죠. 첫 번째,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 즉 욕구는 무엇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효과.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갈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키워져요. 아, 사실이 이러했구나. 우리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이러했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게 되고,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또 묘안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바를 조정해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대화의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제시된 1번부터 5번 중에서 무엇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에 속하는가 살펴보면 되거든요. 1번,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는 대화. 자, 여러분,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갈등이 효과적으로 조정됩니까? 아니죠. 나막 속상한데 안 속상한 척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갈등 조정 대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넘어가는 대화 아니고요. 감정보다는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대화. 이러저러 했잖아. 사실 막 체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그랬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공감 능력도 키워진다고 했잖아요. 감정보다는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대화 아니고요.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주장하여 이기는 대화. 자, 여러분, 내 주장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서 이기면 그 갈등이 조정이 됩니까? 친구의 기분은요? 친구의 감정은요? 그쵸? 주장해서 이기는 대화 아니고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반성하게 하는 대화.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란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리고 나의 감정, 바람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진솔하게 표현한다. 자,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갈등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예시로 알맞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야, 너는 항상 약속을 어겨.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속을 어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항상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긴 건한 번인데 그걸 항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과장해서 표현한 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갈등이 조정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될수 없고. 자, 2번. 왜또 그렇게 행동했어?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탓하는 말이 되겠죠. 자,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상대를 탓하고 있기도 합니다. 넌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자, 이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도

나의 감정을 바람직하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나한테 넌 실망을 줬어. 자, 이것은 바람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5번. 이번에 나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조금 속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대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나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로 하여금, 이 상대방의 행동으로 하여금 나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나 조금 속상했어. 라고 하는 진솔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해줘야 우리가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에서 필요한 태도 두 가지를 쓰래요. 자, 여러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난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이 있거나 바라는 바가 있거나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진솔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태도가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요소가 잘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해봤고요. 이 내용과 관련한 수행평가, 어떤 내용이 등장할 수 있을지 우리 수행평가 따라잡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단원이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갈등 상황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이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1번도 그런 유형입니다. 지금 대화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득점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친구와 갈등을 겪습니다. 자, 지금 태환이와 준희의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태환이의 말과 준희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 적절할지 고르고 그 까닭을 써보래요. 자, 먼저 태환이의 말입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못했지만 다음 공격은 꼭 성공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한 상황에서. 자, 다음 준희. 야. 내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실수한 적 없어? 아, 나도 짜증나니까 그만 좀 해. 라고 말하는 거야. 어머, 이거 답이 너무 쉽다. 자, 여러분, 태환이처럼 말해야 되겠어요? 준희처럼 말해야 되겠어요? 그쵸. 태환이처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태환이의 말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더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준희와 비교했을 때 태환이의 말의 장점은 뭡니까? 그렇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 상황이 우리 팀 친구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서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환이의 말의 장점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1번과 2번의 활동을 해보자 입니다. 지금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민이와 태희의 대화거든요. 정민이가 넌왜 항상 자기 생각만 하니? 진짜 답답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희가 너도 맨날 내말 무시하잖아. 정민이가 내가 언제 오히려 네가 내 의견을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나도 열심히 하자는 건데 너는 틀렸다고만 하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갈등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화에서 갈등이 악화된 이유를 설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쓰래요. 자, 그러면 이 대화에서 갈등이 악화된 이유는 뭡니까? 그쵸. 지금 서로의 입장은, 이렇게 고려를 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죠. 너도 맨날 내말 무시하잖아. 네가 내 의견을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추궁하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탓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점점 더이 대화의 갈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다면 나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또는 우리 서로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면 좋겠어.

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대화를 나눠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껴라거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때? 나의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해서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대화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에 고쳐 쓸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네가 이러이렇게 하면 사실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진솔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건 계속해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조금 지양해주면 좋겠죠. 경계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을 경계한다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서술형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따라잡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우리 대화 상황을 글로 살펴보고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은요, 두 친구의 대화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장면을 우리 가와 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입니다. 대화가 제시되어 있고요. 교과서를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친구 사이의 갈등, 그리고 화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과 바람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있고요. 갈등이 드러나는 대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모두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아, 내가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제시된 건 갈등을 악화시키는 대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에 제시된 대화를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나는요,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도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약속을 하고 갈등을 키울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대화의 모습은 가겠어요? 나겠어요? 그렇죠. 나가 되겠죠. 자, 우리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이와 혜주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진경이가 이렇게 말해요. 박혜주, 나 국어책 좀 빌려주라. 라고 하니까 혜주가, 국어책? 야, 싫어. 너 저번에도 역사책 빌려갔다가 아직도 안 돌려줬잖아. 나도 오늘 국어 수업 있어서 못 받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진경이가, 와, 친구끼리 쪼잔하게 뭘 그러냐? 역사책은 내가 깜빡했어. 국어책이랑 같이 바로 불려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혜주가, 뭐? 쪼잔? 너 나한테 교과서 맡겨놨어? 나도 곤란하니까 그러지. 너는 빌려가놓고 돌려주지도 않은 주제에 화낼 자격이나 있냐? 라고 말하면서 갈등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어. 야, 진짜 웃긴다. 교과서 하나 갖고 치사하게 구네. 너한테 다시는 안 빌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친구 관계가 잘 유지가 될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이 가의 대화의 장면을 보면 이 진경이와 혜주의 대화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대화 이후의 장면입니다. 자, 진경이와 혜주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혜주야, 너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그 대화를 나눴으니까 이제 혜주 별로 뭐 말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경이가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합니다. 아, 있잖아. 내가 미안해. 아까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를 빨리 빌려 한다는 생각에 말을 함부로 한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내 태도에 너도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라고 하면서.

이 내가 너였어도 서운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감정에 뭐 해주는 거야? 공감해 주는 거죠. 아, 그래, 나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내가 교과서 잘 챙겨오고 너에게 빌리게 되더라도 바로 돌려주도록 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관계 유지잖아요. 그쵸? 우리 관계를 더잘 쌓아나가자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약속,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경이가. 자, 해주. 나도 화내면서 대답한 거 미안해. 너도 아까 나 때문에 기분 안 좋았지? 라고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다시 한번더 이해해주고 있고, 진경이. 나도 사정이 있었던 거라 내 부탁 들어주기를 바라긴 했지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해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너랑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라고 하면서, 나도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는 진경이와 해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굳건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에게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와 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의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우리 가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역부터 이렇게 미음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기역부터 볼게요. 진경이가 혜주를 부르면서, 야, 나 국어책 좀 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진경이 혜주에게 요청하는 내용. 맞나요? 맞아요. 국어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맞습니다. 자, 니은. 혜주가 이렇게 말해요.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도 오늘 국어 수업 있어서 못 받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혜주가 진경이에게 국어책을 빌려주기 어려운 이유. 내가 너에게 책을 못 받으면 곤란해. 맞나요? 응, 맞아요. 자, 디귿. 친구끼리 쪼잔하게 뭘 그러냐? 입니다. 자, 진경이가 혜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국어책을 빌려주지 않는 혜주의 행동에 대한 진경의 비난의 표현. 맞죠? 야, 너 쪼잔하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혜주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혜주가 뭐? 쪼잔? 너 나한테 교과서 맡겨놨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혜주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부탁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나한테 교과서 맡겨놨어? 뭐? 쪼잔? 이런 말이 지금 자신의 부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혜주의 말은 진경이의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너 지금 나한테 쪼잔하다고 했냐?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부탁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미음. 너한테 다시는 안 빌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갈등이 악화되었다. 그쵸.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대화를 보기와 같이 수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우리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 대화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고쳐보는 겁니다. 혜주야, 나 오늘 1교시에 국어책이 꼭 필요해서 마음이 급한데 혹시 빌려줄 수 있을까?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돌려줄게. 근데 너 지난번에 빌려간 역사책을 아직 못 돌려받아서 나좀 걱정돼. 나도 오늘 국어 수업이 있어서 안 돌려주면 좀 곤란하거든. 라고 하니까 진경이가 그때 바로 못 돌려줘서 미안해. 1교시 끝나자마자 역사책이랑 국어책 모두 바로 가져올게. 라고 하고 혜주가 알겠어. 그럼 이번엔 빌려줄게. 근데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진경이가 고마워. 다음부터는 나도 꼭 챙겨올게. 라고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진경이는 국어책이 필요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쵸. 1교시에 국어책이 꼭 필요해서 마음이 급한데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혜주는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자, 근거 뭘 들었어요? 그렇죠. 나 지난번에 빌려간 역사책 아직 못 돌려받아서 걱정돼. 라고 하면서 들어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경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을 돌려줄 시점을 명확히 약속하고 있다. 사과하고 있죠. 그쵸. 그때 바로 못 돌려줘서 미안해. 그리고 나 오늘 빌려간 책이랑 저번에 그때 못 돌려줬던 책 언제 가지고 오겠다. 그렇죠. 1교시 끝나자마자라고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4번. 혜주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혜주는 자신

해주가 바라는 바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죠. 해주가 바라는 바 뭐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해주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요구하기보다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틀렸고요. 5번. 진경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 맞나요? 진경.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할게. 그리고 고마워. 다음부터는 꼭 챙겨올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바라는 바까지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나에 나타난 두 사람의 욕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진경이와 혜주, 이렇게 진경이의 대화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경이는 무엇을 원합니까? 나 앞으로는 잘할게. 나 예전처럼 그렇게 안 돌려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교과서 잘 챙겨오고 너에게 빌리게 되더라도 바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경이가 원하는 바라면 혜주는 뭡니까? 진경이로부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존중, 사과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죠. 나는 내가 원했던 건 약속하는 말 그거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리고 너가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물건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속상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혜주의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합해 보면 진경이 같은 경우에는 신뢰 회복, 그리고 혜주 같은 경우에는 존중과 사과를 이야기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나의 A부터 E 중에 보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건데, 보기에 제시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자, 내 태도에 너도 기분이 상해서 우리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난 그냥 네가 역사책이랑 국어책 꼭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이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진경. 내가 너였어도 서운했을 것 같아.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너였어도 서운했을 거야. 속상했을 거야. 라고 공감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자, 앞으로는 내가 교과서 잘 챙겨오고 너에게 빌리게 되더라도 바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바라는 바에 맞춰서 내가 할수 있는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너랑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은 A부터 E 중에 무엇을 골라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C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감정을 솔직히 밝히되 비난하는 표현을 배제한다. 좋은 방법이고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지금 사실이 어떤지 정리를 하고 해결 방법 같이 찾아 나가줘야 되겠죠.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해 단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자고 이야기했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생각, 감정, 욕구를 헤아리고 존중한다.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서 진경의 발화 중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을 찾고 그 표현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진경이의 발화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박혜주, 나 국어책 좀 빌려주라. 친구끼리 쪼잔하게 뭘 그러냐? 역사책은 내가 깜빡했어. 국어책이랑 같이 바로 돌려줄 테니까. 또는 자격? 진짜 웃긴다. 국어서 하나 갖고 치사하게 구네. 너한테 다시는 안 빌려. 여기서 여러분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 그리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데,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건 이런 말이죠. 친구끼리 쪼잔하게 뭘 그러냐? 친구를 쪼잔한 사람을 만들고 있고, 교과서 하나 갖고 치사하게 구네. 친구를 치사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화가 갈등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상대방을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한 문장으로 써주라고 했으니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에서는 갈등을 악화시키는 대화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서 표현하면 좋겠는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뉴런은 무엇인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동기화는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갈등 조정 대화법을 소개해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도 변함없이 문법의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의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마다. 자,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 현재 시제를 필요로 하고요. 동사는 현재형으로. 주어는 누구예요? Tony and Sam. 그러니까 정답, 그렇죠? 1번의 play가 정답이에요. Tony와 Sam은 play badminton, 배드민턴을 친다.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1번의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반면에 2번은요. Last year, 지난해, 작년에 과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답, 그렇죠. 3번 보기였죠. They bought a new car. 그들은 새 차를 샀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언제? 지난해, 작년에. 3번. 자, 미리 보이고 있죠.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Hee-jin will have a party. 희진이가 파티를 할 것이다, 파티를 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will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4번에 tomorrow, 내일. 이게 정답이 되겠죠. 희진이는 내일 파티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그러네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가 나와줬고요. 나의 개가 아팠다. 그렇다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보기 가운데 어젯밤을 얘기하는 last night 바로 정답 되겠죠. 4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5번 문제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tomorrow가 보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next year. 전부 다 여러분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우리 미래 시제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정답, 그렇죠. 4번이에요. will 나와주고요. 뒤에 동사 원형 보여야 됩니다. 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is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의미는 뭔가요? It will be cold tomorrow. 내일 날씨가 추울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수잔이 내년에 16살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문장이네요. 5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진 6번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쿡의 형태를 묻는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그렇죠, 5번입니다. 일단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간 문장은 의문문이고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 현재형 아가 보이죠. 그리고 앞에는 what이 보이네요. 무엇이라는 의미예요. 자, 비동사 현재형이 주어 앞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쿡 같은 경우에 동사 원형 안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아 그러네요. 비동사 현재형이 있으니까 쿡에다가 ing를 붙여주는 형태로 바로 현재 진행형 문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What are you cooking? 너 무엇을 요리하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I am cooking. 나는 요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cook a roast 하게 되면 로스트 요리를 하다. 고기를 구워 요리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내가 고기를 구워 요리하고 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네요.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야, 그거 맛있어 보인다 라고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현재 진행형 문장 완성시켜주는 문제가 바로 6번 문제였고요. 5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7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 일단 gardener 정원사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여러분들 water가 동사로 물을 주다 라는 의미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 현재형 is가 나와주고요, 우리 water, 물을 주다. 자, 철자가 우리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지만 water 앞쪽에 강세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ing를 붙여줘요. 현재 진행형 문장이에요. Is the gardener watering the flowers?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니? water가 우리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현재 진행형 문장으로 그 정원사가 꽃에 물을 주고 있니? 자, 그러면 긍정의 답이면 yes라고 나와 주고요. 그다음에 the gardener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불분명하죠. 하지만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여러분들. he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거야. 당연히 the gardener 정원사 한 명이기 때문에 they로 받아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긍정의 답 yes, he is가 정답 되겠네요. 만약에 부정이라면 no, he isn't. 이것도 정답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기에는 우리 긍정의 답만 보이기 때문에 7번의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8번 갑니다. 자, 보기와 같이 동사 형태를 바꾼 것중 어색한 거를 골라준 문제였고요. 결국 동사의 ing 형태 묻는 문제였죠. 보기 가운데 어색한 거는 그래 여러분들. 자, 지금 바로 1번 보기. 타이가 우리 묵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요. I로 끝나잖아요. I로 끝나는 경우에는 I를 Y로 바꿔주고 ING를 붙여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C. 그런데 얘 이가 긴이 발음을 만들어내거든요.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ING를 붙여줄 때 이를 없애지 않고 그냥 ING를 붙여줬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8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 형태가 맞아요. 9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자, 우리 보면 첫 번째 문장은요. The woman 나와주고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is가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가 동사 원형 나와주고 불가능하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그러네요. 현재 진행형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죠. 비동사는 이미 현재형 나와 있기 때문에 read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 woman is reading a novel. 그 여자가 소설을 읽고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장 지금 보니까 의문문이고요. 주어 앞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돼요. 주어는 the old man. 그 나이 드신 남자분, 할아버지를 얘기하고요. 뒤에 보면 enter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동사인데 ing를 붙이고 나타났죠. 여기도 진행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우리 보기 가운데는, 자, 비동사 우리 현재형이 reading과 함께 짝지어진 보기가 있네, 여러분들.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 여기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는 겁니다. Is the old man entering the Italian restaurant? 그 할아버지께서 이탈리아 식당에 들어가고 계시니?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죠. 됐죠? 첫 번째 칸에 우리 reading이 정답이었고요. reading이 들어가 있는 보기 가운데는 자, 3번과 5번 is냐 아냐 두 번째 빈칸에 보기로 나와준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가 the old man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 is가 나와주는 거예요. 9번에 3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문제.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바로 정답 가볼게요. 2번 보기 정답이었죠. 자, 히든이란 단어는 새끼 고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새끼 고양이가 is 다음에 그런데 동사 원형이 lies요. 거짓말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눕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is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ing 형태 만들어줄 때는 i로 끝나니까 i를 y로 바꿔주고 뭘? i를 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ing를 붙여줍니다. 이 형태가 맞는 거죠. 자, 새끼 고양이가 is lying. 누워있다. 어디에? On my blanket. blanket이 담요요. 내 담요 위에. 그치요? 새끼 고양이가 내 담요 위에 누워있다. 자, 우리 lying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형태가 되겠고요. 10번에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11번. 다음 문장을 과란의 문장으로 바르게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자, 원래 주어진 문장은 현재형의 동사가 나와줬고요. 과거 시제, have를 헤드로 바꿔준 거 잘했죠? 현재 의문문, 바로 2번 보기가 문제가 되네요, 여러분들. 자, 보면 현재 의문문인데요. Grace and Tommy가 주어이기 때문에 두가 앞으로 나와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두 동사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주어 나와준 다음에 뒤에는 그래요.

동사 원형 보여야 됩니다. 챕터 2의 내용을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having이 아닌 have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미래 시제니까 will have로 바꿔준 거 잘했고요. 4번은 과거 진행형이니까 were having 잘 바꿔줬네요. 현재 진행형 5번 같은 경우는 are having으로 바꿔준 거 역시 잘했고요. 우리 11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지요. 자, 12번.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정답 바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12번의 정답 바로 2번 보기였지요. 왜냐면 나의 사촌이 is having, 가지고 있다, a motorbike.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한대 가지고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러네요. have란 동사가, 자, 가지다,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is having이 아니라, 자, has로 바꿔주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유나 상태를 나타낸 동사는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에 우리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같은 유형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지요. 과거형 써주면 안 되고요. 현재형의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was가 아닌 is가 맞는 문장입니다. 13번에 우리 1번 정답 확인해 주시고 이어지는 14번째 문제 대답에 대한 질문으로 알맞은 것. 자, 여러분들, 답이요. will을 활용해주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He will hike the mountain. 그가 산을 하이킹할 것이다. 산을 등산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will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보기 가운데 그러네요. 3번이 보이고요. will이 나와주고, what will Jeremy do tomorrow? 제레미가 내일 뭐할 것인지를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he will hike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will을 이용한 문장으로 답해준 거예요. 14번째 문제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제는 보기에 밧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걸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비동사 현재형의 밧줄이 그어지고 그다음에 그렇지요. going 다음에 to가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전부 다 비동사 현재형 나와주고요. going 다음에 to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문제인가요? to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the library, 그 도서관, 뭐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도서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면 1번에 to 다음에 travel, 동사 원형 보이죠? 2번도 마찬가지요. to 다음에 it, 동사 원형 보이죠? 3번도 to 다음에 live, 동사 원형 보이네요. 5번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비동사 나와주고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그렇지요. 바로 4번 보기예요. 왜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the mall, 쇼핑몰을 얘기해 줍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 바로 같은 쓰임으로 의미가 뭔가요? 소라가 자, 쇼핑몰로 가고 있다. 뭐 하려고? 옷을 사려고.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동사 현재형과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기 때문에 뭐말할 것이다, 뭐말 예정이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우리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16번, 17번. 관할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넣어주는 건데요. 16번은, 보세요, 여러분들. Mr. Lee가 주어이고요. Always. 항상, 늘, 이란 의미야. 그러니까 항상, 늘. 자, 보세요. 뒤에 또 when이 보이네요. 뭐뭐 할 때, 이 의미를 사용 가능하고요. 그가 집에 있을 때 항상 뭔가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동사는 현재형이 맞겠죠. 우리 Mr. Lee가 주어이기 때문에 read의 모양은 s를 붙여준 with 정답이 되겠고요. Mr. Lee는, 이 쌤은 항상 책을 읽으신다. 뭐할 때? 그가 집에 머물 때, 집에 있을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7번. 자, 여기는 지난 일요일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당연히 write 이란 동사 과거형으로 wrote 이게 맞겠죠? 유진이가 wrote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일기를 썼다. 언제? 지난주 일요일에.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을 be going to를 사용하여 바꿔서 주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 잘 나온다고 얘기했죠. 바로 will이

들어간 문장을 be going to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will은 주어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be going to는 주어에 맞게 am이나 is나 are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는 Clara라는 3인칭 단수조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렇죠. is가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going to play the piano with Mino 이런 식으로 Clara is going to play the piano with Mino. 클라라는 미노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주어에 맞게 비동사를 결정해 주는 거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주는 것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진 19번째 문제. 과라는 말을 사용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써주는 건데요. 여기는 질문에, 자, 주어에 맞게 우리 are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going to 동사 원형 보이고 있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너 오늘 뭐할 거니? 오늘 뭐할 예정이니?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활용됐기 때문에 뭐할 건지, 역시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활용한 문장을 써주는 것이 바로 문제가 의도한 바가 되겠고요. 너가 오늘 뭐할 거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I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자, am이 나와주고요. 축약형, I'm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going to study. 공부할 것이다. At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I am going to study at the library. 또는, I'm going to study at the library.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진 문제.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서 주는 문제인데요.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rain이 여러분들, 비가 오다는 동사를 활용 가능하잖아요.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에 주어 자리에 보이는 it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이다.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라는 문장이에요. 의문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거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비동사가 들어간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내보내준다고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Is it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바로 정답이에요. 20번까지 봤고요. 21번.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대답을 써주는 건데요. Jenny, did you drink lemonade at the cafe? 너 카페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셨니? 라고 얘기해요. 자, 제니에게 물어본 내용이에요. 근데, 자, 긍정의 답이 나올지, 부정의 답이 나올지 어떻게 아나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I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 watermelon juice. 뭐야, 여러분들? 수박 주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레모네이드를 마신 것이 아니라, 수박 주스를 마셨다. 라는 응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부정의 답이 나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no, I didn't. 그 다음에, 자, 내가 수박 주스를 마셨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drink가 마시다라는 동사 원형인데요. 여기는 이미 과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제니야, 너그 카페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셨니? 아니, 마시지 않았대. 수박 주스를 마셨다는 얘기예요. drink에 과거형을 필요로 합니다. 불규칙이죠. 어떻게? I가 A로 바뀌죠? drank. 됐나요? 21번까지 봤고요. 자, 이어지는 22번부터 24번까지는 우리말과 같도록 과라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는 오늘 밤 케이트와 데이트를 하려고 한다. 그 얘기는 케이트와 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뭐가 보이나요? 비동사 going to가 보입니다. 비동사 going to 동사 원형 활용해 주는 문제였고요. 그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he에 맞게 is가 나온 거고 is going to 다음에 자, 데이트를 하다라고 얘기할 때 have a date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지 얘기할 때는 with 다음에 그 대상이 나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with Kate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언제? 오늘 밤. tonight. 문장 맨 마지막에 써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정답은요. He is going to have a date with Kate tonight. 이런 식으로 22번에 정답까지 우리 확인해 봤고. 자, 이어질 문제. 그녀는 멋진 주말을 보내고 있니? 자, 뭐뭐하고 있다. 바로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전달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의문문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동사에다 ing를 붙여준 우리 현재 분사가 나오는 건데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그렇죠. 비동사 우리 주어 앞으로 나와줍니다. 여기는 그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울이 is가 나오는 건데 의문문이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is가 먼저 she 앞으로 문장 맨 앞에 is가 보이는 거고요. 이 she 다음에 ing, having, 그 다음에 멋진 주말, a great weekend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면 정답 되겠네요. Is she having a great weekend? Is she having a great weekend? 바로 23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미나의 아버지는 30분 전에 거실을 청소하고 계셨다. 30분 전에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계셨다. 청소하고 있었다. 뭐하고 있었다. 뭐 이런들? 바로 과거 진행형이 전달하는 의미예요. 일단 미나의 아버지가 주어 자리 보여야 되겠죠? Mina's father.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 만들어주기 위해 비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ing를 붙여준 cleaning이 나오는 거죠. 자, Mina's father was cleaning. 미나의 아버지가 청소하고 계셨다. 뭐를? 거실을. The living room. 언제? 30분 전에. 30 minutes ago. 정답이 여러분들. 됐죠? 핵심은 바로 과거 진행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5번입니다. 관련 동사를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는 뒤에 뭐가 보이나요?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go는 went. 과거형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에밀리가 went to the gym. 체육관에 갔다. 언제? 한 시간 전에.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여러분들 여기도요. 그녀가 거기서 샘을 만났다. 우리 meet 이란 동사의 과거형 met 정답 되겠죠? Now. 지금 현재 they are 나와주고 여러분들 이미 they에 맞게 비동사의 현재형 are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동사인 go는요.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그렇지요. ing 형태로. 바로 지금. 자,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going이 정답 되겠고 now they are going. 그들이 지금 가고 있다. 어디로? To a Korean restaurant. 한국 식당에 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They are going 나와주고 이러는데 빈칸이 나와주는데 아, 자 지금 내용상으로 지금 한국 식당에 가고 있고요. 그들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미래를 나타내줘야 돼요. 비동사 are 나와주고요. going 보이니까 우리는 to 동사원형. 바로 be going to 동사원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빈칸에 to have가 정답 되겠죠. They are going to have 비빔밥 for lunch. 그들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을 것이다. 됐죠? 25번까지 봤고요. 자, 이어지는 26번, 27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주는 문제 유형인데요. 일단 26번 보니까 What is Mino doing? 민호가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 질문에 뭐가 사용됐죠?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민호라는 주어에 맞게 비동사는 현재형 is가 나와줬고요. 우리 하다라는 동사 do를 가지고 do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로 바꿔줬네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민호 앞으로 비동사가 나와준 겁니다. What is Mino doing? What이 무엇입니까? 민호가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는 자 뭐하고 있죠, 여러분들? 민호가 자전거를 타고 있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라고 얘기할 때그 타다란 동사로 ride 이 동사를 활용해 주고요. 근데 우리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진행형으로 답해 줘야 돼요. He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is가 되겠고요. rid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분들 이로 끝나고 이가 발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 빼버리고 ing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자, 자전거 한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A bike 또는 a bicycle도 가능하지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볼게요. He is riding a bike 또는 bicycle 이런 식으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자, 이어지는 27번입니다. 요번에는 grace가 주어이고 여러분들 앞에 is가 나와줬죠. run이라는 동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모음 하나 자만으로 끝나주기 때문에 ing를 붙여줄 때 뒤에 나온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ing를 붙여줍니다. 현재 진행형 문장이고요. grace가 지금 뛰고 있니? 그리스는 여러분들 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No, she isn't. 됐죠? 자, 그녀가 뭐 하겠죠, 여러분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죠. 우리 sit 이란 동사. 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she에 맞게 비동사는 is가 나와줬기 때문에 ing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는 모음 하나, 자만으로 끝내주기 때문에 뒤에 나온 자만을 한번더 써주고 ing를 붙여주죠.

0: 바로 sitting이 정답이 되겠고요. She is sitting on the bench. 그녀가 벤치에 앉아서 and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기출문제 27번까지 봤고요. 이제 남은 3개의 문제 풀고 나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은 Amy is 10 years old. Amy는 10살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She has a little brother. 그녀가 남동생이 한명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자, 그럼 몇 살이죠? 5 years old. 5살이에요. Amy was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an hour ago. 그런데 여기에 과거 진행형 사용된 거 보이시나요? Amy 맞게 was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water, 우리 물을 주다 라는 동사로 활용 가능했죠. 과거 진행형 만들어주기 위해 ing 형태가 된 겁니다. Amy가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In the garden. 정원에서 언제? 한 시간 전에. 그런데 자, 지금 28번 문제가 What was Amy doing an hour ago? Amy가 한 시간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지요. 바로 이 문장이 정답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Amy가 이미 자, 질문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Amy 반복하지 않고요. She라는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he was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바로 빈칸의 정답이에요. She was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그 다음에 an hour 것까지. 한 시간 전에 그녀가 정원에서 꽃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바로 28번의 정답 확인됐고요. 이어지는 문장 보도록 합니다. Her brother was playing with his toy truck at that time. 그의 남동생은 was playing, 놀고 있었다. With his toy truck, 그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at that time, 그때에. Now, 지금은 they are washing their hands. 그들은 그들의 손을 씻고 있다. 됐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29번. How old는 나이를 물어볼 때 사용되는 편이죠.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누구의 나이를 물어보는 건가요? 에이미의 남동생의 나이인데, 자, 내년에 몇 살이 될 건지를 물어봐 줍니다. 자, 지금 에이미가 10살이고요. 남동생은 he is 5 years old.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년이면 몇 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will을 이용한 질문이기 때문에 will을 이용한 답을 해주면 안전한 정답이 되겠네요. 확인해 봅니다. He will. 또는 축약형 he'll. 그다음에 비동사 원형 나와주고요. 6 years old.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 확인해 주면 돼요. 그는 내년에 6살이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됐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가, 자, 현재 5살이니까 당연히 내년에는 몇 살이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30번 문제인데요. 요번에는, 자,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의문문인데, 일단은 우리 hide and seek, 바로 숨바꼭질을 얘기하고요.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을 하다란 표현이에요.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에이미와 그녀의 남동생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죠? They are washing their hands. 그들이 그들의 손을 씻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no, they aren't. 그리고 우리 교재는 they are not. 이것도 정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they aren't.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손을 씻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They are 다음에 washing their hands. 빈칸에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챕터도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 세 번째 챕터 많은 내용 열고하느라 진짜 진짜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챕터 조동사를 드디어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눈앞에 새로운 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북 2, 실전책을 오늘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복습, 그리고 쪽지 시험이라는 것도 실전책에 있다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쪽지 시험 10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학교 시험 만점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인 준비가 됐는가? 비장한 마음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교재 북2 실전책은요, 정말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리고 추려서 핵심 그리고 복습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시간이 얼마 없다, 아니면은 교재는 두꺼운데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시험을 보러 가야 하지? 할 때는 북2의 핵심 복습 이 부분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훑어보기도 할 거예요. 자, 우리 출발하기 전에 만점을 굳히는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몇 강에 걸쳐서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도깨비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했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O입니다. 난 낡은 책을 좋아해.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거든. 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O였습니다. 오늘 강의 끝에는 선생님이 또 어떠한 만점 굳히기 퀴즈를 준비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북2 실전책 교재를 펴시고요. 쪽수는 4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 자세도 한번 바로 앉으시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자, 배려하는 자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예시로 지난 시간에 들어줬던 것은 뭐 뒷사람이 올때 문을 잡아주는 거, 누가 깰까봐 조심조심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배려하는 태도인데, 대화할 때, 대화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거죠. 나 혼자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두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배려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만나봤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즐겁자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고 막 싸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핵심, 그리고 잘 알고 있는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빈칸에 뿅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적기 전에 여러분이 정답을 먼저 꼭 얘기해 주셔야 해요. 자, 상대의 말을 이것 해서 듣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잘 기억하려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막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 뭐라고 잘못 들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기운이 빠지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뭐 들은 거야 하면서 갑자기 대화가 막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선생님, 저는 경청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우리 경청이라는 단어도 강의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은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까지를 경청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울경, 들을 청이거든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듣는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청해서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경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이것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표정과 이상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빈칸에 대화 상황. 상황이라는 것을 꼭 고려를 해서 그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을 지어줘야 한다. 만약에 상황이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상 하나도 못 탔다? 근데 와 축하해 뭐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하면 안 되겠죠. 어떡해, 너 열심히 했을 텐데. 진짜

진짜 속상하겠다. 그래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원래 잘했잖아. 이렇게 적절한 표정이나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이번에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시험에서 만점 받았다? 김은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나 봐 했는데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다른 거 보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은 나 자랑하고 싶은데 친구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겠죠. 진짜 김은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더니 너 드디어 100점 받았구나.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표정, 밝은 표정, 뭐 박수 치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다. 상대 이것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헤아린다 하면 바로 무슨 단어 떠올라야 해요? 마음. 상대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속상한 마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도 다를 텐데요. 그것을 헤아리면서 말하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했지? 선생님 수업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가요? 자기도 몰라서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면 도와줘야죠. 그쵸? 근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야, 그러니까 못한 거잖아.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하는 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의 예시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주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정할 때 우리가 막 고민을 해요. 아, 오늘 이 친구랑 무슨 얘기 할까? 그럴 때 떠올리는 건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 내가 겪은 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떠올리면, 아, 맞아. 나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이거 느꼈는데, 그 친구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하네. 나이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이렇다고 느꼈는데, 이 친구는 어떨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리면, 주제를 정하기도 굉장히 쉽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뭐죠? 경험을 떠올릴 때는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나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함정에 여러분 빠지기 쉬워요. 보통은 뭐 긍정적인 내용, 좋은 내용으로 대화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도 모두 대화 주제가 될수 있는 거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화났다? 와, 나 같아도 화냈겠다. 화났겠다 하면은 공감해주면서 대화가 막잘 흘러가겠죠. 그리고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것도 얘기하면 상대가 또 적절하게 잘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알맞은 표정과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면 대화가 잘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이제 별표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런 것들 다 경험에 해당되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겪었던 거니까.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 아,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죠. 말할 내용을 이것 합니다. 주제 떠올렸으니까 그냥 바로 말해야 되겠다. 생각한 대로. 아니죠. 뭘 하면 더 좋아요? 내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 선생님도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 아, 오늘 수업 목표가 이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틀리지 말라고 이런 내용 꼭 말해줘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 조심하라고 얘기해줘야지. 정리를 하고 오거든요.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면, 아, 여러분 이 문제 알아요? 이 단원에서 이거 배웠는데, 아, 막 중구난방이겠죠, 말이. 그런데 말할 내용을 정리해서 오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명을 쏙쏙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우리가 1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배려하면서 대화해야 되겠죠. 배려하면서 대화합니다. 선생님,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거는 어떤 거였죠? 자, 우리가 뭘 통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 그렇죠? 집중. 집중해서 듣기. 또 알맞은 표정이나 행동. 상황에 맞게요. 그쵸?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를 잘 했다면 거기서 끝! 안녕! 이게 아니라, 왜요? 대화를 내가 잘 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점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들어가는지 문제로도 만나본 적 있고요.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데, 점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쭉다 공부를 하고 진짜 내가 잘 아는 것 맞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 되돌아보는 거 이런 걸 점검한다고 하니까, 대화가 끝난 후에 할 때는 점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다 순서예요. 그쵸? 1번,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경험을 떠올렸으면 주제가 정해졌겠죠.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걸로 어떤 내용을 말할까? 정리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순서예요, 순서. 차례대로. 그리고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쵸? 말할 내용 정리했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3번.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대화 잘했나? 점검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 4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상대방의 처지가 됐다라고 이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가 뭐였지? 자, 여기 선생님 적어 놓은 거.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정과 행동 지었는지, 그리고 마음 헤아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 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말할 내용도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정말 이거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들었나? 그리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복습할 내용.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짐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한번 유추해보고 추리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나오지 않고 생략되었다. 즉, 빠져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걸 짐작이라고 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읽을 때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했네? 이런 행동을 했네? 그걸 통해서 뭐 성격을 알 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을 확인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두 글자로 단서라고 하죠. 단서. 탐정이 어떤 사건 현장을 추리할 때그 장소에 가고, 발자국이 있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어. 이 물건은 원래 누가 사용하던 건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면서 막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 물건이나 발자국 이런 것들을 단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을 때, 없는 내용을 알아채려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단서를 확인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겪은 거, 경험을 떠올리는 거는 우리 대화 주제를 정할 때도 다양한 경험 떠올려 본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생략된 내용을 또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글자입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 자, 경험은 뭐예요? 내가 겪은 것. 겪은 것. 그리고 배경 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을 떠올리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그 그림 또 생각해야죠. 우민이 있어? 하고 찾았을 때, 쟤 저번에도 왔었는데, 친한가 보다 하는 것은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짐작한 거였죠. 그리고 상황을 고려합니다. 우민이를 찾고 있네. 뭔가 볼 일이 있는가 봐. 하는 것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짐작해 볼수 있다.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략된 내용 짐작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대화 상황에서 하려면 역시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되죠. 내가 이 친구랑 얘기할 때,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한 것을 떠올리면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죠. 나 주말에 등산 갔다 왔는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왜 감기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나도 몸 별로 안 좋을 때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등산을 무리해서 갔더니 감기 걸렸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도 감기에 걸렸구나. 아니면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렇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런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 친구에게 너 근데 등산 가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감기 걸렸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화의 흐름이 자꾸 끊길 수 있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면. 근데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충분히 떠올린 후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뭘 확인한다고요? 다시 한번 단서를 확인한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니 이 인물은 성격이 이렇군. 이렇게 행동을 한거 보니 지금 굉장히 부끄럽나 보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단서를 확인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단서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 아, 이 일의 범인이 누구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럴 때 실마리. 아, 풀어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실이 막 엉켜져 있는데 그 실의 가장 첫머리를 실마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야 이제 엉켰던 부분이 술술술술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를 알아냈네? 그러고 나서 뒤에 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짠! 해결되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군! 하는 것들요. 단서의 의미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지 시험 풀기 전에요. 이번 단원 정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놓은 거라고 했었죠. 우리 북2에 있는 핵심 복습이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꼭 배웠어야 했고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대화를 나누어요가 단원명이었어요. 대화를 나누어요. 자, 대화라는 건 뭐였죠, 여러분? 대화는 나 혼자 할수 없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했죠? 배려하면서 대화를 했어야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빈 곳에 또는 백지를 놓고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자, 이 방법들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배려를 하면서 대화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일단 집중해서 듣는 거 있었죠. 집중하기. 집중하기. 그리고 선생님이 줄여서 쓸게요. 상황에 맞는 표정. 표정과 그리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아, 너 이런 마음이었구나. 마음 헤아리기. 마음 헤아리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는 게, 태도였다면, 배려하는 건 우리 태도에 속하죠, 태도. 아,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 마땅히 대화할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 나의 경험을 떠올려야죠. 경험. 경험 떠올리기.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하나요? 말할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었죠. 이게 순서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화살표를 썼습니다. 정리하기. 그 다음에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헤아렸나? 내가 정말 집중했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점검하죠. 점검하기. 자, 이건 뭐예요? 1번,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면,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것은 내용.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지 잘 이루어지는 걸까? 내용을 고려하는

맞춰. 단서를 확인. 이 단서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말과 행동. 여러분도 빈칸에 또는 공책에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요라는 1단원에서 배우고자 했던 내용을 총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쪽지 시험 풀러 넘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적으셨나요? 잠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선생님이 쓴거 보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쪽지 시험 10문제 풀러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5쪽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1번, 상대 이것을 집중해서 듣는다. 선생님이 아까는 집중의 빈칸을 뚫어놨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 무엇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렇죠. 말.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2번, 상황에 어울리는 이것이나 행동으로 대화한다. 어울리는? 그렇죠.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한다. 라고 했었죠. 3번. 상대 이것을 헤아리며 말한다. 선생님 빈칸에 뚫어놨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해야 되겠죠. 아, 이런 마음으로 말했겠지? 하는 것들이요. 4번은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차례에 알맞게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우리 차례가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엘라,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경험을 떠올리고요. 바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말할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었죠. 정리하고 나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요? 배려하면서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 정말 내가 대화를 잘했는지 점검한다. 이 순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라, 나, 가, 다라고 지금 적으면 정답입니다. 5번.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며 말한다. 맞아요? 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5번.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에는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선생님 중요하다고 별표쳤던 그 부분이네요.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본다. 내가 겪은 것들 다양하게 떠올려보면 주제 정하기 좋습니다. 7번.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고려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친구를 축하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위로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거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린다고 했었죠. 내가 겪은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8번.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며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입니다. 인물의 행동이에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이건 행동으로 찾은 게 아니라 상황으로 찾은 거죠. 2번.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 이건 뭐예요? 인물의 행동이죠. 이걸 통해서 빨리 만나야 되는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세 글자. 실마리라고 했었죠? 실마리를 말한다.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네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를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요? 도깨비는 사람들이 내버린 책을 모았다. 도깨비는 책방에 있는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갔다. 자, 뭐예요? 1번이죠. 내버린 책을 모아서 책방에 가져온 거고요. 그걸 다시 도서관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열을 충분히 했어요. 학교 시험 만점왕 출발해 봅시다. 교재는 6쪽이에요. 1번과 2번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 주제 정하자라고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아,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소희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나 주말에 등산 갔다 와서 감기 걸렸어! 라고 하니까 뭔가 생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문제 볼게요.

0: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희가 갔다 온게 아니라 민기가 주말에 등산을 갔다 온 것이었고요. 민기는 감기에 걸려서 등산에 가지 못했다? 아니죠. 등산 다녀와서 감기에 걸렸다고 했고요. 소희는 의논에서 주제를 정하고 싶어 했죠. 우리 의논에서 정하면 안 될까? 소희는 민기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민기는 소희가 정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아니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걸로 대화하자. 3번이 정답이네요. 기억처럼 소희가 민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뭐죠? 대화 주제를 의논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소희에게 등산 갔다 온 것을 말했어요. 민기가 감기에 걸린 까닭을 소희가 짐작하지 못했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부탁하는 상황이었고요. 뭘 부탁했었죠?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필통을 두고 와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이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민이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자, 기억. 부탁이 있어. 왜 부탁이 있을까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아니죠. 필통을 집에 두고 와서. 맞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집에 두고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숙제를 모두 끝내서 아니고 연필이 더 좋아 보여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대화 똑같은 건데 부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말해봐라고 했는데 그럼 말해봐? 수락한 건가? 빌려주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수진이와 승민이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수진이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키워야 될것 같아. 그쵸?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뭐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죠. 서아, 상대의 말에 끝까지 집중하는 수진이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해. 끝까지 집중했나요? 아니죠. 재성, 승민이는 다른 곳을 쳐다보며 건성으로 말하는 태도를 고쳐야 해. 승민이가 고쳐야 하는 거 아니고 누가 고쳐야 해요? 수진이가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하영이네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 두 개가 지금 번갈아서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왕 4번 문제까지 풀이했는데요. 마지막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할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려면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된다. 여러분, 알맞은 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시 북투 실전책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이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화계로 시작해서요, 순환계, 호흡계 알아보았다면 오늘 시간은 배설계를 공부한 후에 왜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역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기 배울 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필수 탐구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물과 에너지처럼 동물과 에너지도 할수 있는 탐구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필수 탐구 먼저 살펴본 후에 배설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기에서요, 호흡 운동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했어요. 그래서 대기압과의 차이에 따라서 들숨이 만들어지기도, 날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 Y자 간의 작은 고무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Y자 간에 이렇게 작은 고무풍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이렇게 고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트병에다가 Y자간이랑 그 고무풍선 잘 연결해서 마개로 이렇게 막아둔 거죠. 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 고무 막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페트병 아랫부분은 원래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잘랐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고무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두었습니다. 라,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건 호흡 운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고무막,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기관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가로막이죠, 가로막. 우리 가로막이 내려갔을 때 뭐의 부피가? 흉강의 부피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무막이 내려가면 이 페트병의 부피가 바뀔 거예요. 고무막 내려갔으니까 부피 커졌겠죠? 그러면 그때 이 내부 부피가, 페트병의 부피가 바뀌면서 페트병 공간의 부피가 바뀌면서 압력이 달라질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고무풍선의 크기가 변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고무풍선은 어떤 기관에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폐입니다. 좌우에 있는 폐. 그리고요. 이 Y자 간은 폐와 연결되는 숨관이나 그리고 숨관 가지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로막이 내려갈 때랑 그다음에 원래대로 올라왔을 때이 흉강 부피 달라짐에 따라서 폐의 부피 달라졌는데요. 이 실험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트병 속 부피 변화이고요. 우리 그 고무막, 즉 가로막에 해당하는 친구였죠. 아래로 잡아당겼더니 페트병 속 부피가 증가됐어요. 부피가 증가됐더니 이제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대요? 부풀었대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고무풍선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고무풍선이 커집니다. 고무풍선이 커졌다라는 건 고무풍선의 내부 압력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압력이 더 크죠. 밖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이거 가로막에 해당하는 고무방을 놓았대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보다 페트병 속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예요. 부피가 감소해요? 압력이 이번에는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강한 힘으로 무엇을 고무풍선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고무풍선이 이번에 어떻게 됐대요? 오므라들었대요. 고무풍선 부피가 작아졌네요. 그럼 고무풍선 내부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풍선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숨, 무슨 숨? 날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도 표현해

풀수 있구나.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 잘풀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는 무슨 숨에? 들숨에 해당할 거고요. 놓았을 때는 날숨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필수탐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배설계에 대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와 관련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사진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여기 투석기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투석기. 투석액과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요. 만성 콩팥병이 걸린 사람이 혈액을 투석하는 그림이거든요. 만성 콩팥병을 걸린 사람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그 혈액을 몸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콩팥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길래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넣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콩팥의 기능 오늘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배설의 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서요, 무엇을 분해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소화시켰던 영양소를 분해해서요,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들어가서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노폐물을 어디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식물의 호흡이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이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서도 이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 호흡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배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설계입니다.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배설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허리 뒤쪽에 있는 등에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콩팥의 모양은요, 많이 강낭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요, 콩팥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 어디로 내려오게 되어 오줌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줌관을 통해 내려온 오줌은요, 어디에? 방광에 모이게 되고요. 방광에 모였던 오줌은 다시 어디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콩팥에 들어가고 나가는 혈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어디로?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콩팥의 바깥쪽, 겉에 있는 조직을 콩팥 겉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쪽에 있는 조직을 콩팥 속질, 속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질 안쪽으로는 무엇이? 콩팥 깔때기의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을요, 우리는 콩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콩팥과 방관을 연결하는 긴 관으로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을 바로 방광.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네프론 자세히 배워보아야겠죠?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과 같은 말이 콩팥 단위예요. 콩팥 단위라고 불러도 되고, 네프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네프론은요, 그림을 보면 이 네프론은 봉헌주머니, 토리, 세뇨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여기 보면 마치 실뭉치처럼 막 뭉쳐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토리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막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걸 토리라고 하고요. 이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우리는 봉헌주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봉헌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이다라고 해서 이 관을 세뇨.

동맥교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 콩팥 동맥에서부터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어요. 토리.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봄원주머니, 봄원주머니에서 연결된 간 세뇨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의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이어서 보면은요, 이 세뇨관은요, 쭉 이어서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세혈관은 다시 콩팥 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대요. 토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리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 봄원주머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봄원주머니에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 세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이 네프론의 구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입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요, 노폐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노폐물을 몸속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배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각각 어떠한 노폐물이 나오냐라는 걸 보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갈까라는 걸 보시면요. 우리 배웠잖아요. 호흡해서. 들숨 있으면 후 하는 날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파과리와 허파과리 옆에 있는 모세혈관이 기체교환이 일어날 때 허파과리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주지만 모세혈관은 허파과리한테 이산화탄소를 줬어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물도 수증기 형태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요, 우리 소변 본다 얘기하잖아요. 오줌이요. 물은 오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단백질을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너무 강해요. 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보니까 이 암모니아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조금은 독성이 약한 무엇으로 바꿔줘서 요소로 바꿔줘서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꿔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요소 어디에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오줌 생성 과정에서 요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우리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소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거 방향성을 잡고 우리 오줌의 생성과 배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네프론의 구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콩팥 동맥이 있어요.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얇은 혈관,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던 무엇? 토리가 있습니다. 토리 밑에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봄원주머니가 여기에 있고요. 봄원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을 우린 뭐라고 해요? 세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토리, 봄원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 콩팥 단이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때 이 네프론에서 여과 재흡수 분비를 통해 오줌이 생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온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혈액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요소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설할 것들을 골라가지고 오줌에 넣어서 바깥으로 보낼 거예요. 그걸 항상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이 모세혈관에서 봄원주머니로,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여과의 원리는요, 이 토리 부분에 압력이 되게 세요.
압력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그 압력의 차이로 물질이 여과돼요. 그 여과될 때요, 어떠한 물질만 여과되냐면요, 크기가 작은 물질만 여과됩니다. 크기가 큰 물질은 커서 걸려가지고 여과가 되지 못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크기가 큰게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이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혈구도 매우 크기가 커요. 그래서 혈구도 여과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네모가, 파란색 네모가 단백질인데 여기 파란색 단백질이 존재해요. 하지만 여과되어서 보문주머니로 내려간 이 여과의 부분에는 어디에도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크기가 큰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여과요. 혈액이 토리를 통과할 때 무엇과 같이 물, 포도당 요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어디로 내려올 거예요? 보문주머니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과되어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갈 거잖아요. 이 세뇨관 안에 흐르는 것들을 여과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과되어서 만들어진 액체다라는 뜻이겠죠. 이 여과된 것을 쭉 보니까 이 세뇨관은 결국엔 오줌이 만들어져서 콩팥깔때기로 갈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과액 안에 보라색 무엇이? 포도당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세뇨관은 결국 오줌으로 만들어져서 나갈 애들인데 오줌에 포도당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 포도당 어떻게 얻었어요? 소화계에서 녹말을 열심히 소화시켜가지고 분해하고 분해해서 얻은 힘들게 얻은 영양소잖아요. 그 영양소를 오줌으로 내보낼 순 없죠. 그럼 이 포도당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뇨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걸 재흡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흡수 보면요.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날 때 무엇? 우리 포도당이나 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들을 어디로 재흡수해요?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여과인데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재흡수라면 이번에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걸 분비라고 해요. 재흡수가 있다면 분비가 반대 과정인데 분비는요.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좋은데 그 물질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어떻게?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 버립니다. 그게 분비인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노폐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관에 노폐물 있으면 안 돼요. 그 노폐물 중 하나가 뭐예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소 있잖아요. 이 세모 모양의 주황색 세모 모양의 요소를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보내서 오줌에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분비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어디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 오줌 생성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토리에서 보문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것인데, 그때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것들, 즉 크기가 큰 단백질과 혈구는 여과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문주머니에서 이제 세뇨관으로 여과액이 지나갑니다. 그럼 세뇨관에 있던 어떠한 물질들, 우리 필요한 물질, 물이나 포도당과 같은 물질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시키고요.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무엇은, 노폐물은 다시 어디로?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시키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고, 오줌이 어디로? 콩팥깔때기로 가면요. 콩팥깔때기에서 이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줌의 배설 경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에서 여과되어 어디로 내려가요? 보문주머니로 내려가요. 보문주머니에서 연결된 건 어디예요? 세뇨관이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요. 그 오줌 어디로? 콩팥깔때기로 이동할 거고요. 콩팥깔때기에서 다시 어디? 오줌관. 그다음 오줌이 모이는 방광. 방광에서 요도 몸 밖으로 드디어 오줌이 배설되는구나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네 개의 기관계를 배웠거든요. 어떤 기관들 게? 소화계 배웠고요. 순환계 배웠고요. 호흡계 배웠고요. 오늘 배설계까지 배웠어요.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 역할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때 배웠죠.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라고 해서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리가 같아요. 우리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의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산소와 함께 분해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게 세포 호흡이고요. 에너지 발생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이 포도당 어디서 왔을까요? 세포 호흡하려면 영양분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양분 어디서 왔어요? 우리 동물계에는 에너지 첫 시간에 배웠던 소화계에서 왔잖아요. 열심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시켜가지고 흡수했잖아요. 그 양분 소화계에서 왔습니다. 산소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우리 들숨과 날숨 때 파는 들숨에 우리 산소기체 몸으로 들어와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하고 그럼 또다시 그 혈관이 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아, 산소. 순환계가 호흡계에서 수계로 연결되어서 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와 물 아까 어디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네 개의 기관계들이 열심히 작동을 해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게 세포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세포 호흡 때 나온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 만들었겠어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체온도 유지해야 하고요, 두뇌 활동도 해야 하고, 근육 운동도 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요. 기관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포호흡할 수 있게, 생명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합니다. 그럼 그 영양소 누가? 순환계가 전달을 해주고요. 순환계가 무엇도 호흡계에서 나온 산소도 들어온 산소도 운반해줄 거고, 아까 나온 이산화탄소도 배출도 시켜줄 거예요. 호흡계가. 그리고 나서 그 산소랑 영양소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조직세포는 세포호흡해서 무엇을 줘요? 순환계에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럼 그 노폐물 다시 어디에서?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또다시 이것이 하나의 순환을 돌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었던 동물과 에너지 단원 개념 아이템 모두 모았거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A요. A는 콩팥이에요. 콩팥은 오줌을 모아두는 곳 아니죠. 방광이 오줌을 모아둡니다. 틀렸고요. B는요, 오줌관인데 오줌이 지나는 통로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C에는 네프론, 콩팥 단위가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C는 방광이에요. 콩팥 단위가 들어있는 건 어디예요? A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리을. D는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요도라고 배웠습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A는 아까 토리, B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C죠. C는 무슨 관? 세뇨관. D는요,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토리, B 보먼주머니, C 세뇨관으로 구성되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B는 보먼주머니인데 보먼주머니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 아니요. 이건 토리죠. 그리고 혈압이 높대요. 혈압이 높은 거 토리예요. 혈압이 높아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 되니까. 틀렸고요. C에서 D 방향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이네요. 노폐물이 분비돼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한테 노폐물 주면 큰일 나죠. 반대여야 합니다. 기호 바뀌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만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A 토리고요. B 보먼주머니.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 여과되는 물질 고르는 거고요. 여과되는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 그러면 물 맞고요. 요소 맞고요. 단백질 크기가 커서 여과 안 되고요. 적혈구. 선생님이 혈구도 크기 크다고 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도 크기가 작습니다. 기역, 니은, 니은 비읍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세뇨관 아니라 토리죠. 혈액은 B에서 D? B에서 D가 아니죠. 지금 B는 봉원주머니죠. B에서 D가 아니라 A에서 D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틀렸고요. C는요, 콩팥 정맥과 연결. C는 세뇨관이에요. 콩팥 깔때기랑 연결되죠. 정맥이랑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C에서 D? 단백질이 C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죠. 애초에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C에는 단백질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요소는요, D에서 C로 이동한대요. D가 지금 모세혈관이고 C는 세뇨관이에요. 요소는 C로 가야 되죠. 왜? 노폐물이니까 이쪽으로 오줌으로 나가야 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됩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기를 통해 흡수될 거고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모두 두뇌 활동에, 여러분, 우리 생명 활동에 두뇌 활동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 근육도 움직여야 되고, 눈도 깜빡여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모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세포호흡의 목적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고요.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래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각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교환되는 곳, 호흡계일 거고요. 나, 음식물 들어와요. 그거 소화시키는 곳, 소화계가 될것 같고요. 소화계.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곳, 배설계겠죠. 그러면 우리 각각의 기관대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 가를 통해, 즉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를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영양소는 소화계에 대한 설명이죠. 나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 나는 소화계인데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산소는 기체잖아요. 여러분들 가 호흡계라고 해줘야 되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요소는 순환계를 통해 다로 운반된대요. 다 배설계예요. 자, 요소는 배설계에서 우리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원대한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로 토리와 이것, 세뇨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에 들어갈 이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과 에너지 내용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봐요. 네. 내 삶과 라면을 비교해 본다면, 나도 이 라면처럼 보글보글보글 정열적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라면 먹으러 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것을 정리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뭐 교재 이렇게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의병장 이윤희순 어떤 분이에요? 예, 나라를 위한 그 애국심으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하셨던 예, 양반집 며느리십니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이분의 애국심과 용기,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치 삼각형 예,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말이 들어가고 행동이 들어가고 시대 상황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책 깎는 소년도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인물들의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장호라는 인물은 이 소년은 예, 돈, 물질적 가치, 효, 예, 누구에 대한 효였지? 예, 어머니에 대한 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나 형은 오히려 이 장호가 좋아하지 않는 예, 그런 가족이었죠. 자, 봉은, 예, 이 봉은이 갖고 있는, 즉, 봉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무엇이었습니까? 노력, 끈기, 책임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 깎는 소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선택이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다? 결과가 달라졌다. 장호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예, 책 깎는 소년 전체를 읽어본 친구는 알 거예요. 이 봉은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책판을 장호의 누가? 형이. 그형 이름이 뭐였더라? 또출이었죠? 또출. 또출이하고 장호하고 전혀 이름이 다른데요? 예. 원래 장호, 원래 이름은 또출이 아니야. 예, 또복이야. 그런데 예, 형하고 형제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호가 힘들었었는지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장호는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어 하는 친구였고, 그 방법으로 어쩌면 돈이나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둘의 가치도 달랐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거기에 따른 선택이 달랐고, 결과 또한 달랐다. 자, 다이빙대 위에서 여기는 버들과 나루의 이야기가 펼쳐졌었습니다. 버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열심히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지만, 나는 수영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왠지 다이빙이 좋아. 그래서 다이빙으로, 자기의 주 종목을 바꿨죠. 나 다이빙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걸 보고 나루는 좋아하지 않았죠. 나의 우상이었고 내가 정말 따르고 싶었던 나의 언니가 나와 같이 이렇게 수영을 같이 하지 않고 별안간 다이빙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했죠. 자, 그래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이두 인물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했었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라는 시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부터 풀어 볼게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뭐 있겠죠. 자,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교재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즐기면서 문제 풀수 있고요. 대신 아까 선생님이 요약해 주었듯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표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서 문학작품을 읽었어. 좋은 점 두 가지 골라볼게요. 한 가지의 가치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정답 아니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학작품을 읽어요. 그쵸? 예, 여러 문학작품을 읽어보면 그 문학작품 속에 인물 1, 인물 2, 인물 3,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이 모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면 애국심만 중요해. 아니면 책임감만 중요해.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었고 달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네, 한 가지의 가치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요게 아니죠.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제라는 것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작가가 예를 들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주제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예요? 흥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면, 이해하면, 아, 이 작가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글을 지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이런 주제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윤희순도 데리고 올수 있고, 이순신도 데리고 올수 있자. 그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인물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다. 다양한 삶, 다양한 가치죠. 예.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살고 있어. 이 사람은 빨강색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하얀색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파랑으로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살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의 동그라미. 자,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이거 책 깎는 소년이죠? 자, 작업장 기억하시죠? 여기 서포가 있다고 했어요. 서포가 뭐다? 책을 사고 파는 것. 지금으로 치면 책방, 뭐, 서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서포 옆에 무엇이 있다? 이 서포 옆에 작업장이 있다. 이 작업장에서 무엇을 한다? 작업장에서 바로 책판을 만든다. 책판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무로 깎아.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판을 깎아. 이 판에다가 글자를 새긴다고 했죠. 글자를 막 새겨요. 무엇으로 새긴다? 저기 너 이리 와봐. 너 네가 여기 와야 돼. 요요요요 히히히히 짜자잔 이걸로 깎는다. 그렇지? 그래줘. 다 깎았습니다. 보여줬었죠? 네. 자, 너 여기 있어. 살짝 쿵 소리 안 나게. 그래. 자, 이렇게 깎아. 여기다가 종이를 샥 얹으면. 예, 인쇄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이렇게, 저기, 그걸 발라야지. 예, 먹물을 발라야지. 그런 다음에 샥 해서 딱 떼면은 이게 바로, 예, 책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 작업장이라는 거죠.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어. 왜 달려갔을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책방에 있어야 되거든. 오늘부터는 대패지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각수 어른의 말에 장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자,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었죠? 기억나시죠? 장호가 각수 어른에게, 각수 어른이죠? 예, 이 책판을 만드시는, 글자를 깎으시는, 만들어내시는 각수 어른에게, 지도 각수 일을 하고 싶은디요? 예, 글자 새기고 싶은디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 해줄게! 알려줄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갔는데, 어라? 이걸 주시는 게 아니야. 무엇을 주었다고? 대패를 주셔요. 대패. 대패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이 나뭇결이 있으면 요거 샥 없애버려서, 이 아주 반반하게 나무를 만들어내는 연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슉,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칼로. 이 아래 칼이 있어. 그림도 그려줬었죠? 자, 대패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어?
아닌데, 나는 글자를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찌뿌려졌죠. 책판에 글자 새기는 걸 배운다고 잔뜩 기대했는데, 휴, 하고 김이 빠졌어요. 비슷한 말로 무엇이 있을까요? 김이 이렇게 나오르다가 슉 빠지듯이 김이 식는다. 이런 말도 비슷합니다. 좋다가 말았다. 이 말이죠. 헉, 김이 빠졌어. 다음날에도 각수어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장어는 다시 대패질만 했어요.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어때요? 아, 목도 아파. 어깨도 쑤시.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죠? 손목도 아파.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패질을 해야 한단가요? 와, 하기 싫으냐? 그것이 아니거라. 쓸데없이 대패, 이거 봐. 쓸데없대요. 각수어른이 시켰는데 쓸데없대요. 쓸데없는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이거죠. 장어의 목적은 돈이에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하기 싫다고요. 자, 나로 들어갑니다. 글 나입니다. 자,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디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다르죠? 글자 새기는 방법 두 가지인디,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른손. 바른손은 오른손이라고 했죠. 이 오른손으로 조각칼 잡고, 예, 칼 잡고. 칼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밀거나 당기는 거요. 하고 각수어른이 누구의? 네, 이번엔 봉운입니다. 아까 장어한테는 너 대패질 먼저 해라. 근데 장어가 이 쓰잘데기 없는 걸왜 한단가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봉운이가 저 각수어른 저 글자 새기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각수어른이 뭐부터 시켰어요? 봉운이도? 대패질부터 시켰죠. 그런데 이 대패질을 봉운이는 어떻게 했어요? 꾹 참고 열심히 몇 달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각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은 똑같은데요. 둘이 똑같은데, 장호는 최종 목적이 돈이었고, 봉운이는 최종 목적이 책판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그 책판과 책을 읽는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봉은이는 각수어른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각수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네가 잘하는가 보겠어. 예. 날카로운 눈으로 봉은이의 손놀림을 지켜왔다.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그쵸? 계속 이렇게 깎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외워두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글쓸때또 가져다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꽃들이 누굴까요? 누구긴요? 글자들이죠. 예, 이게 꽃들이 바로 글자입니다. 네, 이걸 우리 비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자가 생겨났다.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거보다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훨씬 더 아름답죠. 여러분, 이때는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댕기를 이렇게 딱, 머리를 따은 소년이 열심히 이루고 있어. 이루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생각해보라고 상상을 해봐. 하는데 갑자기 이 글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더니 꽃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공중을 막 꽃들이 막 날아다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작업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작업인지 느껴지죠? 네. 자, 봉은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했대요. 글가에서 각수어른이 창호에게 처음 시킨 일은 뭐였어요? 누구에게? 네, 장호죠, 장호. 선생님이 혹시 창호라고 했나요? 잊어주세요, 그랬다면. 네. 아니야, 장호라고 했을 거야. 자, 장호에게 처음 시킨 일은 무엇을 주었어요? 네, 대패를 줬죠. 그래서 대패질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이 질자가 들어가잖아요. 대패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대패질. 이런 것이 이 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이 앞에 대패가 도구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때이 질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위. 가위를 가지고 뭔가 잘라? 그럼 뭐라고 해요? 가위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걸레. 막 닦아. 야, 거기 좀 걸레질 좀 해. 할때 걸레 나오죠? 걸레. 자, 걸레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그러면 걸레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망치질이에요. 질자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질자만 딱 들어가면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죠. 야, 덥다, 덥다. 아이고, 부채질해도 덥네? 예, 뭐예요? 부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이게 부채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 부위 있잖아요. 이 신체 부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도 이 질자를 넣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뭘까 이거? 맞춰봐. 왜? 곁눈질. 곁눈질. 곁눈질은 이것도 곁눈질이고요. 이것도 곁눈질이야. 살짝 뭔가 사인을 주는 거죠. 그죠?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요거. 손가락질. 손가락질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질. 또, 뭘, 우리 누구야? 또치리처럼. 이거 뭐예요? 또 이거 뭘까? 주먹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신체 부위에 이 질자가 붙으면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 뭘까? 얘들아. 이거 뭘까? 이거. 이건 뭐예요? 뒷걸음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질자가 들어가면 참 재밌는 말이 돼요. 자, 기역에 쓰인 김이 빠졌다. 이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해보래요. 김 빠지다. 흥미나 의욕이 사라져 재미없게 되다. 커져서 재미있게 되다. 예, 당연히 이거죠. 예, 하나도 안 어려워. 김이 식다. 이것도 괜찮아요. 김 빠지다. 김이 식다. 뭐. 글다에서, 자, 글다는 우리 봉은이가 주인공이었죠? 글다에서 각수어른이 봉은이에게 시킨 일은 뭐예요? 네, 바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게 하는 일을 시켰고, 앞에 생략이 되었지만 대패질을 몇 달을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합격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합격! 오늘 매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봤는데 열심히 하네. 합격! 재밌더냐? 네! 합격! 예, 네, 그래서 마치 인턴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것처럼 우리 봉은이가 합격했습니다. 이 나무판이 바로 책판입니다. 책판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었던 시대, 조선 후기였습니다. 니은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자,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것을 비유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비유법. 네. 그래서, 비유법이 뭐냐면, 빙 둘러서, 표현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예뻐. 글자들이 너무 예뻐. 정말 예뻐. 내가 새긴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그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글자들이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글자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글자가 꽃 같아요라고 빙 둘러서 표현한다 해서 빗대어 표현한다. 비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걸까요? 책판에 글자들이 새겨지는 모습을 빗대어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번엔 나루와 버들이 이야기죠? 네, 제목이 뭐였더라? 예, 다이빙대 위에서. 하지만 원작은 있다고 했어요. 원작은 뭐다? 원작, 그러니까 전체 그 책의 제목은 5번 레인이라고 했어요. 5번 레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수영 선수들 예선 성적이 가장 월등한 1등 선수는 몇번 레인을 준다? 4번 레인을 준다. 2등 선수에게 몇번 레인을 준다? 5번 레인을 준다. 우리 나루, 계속 4번 레인에서 결승전을 치른 에이스 선수였는데, 라이벌 김초희 선수가 짠 나타나면서 5번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이 5번 레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나루의 위기.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게 되니까 어떤 기회, 성장,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둘이 자매예요. 어려서부터 수영 같이 했고요.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 따기도 했어요. 그래서 버드리는 내가 한번 수영선수가 되어보자 하고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우리 나루는
한강

못하겠으면 그만둬. 근데 얘는 그게 아니지. 아니야! 나더 열심히 해서 김초희를 이길 거야. 지금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해? 버드리가 말이 없어졌어요.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나루가. 언니, 그럼 수영. 수영 안할 거야? 그러면 버드리가 가만히 있어. 그럴 때저 멀리서 아이들이 소리가 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수영은 이제 버드리가 얘기하죠.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얘가 원했다는 거야.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했다는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그러면서 나루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게 그냥 점잖게 왜 그만뒀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화가 났어요. 자, 얘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내가 나루 역할을 맡았다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보세요.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둘 거지. 아니, 이상하네. 너무 흥분했나 봐. 다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놨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게 어딨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이게 더 어울릴까?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버드리가요. 나루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막 화를 내니까. 그래서 팔짱을 끼고요. 나루를 향해 고쳐 앉았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덤비냐? 너 지금 언니한테 덤비는 거냐? 막 이랬죠. 그랬더니 얘가 기가 안 죽었어. 그래, 덤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는 수영하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난 수영 그만두면 하늘이 무너져버릴 것 같은데 언니는 어떻게 그래? 이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치? 이해되죠? 자, 다음 낱말의 뜻을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자, 여기 무엇이 어울릴까 봐요.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망설였다. 어울려요? 다이빙을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이게 선언했다죠?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뉴스에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봐.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번복했다. 이 번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른들은 많이 또 쓰기도 해요. 번복은 이거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일부러 몸짓으로 알려주는 거야. 아, 이게 뭘까요? 이거.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지. 아웃! 예, 이거 아니잖아요. 세이브. 그건 아니죠. 그럼 다시 아웃. 이거. 그 심판이 심판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의견을 번복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뭐 판사가 판결문을 번복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다시 고쳐서 뒤집는 거 이게 번복이에요. 예. 뒤집다. 예. 이게 뒤집다란 뜻이 있어요. 뒤집다. 뒤집다 또는 뒤집히다. 뭐다 돼요. 번자도 복자도 다 그런 말이야.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는 걸 번복했다. 동그라미 했나요? 했군요. 나루와 버드리의 관계로 알맞은 거. 네. 언니와 동생 관계죠? 네. 자, 글 가에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나루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걸 잘 이해한 친구. 나루는 다이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야. 아니야, 나루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두어도 괜찮다. 그만둬가 아니야. 그만둬도 돼. 괜찮아.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잘 이해한 친구는 우진이가 되겠습니다. 글 나에서 나루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루 역할을 맡은 배우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라고. 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분해졌어요. 말 될까? 화가 막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말할까? 한번 보세요. 화가 막 났어요. 하지만 난 버드리를 이해해. 버들 언니를 이해하니까 부드럽게 얘기할까? 어떤 것이 내가 버들 역할을 맡은 배우라면 더 어울릴까?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을 해서 격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록이 안 나면 또 그만두겠네! 막 이렇게.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라디오.

지어라. 자, 여기 폭발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여러분 쓴 글을 이렇게 보면은 폭발이라고 쓰는 친구 있어. 폭발. 근데 뭐 이게 더세 보이기는 해, 사실. 폭탄이 폭발했다. 더센 폭탄 같기는 해. 요렇게 안 하고요. 요렇게 합니다. 폭발로 해요. 폭발. 예. 폭발 이렇게 합니다. 폭발이 아니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봐요. 엄마가 잘 봐. 엄마가 너 수영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수영하지 마. 그러면 할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항심에. 그런데 그만해도 돼. 괜찮아. 이러면 조금 반항하기 조금 애매하다. 예.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은 점. 이거 서술형이죠?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너희들, 예,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일단, 나와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뭐랄까요. 그 인물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 난, 네가 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쟤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잘알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친구입니다. 나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친구를 보세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라면 문제예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안경 아래 이것이 끼었네. 주전자에서 이것이 막 나오네. 이것이 빠진 사이다. 맛이 없어. 곰일까? 김일까? 감일까? 뭐, 이것 빠진 사이다도 뭐 먹을 만합니다. 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제발 또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무리이면서 실전책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8문제,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19번, 21번 골라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두 문제 모두 다 고등학교에 그대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흰색 바둑돌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흰색 3개 표시해주죠. 네, 그리고요, 검은색 바둑돌 4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검은색 4개라고 이렇게 표시해줍시다. 이게 A라는 주머니야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세요.

그려둬요. 자, 그 다음 B라는 주머니는 흰색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B라는 주머니 흰색 5개, 검은색 바둑돌 4개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B주머니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B를 선택해서 임의로 바둑돌 한 개를 꺼냈는데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확률이 있고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B에서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에서 검은 바둑돌 꺼내는 확률 생각해 보자. 먼저 주머니 A를 선택해야 되죠. 동전을 던져서 주머니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주머니 A를 선택할 확률은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검은 돌이 나오려면 7개 중에 4개가 검정색이니까 7분의 4의 확률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A 주머니에서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7분의 2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B 주머니에서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 보면 동전을 던지면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오고요. 뒷면이 나오면 우리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하게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B라는 주머니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서 검은 돌이 나오려면 전체 9개 중에 4개가 검은 돌이니까 9분의 4라는 확률 곱해서, 자, 9분의 2가 우리가 원하는 B에서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7분의 2와 9분의 2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케이스 분리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7분의 2 더하기 9분의 2 하고 써주시면 되고요. 63으로 통분이 되어지니까 63분의 18 더하기 14 하고 쓸수 있고, 63분의 32라는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분류하고 케이스와 케이스의 확률은 덧셈한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물론 주머니 A와 주머니 B를 선택할 때 똑같은 확률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 2분의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 A를,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 B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주머니 A와 주머니 B를 선택할 확률을 다르게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항상 A 주머니와 B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오해하지는 맙시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그림과 같이 2등분된 원판이 존재하는데 학생 3명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B가 우승을 할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승을 하는 거냐? 나온 숫자가 가장 큰 학생이 한 명만 나와야 우승을 하는 거다. 똑같은 숫자로 제일 커다랗다? 이거는 이긴 거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생각해봐요. B가 우승을 한대요. 그럼 B는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서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4라는 숫자가 나타나서 우승을 할 수도 있겠죠.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 그래서 역시나 B가 4일 때와 B가 3일 때로 나누어서 확률을 각각 구하고 그 확률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B가 4라는 값을 가져서 우승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자, B가 4라는 값을 가지려면 결국은 3이랑 4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판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으니까 넓이가 똑같고요. 그렇다면 3이나 4가 나타날 확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B가 4라는 숫자를 선택할 확률, 그게 바로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A는 어때야 돼요? A는 6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되죠. A는 1이어야 되지. 6이 되면 B보다 숫자가 더 커지니까 B가 우승할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A는 1을 선택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이라는 게 뭐야? A가 1이라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다라고 생각해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 C는 어때? 2하고 3인데 B가 이미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는 2가 나와도 3이 나와도 역시 B가 우승한다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아무렇게

이렇게나 숫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되거나 결국 전체 확률 1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C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1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무조건 C는 어떤 숫자가 나와도 B가 우승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곱하기 1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값 생각하면 4분의 1이고요. 그게 뭡니까? B가 4라는 숫자를 원판을 돌려서 나타났을 때 B가 우승할 확률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 여기 1이라는 게 뭐다? C가 2 또는 3이 될 확률이다.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사건이니까 확률이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생각해보자. 두 번째 경우는 B가 3이 나타나서 우승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 확률 생각해볼게요. 우선 B는 원판을 돌려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B가 3이라는 숫자 나올 확률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B가 만약 3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A는 6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 여전히 1 나와야겠죠? 그래서 A가 1이 나타날 확률 2분의 1 곱해주어야겠네. 자, 여기에 2분의 1 곱해준 건 A가 1일 확률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C를 생각해 봅시다. C는 원판을 돌려서 2나 3이 나타날 수 있는데, C가 만약에 3이 나타나면 B가 우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C도 3, B도 3 나오면요. 둘이 3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겹쳐지면서 가장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숫자가 가장 큰 학생이 한 명이 나와야 우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C가 3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C는 반드시 2여야 된다라는 거고, C가 2가 나올 확률은 여전히 2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곱해져 있는 2분의 1은 C가 2가 될 확률이다라는 거지. 결국 B가 3이라는 값이 나타나서 우승할 확률은 8분의 1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 A는 4가 나타나서 우승할 확률 4분의 1 또는 B는 3이 나타나서 우승할 확률 8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둘 더해주시면 8분의 3이라는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이게 16번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봅시다. 소희와 재민이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긴 사람은 두칸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한칸 내려온대요. 결국 한번 승부가 나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은 세칸 차이가 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비기면 그대로 있으니까 비기는 경우에는 차이가 뭔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벌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가위바위보를 세번 해서 소희가 재민이보다 여섯 칸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소희는 2승을 하고 재민이는 2패를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1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한번 비기고 소희가 두번 이겨야 한번 이길 때마다 소희가 재민이보다 세칸 위에 있을 테니까 결국 두번 이겼으니까 여섯 칸 위에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세 번의 가위바위보 중에서 소희가 언제 두번 이겨야 할까를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는 세판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그랬을 때 소희가 두번 이기고 한번 비기는 거죠, 서로. 그래서 소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판은 비기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고요. 다른 경우는 두 번째 판을 비기고요. 첫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을 소희가 이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판에 둘이 서로 비기고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에 소희가 이겨서 2승 1무가 돼서 여섯 칸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소희가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한대요. 그럼 비길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치? 그리고 소희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고요. 재민이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죠. 가위바위보 정말 공평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지. 그래서 소희는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고, 다시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고, 3분의 1의 확률로 비겨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확률이 27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나, 결국은

3분의 1을 3번 곱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다면 27분의 1이 아래에서도, 그 아래에서도 등장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3개의 27분의 1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요. 지금 이 확률 9분의 1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17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8번으로 갑시다. 자, 18번 문제는 두 점에 대해서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이야기할 때 Y는 A분의 BX의 그래프가 직선 PQ와 만날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직선이 만나면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날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때? 1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을 빼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이야기고,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아,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죠? Y절편이 지금 서로 다르거든요. 이건 Y절편이 0이고, 이 값은 두 개의 직선, 그두점 PQ를 지나는 직선은 Y절편이 0이 아니기 때문에 Y절편이 서로 다르니까 기울기만 서로 같으면 평행해서 만나지 않을 거니까 1에서 기울기가 같을 확률 빼버리면 될 겁니다. 자, 선분 PQ의 기울기, 직선 PQ의 기울기를 생각합시다. 자, 직선 PQ의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니까 4 빼기 1분의 3 빼기 1 해서 3분의 2 나온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Y는 A분의 BX의 기울기는 A분의 B니까 A분의 B가 2가 되는 경우를 생각, A분의 B가 3분의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만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A분의 B가 3분의 2다라는 얘기는 2A가 3B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A 대 B가 3대 2더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A 대 B가 3대 2가 되는 케이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그렇지. 그냥 말 그대로 3, 2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6, 4가 있습니다. 총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1이라는 값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 36분의 2를 빼주면 그게 만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분의 34. 이거 분자 분모 동시에 2로 나누어 주시면 18분의 17이라고 18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가 18번이었습니다. 자, 18번 자주 보셨던 패턴이니까 우리 이 문제는 좀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9번 문제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문제 오늘의 구원 픽 문제고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그냥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4,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2라고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온다와 안 온다로 표시할 건데, 비가 온다를 우리 동그라미로, 오지 않는다 너를 X로 표시해 볼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4다라는 거, 이걸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0.4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비는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 거예요? 이거의 반대 0.6이겠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2다 이야기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2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반대로 0.8이더라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문제를 읽고 이네 가지를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걸 보면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중간에 화요일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줘야겠지. 그래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 월요일에는 비가 와야 되고 수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화요일은 올 수도 안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월화에 비가 오고 수요일에 비가 안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요일에 안 오고요. 월요일에 비가 오고요. 화수에 비가 안 오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두 가지

가지가 월요일에 비가 오고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경우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확률 계산해 볼 텐데,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 뭐야? 이런 거야. 전날 비가 오고 그 다음 날도 비가 올 확률을 생각해야죠. 왼쪽에 써 있네요. 얼마? 0.4. 자,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야 되죠?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안 오는 확률 얼마야? 여기 0.6이라고 써 있죠. 자, 결국 첫 번째 월요일 날비 오고 화요일 날비 오고 수요일 날 비가 오지 않아서 월요일에 비가 오고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24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전날 비가 오고 다음날 비가 안 와야 되니까요. 확률이 0.6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비가 오지 않고 다음날 비가 오지 않아야 되니까 확률은 0.8이다라고 얘기해서 0.6과 0.8 곱하면 0.48이라는 확률로 월요일에 비가 오고 화요일 안 오고 수요일 안 오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또는 2번 케이스니까 요두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72라고 우리 전체 확률 계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다. 고등학교에 가서 이 문제 정말 글자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을 다 구해놓은 다음에 표를 만드는 이 방법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 가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연립방 정식의 해가 모두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네요. 연립방 정식의 해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가감법이나 대입법 사용해서 x값, y값 구해야 되겠죠. 자, 해설에서는 x도, y도 연립방 정식 활용해서 해를 따로따로 구했거든요. 선생님, 살짝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x만 먼저 구해 볼게요. x를 구하면 y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자, x 보자. 위에서 아래 빼면 y가 속어가 되면서 좌변이 2x가 되고 우변은 a 플러스 b가 되죠. x값 계산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x가 문제의 조건에서는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x에 대해서 y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y는 어때?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x를 대입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y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b 넘어와요. 그럼 어때요? y라는 값이 넘어오면 x 플러스 b야라고 이렇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y도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걸 지금 찾아봐라는 게 문제예요. 됐죠? 근데 어때, 얘들아? y가 x에다가 b를 더하는 건데요. 지금 x가 자연수가 되도록 우리는 확률을 찾아볼 거고 만들 거고, 그리고 B라는 값은 여기 조건에 의하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B는 당연히 뭐야? 자연수야. X가 자연수가 될 확률을 계산하면 X는 자연수가 되는데 그 확률에 의해서 B도 자연수가 될 거고, 그렇다면 더했을 때 Y는 당연히 자연수가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Y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X가 자연수가 되면 그땐 y가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됩니다. 즉, x가 자연수가 될 확률이 xy 모두 자연수가 될 확률이다라는 걸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아, x가 자연수일 확률을 생각한다. 그러려면 a 플러스 b가 짝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눈의 수가 짝수가 될 확률을 생각을 한번 해볼 거다라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B는 2부터 시작해서 4, 6, 8, 10, 12까지 경우를 나누어 볼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의 수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A와 B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는요, 1, 1,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자, 4가 되는 경우는요, 1, 3, 2, 2, 3, 1, 세 가지 있어요. 자, 6이 되는 경우는요, 그래요. 1, 5, 2, 4, 3, 3, 4. 다시. 1, 5, 2, 4, 3, 3, 4, 2.

오일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은요, 앞쪽에 있는 걸 포인트로 두고 생각해요. 6을 만들 때 앞에 있는 값이 1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면서 어디까지 늘어나? 5까지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하는 거잖아. 1, 5에서 시작해서 5, 1까지 가는 거니까, 아, A가 1부터 5까지 다섯 가지 있구나. 그 다섯 가지야. 라고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됐지? 자, 8 되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더해서 8 되려면요. 2, 6부터 시작할 겁니다. 2, 6부터 시작해서 6, 2까지 가겠죠. 2, 3, 4, 5, 6. 2, 3, 4, 5, 6 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다섯 개로 변할 수 있으니까 총 다섯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0이 되는 경우는요. 그래, 5, 5, 4, 6, 5, 5, 6, 4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하겠죠. 12가 되는 경우는 6, 6, 한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 생각하면 18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니까 확률 P를 생각해 보면 주사위 두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18가지 하고 쓸수 있고요. 이거 2로 나누어 주면 18분의 9. 자, 이거를 2로 나누어 주시면 18분의 9라고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역시 약분 또 되네요. 그럼 2분의 1까지 약분되어 진다 얘기할 수 있어서 주어져 있는 문제의 확률 2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자연수 x가 되면 자연스럽게 y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사실 생각하면 문제가 계산이 조금은 좀 수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주어져 있는 2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21번 오늘의 구원 픽 중에 하나입니다. 자, 21번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출제도 했었던 문제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야구팀 가지고 이런 상황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문제 시험 문제로 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문제거든요. 정말 자주 등장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 볼게요. 1반과 2반이 3번 경기를 해서 2번 먼저 이기면 승리한답니다. 자, 이긴다와 승리한다라는 걸 구별해야 돼요. 3번 시합을 해서 그중에 2번을 먼저 이기면 전체적으로 그 시리즈를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경기에서 이기는 건 이기는 거고요. 전체 모든 경기를 다 통합해서 끝내 승리하는 걸 우리 승리한다라고 구별해 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이 피구 대항전을 하는데 피구 경기를 해서 일반이 이길 확률은 5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한 게임에서 1반과 2반이 붙어서 1반이 이길 확률은 5분의 3. 그럼 2반이 이길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비기는 경우 없으니까. 그때 피구 대항전에서 2반이 승리할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2반이 승리한다는 얘기는 2반이 최소 2승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지금 경기를 최대 3번까지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나누어 볼게요. 2반이 승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지. 처음에도 2반이 이기고 두 번째도 2반이 이기면 그냥 여기서 시합 끝. 2반 승리.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 2반이 이기고 그다음에 1반이 이기고 마지막에 2반이 이기면 역시나 2반 승리하고 끝나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요. 1반이 첫 번째 시합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연달아 2반이 두 개의 시합을 이기면서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총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2반이 승리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각각의 확률 구할 겁니다. 2반이 두번 연달아 이겨야 되잖아. 그럼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라는 확률 계산할 수 있겠네요. 25분의 4하고 구할 수 있지. 그 다음, 2반, 1반, 2반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기려면 2반이 이길 확률 5분의 2, 1반이 이길 확률 5분의 3, 2반이 이길 확률 5분의 2 하고 쓰여지니까 125분의 12라고 확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반이 먼저 이기고 2반, 2반이 이기는 거니까요. 5분의 3이 앞으로 오고 5분의 2두 개가 뒤로 가지만 역시나 확률은 125분의 12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위에 있는 25분의 4는 125분의 20하고 쓰여지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든 값들 다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125분의 44라는 확률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21번 문제.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1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에 단골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22번은 우리 여기 있는 영역의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었고, 그때 넓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비율 가지고 따져도 된다라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율 가지고 따질 겁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두번 쏘아서 6점을 얻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6점이 되려면 2점, 3점, 4점 가지고 우리 2, 4 혹은 4, 2 아니면 3, 3 이렇게 6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4점, 두 번째 2점이 나타나서 6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첫 번째 2점, 두 번째 4점 나타나서 6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3점, 두 번째 3점이 나타나서 6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4 더하기 2라고 안 쓰십니까? 네, 6점이면 4 더하기 2가 맞는데, 실제로 4점이 나타날 확률과 2점이 나타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콤마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덧셈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얻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4점, 두 번째 2점을 얻을 확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는 각 영역의 넓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의 넓이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이걸 1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가운데 부분을 1이라고 하면 겉에 3점 테두리는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왜? 닮은 비가 1대 2인 원이니까 넓이 비는 1대 4. 그럼 4에서 1 빼면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3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제일 바깥쪽 테두리는 5라는 넓이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9라는 비율 중에서 1만큼이 4점을 맞출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점을 맞춘 다음에 2점을 맞출 확률은 9분의 1 그리고 9분의 5가 연속적으로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81분의 5라는 확률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죠. 바뀌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9분의 5 곱하기 9분의 1 하고 쓰여질 거니까 81분의 5가 될 거고요. 3점, 3점 연달아 맞추는 거는 9분의 3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고 쓰여져서 9분의 1 하고 쓸수 있고, 이 값은 81분의 9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세 가지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81분의 19를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우리 좀 바쁘게 문제 풀었는데 천천히 돌려 들어가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실전책 50강 많은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문제집 좋지만 하나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구원픽들 잘 복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린 이곳 아프리카에서 스프링홍 무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죠. 이들의 이름은 놀라운 점프력에서 유래된 겁니다. 즐거워 보이네요. 이 동작을 프론팅이라 부르죠. 모두가 뛰고 있군요. 제주를 뽐내기도 하죠. 이런 우아한 점프는 이 동물들의 삶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프론팅은 짝을 찾을 때 매우 중요하죠. 스프링복은 기분 좋을 때 점프합니다. 점프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죠. 프론팅은 새끼들에겐 즐거운 놀이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점프 전문가들의 비밀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사방이 온통 붉게 보이는 이곳은 촬영팀이 도착한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이르며 사실상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곳이죠. 가장 강한 식물과 동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땅다람쥐도 그중 하나죠. 약 20cm인 이 동물이 더위를 물리치는 특별한 방법은 꼬리를 들어올려서 자신만의 그늘을 만드는 거죠. 꼬리가 양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스프링복입니다. 우린 사막 전문가인 안내원과 팀을 이뤘죠.
1: I'm coming from Japan to look at Springbok's prunking.
2: Springbok prunking is a beautiful thing to see. It's also very difficult to see. But I'm sure together we can try and find some.
1: Thank you.
2: Let's go.
0: 한 시간을 운전한 후에 푸른 관목과 풀로 둘러싸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 지하로 흐르고 있어서 가능한 풍경이죠. 안내원은 스프링복이 이곳에 풀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3: You say there's one with a cub.
0: 안내원이 몇 마리를 본 것 같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저기 있죠. 그 수도 꽤 많습니다. 스프링복의 키는 130cm 정도죠. 겉보기엔 사슴 같지만 실제로는 황소와 같은 속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밝은색 얼굴에 섬세한 무늬가 있는 사막의 신비한 유목동물이죠. 스프링복은 보통 100마리 정도가 큰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는 주로 암컷과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론 어린 수컷도 있죠. 두껍고 구부러진 뿔이 있는 게 수컷입니다. 암컷에겐 가늘고 곧은 뿔이 있죠.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석 달 정도 된 새끼죠. 그래서 아직 무척 의존적입니다. 새끼들 또한 이맘때쯤 풀을 먹기 시작하죠. 스프링복은 약 70종의 식물을 먹습니다. 그 사실은 식물이 거의 없는 지역에선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먹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점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하루 중 가장 더운 때가 됐고 우린 무리 사이에서 특이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스프링복의 털이 솟기 시작했죠. 이것은 몸속에 갇힌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어 장치입니다. 게다가 흰색은 햇빛을 반사해서 동물들이 너무 더워지는 걸 막아주죠. 사막의 다른 거주자들처럼 스프링복도 이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대비했습니다.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프롱킹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만든 물웅덩이군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죠. 갬스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 무리는 천천히 접근한 다음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잠시 후 몇 마리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하죠. 발굽으로 점프합니다. 마치 스카이콩콩 같죠. 다리 안에 스프링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군요. 스프링복이란 이름은 이런 점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게 된 거죠. 어린 스프링복은 놀면서 점프를 연습합니다. 자세히 보면 도움닫기도 전혀 없이 뛰어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착지하자마자 다시 공중에 뜹니다. 어떻게 이들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렇게 높은 점프를 반복할까요? 그 점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죠. 다리엔 두껍고 튼튼한 힘줄이 있습니다. 착지할 때 이 힘줄은 늘어나게 되죠. 이 힘줄이 원래의 모양을 되찾을 때 강력한 보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프링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복은 보약할 때 근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점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죠. 이 독특한 점프를 프론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죠. 프론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방어입니다. 사실 이 단순한 점프만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한번 알아봅시다. 스프링복 무리가 쉬고 있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타가 이들을 향해 돌진하죠. 스프링복은 이를 알아채고 즉시 달아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프론킹은 하지 않는군요. 이들은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리기만 할 뿐이죠. 이번엔 위험을 잘 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프론킹을 안 한 걸까요? 프론킹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달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치타와의 거리 때문이죠. 스프링복이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 치타와의 거리는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심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치타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스프링복의 최대 속도는 시속 80km인데 보시다시피 치타는 스프링복 무리와 겨우 몇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점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프론킹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절한 판단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죠. 생존을 위해서든 놀이를 위해서든

에서 스프링복은 모든 상황에 점프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늦은 오후 그늘을 즐기고 있는 스프링복 무리를 발견했죠. 이곳은 하루 중 대부분이 덥습니다. 단순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일과를 하는 중이죠. 자세히 보면 모두가 뭔가 씹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을 보세요. 뭔가 내려가고 있죠. 이번엔 올라갑니다. 이걸 반추라고 하죠. 이전에 먹었던 풀이 다시 입으로 역류하면 소화를 위해 다시 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포식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이루어지죠.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은 스프링복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크론킹이라는 특별한 점프로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죠. 이 독특한 점프가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무기에 폭우가 내리는 게 특징이죠. 빗물이 마른 태양으로 스며듭니다. 며칠 사이에 사막은 거대한 화단으로 변했죠. 이것은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광경을 즐기는 건 누굴까요? 꽃들은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으니 스프링복이 이 계절의 포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온종일 먹죠. 이 기간에 뿌린 무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새끼가 아무리 부탁해보아도 어미는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 새끼가 3개월이 되면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되죠. 어미는 곧 다시 짝짓기 할 준비를 할 겁니다. 저 멀리에 스프링복이 혼자 있죠. 무리 중 몇 마리가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짝짓기를 하려는 수컷들이죠.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각 영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정도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암컷들과 짝짓기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영역을 확보한 수컷들은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온종일 기다리죠. 수컷 무리도 있습니다. 영역은 지배권을 위한 싸움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죠. 싸움의 무기는 뿔입니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죠.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가 높아집니다. 왼쪽에 있는 수컷이 상대의 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약점이죠. 이 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뿔은 안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있어서 여기에 목이 끼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이 잡힌 상대는 기동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승자에게는 큰 이점이 되죠. 그래서 수컷들은 목을 노립니다.
이곳에선 불이 서로 맞물려서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뿔을 비틀어서 상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죠. 이 싸움은 수컷들 사이의 순위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1등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승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두머리 수컷에게 도전해 이겨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죠. 최고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격렬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대장다운 힘을 보여주죠. 압도당한 도전자는 황급히 후퇴합니다. 하지만 승자는 패자를 그냥 보내주지 않죠. 뒤쪽을 공격하려 합니다. 뿔로 도전자의 뒷다리 주변을 감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쓰죠. 우두머리 수컷은 스프링복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합니다. 프롱킹을 반복하며 무리 전체에 승리를 알리죠. 이것은 미래의 경쟁자들에게 자부심과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점프는 암컷들이 자신의 영역에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역할도 하죠. 이들은 패자들입니다. 몇몇은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죠. 이들은 결국 표적이 됩니다.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지요. 수컷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5m 앞까지 다가왔지만 스프링복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위협은 지나갔죠. 보시다시피 이번 경우에는 프롱킹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표범이 물러납니다. 대담한 대결과 필사적 탈출을 모두 해내야 하는 수컷 스프링복의 삶은 쉽지 않지요. 승리한 우두머리는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 표시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그리고 운 좋게 대규모의 암컷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높은 점프로 암컷들을 맞이하죠. 수컷들은 특히 이런 순간에 프롱킹을 합니다. 이제 수컷은 뭘 해야 할까요? 수컷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플레멘 반응으로 암컷의 냄새를 윗입술을 벌리고 확인하는 중입니다. 암컷은 짧은 시간 동안만 짝짓기를 받아들이는데

0: 이런 방식은 좀 거칠거나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암컷이 수컷의 영역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확실히 끈기는 있어 보이는군요. 암컷이 점프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복이 그롱킹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아마도 지금 이 암컷이 하고 싶은 말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우린 무리와 떨어진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새끼입니다. 가볍게 뛰는군요. 활력이 넘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거죠. 새끼가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간은 둘이서만 지낼 겁니다. 일단 무리에 들어가면 규칙적으로 그롱킹을 연습하게 되죠.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있으니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곧 점프 전문가가 될 겁니다.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살죠. 이들의 프롱키는 위험을 날리거나 즐거움과 열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혹독한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아하 주제를 확인해 보면은 바로 세 번째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그리고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는 이 서술형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오늘도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 우리 본적 있지요? 아마 열심히 이번 단원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아, 우리 이시 읽었었지 할 텐데요. 지구들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더이 지구들기라는 이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 엄청난 지구를 번쩍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구 나무를 서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거야. 네가 용을 쓰는 순간 바다는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살살 들어야 해. 팔이 후들거려서 오래 견디지 못하겠지만, 잠깐이라도 분명히 넌 지구를 든 거라고.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 라는 지구들기의 제목의 시였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11번 문제는요, 기억이 뜻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용을 쓰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용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낱말은요, 한 가지 뜻을 지닌 낱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낱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은요, 이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센 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을 쓰다라는 것은요, 힘을 모아서 탁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에서는요, 어떨 때 힘을 쓰고 있냐면, 여기 네 번째 행에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물구나무를 서기 위해 힘을 모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따라서 기억이 뜻하는 순간은요, 바로 선택지 3번에 있는 물구나무를 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번이라고 적어주자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의 12번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미인과 같이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 아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은은요, 기역 아래 여기에 있지요. 자,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2번,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3번, 바다가 갑자기 더 출렁이기 때문에, 4번,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기 때문에, 5번, 물구나무를 선 팔이 후들거리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시를 다시 보면은, 자, 물구나무를 서봐.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거야. 실제로 지구를 우리가 들수 있나요? 들수 없잖아요. 이 시는 바로 이 물구나무를 섰을 때의 느낌을 지구를 든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바다가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고 이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라는 것은요. 모두 물구나무를 섰을 때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 아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요. 바로 5번. 물구나무를 선 팔이 후들후들 거리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알 거야 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13번 문제도 보죠. 다음은 이 시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쓴 글입니다. 가와 나 가운데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시나 글을 읽고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때는요. 나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라는 중심 문장이 있다면 그 아래에는 왜냐하면 무언 무언이기 때문입니다.처럼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중심 문장이 바로 가가 되겠고요. 자, 나를 보면은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구나무 서는 것을 마치 지구를 드는 것으로 거꾸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처럼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서는요,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가 중심 문장이다. 여기에 가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고 느끼는 재미나 감동을 쓸 때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용해서 쓸수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 문제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한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라면 이 글을 보고 아, 이글 읽었었는데 할 겁니다. 바로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제목의 글이었지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글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때가 나와 있고요.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물건도 많아.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이 공원에서 열린 알뜰 장터, 아하, 장터가 열렸는데 알뜰 장터가 열렸군요.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이 보통 알뜰 장터에는요, 이렇게 아껴 쓰고 나누어 쓰기 위해서 깨끗한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렴한 가격에 팔거나 혹은 나누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알뜰 장터입니다. 이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한 아저씨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오늘 행사를 연 여러 단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눔 장터, 변신 장터, 분실물 장터 등 팻말에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 나열해 놓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글 속에서요, 이런 낱말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북적이다 이고요. 두 번째는 주최하다. 세 번째는 진열하다의 낱말인데요. 자, 어떤 뜻인지 한번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적이다라는 뜻은요,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매우 수선스럽게 들끓다라는 뜻입니다. 아, 굉장히 북적이는 곳이에요. 북적, 북적,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1번은 세 번째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요, 이글 속에서 이런 낱말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최하다인데요. 이 주최하다란 뜻은요, 바로 1번,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 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 모임을 주최한 단체는 사람은 무엇무엇이야처럼 말이죠. 주최하다는 1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진열하다인데요. 진열하다, 바로 2번의 뜻이죠.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쭉 버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쭉 진열해 두었어요.처럼 말이죠. 따라서 세 번째 진열하다는 두 번째 2번으로 연결해 주면 이렇게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이 글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야기나 시를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이 문제처럼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글의 일부분은요, 이 알뜰 장터가 나왔잖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알뜰 장터는요, 내가 쓰던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간, 장터를 말하는데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그 옷을 그냥 휑 버리지 않고 내가 물려받아 입는 뭐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내가

물려 받아 입었다. 입었다.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내가 물려받아 입었다라는 그런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쓰던 물건을, 깨끗한 물건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용품, 지우개, 연필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었던 경험을 이렇게 15번에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한번 풀어 봤고요. 계속해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요, 16번부터 1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의 일부분 나와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자, 한 소리는 은소리가 가리키는 작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택배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한 소리는 은소리와 함께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이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알뜰장터에 있는 분실물 센터까지 이 신발이 오게 되었는지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벗고 작은 신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은소리도 선글라스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손자 신발을 사셨어. 얼마 못 신어서 할아버지가 서운하셨겠다라고 이 글의 주인공인 이 한소리와 은소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16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기억에서 알수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묻고 있는데요. 이글 속에서 기억은요, 바로 여기에 있지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가 힘들게 택배를 하시며 번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나요? 바로 손자에게 줄 신발을 사서 손자가 신이 나서 이렇게 우와!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돈을 버는 것은 힘들지만 이 손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즉, 선택지 1번에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의 17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글에서 자잘한 금이 생기도록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뜻하는 흉내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글 속에서 바로 자잘한 금이 생기도록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 문장.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여기서 바로 이 꼬깃꼬깃한 돈, 꼬깃꼬깃이 바로 이렇게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요, 네 글자, 꼬깃꼬깃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꼬깃꼬깃, 꼬깃꼬깃,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8번 문제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다음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구분하여 디오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 나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자, 나는 택배를 나르느라 땀 범벅이 된 할아버지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해주는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왜냐하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이 힘든데도 손자가 기뻐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바로 기억이 되겠고요. 그 아래 나오는 니은과 디귿은 모두의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렇게 기억과 니은, 디귿 각각 1번과 2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9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답이 하나, 둘, 셋, 세 개인가 봅니다. 다섯 개 선택지 중에 세 개를 골라야 하는데요. 자, 먼저 중심 문장을 보죠.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장? 그래요. 이것이 바로 중심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 문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세한 세부적인 문장들이 뒤이어 나와야겠지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습니다. 한복은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 문장은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단오라는 명절에는요,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한다. 3번, 추석이란 명절에는요, 강강술래나 널뛰기 놀이를 해요. 다음, 4번, 설날이라는 명절에는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놀이를 해요. 모두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5번,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어떤 한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문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뒷받침 문장 3개는요, 2번, 3번, 4번을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2번, 3번, 4번 세 가지를 모두 골라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2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중심 문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이라는 글인데요. 우리 문단이라는 것 배웠지요. 자, 문단이라는 것은요.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바로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문단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북부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남쪽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 지방에서는 백김치, 동치미 같이 싱겁고 담백한 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니은,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소금도 많이 넣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기억이 중심 문장. 자, 두 번째 문단은요, 북부 지방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 맵고 짠 편이에요. 남쪽 지방의 김치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리을은 양념도 넉넉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요. 이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을 모두 찾으면 바로 기역과 디귿 두 개가 되겠네요. 여기에 기역과 디귿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모두 풀어.

풀어봤고요. 이어서 서술형 문제 네 문제도 풀어보자고요. 자, 먼저 1번과 2번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았으라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도서관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 많고 또 언제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라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은 맨 처음에 있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인 중심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뒷받침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다? 도서관입니다. 찾았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중심 문장 찾아 쓰고 이어지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실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빈칸에 이어질 뒷받침 문장을 하나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이번에는 과학실이래요. 과학실은 2층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과학실에는 여러 가지 실험 도구도 정말 많아요. 또 어떤 뒷받침 문장을 쓸수 있을까요? 뭐 과학실에서 할수 있는 활동, 또 과학실에서 조심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점 같은 것들을 하나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는 겁니다. 과학실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뭐 주의해야 할 점. 과학실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절대 이 과학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점 중에 하나를 적어 주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뒷받침 문장 하나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번과 4번 문제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을 쓰시오 라고 있는데요. 자, 가문단에서 기억 보겠습니다. 한솔이의 말에 은솔이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선글라스를 벗어 아저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는 것은 바로 이 은솔이와 한솔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실망하고 있냐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선글라스를 살수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줄넘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 실망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실망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은솔이의 마음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왜냐면을 이용해서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자, 보니까
나는 어떤 문장이 재미있었어,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0: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글라스를 빌려서 신이 났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거죠.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지요? 제자리에서 통통, 통통, 뛰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미나 감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강국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인상 깊었던 부분도 좋습니다. 수강국이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국어를 넘어서 과학 공부를 할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어떤 것을 배울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유제를 풀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제 6번부터 풀어갈 차례인데요. AA 닮음에 대한 얘기, 유제 6번, 7번 풀어보고 그 뒤에 직각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이 직각 삼각형의 닮음이 AA 닮음을 발견하는데 힌트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부터 한네 문제 정도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두 가지 주제는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흐름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 조건들을 계속 체크해 볼 건데, 오늘 AA 닮음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 가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유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각 DEC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같은 각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E의 길이 구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미지수 X cm 써보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봤더니요, 닮음인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삼각형이 어차피 이렇게 하나 커다랗게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 닮음이겠죠?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각을 표시하다 보면요, 닮음인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보세요. 각 C를 세모라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이 있으니까 그 각을 네모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에서 각 B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를 제외한 각이니까, 아, 너 네모가 돼야겠구나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개의 삼각형의 각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구성

내려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작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삼각형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커다란 삼각형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각의 순서를 작은 삼각형과 그대로 맞추어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한눈에 바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거 왜 그려요? 전 그냥 눈에 보이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도형에 대한 감각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한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연습이 되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 단계 오늘 선생님이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 CED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커다란 삼각형 ABC를 여기 옆에 그릴 건데, 이 작은 삼각형과 대응각을 같은 위치에 놓도록 이렇게 그려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점에 쓰여질 알파벳을 결정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쪽에 A 써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세모 쪽에는 C 써주면 될 거고요. 네모 쪽에는 B라고 써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삼각형 DE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응점의 순서가 BAC가 되면서 삼각형 BAC와 닮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식으로 이렇게 기호를 쓸 필요는 없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명확하게 닮아있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길이 정보들을 표시해 볼까요? 문제에서 선분 AC의 길이는 15cm라는 거 알죠? 선분 AC의 길이 15cm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선분 BC의 길이는요, X와 10을 더하는 거니까 너는 X 플러스 10cm다라고 이렇게 길이 표시해 줄수 있겠죠. 선분 AB의 길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한번 풀어봐. X 값 구해봐. 얘기하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봤더니 대응변이 10과 15가 대응변이에요. 닮은 비가 몇대 몇입니까? 10대 15. 정확하게 표현하면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12cm와 x 플러스 10cm도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 12대 x 플러스 10도 2대 3이구나. 비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얘기해도 괜찮고요. 6배 했으니까 너도 6배가 되겠다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x는 8 하고 바로 구해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선분 BE의 길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를 8cm라고 단위까지 붙여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그림 자체를 놓고 생각해봐도 좋은데, 한눈에 안 보이면 닮은 도형을 따로 그려놓고 대응하는 각을 표시한 다음에 알파벳 써주자. 그럼 대응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 자, 요 이야기들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 번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널 세모, 널 네모, 널 네모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일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죠.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이요, 작은 삼각형의 변화나 큰 삼각형의 변화나 이렇게 골라서 길이의 비를 생각해도 좋지만, 그냥 작은 삼각형끼리, 큰 삼각형끼리만 생각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보려고요. 자, 이 세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봤더니, 변의 길이가, 아, 10대 12의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로 점들을 찾아가면서 길이를 찾아보니까 10대 12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알수 있지. 근데 이 10대 12의 비율이 5대 6이야라는 걸 찾아볼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5대 6이 어디에서 어느 순서로 온다고? 동그라미에서 세모에서 네모로 오는 순서가 5대 6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커다란 삼각형에서 그대로 찾아보는 거지, 동그라미에서 세모에서 네모로 오는 요 과정의 길이의 비,
그게 5대6이라는 거지. 그래서 5대6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오는 15대, 이렇게 가는 10 플러스 X로, 자, 이 길이 X라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10 플러스 X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5가 15가 되면서 곱하기 3 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10 더하기 X가 18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X값이 8, 선분 BE의 길이가 8cm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풀었던 것과 비례식도 세우는 방법이 다르고요. 선생님이 그림도 그려보지 않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실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 방법까지도 같이 연습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 건데요. 다음 문제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봅시다. 유제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설명하고 선분 CD의 길이를 구해보래요. 자, 두 삼각형이 닮음임을 설명하려고 봤더니요. 보시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는 각이 하나씩 같아지고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B가 각 A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각을 우리 네모라고 표시해 볼까요? 그 네모가 어디에? 그렇지, 여기에 이렇게 네모라고 표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각형이요, 동그라미와 빨간색 표시된 각, 빨간색 표시된 각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세모라고 얘기해 볼게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로 삼각형 ADB의 각이 구성돼 있으니까 커다란 삼각형 ABC도요,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로 구성되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의 이 각 B가 네모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림을 떼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림 그리는 방법은 방금 전 유제 6번에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한 걸 가지고요. 비례식 써볼 거예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표시해보면 선분 CD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길이를 XCM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XCM가 포함되어 있는 선분 AC의 길이를 가지고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즉, 지금은요, 커다란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내가 길이의 비율을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렇게 쓸 거야. X 플러스 2 대 4라고 쓸 거야. 커다란 삼각형에서.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의 순서로 지금 변의 길이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똑같이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의 순서로 작은 삼각형에서도 길이를 찾아가면 되겠죠?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의 순서로 찾아가면 4, 2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4대 2하고 같아져야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 4대 2가 2대 1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X 플러스 2대 4가 2대 1이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럼 X 플러스 2가 8이어야 되니까 X는 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선분 CD의 길이를 6cm라고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래, 지금 이거 어떻게 푼 거야? 아까 유제 6번을 풀 때 두 번째 방법처럼 푼 거죠. 커다란 삼각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변 X 플러스 2와 4의 B가 작은 삼각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변 4대 2와 같아진다라고 생각하고 푼 거죠. 괜찮니? 선생님, 저는 아직은 하나의 삼각형에서 B를 생각하는 게 좀 불편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도 괜찮겠네. 우선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연결한 길이 X 플러스 2대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세모를 연결한 길이 4, 이 둘의 B가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4대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2랑 같아진다라고 식을 세워도 괜찮죠. 그러면 16이 이렇게 곱해서 2x 플러스 4가 되니까 역시 동일하게 x값이 6이다. 그러면서 선분 CD의 길이가 6cm다라고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풀이를 풀어가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장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스타일을 빨리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다양한 풀이법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림 따로따로 떼내서 그려서 풀어내는 방법.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시하면서 큰 삼각형끼리 작은 삼각형끼리 비를 생각하는 방법. 아니면 큰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하나 길이를 골라가면서 비를 찾아내는 방법. 다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서 제일 편리한 방법, 나한테 제일 좋은 방법을 빠르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인데요. 이건 앞에 있는 AA 닮음을 구할 때 아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문제의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하나의 예각의 크기만 같아지면요, 당연히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 직각 직각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만 각이 예각이 같으면 당연히 AA 닮음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개념 설명에 없어도 될 만큼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요건 그냥 문제를 풀면서 우리 몸에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유제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두 개의 꼭짓점 BC에서 선분 AC,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선분 AD의 길이를 X cm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요, 이제 각들을 표시해 볼 거예요. 직각이 하나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각들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이 각을 세모라고 얘기해 보죠. 그리고 너를 동그라미라고 표시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막꼭지각으로 똑같고요.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90도 나와야 되니까 이 각이 당연히 세모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좋아. 그럼 닮음인 삼각형이 눈에 보여. 직각 세모 동그라미 이 삼각형과 직각 세모 동그라미 이 삼각형 닮음이야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풀 수가 없어요. 왜? 이 작은 삼각형들에 대한 길이 정보를 문제에서 거의 준게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풉니까? 네, 동그라미라는 각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랑 세모 더하면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너도 직각이죠? 그럼 이 끝에 있는 거 세모니까 요 위에 있는 각이 뭐여야 해? 동그라미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합니까? 그래요. 이렇게도 존재한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너도 직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를 가지고 있는 직각 삼각형 두 개가 위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 삼각형들은요, 변의 길이들도 문제에서 정보를 다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식 만들어 볼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그림이 겹쳐져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직각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직각 동그라미 세모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알파벳을 적어놓고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줬다면 그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그림이 겹쳐진 상태로 직각과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그냥 비례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됐니? 좋아. 그럼 첫 번째로는 하얀색 직각삼각형, 두 번째로는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잘 찾아보자. 먼저 하얀색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들어내는 변의 길이 10cm 주어져 있네. 그리고요,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들어내는 변의 길이 12cm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이의 비가 뭐랑 똑같아야 되느냐? 왼쪽에 있는 하얀색 직각삼각형의 작은 변 X, 즉, 직각과 동그라미가 만들어내는 길이 대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가 만들어내는 6이랑 B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지금 10과 X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쓴건 하얀색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찾은 거고, 주황색으로 쓴건 주황색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를 찾은 거예요. 선생님, 6은 없는데요? 아, 없지만 10에서 4 빼면 선분 AE의 길이가 6cm.

cm라는 거 당연히 알수 있겠지. 요렇게 식을 세워서 12x가 60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가 5니까 우리 선분 AD의 길이가 5cm야. 자, 이런 이야기 할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얘들아, 그러지 않고요. 직각삼각형을 하얀색에서 먼저 보고요. 주황색에서 나중에 보는 것도 괜찮죠. 하얀색 직각삼각형만 살펴봤을 때 10대 X라는 길이의 B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 삼각형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길이를 생각해 보면 12대 6이다라고 이렇게 비례식 만들 수 있어서 12x가 60 동일한 정답 등장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선분 AD의 길이가 5cm다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당연히 그림 그리면 눈에 보일 거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것만 설명드렸고 두 번째 풀이는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따로 찾아내서 비례식 만들어 나가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자, 마지막 풀이, 세 번째 풀이는 어떻게 했어? 하얀색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b, 주황색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보여드렸죠. 셋 중에 여러분이 편한 스타일대로 선택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세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교과서의 설명은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방법은 완벽하게 다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 할 만합니까? AA 닮음을 활용할 때 직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의 각 표시하면 나머지 하나의 각이 당연히 무엇인지 정해지고 그 조건을 활용하면 각들을 다 표시해 볼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이 다음에 있는 유제 9번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보십시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들이 있는데 선분 AE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AE의 길이를 X cm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직각 표시하고 있네요. 나머지 각 하나를 동그라미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고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직각과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들을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같은 각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았잖아. 그럼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직각삼각형 편하게 두개 그려놓고 직각 동그라미 세모 그림 두번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도 되지만 그건 우리 친구들이 시간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냥 비례식 찾아볼 겁니다. 자, AE라는 선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봤더니 그래, 요렇게 AE라는 선분을 가지고 있는 변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요,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변이 하나 더 있으니까, 아, 요두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서 10대 x 플러스 5를 생각할 수 있죠. 10대 x 플러스 5. 근데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순서는 어디에서부터?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거쳐서 직각까지 온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어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돼.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거쳐서 직각까지 와버리면 돼. 5대 4라고 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거 곱해서 5x 더하기 25가 40이더라, x가 3이더라라고 x값 구할 수 있고요. 즉 선분 AE의 길이가 3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괜찮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말고 교과서대로도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교과서대로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 자, 동그라미 세모 표시하고요. 이 선분 AE의 길이 X cm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교과서대로 생각해보자면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10대,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한 5가 커다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와 직각을 연결한 x 플러스 5대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직각을 연결한 4 이것과 길이의 비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안에 거 곱해서 25에 더하기 5x가 40이다라는 거 동일하게 x값 3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선분 AE의 길이가 3cm더라라는 똑같은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례식 세우셔도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 전체 커다란 삼각형도 직각과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다 이거죠. AA 닮음이라서요. 대응변 길이의 길이의 B를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개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스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은 한번 해보시고요. 이 결과는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매번 이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다 같은 각을 찾고 닮음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를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선분 AB의 제곱이 BD 곱하기 BC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림에서는 이 ABCD의 문자의 위치가 막 뒤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하셔야 돼요. 봐봐. 직각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잡았잖아. 그러면요. 이세 개의 공식이 전부 다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작은 길이와 긴 길이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됐니?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즉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라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이 더 있지? 어디?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AB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AB의 제곱이 BD 곱하기 BC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반대쪽에도 있어요. 내려오는 길이. 내려오는 것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AC의 제곱이 CD 곱하기 CB 하고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게 이 공식이에요. 이걸요. ABCD를 가지고 외우면 그림이 바뀌면서 문자의 순서가 바뀌고 그러면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다라는 이런 이미지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왜? 매번 닮음 삼각형을 찾아서 길이의 비를 찾고 그 길이의 비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지를 그림 안에서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한다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이렇게 기억한다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항상 도착 지점에서 짧은 것과 긴걸 찾아주셔야 합니다. 됐지? 좋았어. 요게 지금 네 개의 식이었고요. 이식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 번째 하나씩을 더 알고 있는데 그걸 소공식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여기 있는 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공식에 있는 변이 소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는 형태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황색 두 변의 길이 곱한 거랑 빨간색 두 변의 길이 곱한 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소라는 글씨의 모양처럼 식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소공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편하게 이렇게 그냥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런 공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선분 AB의 제곱이 도대체 뭐랑 똑같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AB의 제곱은,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BD 곱하기 BC하고 쓰여져야겠죠. 그래서 선분 B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곱하기 25가 되겠죠. x제곱이 16 곱하기 25니까 x제곱은 4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하고 쓰여지면서 20의 제곱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서 결국 x값이 20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도 ad의 제곱이 뭐랑 똑같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AD의 제곱,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하고 쓰여지니까.

0: BD와 CD가 되겠네요. 선분 CD. 결국 X제곱이 4 곱하기 9, 36이니까 X값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우리 다음 문제에도 하나 빠르게 적용해 보도록 하자. 유제 10번입니다. 자, 삼각형이 닮음면을 이야기해봐라. 너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쓰여지면서, 동그라미 세모 직각, 동그라미 세모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삼각형들 눈에 다 보여지게 되겠죠. 세개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닮음이니? AA 닮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BD의 길이를 구해보면 요 길이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 6의 제곱 36이 X 곱하기 9, 36이 9X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는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BD의 길이가 4cm라는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 한번 풀어봤는데요. 공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형상화시켜서 바로바로 대입하는 연습 해봐야 돼요. 됐죠? 우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분야의 글을 만나보고 있죠. 이번 시간도 두 개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봤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 어떤 글인가? 첫 번째 글은 과학 분야 다섯 번째 글입니다. 지구의 불청객 운석이에요. 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인데 제목부터 불청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청객은 뭐야? 청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인 거죠.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 왜 운석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입니다. 플로지스톤설과 라부아지에. 플로지스톤. 말은 너무 멋있죠. 플로지스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라부아지에가 이 플로지스톤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 과학자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두 개의 글. 자, 만나보도록 합니다. 우선 배경 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혜성과 유성과 운석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다르죠? 혜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요게 혜성이죠.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사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혜성하면 되게 유명한 혜성이 있어요. 그쵸? 헨리 혜성. 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리면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헨리 혜성도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구에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올 때가 있어. 76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왔던 게 언제냐면 1986년이래요. 여러분은 당연히 못 봤겠죠.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도 전이니까. 저는 지구에 그때 존재를 했어. 근데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음이 언제냐면 2061년이래요. 볼수 있을까? 볼수 있겠지. 그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사가 날 거예요. 헨리 혜성. 가까이 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게 유성이네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태양계를 떠돌던 먼지 등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유성 가운데 맨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야. 우리 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고 소원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사실 빌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하는 순간 끝나. 유성 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아마 그 말은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소원이 이루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성은 그렇고 그럼 운석은 뭐냐?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유성은 대기와의 말차로 불타는 현상, 그래서 빛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타서 끝나는데 이게 안 끝나고 지구 그 땅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게 운석인 거죠. 보통의 작은 유성체들은 대기를 지나면 모두 타서 없어지는데 큰 유성체는 지표면에 떨어져 거대한 운석 구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청객이에요. 피해를 일으키거든. 그 공룡이 왜 멸종을 했을까? 그 원인 중에 가장 유력한 게이 운석 충돌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지구의 불청객입니다. 글을 보도록 하죠.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의 우랄산맥 부근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많은 건물을 파괴했다. 아, 무섭습니다. 운석의 위험성이죠.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기사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 전쟁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때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뭐, 모를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섭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큰 물체가 한번 번쩍인 뒤큰 폭발음을 냈고, 이어 불타는 작은 물체들이 연기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우는 이제 유성들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우와, 뭐야 하겠는데, 너무 무서웠어. 긴급 대피.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정도였네요. 수업 중 운석우를 목격했다는 교사 발렌티나 니콜라에바는 그런 섬광은 생전 처음 봤다. 마치 종말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었다. 이렇게 무서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후에 조사에서 이 운석은 지름이 20m 정도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대요. 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궁금하잖아. 그거에 30배라니. 그럼 어떻게? 또 찾아봐야죠. 이 비문학 제재는 이렇게 필요한 배경지들을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바쁘니까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1945년이죠. 8월 6일입니다. 이름은 리틀보이였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상공에서 폭발하고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수킬로미터 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8월 6일 그날 돌아가신 분이 약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의 30배가 넘는 위력이었대요. 지름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운석인데. 그럼 지름 만약 1km짜리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지구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네요, 그죠? 자, 운석의 크기와 위력 나와 있죠. 그럼 이 운석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걸까라는 질문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을 말한다. 갑자기 소행성에 대한 설명, 소행성의 개념이 나왔는데, 1801년에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서 세레스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수행성 발견이 줄을 이었고, 2013년 1월까지 35만 개 이상이 소행성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나 많네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은 소행성이 존재하는 곳을 소행성대 또는 소행성지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행성대의 개념이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정말 많은 소행성들이 쫙 있어요. 매년 수천 개 이상의 새로운 소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 모두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은 발견자가 원하면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새 소행성을 발견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국인도 있대요. 이름을 통일이라,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봅니다.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도 통일이라고 붙였어요. 새로운 소행성에 이름을 붙인 사례 소개하고 있죠. 여기까지 2문단. 소행성의 개념과 개수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소행성은 그 수가 아주 많지만 질량이 매우 가벼워서 모든 소행성을 다 합쳐도 지구 질량의 1,000분의 1을 넘지는 않는데요. 질량이 얼마 정말 안 되네. 소행성의 질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소행성은 1801년에 처음 발견된 세레스 앞에서도 소개되고 있었죠. 지름이 약 1,020km이다. 지름이 1,020km면은 이 지름이 1,020km라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5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한두배 정도 되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소행성이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소행성의 질량과 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수많은 소행성은 모두 46억 년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존재해온 물질들이래요. 이것들은 자라면 행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똘똘 뭉치면 얘네들이 똘똘똘똘똘 뭉쳐서 일정 이상의 그뭐 질량을 갖거나 크기를 갖거나 그래서 중력을 갖거나 이런

그러면 행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목성의 조성력이 하도 크다 보니 행성이 채 되기도 전에 부스러져 버린 행성 부스러기라고 할수 있대. 목성의 조성력이라는 건 뭐냐? 조성력,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성력, 우리 달의 조성력 있죠. 우리 달도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당긴단 말이에요. 지구에는 물, 바다를 당기죠. 그래서 달이 가까이 많이 당기는 쪽은 물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그쪽이 밀물이 되고, 한쪽이 이제 밀물이 되니까 이렇게 당겨지면 당겨지지 않는 쪽은 썰물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수 간만의 차잖아요. 조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데, 목성은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 중력도 제일 크겠지, 행성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행성이 되기가 힘든 거죠. 목성이 자꾸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행성이 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부스러져 버린 겁니다. 행성 부스러기다. 소행성의 생성 원인이 나와 있네요. 이런 소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 물질과 암석들이다. 이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 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해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자, 4분단 소행성의 생성 과정과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행성 간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돼. 그러면 대기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나는 유성, 곧 별똥별이 된다. 그러니까 유성은 결국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네요. 그치? 이게 이제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마찰을 일으켜서 빛나는 별똥별이 되는 것. 그게 유성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유성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문단이죠. 별똥별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대부분의 유성체는 작아서 지상 100km 상공에서 모두 타서 사라져요. 근데 큰 유성체는 그 잔해가 땅에 떨어져. 그게 뭐다? 운석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유성체였네. 근데 그게 유성은 원래 그냥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땅까지 내려와. 그러면 그게 돌의 형태로 남죠. 운석이다. 하루에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이나 혜성 부스러기, 즉, 이제 유성체는 대략 100톤이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져, 하루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나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나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운석이 발견되기는 어려워요. 다행인 거죠, 사실. 대기가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우리가 숨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 덕분에 이렇게 유성이 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인데, 운석은 무거운 존재이기는, 무거운이 아니라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 화성이다. 왜 그렇죠?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석이 이제 발견이 되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소중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막 연구하고 그러죠. 자, 6문단입니다. 운석의 개념과 가치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뭐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무서워.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스텝 1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인데요. 윗글에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골라볼게요. A는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우에 놀라 긴급 대피했으며 입니다. 갑작스러운 뭐에 깜짝 놀라는 상황. 이때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 답은 뭘까요? 눈을 돌리다부터 코가 납작해지다까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돌리다란 뜻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때 눈을 돌렸어. 눈을 돌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놀란 거랑 관련이 없네? 자, 이번엔 입만 아프답니다. 아우, 입만 아파. 입만 아프다.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열심히 말했는데 말한 보람이 없으면 입 아픈 일만 한 거네요. 자, 간이 떨어지다. 간 떨어질 뻔했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간이 떨어지다. 몹시 놀라다. 놀라서 긴급 대피했대요. 그렇다면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은 가슴에 새기답니다.

가슴에 새겼어. 잊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죠.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납작해지다. 살면서 이렇게 코가 납작해지는 순간이 오면 참 아찔한데 있기도 합니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미신이 뚝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만에 관용 표현에 대한 문제를 만나서 반가워서 함께 풀어보고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관용 표현들도 그 뜻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볼까요? 자, 소행성, 유성, 운석입니다. 형성 과정과 특징을 쭉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빈칸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행성의 구성물질입니다.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 물질과 암석. 이제 구성물질이라고 했죠. 자, 유성은 형성 과정 볼까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무엇? 파편이 행성 간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납니다. 그게 유성이다. 운석은 뭐다? 운석의 의,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의 화석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를 한번 볼까요? 2014년 3월 9일 오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이 출현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것이 목격됐어. 진짜? 난 기억이 왜안 나지? 이때 뭐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튿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이상한 돌이 발견됩니다. 약 10kg 무게의 이 돌은 표면이 검었는데 비닐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 그중에 이제 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주에서는 연이어 검은 돌들이 발견됐다. 한어가 아니었네요. 두 번째로 발견된 돌은 약 4kg이었으며, 세 번째는 420g, 그리고 네 번째는 20kg? 엄청 큰데?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오, 큰 사건이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의 파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 유성체의 잔해. 운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은 지구의 역사를 추측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태양계 행성 초기 원시 가스 구름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4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 대기권을 떠돌다가 지구의 인력에 왜 끌려왔다? 아니에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대기와의 마찰로 빛나는 유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5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과 같은 물질은 대부분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져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쵸?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은 4번. 됐네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독해지식부터 보면은 인용입니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이 쓰려는 글 속에 끌어쓰는 방법. 역시 국어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문장 부호인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라고를 붙이죠. 그럼 간접 인용은 뭔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글쓴이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풀었어요. 걔가 뭐뭐 했다고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도 쓰지 않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 고를 붙여요. 보통 뭐뭐 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 글에서는 인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지스톤 설과 라부아지에 만나보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유럽의 화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주제는 연소, 불이 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하니까 참 신기해. 우리 같으면 불이니까 타는 거지 뭐 그게 뭐. 근데 이건 대체 원리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는 화학자들이 연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인데, 즉이 글의 중심 화제는 바로 연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어떤 화학자들은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어떤 화학자들은 공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거죠. 사원소? 지금은 여러분, 우리 물질을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원자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대에는 그게 아니라 사원소설이라는 게 있었어. 모든 물질이

그네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네 사원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1분당 화학자들의 연소에 대한 설명이죠. 넘어갑니다.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플로지스톤설이 등장했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일단 어?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탈이다.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 불꽃의 어원을 둔 말이래요. 자, 플로지스톤의 어원은 불꽃입니다. 슈탈은 플로지스톤은 매우 가벼운 물질로 온도가 높아지면 이 플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연소이며 이때 불꽃이 생긴다.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는 연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던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는 모든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두 소모되어야 연소가 끝난다. 그치? 내내 타는 건 아니잖아.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타다가 끝나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플로지스톤이 다, 이렇게 소모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대요. 자, 이 문단 연소에 대한 플로지스톤설의 설명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자, 모든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타는 성질이 있는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게 이제 플로지스톤설의 내용입니다. 플로지스톤설의 개념이죠. 당시 유력한 학자들, 화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약 100여 년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대요. 꽤 오랜 세월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어. 칸트, 그 유명한 칸트. 우리 비문학 제재 그 인문 분야 독해 보면 수능 국어 영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칸트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칸트도 슈탈의 플로지스톤설은 모든 자연과학자들에게 한 가닥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칭찬했을 정도였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칸트가 한 말, 큰 따옴표 가지고 왔고 조사라고를 사용했죠. 이런 게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그러나 1766년에서 1785년 사이에 영국에서 기체화학이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이렇게 한 10여 개의 기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러니 어떻게 돼?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이런 거는 다 뭐야? 틀렸네. 배제됩니다. 아예 제외돼 버렸다는 거죠. 연금술이 뭐야, 여러분? 연금술. 연금술하는 많은 친구들이 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연금술이 꼭 금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의 비밀을 밝히려던 학문이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비금속으로 이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만들어내는 것도 들어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 실패죠. 안 되잖아. 어떻게 금을 만들어? 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금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그지? 원래 있는 거. 틀렸죠. 어쨌든 이런 고전적인 가설이 제외가 됐어요. 한편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 의심.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난 과정이죠. 여기까지 3문단 화학의 발전과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네요. 넘어갈게요. 라부아지에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 를 찾아내 연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라부아지에는 지름이 30cm가 넘는 커다란 렌즈로 햇빛을 모아 붉은색의 수은 금속재, 즉 산화수은을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다? 이 기체가 뭐냐면 기체화학에서 발견한 산소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이 산소는 수은이 오랜 시간 연소하면서 결합한 것이라고 했대요. 자, 요걸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산화수은은 수은 금속재야. 재라는 건 뭐예요? 타고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소 반응이 끝난 거예요. 자, 이걸 가열해서 분해를 했더니 여기서 어떤 기체가 나왔어. 그 기체가 세상에 산소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불을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활활 타. 자, 연소의 결과 만들어진 게 산소다. 그렇다면 연소는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플로지스톤이 아니고. 자, 물질이 연소할 때는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새로운 연소 이론을 라부아지에가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라부아지의 새로운 연소 이론인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라부아지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통해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버립니다. 어떻게? 자, 플로지스톤설에서는 나무를 가열해봐. 그럼 어떻게 돼? 질량이 줄어들잖아.

이건 플로기스톤이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 이 설명은 가능하죠. 그런데 나무만 타니? 금속을 태워봤어.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재가 돼요. 아까 봤던 산화수은처럼 말이야. 플로기스톤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감소한다며. 그런데 금속재는 오히려 증가를 해버려요. 원래 있던 금속보다 질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플로기스톤이 빠져나간다는데 왜 질량이 늘어? 플로기스톤이 설명을 이걸 못했어요. 라부아지가 뭐라 그랬어? 봐봐, 내가 수은 실험 해줬잖아.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지! 라고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기스톤 설에서 설명하지 못한 거를 라부아지가 설명해버리니까 라부아지 이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맞고요. 연소에 대한 바른 설명이 맞고요. 자, 우문단 라부아지의 연소 이론의 근거입니다. 6문단에서는 이제 라부아지가 화학계에 남긴 업적들이 나와 있죠. 33종의 뭐 원소를 찾아냈고 금, 은, 산소, 인 이런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인 것도 라부아지예요. 산소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죠, 라부아지. 재밌죠? 아, 과학의 발전. 그 과정 우리는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결론만 주로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입니다. 자, 슈탈이 먼저 나오죠. 플로지스톤. 어머는 그리스어 불꽃, 성질은 매우 가벼워. 자, 슈탈이 말한 플로지스톤 설은 개념, 뭐다?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래서 연소 현상이란 온도가 높아지면 플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의 연소고, 이때 불꽃이 생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화학이 발전합니다. 기체 화학이 발전하면서 10개의 기체가 발견이 되고,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하는 고전적 가설은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플로지스톤 설에 대해서도 회의, 의심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서 누가? 라부아지가 등장을 하죠. 자, 라부아지 연소 이론. 목표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를 찾아내서 연소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을 했죠. 수은 실험을 통해 산소랑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연소가 끊으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실험을 통해 물질이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 사람의 화학적 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33종의 원소를 찾아내 원소표 작성을 했고, 원소에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새로운 화학 체계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까요? 라부아지는 수은 외에 주석을 사용해서 같은 실험 결과를 얻기도 했대요. 역시 그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이었겠죠. 자, 주석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산화주석으로 만들었다? 다시 산화주석을 분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나와야 되지? 산소가 나와야 돼. 라부아지의 설명대로라면. 그래서 가에는 산소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라부아지에는 연소 전후에 주석에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뭘 측정해요? 질량 측정해야 되겠죠. 산소와 결합한 거다 그러면 연소 후에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연소 전보다. 그래서 나는 질량이네요.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 산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기체가 산소임을 증명했다라는 이 설명에서도 알수 있죠. 가에 들어갈 말은 산소.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반응하여 열과 빛을 수반하는 화학 변화인 뭐다? 뭐다? 산화이다. 그래서 산화라는 이름이 뭐야? 산소와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수소를 잃는 현상도 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로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산소, 질량, 산화.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네요. 자, 두 개의 재미있는 글과 또 문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는 가설입니다. 가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막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죠. 가운데 플로지스톤 설이 등장했는데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탈이다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 배제되다입니다. 배제되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물리쳐져 제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보면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 10개의 기체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사원소설, 연금, 술등 고전적인 가설이 배제되는 한편. 그러니까 기체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사원소설이나 연금술과 같은 고전적인 가설은 제외된 거죠. 아, 이거 틀렸네. 라고 했다는 거.

0: 한편 프랑스 과학자 라부아지에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턴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회의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비문학 독해의 뭐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사실은 많은 어휘들을 알고 있으면 이걸 독해를 하기도 유리하죠. 그래서 좀 어휘력은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국어사전을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게 외운다고 어휘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어휘를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가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두 개의 어휘 공부해봤으니까 어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과 만나볼 건데요. 역시 재미있는 글이에요. 꼭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 딱 20일 완성으로 우리 정말 완전 정복을 해보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벌써 완강하는 날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강만으로 알차게 정말 한강 공부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거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요.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개념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별과 우주라고 하는 대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에 대한 내용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우주라고 하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언제부턴가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특정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꼭 이거 한번 보기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멋있는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이거든요. 아름다운 은하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은하수라고 하는 걸까요? 같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은하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점차 개념을 쌓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부터 탄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우주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별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별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 그럼 별과 별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별과 별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작은 먼지, 가스, 티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클 이런 것들을 우린 지금부터 별 성자, 사이 간자 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성간물질입니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네, 이 성간물질들은요, 아주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끌어당겨서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성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운부터 어떤 원리에 의해 어떤 성운들이 있고 이 성운들은 다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운 중에는요, 우리가 다시 크게 밝은 성운이 있고 어두운 성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성운을 이야기할 때 걔가 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 자체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험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개념책 2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향연기가 나겠죠.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비커로 잘 뒤집어서 닫아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손전등에 빛을 비춰줄 건데 이 손전등 앞에다가 우리가 파란색 셀로판지 종이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향연기에서 파란색 빛이 반사되어 보이게 되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별이 있어요. 그리고 성운이 있습니다. 고온의 별이 빛을 방출하죠. 그러면 이 빛을 성운이 반사해서 그냥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운을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그냥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죠. 바로 반사 성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사하는 반사 성운
말고 또 밝은 성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성운이 있고요. 성운 안에 별이 있습니다. 그럼 별빛을 막 내겠죠. 그럼 이 성운들이 그 별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흡수하고 흡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운 자체도 스스로 빛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밝은 성운인 거죠. 그런 성운을 우리는 바로 방출 성운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밝은 성운 그리고 어두운 성운으로 구분을 한 거고, 앞에서 우리 원리 정리했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붉은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붉은 계열로 이렇게 보여지는 방출 성운의 모습을 반드시 이름과 사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별빛을 반사해서 그대로 보이는 밝은 성운도 있었잖아요. 고운의 별 때문에 얘를 반사해서 보이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푸른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 성운의 경우에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사진과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밝은 성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어둡게 보이는 성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서 별빛이 옵니다. 근데 성감물질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운이 멀리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빛이 통과해서 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어둡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이 차단돼서 어둡게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름과 사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 이 우주에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성간물질,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하는데 그 성운은 밝은 성운과 어두운 성운, 각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기 쉽고요. 이런 별들은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천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별 성자에 집단 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렸던 모습은 그 새쌍둥이와 함께 오손도손 그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이터에 도착하는 순간 이 쌍둥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놓고 어떻게 됐냐면 삼단 분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 새쌍둥이들을요, 선생님이 따라다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리고 젊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새쌍둥이처럼 3단 분리됐던 것처럼 이런 젊은 별들도요. 에너지 엄청 왕성하거든요. 그리고 산산이 낱개로 흩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엉성하게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성단을 우리는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젊은 별들 파란색 빛,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란색을 띠는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요, 별이 몇개 없어 보이잖아요. 적으면 수십 개에서 많으면 수만 개 정도의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골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 곳에 가보면 어떠냐면,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이런 별들도요, 조금 나이가 있는 별들은 아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걸 지금부터 구상성단입니다라고 불러줄 건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굉장히 많죠. 적게가 수만 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한 공 모양으로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간 물질 모여서 성운. 그럼 이런 성운에서 별들이 탄생하기 쉬운데 별들은 혼자 있지 않고 모여 있어요. 성단입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산계성단, 조금 나이 든 별들의 모임, 구상성단까지 각각의 색깔이나 또 별의 개수, 그리고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여러분께 질문이 나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료 해석을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교재 2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A와 B가 각각이 무슨 성단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X축에 보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엉성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조금 나이 있는 별들의 집단이죠. 에너지 얼마 없어요? 붉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 그럼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구상성단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엉성하게 듬성듬성 존재합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에너지 많아요. 그러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산계성단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내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용어 정리들을 한 거거든요. 그럼 성간물질, 성운, 별, 성단 이런 많은 천체들이 함께 있는 거대한 집합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요, 그것을 바로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은하를요, 다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가 바로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은하들은 외부 은하다라고 먼저 은하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 우리 은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가 일단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은하를 그래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겁니다. 은하 중에는요, 이렇게 뭔가 휘휘휘 감아져 있는 나선팔이 있는 은하도 있고 없는 은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는 일단 이런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은하가 또 달라요. 근데 우리 은하는요, 중심에 이러한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었다면 옆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가 어떤 모습이냐면 중심부는 이렇게 볼록하죠.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우리 은하,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종종 묻기도 하니까요. 위에서 볼 때는 바로 막대나선 은하, 옆에서 보게 될 때는요, 중심부가 볼록한, 바로 이러한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정의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태양계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센터 본능, 주인공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보기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바로 이 은하의 중심에서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약 3만 파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 바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만 광년이라는 거리 혹은 파색으로 표현할 때 3만 파색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8,500 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에서 각각의 태양계의 위치를 고르라는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성단 있잖아요. 별들의 집단. 그럼 그집 성단들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옆에서 본 우리 은하였잖아요.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나선팔에서는요, 여러분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의 집단,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고, 구상성단의 경우에는요, 이 중심부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외의 부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중심부와 헤일로에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성단을 정리할 때 여러분 같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도, 아, 우리 태양계는 정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은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는요, 우리 은하 모습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하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서 했던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은하가 보이는 폭 뚜렷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곳에 지구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어느 방향을 볼 때가 은하수의 폭이 넓고 뚜렷하게 보일까요? 별들이 많은 거. 그렇죠.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볼 때겠죠. 왜요? 우리 은하 중심에 구상성단도 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많은 별들이 있는 거니까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볼 때가 바로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름철이다라고 하는 계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 방향이 겨울철이 되겠죠? 이 겨울철에는 폭이 좁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은하수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의 은하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구분하는 것들이 문항에 출제가 되니까요. 여름철 이때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게 될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하만 있는 건 아니고 외부 은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은하, 정의 자체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외부 은하 발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서 위대한 발견 하나를 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실험을 토대로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가 풍선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붙임딱지를 1, 2, 3, 4 적혀져 있는 걸 붙여줄 겁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은 3cm 고요. 1번과 4번 사이의 간격은 5cm예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붙임딱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풍선을 불기만 할 거거든요. 그럼 풍선을 불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풍선 표면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렇게 풍선을 분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6cm가 되었고요. 1번과 4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10cm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공간 자체를 팽창시켰더니 3cm 떨어져 있던 이 붙임딱지가 3cm 늘어서 6cm 된 거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cm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는 5cm 멀어져서 10cm 떨어져 있게 되었구나. 아,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원래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가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자연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보로 얻게 됐는지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외부 은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은하에서 오는 빛을 막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뭘 알게 됐냐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네? 그럼 여러분 언제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졌었죠? 그렇죠.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게 될 때. 아,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1번을 기준으로 보면 2, 3, 4 붙임딱지가 멀어지고 있고요. 2번을 기준으로 봐도 다른 것들이 멀어지고 3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지고요. 4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도 특별한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항에 출제될 때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팽창합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특별한 중심 없이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게 바로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시간을 아주 멀리까지 돌리면 결국 이후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까지 봤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 우주 탐사하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우주 탐사의 역사를 보면 구소련이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경쟁적인 이런 우주 탐사를 하다가 바로 1957년입니다. 최초의 인공 위성이죠. 스푸트니크 1호를 구소련이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더 경쟁적인 이 우주 탐사에 서막을 올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57년 우리 스푸트니크 1호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초의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바로 1969년이에요. 우리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해서 이 달에 발도장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90년도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 이 망원경을 우주로 띄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선명한 상을 이때부터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탐사 로봇, 화성은 화성에 착륙하고 또 1998년은요,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끼리, 국가 간끼리 협약해서 우리 공동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합시다라는 것에 지금 시작이 되었고 또 2015년, 2023년 하면서 명왕성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목성에 위성 탐사선 주소호를 발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사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뭔가 연도를 암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곳곳에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 탐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우주 탐사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같은데 원래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태양전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같은데 원리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의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우주 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인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정수기 사용하죠. 그 정수기도요, 결국에는 그러한 우주 생활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아니면 메모리폼도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우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것이 확대되고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냥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용했던 그 제품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고민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됐는지 또 다른 어떤 물건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탐색해 보는 시간들 충분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주 탐사 과학의 유용성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환경 오염 그리고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우리 아주 심각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이 우주 탐사가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의 범위를 이제는 훨씬 더 넓혀서 우주 환경까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인류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탐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우주 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제 은하와 우주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은요, 이거 하고 있어요. 20세기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거 하고 있다. 같은 단어이니까요. 여러분, 단어 한번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강부터 여러분 20강까지였어요. 한강 한강 성실하게 수강한 스스로를 나 정말 대견하다, 나 정말 잘했다 마음껏 좀 칭찬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노력했던 것만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온 여러분의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단원평가 5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죠?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힘내서 더 재미있게 공부해보자고요. 오늘은 과학 4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호흡이었죠. 우리는 이 호흡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학습한 네 가지 우리 몸의 기관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단원, 몸속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양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재미있게 알차게 공부해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는 185쪽이고요. 단원평가 2회 문제 1번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1번에서 3번, 5분간 줄넘기를 한 후에 우리 몸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5분간 줄넘기를 했다라는 게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운동을 한 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 줄넘기 직후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이 산소의 양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요. 따라서 많아진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많아진다. 자, 이 산소 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렇죠. 운동을 할 때는 이 뼈와 근육이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이 뼈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를 바깥으로부터 많이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더 가쁘게 빨리 쉬어야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호흡수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위와 같이 줄넘기를 한 후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빈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줄넘기를 했다. 즉,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온도는? 그렇죠. 높아진다라고 해야겠죠. 운동을 하면 이 근육이 열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체온도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빨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운동을 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빠르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2번의 답에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 이외에 다른 변화를 한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방금 우리 2번 문제에서 체온이 높아진다, 호흡이 빨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체온,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고 호흡, 숨을 더 가빠르게 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개념학습할 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체온, 호흡 이외에 한 가지 더 측정한 것이 있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맥박입니다. 자, 이 맥박은 심장이 뛰는 속도죠. 맥박도 마찬가지로 운동 후에 더 빨라진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맥박의 수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왜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 맥박이 더 맥박 수가 증가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을 해 주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도 빠르게 순환을 해야 돼요. 혈액을 더 빠르게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 작용을 더 빠르게 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맥박수가 증가한다라고 연결시켜서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한 후에는 체온, 호흡, 맥박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4번 볼게요. 운동할 때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의 운반과 관련된 우리 몸속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운동할 때 산소 필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몸 필요한 기관들의 운반을 하는 것. 운반을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 할까요? 1번, 뼈와 근육일까요? 뼈와 근육은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소화기관. 소화기관이 하는 역할은? 그렇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죠.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호흡기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전달하는 역할은 아니다. 4번의 순환기관입니다. 그렇죠. 순환기관에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이 혈액이 산소와 영양소를 딱 가지고 혈관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정답은 4번이고 5번에 있는 배설기관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했었죠. 5번은 아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5번에서 6번, 운동하기 전과 후에 체온과 맥박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여기 그래프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에 운동 전과 운동 직후를 나타냈고 여기 왼쪽에 있는 눈금이 체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빨간색 선의 체온을 읽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쭉쭉쭉쭉 이동해서 왼쪽의 눈금을 읽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체온, 운동하기 전에 몇 도였을까요? 섭씨? 그렇죠. 여기 36과 37 사이가 다섯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대략 36.5도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운동 직후에 체온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이쪽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36.8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체온이 증가하였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의 맥박수를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금을 읽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이동해서 60과 70 사이 대략 65회 정도였구나. 운동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운동한 직후에는 맥박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쭉 이동해서 100과 110 사이인데 대략적으로 한 103회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맥박의 수도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 직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위 그래프에서 운동 직후 맥박수가 변화한 까닭을 쓰세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맥박수를 확인했죠. 운동 전에 비해서 운동 직후에 굉장히 증가하였다라는 것을요. 왜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맥박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우리는 맥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그만큼 빠르게 이동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더 빠르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심장도 그만큼 더 빨리 뛴다. 펌프 작용을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을 작성하면 되겠어요.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어떻게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이 어떻게 뛴다? 빠르게 뛰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겠죠.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도 빠르게 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5분 휴식을 한 후에 체온과 맥박수를 옳게 나타낸 것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휴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죠. 운동 전에 낮았던 이 체온과 맥박이 운동 직후에 증가했고, 5분 휴식을 한 후에 운동을 한 직후와 똑같이 유지가 되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 이렇게 높아졌던 체온과 맥박수가 다시 운동하기 전과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간은 알맞지 않고요. 나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운동 전에 낮았던 체온과 맥박이 운동 직후 높아졌다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운동 전과 비슷하게 돌아온다. 이 나가 올바른 그래프가 되겠죠.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몸속 여러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우리 몸속의 여러 기관들은요. 각자 자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순환기관은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고 이것은 호흡기관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혈액이 심부름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산소를 가서 공급을 해주고 또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것은 호흡기관으로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그렇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과연 맞는지 아래 설명도 같이 읽어볼게요. 호흡기관은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맞죠? 우리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바깥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됐죠? 자, 8번. 우리 몸속의 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잘못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은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 음식물이 밑으로 이동해서 잘게 쪼개어지고 영양소, 수분을 흡수하고 마지막 바깥에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소화기관이었죠. 자, 변비는 어떤 질병일까요? 우리 친구들, 변비 들어봤나요? 맞아요. 변비는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 즉 대변이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가지 않아서 3일, 4일 동안 대변이 계속 우리 몸속에 머무르니까 힘든 상태, 이것을 변비라고 하는 질병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나요? 맞죠. 관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화기관인데 이번엔 장염이에요.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소화기관 중에서 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각각 소장과 대장으로 부르기도 해요. 소장, 대장 둘 다 장이죠. 작은 창자와 큰 창자,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장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창자에서는 이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했었고, 그리고 큰 창자에서는 또 수분을 흡수했잖아요. 둘 다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대변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대변이 굉장히 물에 섞인 채로, 묽은 채로 밖으로 배출되는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염이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복통이 심하기도 하고 또 열이 나기도 하는데 모두 다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 바로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맞죠. 3번, 이번에는 호흡기관입니다.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 한번 읊어볼까요? 그렇죠. 코, 숨관, 숨관 가지, 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비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비, 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코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코가 막히는 이러한 질병, 바로 호흡기관과 관련된 거 맞죠? 자, 4번도 마찬가지로 호흡기관인데 이번엔 폐렴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폐,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폐도 마찬가지로 이 호흡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었죠? 따라서 폐렴도 호흡기관과 관련된 질병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호흡기관인데 위염이 나왔습니다.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위는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바로 소화기관이었죠. 위는 소화기관 중에서도 우리가 소화효소를 내뿜어서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음식물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관하는 그런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었어요. 따라서 위염은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은 땡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 됐죠? 자, 이렇게 각각 질병이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 기관은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지 이걸 연결시켜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9번, 고혈압과 빈혈 등의 질병과 관계 있는 기관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혈압과 빈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고혈압,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죠. 혈압이 고, 높을 고자를 써서 높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혈액이 너무 혈관을 세게 밀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질병을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빈혈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이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 적혈구의 양이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이야기해요. 적혈구 부족이다. 자, 이 적혈구가 산소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적혈구가 부족하면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머리도 어지럽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그런 질병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혈액, 혈관, 심장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환기관이 되겠죠. 자, 기억은 어떤 기관에 해당되는 그림인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여기 주머니 모양의 위도 있고 구불구불 작은 창자,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이 있으니까 기억은 소화기관이 되겠습니다. 소화기관.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일까요? 그렇죠. 바로 심장이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이 나와 있어요. 순환기관이 되겠습니다. 순환기관. 자, 그 다음 디귿을 볼게요. 디귿은 여기 가슴 양쪽에 위치한 폐와 숨관, 그리고 숨관 가지로 이루어진 호흡기관이죠. 호흡기관.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각각이 어떤 기관인지를 바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고혈압 빈혈과 관련 있는 기관은 니은의 순환기관이 되겠습니다. 니은. 10번. 우리 몸의 기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에 몸의 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생긴 것이 바로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이 방광에 머무르다가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아가죠. 이것은 바로 배설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자, 그럼 우리 이제 보기에서 배설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천식은 바로 이 숨관 있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숨관이 좁아져서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그런 질병이에요. 배설기관과 관련된 건 아니죠. 자, 식도염은 어디였나요? 식도. 그렇죠. 입을 지나서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식도였죠. 소화기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디귿의 방광염. 그렇죠. 여기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배설기관과 관련되어 있죠. 리을의 심장병은 순환기관이고 신장염.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데 이 신장은 바로 콩팥을 뜻해요.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배설기관과 관련된 설명이 맞고요. 기관지염. 자, 여기 나온 기관지는요, 쉽게 말해 순관과 비슷해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니까 호흡기관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미음이 되겠네요. 디귿 미음. 11번. 소화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과 예방법을 조사한 것입니다. 기억에서 디귿 중 잘못된 설명을 골라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소화불량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한 그런 상태를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증상으로는 속이 쓰리고요. 더부룩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물이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구역질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소화불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꺼번에 많이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기 맞나요? 아니죠.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것 디귿이라고 적고 이것을 옳게 고치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음식을 급하게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꼭 씹어야 하는 이유는 음식을 더 잘게 부숴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고 천천히 먹어야 이 혀가 음식물과 침을 잘 골고루 섞어서 훨씬 더 소화되기 쉽게 걸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답을 작성해 주세요. 12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에 잠을 안 잔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속 기관들도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거든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2번,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 수 없겠죠. 3번, 외출 후 손을 씻지 않는다.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4번, 매일 30분씩 줄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다. 자, 물을 마셔야 노폐물도 배출되고 혈액도 더 잘 순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땡! 정답은 4번. 13번. 다음은 유준의 가족의 건강 지키기 수칙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좋습니다.

좋고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더 세게 펌프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기억. 14번. 호흡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을 한 가지 쓰고 그 질병의 예방법을 쓰세요. 자, 호흡기관은 코나 순간, 순간까지 폐와 관련된 기관들이 되겠죠. 따라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감기를 쓰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혹은 손을 깨끗이 씻기, 뭐 이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원평가 마무리하고 이제 수행평가 풀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1번부터 시작할게요. 다음은 뼈와 근육 모형으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뼈와 근육 모형에 공기를 넣었을 때 비닐봉지와 뼈 모양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납작하게 펴져 있는 비닐봉지에 빨대에 공기를 불어 넣으면 비닐봉지가 그렇죠? 부풀면서 길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비닐봉지의 길이가 줄어들면 이뼈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위로 올라오면서 뼈 모형이 굽혀지게 된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2번. 붉은색 색소물에 넣은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펌프를 누를 때 붉은 색소물의 움직임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이 실험과 관련지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모형은 바로 우리 몸의 순환 기관을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이지요. 여기 심장을 나타내는 펌프를 누르면 이렇게 붉은색 색소물이 위로 올라오고요. 또 다시 펌프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펌프 작용을 반복하면 이렇게 빨간색 색소물이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글로 작성해 보면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에 따라 온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3번, 운동할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과 후에 각각 1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후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인지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팔에 엄지손가락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곳을 쭉 측정하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맥박수입니다. 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심장 박동수 이런 식으로 적어도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을 쓰세요. 자, 운동을 하기 전 80회였을 때 운동을 한 후에는 120회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면 맥박의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 기관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과 관계 있는 질병을 쓰고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 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바로 배설기관이죠. 배설기관 중에 기억은 방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광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방광염을 예로 들수 있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포스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신다. 또는 오줌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마셔야 우리는 이렇게 노폐물을 충분히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줌을 오래 참게 되면요,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두 가지 건강 수칙을 잘 지켜서 방광염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된 내용 모두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네, 마지막 퀴즈. 과학 단원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많은 친구들과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공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40강 공

0: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틀린 문제는 꼭 복습하고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실제로 단원 평가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인쌤이 끝까지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판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소? 동무, 친구가 무언가를 하면 덩달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이오. 오늘의 속담은 동족, 휩쓸림과 관련이 있소.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어떻게 하니?
2: 그래, 게임을 하면 오랫동안 하는 것이 큰 문제네. 내일부터는 게임하지 말아야지.
3: 우리 PC방에 가서 게임하자. 게임은 역시 함께 팀으로 해야 재미있지.
4: 게임을 하지 말자고 결심했는데 친한 친구들이 모두 가니 나도 따라가야겠다.
0: 오늘의 속담, 동무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시험 전날 게임을 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동무 따라 강남 간 행동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자유당 정권 말기 서울의 명문초등학교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을 온 한병태는 급장 엄석대가 폭력과 위압으로 반 아이들을 지배하는 현실을 목격한다. 병태는 석대의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며 선생님께 고발해보기도 하지만 석대의 교묘한 조작과 선생님의 무관심 그리고 아이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고립되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다. 병태는 석대가 우등생의 시험지를 바꿔치기에 1등을 유지한다는 비리를 알게 되어 이를 폭로할 기회를 엿본다. 하지만 석대가 아이들을 이끌고 냇가로 놀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내심 내키지 않으면서도 들뜬 아이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따라 나서게 된다. 결국 병태는 고발을 포기하고 석대가 아이들에게 거둔 돈으로 베푸는 유희와 권력의 단맛에 취해 그의 비행을 모른 척하고 공범자가 된다. 6학년이 되면서 젊고 유능한 새 담임선생님이 부임하게 된다. 선생님은 엄석대 중심의 왜곡된 학급 질서를 간파하고 시험 조작 사실을 밝혀내어 석대를 매질한다. 절대 권력자였던 석대가 선생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반아이들은 태도를 돌변하여 앞다투어 석대의 지난 잘못들을 고발하며 그를 비난한다.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 것을 견디지 못한 엄석대는 학교를 뛰쳐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고 남은 아이들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민주적인 질서를 배워나간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던 병태는 휴가지에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

0: 하는 엄석대를 우연히 목격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이 작품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권력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배운 속담을 연관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병태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석대와 그 무리에게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 냇가로 놀러가는 데 따라 나서는 장면이요. 또한 남에게 이끌려 주때없이 행동하는 학급 친구들의 모습도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1: 오늘의 속담, 동무 따라 강남 간다였어.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동무가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오. 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교우관계를 맺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주관에 맞게 참된 길을 걸어가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색을 띠는 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이온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으며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는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색은 이후 이온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 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합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거름 종이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용액 속의 이온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전류가 흐르는 통로만 만들어줍니다. 집게를 전원장치의 전극에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면 거름 종이의 한쪽은 플러스 극,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용액을 거름 종이의 중앙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온이 양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색이 비교적 옅기 때문에 이 수용액으로 적신 거름 종이를 위에 올려놓으면 거름 종이를 기준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전원을 켜서 전류를 흘려주고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천천히 관찰하면서 해당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추론해보세요.

핵의 이동 방향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 관찰 결과입니다. 오늘은 황장구리 수용액과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이동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이,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속에는 과망가니즈산 이온과 칼륨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온은 색을 띠는 것들로, 구리이온은 푸른색을,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기 때문에 이 이온들의 이동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보라색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푸른색을 띠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고, 보라색을 띠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즐기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하는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섬을 탐험할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탐험지는 바로 Story Island, 이야기 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바로 반려견이 주인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우리 오늘 필요한 단어를 먼저 체크하고 단어의 의미부터 파악하고 바로 탐험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에 있는 단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Lie down, 누워있다 Pain, 통증 Always, 항상 Still, 여전히 Sniff, 냄새를 맡다 Stare, 응시하다 Alive, 살아있는 Surgery, 수술 Thanks to, 무엇 덕분에 Stomach, 배, 위 Couch, 긴 소파 Later, 후에 Visit, 방문하다 Lovely, 사랑스러운 Be able to, 무엇을 할 수 있다 Suddenly, 갑자기 Recover, 회복하다 자, 우리 이렇게 18개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들의 의미를 바로 이 지문 속에서 함께 해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 봅니다. Jennifer is still blank thanks to her dog Jack. 자, Jennifer는 still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인데요. 여전히라는 의미죠. 여전히 빈칸이래요. thanks to 라고 하면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었죠. 자, 누구 덕분에? 바로 그녀의 개. 잭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콤마는 두 명사가 동격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녀의 개 잭 덕분에 제니퍼는 여전히 빈칸합니다. One day, 어느 날 She was lying down on the couch with her lovely dog. 자, 제니퍼는요. 카우치라고 하면 긴 소파죠. 소파.

함께 누워 있었대요. 누구와 함께? 그녀의 개와 함께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was lying down이라고 하면 과거 진행형 시제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과거 진행형의 형태를 좀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면 과거의 그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묘사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 비동사의 과거형, was 또는 were 있죠. 그리고 뒤에 동사 ing 형태를 써줘요. 그래서 was lying down. 그녀는 누워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원래 이 lying down이라는 동사의 원형은 lie down이에요. lie, 눕다라는 의미인데 ing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I를 Y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였습니다. 자, 이 형태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메모해 주세요. 자, 이거 중요한 어법 포인트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보겠습니다. 자, 과거 진행형은 어떤 형태이다?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ing를 쓰는 형태이다. 자, 제니퍼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개와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But then, 자, but then 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때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그때 with no reason, 아무런 이유 없이 Jack started to stare into her eyes. 자, stare into라고 하면 무엇을 응시하다란 뜻인데요. 무엇을 응시한 거죠? 그치, 그녀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대요. And sniffer. 자, sniff라고 하면 냄새를 맡다라는 거야.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냄새 맡기 시작했대요. After that, 그 이후에 he jumped onto Jennifer. 자, jump는 뛰다란 뜻이죠. 근데 jumped onto, 이 onto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어디 위로 뛰어오르다 이런 뜻이 됩니다. jumped,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어디 위로 뛰어올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He jumped onto Jennifer. 그는 제니퍼 위로 뛰어올랐고요. And 그리고 She suddenly felt pain. 그녀는 suddenly, 갑자기라는 부사가 나와요. 자, 그녀는 갑자기 felt pain, 통증을 느꼈어요. 어디에? In her stomach, 그녀의 배에서 통증을 느낀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제니퍼가 평화롭게 개와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개가 그녀의 위로 뛰어오른 거죠. 그리고 아, 배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좀 어려운 어법 포인트 하나만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로 올라가서 Jack started to라고 할때이 start to는 뭐뭐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to는 이제 to부 정사인데요. to stare into 그리고 and라는 접속사로 이제 두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sniff 앞에도 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to stare into her eyes라고 하면 started 시작했다, 뭐뭐하기 시작했다, 시작했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고요. And to sniffer 그녀를 냄새 맡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visited a doctor right away. 그녀는 바로 visited a doctor, 의사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Surprisingly라고 하면 네, 놀랍게도라는 부사인데요. 자, 놀랍게도 the doctor found cancer in her body. 자, cancer이라고 하면 뭘까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녀의 몸에서 암을 발견했대요. She was able to get surgery a week later.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녀는 was able to get surgery.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was able to는 be able to의 형태이고요. 비동사 was가 쓰였으니까 무엇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죠. 자, 뭐뭐 할수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조동사로도 대체가 가능해요. 우리 무엇을 할수 있다. 조동사 can 배웠죠. 이 can의 과거형이 있는데 could예요, could. 그래서 she could get

surgery. She was able to get surgery. 둘다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 일주일 후에 바로 surgery.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Jack was always with her. Jack은 항상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When she was sick in bed. 자, when.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그녀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Jack은 항상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Jennifer finally blank. 제니퍼는 마침내 빈칸했고요. And Jack was indeed her best friend. 자, indeed는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자, 제니퍼는 마침내 빈칸했고요. 잭은 정말로 무엇이었다? Her best friend,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지금 결국 제니퍼가 암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건 누구 덕분이죠? 그치, 바로 그녀의 개인 잭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아, 그녀의 반려견 덕분에 암이 있다는 걸 알고 빠르게 치료를 받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가 볼게요.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글의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맨첫 문장에 제니퍼는 여전히 빈칸합니다. Thanks to our dog, Jack. 그녀의 개, 잭 덕분에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녀는 잭 덕분에 어떻게 한 거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 지금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awake는 깨어있는 이란 뜻이고요. alive, 살아있는, healthy, 건강한,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alive, 살아있는 이란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치? Jack 덕분에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 제니퍼는 마침내 빈칸했어요 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 지금 3번과 4번 중에서 arrived라고 하면 도착했다란 뜻이에요. 제니퍼는 마침내 도착했다. recovered는 회복했다란 뜻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그치, recovered, 회복했다가 맞겠죠. 수술을 받은 뒤에 마침내 회복을 했다. 그래서 alive, recovered가 들어가 있는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위글에서 일이 일어난 순서와 일치하도록 그림을 한번 배열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죠? 그치, 제니퍼는 그녀에게 잭과 함께 평화롭게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잭이 어떻게 한 거야? 그치, 그녀의 배 위로 점프를 한 거죠. 올라간 거죠. 자, A가 두 번째 사건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서 그녀는 병원에 갔습니다. 자, C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치, she got surgery.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쓰면요. B, A, 그리고 C, D. 이 순서가 되겠네요. B, A, C, D. 자, 그러면 이제 3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What happened when Jack jumped onto Jennifer. 자, 잭이 제니퍼 위에 뛰어 올랐을 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After that, he jumped onto Jennifer. 자, 여기 나와 있다. 그는 제니퍼 위로 점프를 했고요. And she suddenly felt pain in her stomach. 그리고 제니퍼는 무엇을 느꼈죠? 배에서 통증을 느낀 거야. 이 내용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he felt. 그녀는 느꼈습니다. pain. 무엇을? 통증을요. 어디에? in her stomach. 그녀의 배에서 통증을 느낀 겁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suddenly라는 부사를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4번입니다.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A man is sitting on the blank. He is reading a book. 한 남자가 여기에 앉아 있다. 그는 책을 읽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물, 뭐가 나왔죠? 바로 긴 소파. couch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A man is sitting on the couch.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B번. I almost fell over. 여기서 fell over이라고 하면 넘어졌다. 그러니까 almost,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us blank started. The bus started라고 하면 버스가 출발했다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누워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 이거 과거 진행형으로 써줬어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면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뭐가 붙는다? 그치. 동사 ing가 붙는 형태이다. 자, 그러면 she was lying down. 이렇게 쓰면 그녀는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그치. 소파 위에 on the couch. 자, 이렇게 쓰면 she was lying down on the couch with her lovely dog. 자, 첫 번째 문장 완성했고요. 2번. 잭이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그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자, 뭐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started라는 동사를 아까 받쳤죠. 그리고 to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Jack started to, 그리고 응시하다. stare. 어디 나와 있죠? 그치, 여기 있지. stare into her eyes. 그녀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고요. and, 그리고 sniff her. 그치, 여기서 to sniff인데 to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Jack started to stare into her eyes. 잭은 그녀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고, and sniffer,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그녀는 갑자기 배에 통증을 느꼈다. 자, she felt pain.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갑자기라는 부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를 먼저 써볼게요. She suddenly felt pain. 그녀는 갑자기 통증을 느꼈는데요. 어디에서? 배에서 통증을 느낀 거죠. 아, in her stomach. 자, 이렇게 쓰면 she suddenly felt pain in her stomach. 자, 4번이죠. 그녀는 일주일 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자, 뭐뭐 할수 있다라는 표현 be able to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뭐뭐 할수 있었다니까 우리는 요 비동사를 과거형 was로 써주면 되죠. She was able to. 자, 뭐할수 있었다?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Get surgery. 자, 언제요? 일주일 후지. 자, 일주일 후는 a week later이 됩니다. 그래서 she was able to get surgery a week later.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문장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잭은 정말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Jack was, 그리고 정말로라는 단어. Indeed. 자, 무엇이었다? 그녀의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였다. Jack was indeed her best friend. 물론 우리가 indeed는 생략해도 되지만요. 이 indeed라는 단어를 넣어서 뭔가 정말 둘이 더 각별한 사이였다라는 걸 강조해 줄수 있죠. Indeed her best friend. 정말로 그녀의 친한 친구였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요. 오늘의 키를 여러 번 획득했습니다. 자, 바로 다섯 번째 키인데요. 오늘의 핵심 표현, 바로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ing가 들어가는 무엇이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 물론 이때 비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을 써주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오늘의 예문을 한번 볼게요. One day, 어느 날, she was lying down on the couch. 그녀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With her lovely dog. 그녀의 사랑스러운 개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눕다라는 뜻으로 lie down이 있는데요. 이때 lie 뒤에 ing를 붙일 때 규칙. 그냥 ing를 쓰지 않는다. i를 어떻게 한다? 그치. y로 바꾸고 ing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ing, 과거 진행형, 여러분 핵심 노트에 잘 가져가 주시고요. 오늘의 탐험 인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벌써 다섯 번째 탐험 인증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이 있어요. 제니퍼는 그녀의 개인, 잭 덕분에 아직 살아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 뭐뭐 덕분에를 빈칸에 잘 써서 탐험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인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는 닉네임과 함께 5강 탐험 인증.

입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열심히 탐험에 참여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power up your reading. Reading Power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5강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서 만나볼 독해 글의 제목은 바로 성격과 입는 옷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양한 색의 옷 중에서 어떤 색의 옷을 입는 것을 선호하세요? 뭐 밝은 색 옷을 주로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주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선명한 무늬가 들어있는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독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What are you wearing right now?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wear 하면 옷을 입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Are you wearing something? 당신은 무언가를 입고 있습니까? 라고 했고요. With a plain or bold pattern 이라고 했습니다. 자, plain 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밋밋한, 평범한, 무늬가 없는 이러한 의미고요. bold는 반대말이에요. 무늬가 선명한. 자, 그러니까 당신은 무늬가 없는 걸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me fashion experts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expert 하면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expert, 전문가. 자, 그러니까 몇몇 패션 전문가들은 생각한대요. 자, 뭐라고 생각하는지 뒷부분 살펴볼게요. The color and pattern of people's clothes. 자, 그러니까 clothes 하면 옷이잖아요. 사람들의 옷의 색과 무늬가 say a lot about their personality.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personality라는 어휘 기억해 둘게요. personality라고 하면요, 성격이에요, 성격.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근데 패션 전문가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입는 옷의 색깔과 무늬가 그 사람의,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준다고.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는 알맞은 연결어가 들어가 줄 거고요. 이 뒷부분 보시면 people who wear bright color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bright라고 하면 밝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밝은 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라고 할 때 연결어 for example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앞 문장에서 여러분이 입은 옷의 색깔과 무늬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걸 말해줘요 라고 했고요.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이어지니까 for example 넣어줬어요. 자, 예를 들면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뒤에

나오게 됩니다. Who wear bright colors like red, yellow, or orange.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빨간색, 노란색 혹은 주황색과 같은 밝은 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who인데요. 우리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의 who는요.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혼자서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뒤에 오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빨강, 노랑 혹은 주황색과 같은 밝은 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가 이제야 나오게 돼요. Are often cheerful and friendly. 주로 어떻다고 하냐면 cheerful, 쾌활한이라는 뜻이에요. 쾌활하거나 그리고 friendly 하대요. 친절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밝은 색상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쾌활하거나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People who wear dark colors like brown, gray, or black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who가 나와 있죠. 자, who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과 함께 꾸며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who부터 동사 앞에 있는 black까지가 people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요. 갈색, 회색 혹은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are이 되겠죠. are more serious and quiet types. 더욱 진지하고요. 그리고 quiet. 조용한 타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하는 옷의 색깔에 따라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죠. 자, 계속 볼게요. 다음 문장 보시면요. 역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밑줄.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건데요.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해석할 때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어떤 옷? With bold patterns like stripes and checks. Stripes 하면요, 줄무늬예요. 줄무늬 그리고 체크무늬와 같은 선명한 패턴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될까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people에 대한 동사는 누구일까요? 뒤에 있는 are이 되는 거예요. Are usually very social. 선명한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성격이 어떻대요? social 합니다. 자, social이라고 하면요, 사교적인이라는 뜻으로 알아둡시다. 사교적이에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옷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ot all experts are 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all experts 하면 모든 전문가인데 앞에 not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전문가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모든 전문가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but it probably is true. 자, probably 하면 아마도라는 뜻이죠. 아마도 사실일 거래요. that 이하라는 것이. 자, 아마도 뭐가 사실일까요? 자, 대절 한번 보겠습니다. The clothes you wear say something about you.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거라는

있다는 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즉,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100% 알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연관성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파악해 보았으니까 바로 내용 확인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빈칸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이 연결어를 파악할 때는 우리 앞뒷 문장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앞 문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밝혀주었고, 연결어가 나온 다음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이라는 뜻의 4번을 골라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오답을 확인해 보시면요. Finally 하면 마침내.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고 first of all, 우선. 모두 다 여기에는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4번을 우리 골라줄게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지라는 건요, 메인 아이디어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서 1번부터 살펴볼게요. We should know that not all experts are right. 우리는 알아야 한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가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거 맞아요? 아니죠. 이 글은요, 여러분이 입는 옷이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요지로 적절하지 않겠네요. 2번을 보시면 Some people like to talk about others' clothes.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역시 글의 요지와는 다릅니다. 3번을 보시면 Your clothes say something about your personality. So personality 핵심어죠? 성격이에요. 당신의 옷이 당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해줄 수 있다. 네, 요지로 가장 적절합니다. 4번 보시면 bright colors often make people cheerful and friendly라고 했는데요. 밝은색이 종종 사람들을 쾌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보통 밝은색 옷을 입는 사람들이 쾌활하고 친절하다고는 했으나 밝은색 옷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시면 The colors of your clothes, 당신이 입는 옷의 색깔들이 can change your personality, 당신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갈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글의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문장 앞에 부분 보시면 A serious person이라고 했어요. 진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주로 어떤 색상의 옷을 입는다고 했죠? 어두운 색이에요. 그래서 dark colored clothes 해주시면 되겠고요. While 하면 반면에죠. A person who is 빈칸 and friendly. 자, 빈칸하고 친절한 사람은 주로 밝은 색의 옷을 입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 Cheerful and friendly. 그러니까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주로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dark, cheerful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하시오. A를 보시면요. serious, 진지한이잖아요. 지금 3번을 한번 보시면요. being thoughtful, 굉장히 생각이 많고 사려 깊은 거예요. 그리고 quiet, 조용하고요. not laughing often, 자주 웃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지한 거죠. 자, B를 보시면 expert,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는 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2번과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C는 pattern, 무늬이니까 a design of line shapes or colors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92쪽 워크북 문제풀이 할 준비 되셨나요? 네, A 보겠습니다. 다음 나눠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인데요. 자, 1번을 보시면 plain 나와 있습니다. plain이라고 하면 무늬가 없는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expert 하면 전문가예요. 3번의 pattern 무슨 뜻이에요? 네, 무늬입니다. 그리고 4번의 personality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5번의 bright 하면요. 어떤 색깔을 나타내죠? 밝은, 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cheerful인데요. cheerful 하면 쾌활한이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serious 하면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bold 볼게요. 선명한 혹은 성격이 대담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음으로 9번 보시면 probably가 나와 있죠. 얘는 아마도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friendly인데요. 우리 friendly 하면 친절한 혹은 상냥한 둘 다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stripe인데요. stripe라고 하면 줄무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clothes 꼭 알아두세요. clothes는 옷이에요. 옷. 다음으로 quiet인데요. 우리 quiet 하면 조용한이란 뜻이죠. 이어서 social인데요. social은 사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보시면 fashion인데요. 우리말로 패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읽을 때는요. fashion.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or example 중요한 연결어 하나 나와 있습니다. for example 하면요. 예를 들면 이라는 의미예요. 꼭 기억해 둡시다. 다음으로 B로 넘어가서 우리 영작 훈련 시작해 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볼게요. 그들은 사람들의 옷 색깔과 무늬가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they think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지 뒤에 나와주면 되겠죠? The color and pattern of people's clothes. 사람들의 입는 옷의 색깔과 무늬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ir personality.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면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자, 우리 이 앞부분 한번 영작해 볼 거예요. 자, people who wear 하게 되면요. 사람들인데 입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무엇을 입는 사람들?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때 who는 관계 대명사로서 뒤에 있는 문장을 이끌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세요. 3번 갈게요. 어두운 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더 진지하고 조용한 유형이다. People who wear dark colors are more serious and quiet types.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선명한 무늬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보통 매우 사교적이다. 자, 여기서도요, 우리 주어 부분 한번 영작해 볼게요. People who wear 하면 입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뭘 입는 사람들? 선명한 무늬의 옷이니까 clothes with bold pattern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관계대명사 who는 뒤에 오는 문장을 이끌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당신이 입는 옷이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자, 우리는 앞부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all 하게 되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t all experts are right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어요. 꼭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다섯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언제나처럼 예습은 필수입니다. 어휘 공부 미리 해주시고, 어휘가 없으면 이제 독해라는 성을 아예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오늘 공부할 부분 스스로 독해하면서 내가 막히는 해석 부분을 체크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에 힘을 실어줄 리딩 파워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리딩 파워, 오늘의 리딩 파워는 실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법에서 만났을 때 정말 어려워하는 가정법 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해석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가정법 과거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냥 1대1로 생각을 해서 내가 배운 대로만 적용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과거 시제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과거로 해석해라 라는 걸 계속 공부를 해봤잖아요. 월이 보여, 워즈가 보여, 이거 과거잖아. 그럼 했었다 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가 갑자기 가정법에서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래 라고 해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살짝 흐름만 하나 바꿔주면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과거 형태를 빌려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과거 형태를 빌려오냐면, 실제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기준에서 내가 뭔가를 가정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현실감이 없거나 아니면 현재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 시제를 거기다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사실과는 완전 반대야. 이거는 이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f I were you 라는 예문이 보였는데, 이게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라 내가 너라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일 수가 없죠. 이거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너일 확률은 그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나는 절대 너가 아닌데 내가 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were 빌려다가 if I were you, 심지어 원래 I는 was인데요, 그런 것도 그냥 파괴합니다. 그냥 if I were you라고, 어차피 비현실적인 일이니까 내 시제도 그냥 were 쓸 거야. 거리감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가정법 과거 문장이 우리 독해에 있기 때문에 쌤이 가져왔겠죠. 우리 독해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문제를 좀 먼저 볼 건데요. 1번 문제가,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A, 그래서 E까지 괄호가 있어요. 여기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고요. 이런 유형은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독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면 적절할지를 판단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결과적으로

그랬으니까 앞에 어떠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는 부분에 이 문장을 넣어주면 되고요. 어떤 결과인지 한번 봅시다. Many food company employees. 그래서 많은 식품 업체의 종업원들이 lost their jobs. 아주 안 좋은 결과네요.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요, manufacturers 제조업자들은 were negatively 역시나 안 좋은 영향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What would you do if food like buttermilk, cheese, and meat were heavily taxed?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표절이 좀 뒤로 갔고요. 주절이 의문사로 먼저 튀어나왔죠? 자, 그렇지만 이 의문사의 구조를 잘 보면 이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고 이 표절의 동사가 주어가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 동사가 were 이렇게 과거 동사가 보여요. 그치만 이 문장을 would, were 이두 조합으로 가정법 과거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절대 너 어떻게 했을 거야? 이랬다면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문장의 해석은 What would you do? 너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만약 음식, 근데 뭐와 같은 음식? 버터, 우유, 치즈, 고기 이런 제품 있죠? 좀 지방이 많은 제품이네요. 이런 음식이 were heavily taxed. 택스가 원래 세금을 부과하다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좀 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정법 과거의 문장인데요. 저희 가정법 과거의 구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에는 if절이 있고 주절이 있어요. if절에는 주어 자리에 주어 뒤에 동사의 반드시 과거형, 뭐 비동사 were 좋아하고요. ed 같은 과거형이 등장을 하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can, will, may가 아니라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넣고 동사 원형.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공식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해석을 했다면 했을 텐데가 절대 아니라 한다면 할 텐데라고 이 형태에 혼동하지 않고 해석해 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이 맞는지 보세요. If she liked me, I would be happy. 라는 문장을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쌤이 바로 해석을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조동사의 과거, 가정법 과거구나. 그러면 그녀가 나를 좋아했다면 행복했을 텐데는 틀린 해석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면 난참 행복할 텐데. 그럼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아, 현재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난 행복하지 않아.의 반대 상황을 가정했구나. 이게 바로 영어에서 가정법 과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과거처럼 생겼다고 해서 과거가 아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11년에 덴마크 정부가요, 비만세라는 걸 도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ke people eat less fat. 사람들이 지방을 좀덜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덴마크의 뭐 국립 건강 의약품 보건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국립 보건청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덴마크의 국립 보건청에 따르면 이 47%의 Danes 하면 덴마크 사람들을 말해요. 이 47%의 덴마크 국민들은 were overweight. 그래서 과체중이었다고 해요. 좀 심각하긴 하네요. 거의 절반이니까. Thus, 그러므로, in hopes of changing poor eating habits, 좀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바람으로, the government taxed food, 이 정부가요, 음식에 그냥 세금을 부과해버린 거야. With saturated fat content. 근데 어떤 음식에 세금을 부과했냐면요, 이 saturated fat 하면 이제, 포화지방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포화지방의 함유량이 above 2.3%. 그래서 2.3% 이상이 되는 음식은 안 돼. 너 세금이야.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instead of buying less fatty foods. 이 정부의 바람과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방이 들어간 식품을 좀덜살줄 알았는데, 그러는 대신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the Danes, 이 덴마크 사람들이라고 했죠. 덴마크 사람들은 travel to Germany and Sweden to buy cheaper food. 웬걸? 이 근처 나라에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넘어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저렴한 지방이 잔뜩 든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세금이 부터 비싸니까 그럼 옆 나라 가서 사지 뭐 이런 어떤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요? 갑자기 문장 보시면 After only a year, 결국 1년 만에 the Danish government decided to abolish the tax 이래요. 그쵸? 정부는 그 세금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이 뭐 행동을 마음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정부가 왔다 갔다 1년 만에 폐지하지는 않겠죠. 아마 그로 인한 더 나비 효과처럼 더안 좋은 국가적 손실이 있으니까 1년 만에 법을 바꿀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안 좋은 결과 여기에 다 담겨 있었죠. 아니 국민들이 살 빼라고 세금을 막 부과했더니 다른 나라 좋은 일만 시키고 있네. 그러니까 정작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Many food company employees lost their jobs. 많은 이 식품 제조업자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사람들이 안사 먹으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한 제조업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자국민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옆 나라 가서 더싼 음식 먹어야지라고 하는 행동에 결과였던 거겠죠? 그래서 D 자리에 이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The plan ended up in failure.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 end up이 되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결국 뭐뭐로 끝나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방금 봤죠? 4번에 D 자리에 넣어주시고요.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보시면, 자, 요 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부는요, 이 국민들의 좀안 좋은 식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22.3% 이상이 함유된 포화지방에는 세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47%가 나왔어요. 2.3%. 47%의 이 숫자는 어디에서 언급이 됐었냐면, 47%의 국민이 비만이다. 이때 언급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기사 제목 완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방금 우리가 내용을 꼼꼼하게 봤고요. Was abolished. 이게 뭐예요? 폐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After only a year. 그래서 겨우 1년 만에 폐지되었어요. 뭐가 폐지됐어요? 지방세. 영어로는 fat tax라고 하는 것이 겨우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필요한 경우 형태 바꾸며 빈칸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og is not fat. 우리 강아지는 뚱뚱하지는 않아. But it is a bit. 근데 약간 이래. 그래서 lose some weight. 좀 살을 뺄 필요는 있대요. 그러면 약간 뭐야? 과체중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과체중의 영어로 overweight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My sister always bites her nails. 내 여동생이 항상 손톱을 물어뜯어요. 이거죠. She tried to break. 이거 뭐야? 손톱 물어뜯는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bad habit. 그쵸? 습관은 영어로 habit. 이렇게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교재 문제 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러면 월급의 문제 풀면서 우리 친구들 실력도 쑥쑥 파워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words 파트는 미리 채워 보시고 선생님과 주요 단어 몇개좀 보자면 먼저 tax가 세금이란 명사도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according to 자주 나오고요. to는 당연히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오면서 이 명사에 따르면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abolish

어떤 단어였죠? 동사로 폐지하다라는 뜻의 단어였고요. 자, 요거 좀 강조했었죠. 결국 뭐뭐로 끝나다, end up 명사 나와도 되고, 그다음 end up 뒤에 동명사도 나와요. 결국 어떠한 것으로 끝나다라는 구문 너무 유용하니까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affect 영향을 미치다라고 해석이 되고, 영향을 요 단어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영작훈련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번 바로 가볼게요. 만약 버터와 고기 같은 음식들에 세금이 심하게 부과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런 음식에 우리 엄청 세금 붙여서 먹고 있지 않죠? 현재 사실과는 다르지만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 과거로 나타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What? 자, 의문사는 조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Would you do? 그치? What would you do? 까지가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의 해석이었고, 그 다음에 if 절이, if가 여기 붙어 있어서 if까지 써주면 이렇게 이제 if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러이러한 음식에 were heavily taxed 세금이 심하게 부과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if 절의 과거 동사 주절의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의 법칙 잘 기억해 주시고 해석을 했다면 했을 텐데 절대 아니고요. 이렇다면 어떻게 할래? 한다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현재의 기분 기반으로 현재 사실과 반대 아니면 가정 그럴 법 그럴 확률이 거의 없거나 아 요럴 때 쓰는 가정법 과거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간에 2, 3번 꼭 반드시 풀어 보시고요. 그 결과 식품 제조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결과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As a result. 이게 그 결과란 뜻이고요. 사실 이 문장이 우리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삽입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 문장을 풀 때는 앞에 이런 식으로 연결어가 주어져 있을 때이 연결어가 문제풀이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란 뜻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원인의 결과인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가장 잘 매끈하게 이어지는 곳에 우리가 이 문장을 아까 넣었던 거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식품 제조사들이죠. Food manufacturer 주어고요. 자, 아까 우리가 단어에서 영향을 끼치다가 affect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요. 이 제조업자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는 또 그렇죠. 영어에서 좋아하는 수동태의 구문을 써주시면 되겠죠. be 플러스 pp. or affected인데, 자, 이러한 부사는 가운데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were negatively affected. 이렇게. 다시. As a result, food manufacturers were negatively 먼저 써주고 affected. 그래서 be 플러스 pp의 구조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자, 이것도 강조했었죠? The plan. 자,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 up.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과거니까 ended up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 상태로 끝난 거죠. 그래서 in failure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동사의 행위로 결국 끝나게 됐다라고 할 때는 end up. ing라는 동명사랑도 정말 많이 짝꿍이 되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가 되게 헷갈리면서 너무 중요한 구문이었잖아요. 자, 주어져 있는 가정법 과거의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If I had more time, I could study more. 정확하게 잘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법 과거, 정확히는 if 가정법 과거 구문을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잘 만들었는지, 해석을 잘했는지, 쌤이 게시판에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중요한 거 아시죠? 복습 꼭 잊지 마시고요. 쌤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료 영문법 중2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챕터 4, 4단원에 들어가는데요. 투 부정사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자, 투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중1 때는 얘를 막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투 부정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잘 잡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두면 앞으로 배울 것들의 이해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단 유닛 1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 부정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부정은요, 우리가 부정어 많이 쓰죠. 부정어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not 같은 거. 근데 그 부정이 아니에요. 같은 부정인데 한자가 달라요. 우리 친구들 한자에 좀 약하죠? 저도 약한데요. 일단 부정할 때, 아니다 할때 부정은 아니고요. 뭐냐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우리 쓸 줄은 몰라도. 이 정은요, 정하다거든요. 정하다. 근데 부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요? 다양한 품사로 쓸수 있다. 특정 하나의 품사로 정해지지 않았다요. 우리 명사는 명사로 쓰고, 동사는 동사로 쓰잖아요. 품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투부정사 아이는 이 품사, 저 품사 막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를 부정사라고 해요. 꼭 투부정사만 있는 건 아니고 부정사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근데 투가 붙었죠. 그럼 뭐예요? 투가 들어가겠죠. 투가 들어있는데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을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많이 들어봤는데 뜻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어쨌든 그런 아이인데, 자, 그러면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명사예요. 이제 일단 명사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명사, 형용사, 부사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명사는 우리가 사물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하나의 명사 이름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명사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투부정사는 일단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to become 얘가 투부정사예요. 자, to 들어있죠? 그리고 뒤에 뭐예요? 동사원형. 우리 투부정사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동사원형 써요. 자, to 동사원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얘는 원래 동사였어요. 그렇죠? 투부정사에 이 동사 원형이 들어가니까. 근데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become은 되다예요. 근데 명사로 쓰려면 되는 것. 마치 동명사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 즉, 과학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수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고요. 자, 나의 꿈은 되는 것이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얘를, 되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게끔 투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자, 얘가 원래 동사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쵸? 명사 역할은 하는데, 원래의 태생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해요. 원래 동사였으니까. 자, 그럼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그쵸? 보어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To become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자가 되는 것이라고 나는 명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되는 것이라는 명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명사만으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동사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원래 become 뒤에 a scientist가 올수 있죠. 얘까지 다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그냥 명사는 뒤에 보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없지만 동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동사의 특징을 살려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려고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명사니까요. 우리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 그리고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오는 것, 요렇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또할 거예요. 이번 챕터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부정사를 보면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투부정사는 뒤에 목적어나 부사구나 이런 것

할수 있어요. 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어는 이게 주어로 쓰이면요.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요. 자, to become a scientist. 얘를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 그래서 to 부정사는 무조건 단수.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단수다. 3인칭 단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to 부정사를 부정한다.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죠? to 앞에 not을 씁니다. not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쓴다. 자, 요거를 머리에 잘 넣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고요. 자, 그의 취미는 가족들과 캠핑을 가는 것이다. 그의 취미는 주어, 동사, is 배열하고요. 뭐뭐 하는 것, 캠핑을 가는 것, to go camping 이라는 to 부정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최고의 방법은 주어고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다 동사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to understand. 근데 서로서로. each other, to understand each other 써주시고요. 그 다음,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이 일은, 이에요. 주어죠. 주어 자리니까 뭐예요? to walk her dog. walk her dog가 개를 산책시키다, 이니까 명사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is를 쓰는 거죠. 3단현이니까 is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조이의 소망은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는 것이다. 조이의 소망은 동사 is 쓰고요. 가는 거지래요. 가는 것 뭐예요? To go to a concer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주어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다 play computer games인데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고 주어에 씁니다. 그런 다음에 비동사 is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 방학 계획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이다. 자, 내 방학 계획은 있고요. 뭐뭐이다 is 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 그렇죠? To travel in 제주. 이렇게 연결해서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주어 it이 나왔는데요. 투 부정사 배우다가 갑자기 뭔가 다른 아이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가주어 it은요, 여기 있어요. 가주어. 자, 가, 주어. 사이에 뭐가 빠졌거든요? 가, 짜, 주어예요. 책 어딘가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짜 주어. 가짜 주어거든요. 자, 가짜 주어를 원래 to 부정사의 주어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이 문장 봤죠? 주어가 이거 있고 동사예요. 근데 주어가 to 부정사예요. 이때는 가짜 주어를 주어 자리에 쓰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가 가짜면, it이 가짜면 얘는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하거든요. 진주어는 뒤에 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쓸까? 얘가 결국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단어 수가 늘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쓰냐면 일단 영어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어 빡, 동사 빡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빡 얘기하고 짧게 주어 동사 탁 치고 뒤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긴 거예요. 만약에 지금은 뭐 글로 쓰여 있고 사실 네 단어가 그렇게 긴건 아닌데 우리한텐 좀 길죠. 근데 점점 공부하다 보면 정말 길어요. 막 to 부정사가 와서 단어가 뒤에 수식이 막 붙어서 막 10단어, 11단어가 주어요. 그럼 도대체 아예 동사가 어디 써 이렇게 막 찾다가 너무 어렵고 머리 아프고 벌써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를 딱 간결하게 던지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it으로 일단 주어 자리는 채우자.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순 없어요. 그렇죠? 영어는 주어가 비면 안 돼요. 우리는 비워도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없이도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아, 힘들다.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영어는 누가 힘들었고 뭐가 힘들었는지 주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채우긴 채워야 돼. 근데 간단해야 돼. 그때 이제 it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it 동사를 쓰고 진짜 주어는 너무 기니까 맨 뒤에 그냥 보내자. 의미 전달은 해야 되니까 생략할 순 없고, 그렇죠? 뒤에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to 부정사가 주어에 오면 it을 그냥 써요. 막두 단어, 세 단어로 비교적 짧더라도 그냥 워낙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뒤로 많이 돌려서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얘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가주어는. 여기 있었네요. 가짜 주어. 선생님 어디서 봤나 했는데. 가짜 주어, 가주어,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문제 몇개 볼게요. 가주어 이슬 쓰래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이런 말도 써서 문장을 써라 했습니다. 자,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얘가 주어인데 뒤에 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는 가주어. 그리고 동사가 필요하죠. dangerous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위험하다니까 it
is가 되겠죠? 또는 줄여서 it's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투부정사 진주어가 오겠죠? 헬멧을 쓰는 것 하면 to wear helmet인데 안 쓰는 거, 부정이니까 not to wear helmet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주어 길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얘는 진주어는 뒤로 보내고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또는 it's important. 자, 가주어는요, 여러분, 이시 있다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it의 뜻이 없다.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또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해하는 것이네요. 다른 문화를. So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가면 됩니다. 자, 너 없이 박물관에 가는 것은 주어예요. 재미가 없었다. 자, 재미가 없었다부터 가볼까요? 과거예요. 그렇죠? It was not fun 또는 it wasn't fun이 되겠고요. To visit a museum without you가 되겠죠? 그래서 to visit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주어예요. 어려운 일이다. 그럼 앞에 뭐가 가요? 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죠? It is not 또는 it's not 또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It isn't 뭐다 됩니다. 그죠? 자,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일기를 쓰는 것은 뒤에 와야 되네요. 뭐가 와야 돼요? To write a diary. 얘는 그냥 긍정이니까 to write 쓰시면 됩니다. 자, 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진주어 뒤로 가고 유용할 수 있다요. 할수 있다. 그럼 can 넣으면 돼요. 그죠? it 쓰고 can 조동사 오면 되고 그리고 비동사 동사 원형 오는 거죠. 그래서 it can be helpful. 그렇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to use a dictionary. 그다음 이 드레스를 사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이 드레스를 사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든다 이런 거잖아요. 얘가 결국 주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가 앞에 오는데. 자, 보니까 cost가 뭐뭐한 비용이 들다고요. 뒤에 much money, 많은 돈이에요. Then not이네요. 그렇죠? 여기 not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it does not cost가 와야겠죠. 얘는 일반 동사니까. 그렇죠? So it does not cost much money 했고요. 뒤에 진주어 뭐 쓰나요? To buy this dress.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봤더니 to fasten a seat belt까지 주어겠죠. 그쵸?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주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가 온 거예요. 그럼 얘는 중요하다, 필요하다예요. 그러면 여기 뭐 들어와요? 비동사 어떤 형태? 3단현이니까 is가 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is 넣어볼까요? 자, it is necessary to fasten a seatbelt.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가주어가 오고 뒤에 진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it is니까 is 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닛 3에 우리 명사 역할을 하는 거 하나 떼놨었죠?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에 당연히 명사가 오는데 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수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얘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자, 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목적어로 가질 때 뭐뭐 하는 것을 뭐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그냥 애초부터 투를 붙여서 외우세요. 당연히 여러분, 목적어에는 명사를 쓸수 있죠. 그냥 명사 당연히 써도 돼요. 그런데 뭔가 내가 동명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동사의 뜻을 가진 목적어를 쓰고 싶다 할 때만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I want this book.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냥 this book. 명사 쓸수 있어요. 근데 동사를 쓸 때만 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want to, I would like to. 이렇게 투를 붙여서 애초에 외우는 거죠. hope to, 그렇죠? plan to, refuse to 이렇게 여러분들 다 to를 써놓고 아예 to랑 같이 묶어서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냥 명사가 왔다, to 빼버리면 되고 동사가 왔다,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네는 다 목적어를 to 부정사로만 가지는 아이들이에요. 동명사를 뒤에 썼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to를 붙여서 외워주시고요. 자, 당연히 명사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듯이 자, 얘가 일단 명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때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떼놓고 이런 단어를

to your lif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지금 당장 찬물로 샤워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샤워하다. Take a shower. 근데 찬물로니까 take a cold shower을 쓰는 거죠. 그래서 I want to take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말에 너는 조부모님을 뵈러 갈 계획이니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해요. 그쵸? 근데 are you로 왔어요. are 비동사가 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이니 지금 계획 중이니 라는 뜻이겠죠? Are you planning? 얘는 그냥 비동사 ing로 현재 진행형인 거고 plan to visit 뒤에 to visit을 쓰는 거. 그 다음 수민은 2년 전에 바이올린 연주를 배웠다. 뭐뭐 하는 것을 배웠다. learn to 해요. 근데 과거죠? 그럼 뭐예요? learned to play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6번은 그들은 내일 소풍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들은 결정했다. decide to 결정하다 해요. 근데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부정어 not을 써야 돼요. not의 위치는 to 부정사 바로 앞. decide not to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정했다니까 뭐예요? they decided 과거 써주고 not to go. not의 위치까지 유의해서 이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4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자, 얘도 의문사 to 부정사를 여러분들이 그냥 붙여서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두시면 돼요. 자, 얘를 보면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얘가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거죠. 의문사와 to 부정사가 합쳐져서. 자, 무슨 뜻이 되냐면, 자, what to 동사 원형 이렇게 오면 what이 원래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의미예요. 자,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which to 하면 어느 것을 뭐뭐 할지. 사실상 what to나 which to나 비슷한 의미죠. 그 다음 who가 와요. who to 또는 whom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누가 할지, 누가 해야 할지 뭐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when to 언제 뭐뭐 할지. 그리고 where to 어디에서 뭐뭐 할지 또는 어디로 뭐뭐 할지 어디에 뭐뭐 할지 어쨌든 어디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how to는 우리가 얘는 진짜 하나의 수거처럼 보통 외우기도 하죠.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국에 얘도 원래는 어떻게 뭐뭐 할지예요. 즉 어떻게 뭐뭐 하느냐 결국 그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는데 이 to 부정사 부분을 주어 동사가 있게끔 풀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지라는 뜻이죠. 언제 뭐뭐 할지,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시면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should를 써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How to get there. 그곳에 가는 방법을.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즉, how I should get there.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말이죠. 그곳에 가는 방법.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야 할지 결국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라 또는 얘를 얘로 바꿔라 이런 문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같은 의미가 있구나. 얘네 둘의 의미가 같구나. 기억을 하시고요. 당연히 주어는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맞은 주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한번 볼게요.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Tom learned 에요. Tom은 배웠어. 그냥 여기는 의미를 몰라요. 밑에 있는 문장을 참고해야겠죠. 자, Tom이 배웠어요. How he should swim. 이거 뭐예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가 수영을 하는 방법인 거죠. 줄여 말하면. 그럼 뭐예요? 그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의문사,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how to swim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I will tell you when to start. 자, 여기는 의문사 to 부정사를 썼네요. 자,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언제 뭐 시작할지. 이렇게 되겠죠. 시작해야 하는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I will tell you 하고요. 의문사 when 쓰고, 주어 쓰고, should 동사 원형 뭐 이렇게 갈 텐데, 자,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는? 내가 말해줄게. 언제 시작해야 될지 말해줄게.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시작하는 거겠죠. 내가 너에게 왜 말해주겠어요? 네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when you should start를 쓰면 돼요. 자, 문장의 주어가 I니까 I를 써야겠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적어가 여기.

이 뒤에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얘도 볼까요? 자, 테드가 나에게 뭐 ask, 물어보다, 뭐 요청하다 다 돼요. 밑에 봤더니 테디 asked me how he should spell it. 자, 얘는 물어본 거네요. 나에게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he should spell it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스펠링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였던 거죠. 문맥상. 그쵸? 테디가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봤을 테니까. 그죠? 얘를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쓰면 일단 주어에 대한 고민은 좀 사라져요. 그죠? 얘는 how to spell i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5로 넘어가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가 또 여러 자리에 쓰이니까 지금 그걸 쪼개고 쪼개서 나눠서 명사 파트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사적 용법, 선생님이 용법이라는 것 같은데, 용법을요, 우리말로 쓰면요, 여러분, 쓰임, 역할이에요. 그냥 용법 하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명사적 쓰임이라고 요즘은 한글로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요. 또는 역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명사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명사가 올수 있는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그 자리에 다투부정사가 올수 있더라까지 봤거든요. 이제 그런데 목적격 보어에도 올수 있어요. 자, 원래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보어 자리에? 저, 보통은 명사 올수 있고요. 또, 형용사 올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가 오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분사가 오는 경우, 결국 근데 분사도 형용사의 범주에 들어가요. 크게 보면.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올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아,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수 있으니, 아까 우리가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오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에도 얘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동사에 내가 오늘은 투부정사를 써볼까? 이게 아니라 이 동사들이, 나는 아까도 봤잖아요. 목적어의 투부정사만 가지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듯이 목적격 보어의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외우셔야 해요. 근데 얘네는 툴을 바로 붙여서 외울 순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목적어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와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 말하다, 뭐 기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쓰는 거고요. 자, help라는 아이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자, 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제 까놓고 말하면 투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결국 투부정사도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와 투가 없는 원형 부정사를 둘다 쓴다. 자, 원형 부정사. 선생님, 부정사 뭐라고 했어요? 역할을 정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쵸? 근데 원형, 동사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 역할을 정할 수 없는데 투가 쓰였다? 투부정사.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에서 겁먹지 마시고 결국 이 말은 동사 원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설명해도 되고, 투 부정사를 쓰든지 동사 원형을 써라 설명해도 되고, 또는 원형 부정사를 쓸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죠? 설명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녀는 이 목적어를 도왔어요.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도운 거예요? 종이배를 만드는 것을, 아이들이 종이배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때, to make를 써도 되고 그냥 to를 빼고 make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더 나아가면 help는요 목적어가 크게 의미상 필요하지 않거나 할 때는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목적어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겨요. 목적어가 생략돼서. 그래서 help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make가 오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장도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다. to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help가 좀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0: 빈칸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빈칸에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a strange man 주어겠죠? 그가 ask 했어요. 뒤에 봤더니 I가 있고 show가 있고요. him the way예요. 그럼 맥락상 무슨 의미겠어요? 나에게, 그에게 길을 좀, 그에게 길을 좀 보여달라고, 한 남자가 요청을 한 거죠. 길을 물어본 거예요, 맥락상. 근데 ask는요, 일단 목적어를 쓰는데, I는 목적격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me겠죠, me. 그리고 내가 뭐뭐 하는 거, 목적어가 왔고, 목적격 보어로 얘는 to 부정사를 가지니까, me 쓰고, to show him the way. 이 부분을 목적격 보어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볼까요? The doctor, 의사가 말했어요. 그쵸? 자, about his health가 있고, 주어진 단어는 he, not worry예요. 자, 그러면 그 의사가 그에게 말했겠네요. 그쵸? Then not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겠네요? 뭐, 그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목적어가 필요한데, he는 주격이죠? 목적격은 뭐예요? him이겠고요. 그다음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worry가 동사로 worry, 동사로 쓸수 있기 때문에 to worry 되거든요. 근데 부정을 해야 됩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동사원형 이런 어순이죠. 그래서 him not to worry를 빈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they didn't expect가 왔어요. 자, expect도 자 얘는 바로 목적어 자리에도 to 부정사 취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to 부정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봤더니 he가 있고요, marry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Lucy. 그럼 뭐예요? 아, 그가 루시와 결혼할 거라고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expect 뒤에 여기도 목적어니까 him 목적격. 그다음 to Mary, Luc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Becky will help예요. 베키가 도와줄 것이다. Help는 좀 특이하다고 했었죠? 자, 뒤에 봤더니 내 여동생 있고요. 밑에 봤더니 I와 take care. 아, 그러면 베키가 나를 도울 건데 내가 뭐 하는 것? 여동생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겠네요. 일단 목적어 필요합니다. 얘 목적격 me고요. Help 뒤에는 to take care of 또는 그냥 take care of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he warned 그가 경고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경고하다 할때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씁니다. 그럼 봤더니 bothering the boy, bother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멈추라고 그 소년을 괴롭히는 걸 멈추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warned의 목적어 the keys 얘는 일반 명사니까 우리가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을 써야 하지만 얘는 이 명사 자체가 그냥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죠. 그리고 to stop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the keys to stop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to 부정사의 절반을 학습했는데요.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to 부정사 공부할 텐데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들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위험지역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어디 탈출 넘버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 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춰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의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점이 무엇이고 토의가 무엇인지 또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지요. 자,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에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관점을 파악하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 문제부터 37번 문제까지 열심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관련되는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 자전거 탈 수 있다. 탈 수 있을 것 같다 말고 탈 수 있다, 지금 현재 탈 수 있다 손. 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손든 친구들 중에서 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이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나요? 자, 선생님은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무리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그때 자전거를 못 탔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이 타고 그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천천히지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만 보고 있다가, 아이, 저기, 개똥아, 이제 그만 놔도 돼? 라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까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은요, 잡고 있는 줄 알고 안심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잘 타게 됐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전거를 더 잘 타게 됐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됐고 말이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꼭 어른과 함께,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를 바라고, 또 탈 수 있는 친구들도 안전모를 쓰고 꼭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읽어볼 글이 바로 이 자전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전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글 자료를 만나볼 겁니다. 자, 공공이란 말이 붙으면은 뭐 공공시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라고 하면 나만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자전거라는 의미가 바로 공공자전거이죠. 아마 이미 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어볼 글이 바로 이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배웠죠. 맨 처음에 제목을 보세요. 아, 똑똑한 교통수단. 뭔가 긍정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뭔가 공공자전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낱말에 한번 동그라미도 쳐보고 생각도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도 파악해 보고요. 또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보자, 관점을 파악해 보자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글, 가글을 읽으면서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함께 글을 읽어보자고요. 자, 사람들은 날마다 학교나 회사, 마트 같은 여러 장소를 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편함, 어떤 불편함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길이 막히고 이 대중교통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대요. 공공자전거란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입니다. 공공자전거가 왜 도입이 됐는지 또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예를 들어,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광주의 아따 다랑깨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따서 공공자전거의 이름을 땄다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겠네요. 자,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 돌려줄 수가 있대요. 쉽게 빌리고 쉽게 대여할 수가 있네요. 이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긍정적인 지금 낱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료는 아닌가 봐요. 돈을 내지만 비싸지가 않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만나보죠.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다섯 글자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공공자전거이죠. 그림도 보세요. 공공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가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가 있죠. 다섯 글자로 자전거는 자전건데 모두가 함께 타는 자전거. 공공자전거. 이렇게 다섯 글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제. 기억에 대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왜 도입하게 됐을까요? 그 앞을 보면 되죠. 이런 불편함, 어떤 불편함? 움직이는 시간에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불편함. 선택지 중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 5번.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불편함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이겠죠? 21번 문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쉽게. 2번,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저렴한 가격으로라고 했습니다. 3번,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다. 그래요.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4번, 접이식 자전거. 또 5번, 자전거를 타는데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과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으로 말이죠. 자, 다음 문제는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사람들이 공공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자, 1번, 성재.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자, 2번 미선이 공공자전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누가 알맞게 말했죠? 이 성재가 알맞게 말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글쓴이는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이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림 필요하지 않겠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첫 번째 성재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네요.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계속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아,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이처럼 종합하고 있네요. 공공 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 자전거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이긴 한데 어떤 수단?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다라고 글쓴이의 관점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네요. 자, 문제 볼까요? 공공 자전거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1번. 수질 오염은 물과 관련된 것인데 수질 오염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알맞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요. 온실 가스 배출량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3번.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면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이요, 문제를 풀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 습관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이렇게 가위표, X표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고 동그라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공공 자전거는 이것과 이것을 아껴주고 이것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와 뭐를 아껴줄까요? 이 아낀다라는 표현 찾아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여기 있죠.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을 보면 시간과 돈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여기 앞에 시간과 돈을 이겠구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어떠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그 뒤를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여기에 건강하고 건강이라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주면 차례대로 시간, 돈 또는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제목을 보세요. 그리고 핵심 낱말, 표현들을 보세요. 또 그림, 사진도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은 어때요? 공공 자전거에 대해 좋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환경에 좋아요. 똑똑한 교통수단 유익하고 똑똑해요. 3번 유익한 교통수단 4번 매연이나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요? 1번부터 2번, 3번은 친환경이에요. 똑똑해요. 유연해요. 유익해요. 모두 긍정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지만 이 4번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이 자전거를 타면 매연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지. 이 매연,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환경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낱말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이 4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인데요. 글쓴이의 관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이네요. 이제 우리가 파악한 이 글쓴이의 관점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공 자전거는 자, 글쓴이의 관점. 일단 환경에 좋아요. 친환경적이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또 이용하기 편리해요. 편리하며 시간과 돈

아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이 내용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글쓴이의 관점, 그냥 공공자전거는 좋다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포인트, 핵심을 짚어줘야 되겠지요.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공자전거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이고 또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쓰는 27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네요. 계속해서 보죠. 자, 다음은 나글로 한번 가볼 텐데요. 방금 봤던 가글과 달리 나글의 제목은 어때요? 자, 신문인가 봐요. 제목은 공공자전거 지속 가능할까? 에요. 지속 가능하다가 아니라 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봤을 때이 글쓴이는 공공자전거 과연 이렇게 지속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 공공자전거에 좀 문제점 또는 뭐 약간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글을 읽으면서 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죠. 첫째 문단부터 말이죠. 도심에서는 손쉬운 이동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둥,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시나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공공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며 둘째 문단 볼게요. 자,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과 같은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장 먼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문단.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 한복판에 공공자전거가 딱 놓여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28번 문제 보죠. 공공자전거의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글에서 공공자전거의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바로 셋째 문단의 이 부분이죠.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 쉽다라고 했고요. 또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찾아보죠. 선택지 1번, 도난의 위험이 있다. 맞고요. 2번, 매연이 발생해서 환경오염,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릎보호대 착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글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5번, 고장난 자전거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남.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것두 개는 바로 1번과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글에서 찾아 세 글자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했기 때문에 세 글자. 책임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공공자전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안전모를 쓰고 탄다. 낱말 위주로 찾아보자고요. 맞고요. 2번. 공공자전거를 소중히 다룬다. 다룬다. 맞습니다. 3번. 방치된 공공자전거는 버린다. 폐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4번. 빌린 공공자전거는 제자리에 반납한다. 라는 것도 있었죠. 5번.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세요.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복잡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요, 공공자전거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네요. 자, 문제는 가와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 묻고 있는데요. 사람의 손길이에요. 자, 그 뒤를 보니까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나왔습니다. 사람의 손길, 사람 인자를 써서 바로 인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하는 친구 묻고 있는데 소라. 글쓴이는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나요? 민정,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해준, 제목을 보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지속 가능할까? 아니야.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해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짐작한 내용, 알맞게 짐작한 건 뭐야? 라는 문제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니까 인도인데 공공자전거가 막 쓰러져 있어요. 어이구야, 왜 그런가요?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바르게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1번, 공공자전거는 편리하다. 2번, 고장나면 즉시 버리자. 3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자. 대신 4번, 공공자전거를 재활용해 예술 작품으로 만들자. 5번, 공공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자.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알맞게 고른 것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관점과 비슷한 생각의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장점이 많아. 2번, 문제점이 많아. 아예 없애버리자가 아니죠. 바로 3번이죠.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해결될 거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다 자료를 볼 겁니다. 자, 다는요, 글이 아니라 그림 자료입니다. 제목이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예요. 1번부터 볼까요? 캠페인도 머리고요. 2번,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막 그냥 도로로 가다가 자동차가 빵빵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3번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을 제대로 해주세요. 아이고, 걸려 넘어질 뻔했어. 이런 그림이고요. 4번은 안전모를 꼭 써요.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안전모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위험해 보이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타는 건 좋은데, 이런 점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타자. 이런 내용이죠. 35번 문제. 안전하게 타는 사람은 차도에서 타는 사람, 빠른 속도 타는 사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겠죠. 구경하며 타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 위험합니다.

정답은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문제인데요. 글쓴이의 관점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인공지능 공공자전거를 개발해야 된다. 좋긴 하지만 이걸 보고는 알수 없죠. 공공자전거에 이름을 쓰고 다녀야 한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자. 산책을 할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가지 말자. 이상한데요. 5번.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안전하게 타오니까,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3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건데요. 그림에서 문제점을 한 가지 골라 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짝이는 의견을 쓰시오입니다. 자,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한 가지 골라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4번에 안전모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자전거를 탈 때는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하거든요. 문제점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요. 타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뭐 차도로 가는 것. 뭐,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하는 것. 이렇게 문제점을 써주고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선생님은요. 이런 의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하여, 왜 우리 교실에 뭐 칭찬 스티커처럼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뭐 포인트.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서 뭐 일정 점수가 모이면 공공 자전거 한번 공짜로 쓰세요.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모를 잘 쓰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 이런 의견 선생님은 내어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반짝이는 생각, 의견을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해결하기 위한 의견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37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전에 또 오늘의 질문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자,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각을, 낙을 다 자료까지 봤는데요. 모두 주제가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선생님은 궁금해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나의 관점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나의 관점, 저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의 관점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 올라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또좀 헷갈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열심히 국어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과학 2단원 물체 운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 문제들 잘 풀어보았나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2단원 물체 운동의 단원평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집중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속력이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것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장난감 자동차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동 거리가 각각 1.6m, 1.26m, 그리고 1.52m입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빠른 장난감 자동차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그러면 가장 빠른 것, 그 다음으로 빠른 것, 그 다음 가장 덜 빠른 것,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했으면 긴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더 빠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가장 긴 것, 바로 기역 장난감 자동차를 먼저 쓰고, 그 다음 1.52m가 그 다음이니까 디귿 기호를 써주고, 마지막에 1.26m인 니은의 기호를 써준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위표를 보고 가장 느린 자동차는 무엇인지 기호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장 느린 자동차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은 바로 니은 자동차였어요. 자,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이대로 쓰면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하면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번부터 4번입니다. 10초 동안 각 선수가 이동한 거리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0초 동안 자전거 선수는 217m, 달리기 선수는 102m, 수영 선수는 21m만큼 이동을 했네요. 3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이동한 시간이 모두 다른가요? 아니죠. 이동한 시간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같습니다. 2번, 가장 빠른 것은 달리기 선수인가요? 자,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가장 긴 거리,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달리기 선수는 두 번째로 긴 거리만큼을 달렸으니까 가장 빠른 것은 아닙니다. 3번 10초 동안 수영 선수는 21m를 이동하였나요? 그렇죠. 21m 이동하였죠. 4번 10초 동안 달리기 선수는 217m를 이동하였나요? 달리기 선수는 102m만큼을 이동했습니다. 알맞지 않죠? 5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은 선수가 가장 빠른가요? 아니죠. 가장 긴 선수가 가장 빠른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위 그림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럼 가장 긴 거리를 간 사람이 그 선수가 가장 빠른 선수잖아요. 217m를 간 바로 자전거 선수가 가장 빠른 선수가 되겠죠. 정답 바로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자전거 선수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 물체의 무엇이 길수록 빠른가요? 이동 거리가 길어야 하나요? 이동 시간이 길어야 하나요? 자, 이미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때는 물체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빠르다.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1초, 1분, 1시간 등과 같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힌트 있잖아요.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뭐예요? 그렇죠. 바로 속력이죠. 속력. 속력은 바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물체의 이동 거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죠. 7번부터 8번입니다. 장난감 자동차의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을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죠? 17번 볼게요. 경찰차의 속력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우리 장난감 경찰차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주어야 해요. 그럼 경찰차라면 380cm만큼 갖고 4초가 걸렸기 때문에 380 나누기 4를 계산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380 나누기 4, 49, 36 빼면 2, 0을 내리고 45, 20이니까 아, 몫은 95네. 바로 95cm 매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초속 95cm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8번,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나머지 구급차, 소방차의 이 속력도 함께 구해줘야 이 문제를 풀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경찰차의 속력은요, 우리 95, 그 다음 센티미터, 95cm 매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센티미터 매초, 매초죠. 그럼 구급차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동거리가 400cm, 걸린 시간이 4초입니다. 그러면 400 나누기 4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100이에요. 그러면 아, 100cm 매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속력을. 자, 이번에는 소방차입니다. 425cm를 5초 동안 갔어요. 그럼 425 나누기 5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58에 40, 그 다음 55, 25, 그래서 85가 되니까 85cm 매초다라고 이렇게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경찰차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그런가요? 아니죠. 95cm 매초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가장 느립니다. 구급차의 속력이 가장 빠른가요? 네, 100cm 매초이기 때문에 구급차의 속력이 가장 빨라요. 소방차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 아니죠. 구급차의 속력은 95cm 매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구급차의 속력은요, 100cm 매초예요. 다음 5번, 소방차의 속력은 100cm 매초인가요? 소방차의 속력은 85cm 매초이니까 알맞지 않아요. 옳은 것을 찾아라, 바로 2번을 찾아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속력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9번부터 10번입니다. 교통수단의 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전거는 18km 매시, 기차는 180km 매시, 여객선은 22km 매시, 자동차는 54km 매시입니다. 자, 위표를 보고 느린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느린 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러면 속력에서 이 숫자가 작은 것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제일 먼저, 그렇죠, 자전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자전거로 시작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느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22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객선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3번도 제외. 그 다음 54km 매시가 그 다음으로 작으니까 그 다음 자동차 나와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큰 속력, 바로 기차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느린 교통수단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교통수단 중 같은 시간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같은 시간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것? 그럼 뭐예요? 자, 그렇죠. 가장 빠른 것을 골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딱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18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기차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기차입니다. 다음 11번부터 12번이에요. 같은 사람이 10m와 20m를 각각 달리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0m를 2.2초 동안 이동을 했고요. 20m를 4초 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10m와 20m를 달릴 때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 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속력을 각각 구할 거예요.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일단 10m를 2.2초 동안 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식은 이거죠. 그렇죠. 10 나누기 2.2예요. 자, 그런데 우리 수학 시간에 아직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00 나누기 10은요. 몫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런데 10 나누기 1도 몫이 역시 10이거든요. 자, 이렇게 몫이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인지 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둘 다 똑같이 10배씩 했을 때 몫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나누기 2.1을 우리 100 나누기 20이다 라고 바꾸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0 나누기 22이니까 22 곱하기 4는 88, 뺐더니 12,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야겠죠? 그럼 120이니까 22 곱하기 5, 그러면 110이 되고 뺐더니 10, 0을 하나 더 내려요? 그랬더니 100, 22 곱하기 4는 88, 뺐더니 12. 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했으니까 둘째 자리 수 4니까 반올림했을 때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10m를 갔을 때는 속력이 4.5구나. 그 다음 이번에는 20m를 4초 동안에 갔대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0 나누기 4를 떠올려야겠죠. 자, 이것은 4, 5,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몫이 5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m일 때의 속력은 5m 매초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속력을 각각 구해서 4.5, 5 완성을 해보세요. 다음 12번입니다. 10m와 20m를 달릴 때의 빠르기를 속력으로 비교하여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속력으로 비교하여 쓰래요. 그러면 속력이 클수록 어떤 거예요? 그렇죠. 더 빠른 거죠. 따라서 속력이 클수록 더 빠르니까 20m를 달릴 때가 10m를 달릴 때보다 더 빠르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20m를 달릴 때의 속력은 바로 5였기 때문에 4.5보다 큰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속력은 이렇게 빠르기를 비교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 13번부터 15번입니다. 속력과 관련된 안전수칙과 안전장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학생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에 있는 학생. 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횡단보도 이렇게 걸어가면 내 옆에서 오고 있는 차량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니은 볼게요. 이 친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가끔 자동차가 빵빵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적 소리를 울릴 때 그걸 못 들을 수 있어요. 안전수칙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이 친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했죠. 보행자들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리을 볼게요. 이 친구 횡단보도 앞에 서서 멈춰서 좌우를 열심히 살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혹시나 주의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운전자들이 낼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다음 미음. 이 친구는 도로 근처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안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 학생의 기호는 리을 이렇게 한 가지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위 그림으로 보아 올바른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표시해 볼게요. 1번, 도로 주변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올바른 안전수칙. 2번, 킥보드를 탈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그렇죠. 우리 헬멧도 쓰고요. 무릎 보호대, 그 다음 팔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것들을 해주세요. 3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고 건넙니까? 아니죠. 내려서 끌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4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스마트 기기 잠시 넣어두고 앞을 똑바로 보고 양옆을 살피면서 걸어가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나 모를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귀도 쫑긋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바로 3번에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15번입니다. 그림 속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안전장치 이름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옐로 카펫이에요. 자, 옐로 카펫은요 이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가 되어서 노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운데에 서게 되면 운전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쉽게 발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운전

방향 아니고요. 이동 시간 아니고요. 옷의 색깔도 아니죠. 뭘까요? 바로 이동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번부터 3번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한 학생들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빠른 친구의 기호를 쓰시오. 자, 가장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이 가장 빠른 친구가 되겠죠. 가, 나, 다를 보니까 가 친구는 45m, 나 친구는 50m, 다 친구는 55m를 이동했어요. 그럼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한 사람은 55m를 이동한 바로 다 친구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긴 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긴 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보다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빠를까요? 긴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더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긴 거리를 이동한 친구가 누구보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 친구보다 더 빠르더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여러 동물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거북, 토끼, 독수리, 말이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그 다음 기어, 가장 느린 동물은 거북이다. 자, 그런가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가장 짧으면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는데 거북이가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옳은 설명이에요. 니음, 독수리, 토끼, 말, 거북 순서로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동한 거리가 가장 긴 것은 독수리, 그 다음은요 말이죠. 그 다음 토끼, 그 다음 거북인데 어때요? 토끼랑 말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디귿, 토끼는 10초 동안 200m를 달릴 수 있는 동물보다 느리다라고 했어요. 자, 10초 동안 200m를 달릴 수 있는 동물보다 느려요. 왜냐하면 토끼는 10초 동안 100m만큼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어, 그리고 디귿 두 가지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길수록 더 빠른 거예요. 알겠죠? 자, 5번부터 6번입니다. 학생들이 50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지후랑 지민이랑 지하가 전부 다 50m를 이동했어요. 걸린 시간이 9초, 11초, 12초인데요. 5번 가장 느린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자,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같을 때 이 친구들의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걸린 시간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면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느린 친구는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바로 지아가 됩니다. 지아는 12초가 걸렸어요. 다음 6번입니다. 5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이 가장 느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긴 학생이 짧은 학생보다 더 느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꼭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7번,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번,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길면 더 느린 거죠. 그 다음,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죠.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4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하면, 긴 거리만큼 이동했으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5번,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가 다른 물체의 빠르기는 비교할 수 없대요. 아니요,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속력을 구해서.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써주세요. 다음 8번입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구한 후 단위와 함께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니까 210km를 가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속력을 구할 때에는 이동 거리를 무엇으로 나눠요? 그렇죠. 바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210km

3이고 걸린 시간은 3시간이므로 210 나누기 3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 3, 7에 21이잖아요. 그래서 몫은 70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위와 함께 써야 되잖아요. 자, 이것은 210km를 3시간 동안 갔다. 그러면 1시간 동안 70km를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0km 내 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H가 시간, 1시간을 의미하는 one hour, 여기에 있어서 H를 따왔거든요. 읽을 때에는 70km 내 시라고 읽어도 좋고, 또는 시속 70km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9번부터 10번, 여러 가지 교통수단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교통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일단 위에 있는 이 물체들의 속력을 모두 다 구해줘야겠네요. 먼저 볼게요. 자전거로 1시간 동안 20km를 달렸다면 속력은요? 20 나누기 1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0이고요. 단위는요? 킬로미터 매시가 됩니다. 자동차로 2시간 동안 145km를 달렸대요. 그러면 145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7에 14, 그 다음 22는 4, 25, 10, 그래서 72.5km 매시입니다. 기차로 3시간 동안 450km를 이동했다? 그러면 450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3, 1은 3, 3, 5, 15. 그래서 150km 매시가 됩니다. 배로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다면 138 나누기 4인데요. 그러면 4, 3, 12, 4, 4, 16. 그 다음 4, 5, 20. 34.5km 매시가 되고요. 마지막. 5시간 동안 비행기가 4,500km를 이동했다면 4,500 나누기 5를 계산해야 하고요. 이것은 9545이니까 바로 900km 매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전거의 속력은 20km 매시이다. 자전거 볼게요.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2번. 자동차의 속력은 72.5km 매시이다. 그렇죠? 제대로 된 설명. 3번. 배는 1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배는 4시간 동안 138km를 이동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기차는 1시간 동안 150km를 이동하나요? 그렇죠. 지금 지워졌지만 기차는 15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옳은 설명. 비행기는 2시간 동안 1800km를 이동하나요? 자, 우리 비행기는요, 바로 900km 매시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900km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900 곱하기 2, 즉, 1800이 됩니다. 1800km를 이동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위 교통수단 중 가장 빠른 것의 속력을 구하고 바르게 읽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우리 속력을 구했을 때 숫자가 가장 컸던 건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비행기였어요. 비행기의 속력은요, 4,500 나누기 5. 그래서 900km 매시였어요. 읽을 때에는 900 띄우고, 그 다음, 킬로미터, 미터, 그 다음, 매 띄우고, 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1번입니다.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파란색 태엽 자동차, 빨간색 태엽 자동차가 있고요.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속력을 구할 거예요.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파란색 자동차는요, 100c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100 나누기 4. 그러면 4, 2, 8. 그다음 4, 5, 20이니까 바로 25가 됩니다. 읽을 때에는 25cm 매초가 되겠죠. 빨간색 태엽 자동차는요, 100cm를 가는데 5초가 걸렸어요. 100 나누기 5죠? 그럼 몫은 20. 그래서 20cm 매초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써서 태엽 자동차의 속력을 넣어보세요. 12번입니다. 속력과 관련된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보행자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1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않는다. 그렇죠. 뛰면 안 돼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면 자동차가 못볼수 있어요. 2번, 보행 중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항상 스마트 기기 주머니에 넣고. 3번,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 그렇죠. 혹시 어디에

0: 차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좌우 살핍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 신호로 바뀌면 바로 건넌다. 그런가요? 초록불 신호로 바뀌었다고 바로 튀어나오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러다가 사고가 쉽게 납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어도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춰서 양쪽을 꼭 살피고 나서 건너야 합니다. 자, 그다음 5번. 자동 계단에서는 뛰거나 걷지 않고 손잡이를 꼭 잡고 이동해야겠죠. 이용해야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속력과 관련된 운전자 안전 수칙으로 오른 것의 기호를 두 가지 쓰시오. 자, 운전자의 안전 수칙이래요. 기억. 자전거를 탈 때는 잘 타지 못하는 사람만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아니죠. 아주 잘 타는 사람들도 보호 장구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 탈때 친구들 그냥 막 타는 친구들 있는데 헬멧은 진짜 중요해요. 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매시 이하로 천천히 운전한다. 그렇죠.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모든 자동차는요, 30km 매시 이것보다 더 낮은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디귿,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을 때만 정지한다.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도 정지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다다다 뛰어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지를 해야 하고요. 리을, 자전거를 탈 때나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 중요한 안전 수칙이죠. 그래서 우리 옳은 것의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니은과 리을 두 개를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4번 사진 속 안전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시오. 자, 이 안전장치의 이름 뭐죠? 그렇죠. 바로 안전띠죠. 안전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갑자기 충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탑승자를 자동차의 좌석에 고정해줍니다. 그래서 부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써보시고요. 15번. 속력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래요. 자, 도로에 있는 것, 기어. 과속방지턱 있죠? 니은은 안전띠, 자동차 안에 있는 것. 디귿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죠. 도로에 있는 거예요. 리을은 자동차 안에 있는 에어백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가지를 골랐으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어느 기차가 2시간 동안 260km를 이동했다면 이 기차의 속력은 얼마일지 구해보세요. 정답은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2단원의 내용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과학 3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봇 카풀이랑 꼭꼭 약속!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고운 말로 대화해야 하는 까닭. 이걸 알아보고 어떻게 고운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요, 맥이야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고운 말로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오늘은요, 맥이야 고마워. 딱 하나의 글만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글의 길이가 조금 길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고요. 문제를 풀때 글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더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맥이야 고마워.

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조용하던 연못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붉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연못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대요. 그런데 보슬보슬 비가 조금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르릉 쾅 하며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아주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치고 나뭇가지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도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비가 그쳤나 봐요.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휴, 혼났네.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잉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잉어가 한 말이죠. 잉어야, 안녕? 너도 무사했구나. 붕어가 입을 벙긋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아, 잉어랑 붕어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나 봐요. 응,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저 친구는 누구지? 응? 작은 연못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나 봐요. 잉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낯선 물고기가 헤엄쳐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낯설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본 적이 없는 물고기가 왔다는 거죠. 그 물고기는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입은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 양쪽에는 긴 수염도 나 있었습니다. 자, 그 물고기는요, 험상궂게 생겼대요. 험상궂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모양 같은 것들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게 생겼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생각한다면 조금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입은 옆으로 길게 찢어져 있고 입 양쪽에는 긴 수염도 나 있는 이 물고기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문제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26번. 작은 연못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글을 잘 읽어본 친구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알수 있을 거예요. 1번.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작은 연못에는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조용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르릉 쾅 하면서 천둥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2번, 동물들이 찾아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죠? 잉어가 다른 연못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온 다음에 붕어와 잉어가 서로 대화를 나눴죠? 잉어는 떠나지 않았어요. 연못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죠? 5번,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 물이 더러워졌습니다.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7번도 볼게요. 기억은 어떤 소리를 표현한 것인지 글에서 찾아 네 글자로 쓰세요라고 합니다. 기억을 찾아볼게요. 기억. 우르릉 쾅. 이 부분이 기억인데요. 어떤 것을 표현한 소리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조용하던 연못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릉 쾅 이것은 어떤 소리예요? 그렇죠. 바로 천둥 소리죠. 마침 네 글자죠? 천둥 소리. 이렇게 네 글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천둥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날 창밖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우르릉 쾅!

또는 우르릉 쾅쾅.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날 때에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28번도 볼게요. 비가 그치자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어떻게 빛났나요? 어떻게 빛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보기들이 있을까? 뻐끔, 빼곡, 바릿바릿, 반짝반짝, 반질반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 모두 어떤 말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가 꾸며주는 말 예전에 배워본 적 있죠? 뒤에 오는 낱말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꾸며주는 말을 넣어야 할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 선생님이 항상 무엇을 보라 그랬죠? 그래요. 주변에 있는 낱말, 그리고 문장을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볼게요. 비가 그치자 어떻게 되었나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어떻게 빛났대요? 반짝반짝 빛났대요. 반짝반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우리 보기 1번부터 5번 중에 알맞은 건? 바로 4번. 반짝반짝이 되겠네요. 정답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9번이에요. 잉어가 니은처럼 마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니은을 먼저 볼게요. 어휴, 혼났네.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어휴, 혼났네. 잉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휴, 혼났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아휴, 10년 감수했네. 아휴, 고생했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1번, 붕어와 싸워서일까요? 붕어랑 싸웠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 비가 오지 않아 아쉬워서? 비가 오지 않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비가 많이 많이 왔죠. 3번,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정답 여기 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잉어가,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어휴, 혼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번,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이 얼어서. 얼어서?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았죠? 5번, 연못에 비치는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험상궂은 모습을 본 물고기들은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슬금슬금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보면서 슬며시 행동하는 건데요. 막 티가 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몰래몰래 피했다는 거예요. 누굴 피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낯선 물고기. 입이 길게 찢어져 있고, 입 양쪽에는 긴 수염이 나 있던 그 물고기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나는 맥이란다. 아, 이 물고기의 이름이 바로 맥이었나 봐요. 맥이. 이번 비로 내가 살던 강이 넘쳐 이 연못에 들어오게 되었지. 앞으로 잘 지내자. 매기는 쉰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모습만 보고 겁을 먹었던 잉어와 붕어는 매기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했다는 건요, 걱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낯선 물고기, 험상궂은 이 모습을 한 매기라는 물고기가 나타났는데요. 이 물고기가 처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난 맥이란다.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오게 됐어. 앞으로 잘 지내자. 어때요? 아주 고운 말로, 아, 너희랑 잘 지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랬더니, 잉어와 붕어는 안심을 하게 되었대요. 이렇게 고운 말을 하니까 친구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랬구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함께 헤엄치면서 놀지 않을래? 붕어가 다가가서 정답게 말했습니다. 야, 메기가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얘기하니까 붕어도 우리 함께 헤엄치면서 놀지 않을래? 라면서 고운 말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두 친구 다 고운 말로 마음을 잘 전하고 있죠? 그래, 좋지. 매기는 커다란 입을 넙죽거리며 붕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매기는 잉어하고 붕어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넙죽거리는 건요,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먹을 때 입을 빠르게 벌렸다 닫았다 한다. 이걸 우리가 넙죽거린다라고 합니다. 매기하고 붕어, 잉어는요, 고운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네요. 자, 이두 친구들이 어떤 고운 말을 사용했는지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매기는 처음 만난 친구들, 그러니까 붕어와 잉어에게 앞으로 잘 지내자 라며 고운 말을 했고요. 붕어는 인사를 한 매기에게 우리 함께 헤엄치면서 놀지 않을래?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두 친구가 이렇게 고운 말로 대화를 하니까 서로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30번. 물고기들이 메기를 피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물고기들은 메기를 왜 피했을까요? 화를 잘 내서?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몸집이 작아서일까요? 메기가 몸집이 작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나빠서? 아직 성격이 드러나지도 않았죠? 목소리가 쉬어서? 매기 목소리가 쉰 목소리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피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습이 험상궂게 생겨서 정답 여기 있었네요. 험상궂다는 건 생김새가 매우 거칠게 생겼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매기를 피하게 된 거예요. 정답은 5번이죠. 31번. 잉어와 붕어가 안심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잉어하고 붕어는 왜 안심을 하게 되었나요? 메기가 맛있는 것을 주어서일까요? 아니면 메기가 잘 지내자며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해서일까요? 우리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메기란다. 이렇게 이렇게 왔어.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메기가 고운 말을 하니까 잉어와 붕어는 메기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잉어하고 붕어는요, 매기가 잘 지내자며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게 된 거예요. 정답은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2번. 붕어가 매기에게 같이 하자고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붕어하고 매기가 무언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무얼 같이 하자고 제안했나요? 우리 글을 보면 매기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 붕어가, 그랬구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함께 헤엄치면서 놀지 않을래? 함께 헤엄치자.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그 말을 찾아보면 될 텐데, 1번, 헤엄치면서 노는 것. 정답 바로 1번에 나와 있었죠? 2번, 다른 연못에 놀러 가는 것. 같이 바다에 가서 노는 것. 붕어네 집에 놀러 가는 것. 모두 아니죠. 다른 물고기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중요한 문제예요. 매기와 붕어, 잉어가 함께 헤엄치며 놀수 있었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이 함께 헤엄치며 놀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힌트는 세 글자인데요. 바로 고운 말. 자, 1번 고운 말로 인사를 해서. 네, 맞아요. 고운 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함께 헤엄치며 놀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2번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아니고요. 처음 만났으니까. 3번 매기의 모습이 험상궂게 생겨서?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기의 생김새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다음도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못에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장군들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장군은요, 물속에 사는 작은 곤충이에요. 그런데 이 곤충은요, 물고기에게 달라붙기도 하고요,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는데요. 이 물장군들이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아야, 아야, 아이, 따가워. 붕어와 잉어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장군들을 보자 다른 물고기들도 도망치기에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장군들이 나타나서 붕어하고 잉어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다른 물고기들도 옆에 있다가 물장군의 공격을 받을까봐 도망가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34번. 붕어와 잉어에게 달라붙어 괴롭힌 것. 달라붙어 괴롭힌 것 있었죠? 세 글자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물장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보기를 볼게요. 1번. 메기. 메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 아니었죠? 메기는 붕어와 잉어의 새로운 친구예요. 2번, 물풀. 물풀은요, 물 속에 있는 식물이죠. 3번, 돌멩이. 돌멩이는 가만히 있죠. 4번, 물장군. 정답 여기 있었네요. 물장군들이 붕어와 잉어에게 달라붙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개구리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았죠? 정답은 바로 4번, 물장군이 됩니다. 35번 볼게요. 위에 있는 글 3에서 위험에 빠진 붕어와 잉어는 뭐라고 소리쳤는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에서 글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다기보다는 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를 써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말했었지 라고 쓰면 정답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 쓰세요 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왼손가락 딱 들고 글로 다시 올라가서 정답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딱 가리키고 문장을 그대로 옮겨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볼게요. 붕어와 잉어는 뭐라고 소리를 쳤대요. 붕어와 잉어가 뭐라고 했느냐. 아야, 아야, 이렇게도 말했고요. 아이, 따가워, 라고도 했어요. 아야, 아야, 아이, 따가워, 이렇게도 말했고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 아래에 문제를 보니까 앞에 이미 누가 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아야, 아야, 아이, 따가워가 아니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됩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썼죠? 다음 36번도 볼게요. 물장군들을 보고 다른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물장군들을 보고 다른 물고기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글을 한번 볼게요. 물장군들을 보자 다른 물고기들도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기억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도망가느라 바빴습니다. 정답 바로 여기에 있죠. 동그라미. 2번, 웃으며 구경만 했습니다.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웃으며 구경만 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물장군을 쫓아버렸습니다. 물장군을 쫓았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죠? 정답은 1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37번. 중요한 문제죠? 글 3에 대한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두 친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영. 붕어와 잉어는 위험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물고기들에게 고마웠을 거야.

잉어하고 붕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다른 물고기들이 도와주었나요? 아니요, 아직 도와주는 물고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영이는 알맞지 않게 말한 것이죠. 강률, 붕어와 잉어는 연못에 갑자기 나타난 물장군 때문에 무서웠을 거야. 무서웠을까요? 네, 무서웠을 거예요. 온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물장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 이름을 써야 하니까 우리는 강유리의 이름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글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때 메기가 나타났습니다. 와! 붕어와 잉어의 친구, 메기가 나타났네요. 메기는 물고기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살을 일으켜 물장군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물살을 일으킨다는 건요, 물이 흘러서 내뻗는 힘을 일으킨다는 건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커다랗게 그려진 이 물고기가 바로 메기인데요. 메기가 이렇게 꼬리로 물살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고기 옆에 붙어 있던 잉어하고 붕어에게 붙어 있던 물장군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메기야, 고마워. 물고기들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긴 뭘. 메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을 약간 벌리고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게 바로 빙그레 웃는 거죠. 메기가 웃는 모습이 더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메기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고운 말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찾았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 메기야 고마워 라고 말한 부분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고운 말로 마음을 잘 전달했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축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고운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매기야, 고마워. 이때에는 매기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전하고 싶은 고운 말을 떠올립니다. 아, 고맙다. 이 말을 전달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전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까닭, 전하고 싶은 고운 말을 직접 써서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38번. 물고기들을 도와준 것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메기, 물풀, 돌멩이, 물장군, 개구리 중에 물고기들을 도와준 것은 누구였나요? 자, 여러분 글을 한번 보세요. 그때 메기가 나타났습니다. 메기는 물고기들 곁으로 다가가서 물살을 일으켜 물장군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도와준 것은 바로 1번 메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잘 찾았죠? 39번. 메기가 물장군을 쫓아낸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물장군들을 쫓아버렸나요? 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물살을 일으켜 물장군들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라고 했죠? 그럼 우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바람을 일으켜 쫓았습니다. 알맞지 않은 설명이죠. 2번, 물살을 일으켜 쫓았습니다. 네,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메기는요, 물살을 일으켜서 물장군을 쫓아냈어요. 3번, 지느러미로 물장군을 떼주었습니다. 지느러미로 직접 이렇게 물장군들을 떼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물살을 일으켜서 물장군들을 내쫓았다. 그러니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면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0: 40번 문제예요. 물고기들은 메기에게 어떻게 인사하였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했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말을 전했을까요? 메기야, 고마워. 물고기들은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메기야, 고마워. 비슷한 것을 여기에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1번, 미안해. 메기한테 미안할 일은 없겠죠? 2번, 고마워.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사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메기야, 물장군들을 우리에게서 떼내주어서 고마워. 또는 메기야, 우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고마워라고 인사를 했다. 도와줘. 이것은 알맞지 않죠? 이미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4번, 같이 놀자.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았죠. 만나서 반가워. 처음에 만났을 때 해야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물고기들이 메기에게 인사한 것은 바로 2번, 고마워가 알맞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 중요한 문제도 한번 볼게요.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을 전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닌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고운 말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고, 고운 말, 어떤 말을 하지? 또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까닭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해요. 전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마음이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겠죠? 전하고 싶은 고운 말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까닭도 들어가야 하겠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사는 곳, 전하고 싶은 사람이 사는 곳은 알맞지 않아요. 이런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메기야 고마워에서 메기와 친한 친구가 된 물고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두 마리. 그 친구들의 이름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으로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 재밌게 해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인데요. 우리 6단원 새롭게 나갈 차례입니다. 6단원의 제목은 비판적으로 읽어요인데요. 우리는 6단원에서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광고와 같은 다양한 글의 형태를 비판적으로 읽어볼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정말 옳은지 따져가면서 확인하면서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 6단원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학급 알림판에 실린 주장하는 글한편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을 생각해 볼게요. 비판적으로 한번 글을 읽어 봅시다. 자, 지금 제목에

때 주장이 있는데요. 운동장 놀이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재요. 운동장 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뭐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며칠 전에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 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요? 운동장 놀이 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놀이 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반의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어떤 친구들은요, 놀이 시설 한번 차지하면 안 비켜준대요. 문제래요. 자,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놀이 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자, 괜찮을까요? 지금 묻고 있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네요. 놀이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자. 이게 주장이에요. 왜?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용이 어때요? 주장과 이유 관련이 있고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떤 놀이시설이에요? 놀이공원에 있을 법한 놀이시설이죠. 관람차. 이런 놀이시설이 운동장에 있나요? 아닙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은요, 글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림을 수정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봤는데요.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면서, 즉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하는 글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주장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점검 질문을 통해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면서 그 주장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으면 광고를 볼 때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광고,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가? 자,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가? 우리가 비판적으로 광고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면서 글쓴이가 알려주는 정보가 믿을만한지 신뢰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단원에서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며칠 전 우리 반에서 다툼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운동장, 놀이시설 사용 때문이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운동장, 놀이시설 사용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글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는데요.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다? 자, 글쓴이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2번, 다른 친구들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3번,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자.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 그림 자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번,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정답이네요. 2번,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친구들, 과장된 표현이라는 것은요, 원래 있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미끄럼틀은 길어.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길어. 이런 게 과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요, 과장한 건 아니죠. 애초에 학교에 없는 놀이시설 그림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따라서 있는 것을 과장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을 잘못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한 거 아니고요. 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그림 자체가 거짓인 것은 아니잖아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을 뿐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도 아니고요.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요, 이제 주장하는 글 한편 읽으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생각해 볼 겁니다.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 볼 건데,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부터 알아보고, 우리가 이 기준을 적용해 가면서 주장하는 글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해 봅시다. 자, 일단 주장하는 글에는요, 주장 이유 근거가 있죠. 자, 첫 번째. 주장이, 글쓴이 주장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가치가 있는가? 중요한 주장인가? 자, 예를 들어 이런 주장 어때요? 아이들의, 학생들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학 수업을 전부 없애고 체육 수업으로 바꿔야 한다. 자, 이런 주장 어때요?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요? 자, 그것은요, 아마도 그 친구가 수학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즉, 우리가 주장을 볼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또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타당하다라는 것은요, 말이 된다, 이치에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장하는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 볼게요. 내용의 타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에 주장이 드러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주장입니다. 과다하게가 뭐예요?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 볼게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은 서론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쉽고,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편리해진 우리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이죠,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자, 어떻게 사용하면 주장 봐야죠.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 뭐예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 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주장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럼 내용의 타당성 평가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 주장 부분은 타당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타당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말한 스마트폰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휴대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떨어뜨려도 잘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능이 있음을 말해 주었죠. 따라서 아닌 것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하지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다하게, 너무 많이. 자, 따라서 두 가지 과다하게 맞죠? 자, 적절하게는 잘 사용하는 거죠. 적당한 시간으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자, 지금 이세 가지는요, 다 시간을 잘 맞춰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정답 1번, 3번.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면 읽자고 했죠. 그래서 판단 기준 세 가지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형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글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시윤, 독자는 글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맞아요. 우리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민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읽으면 글의 내용을 요약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야. 자, 요약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글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간추릴 수 있죠. 따라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내용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민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론 부분 읽을 건데요. 자, 인용한 자료가 먼저 나오는데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출처에서 자료명을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자료인데요. 자, 자료 이름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 폐해라는 것은요, 나쁜 것으로 입은 피해를 폐해라고 합니다. 자, 피해 경험을 지금 적었는데 특히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폐해 경험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실린 자료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 보면 전체 응답자를 100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색깔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예요.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나는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몇명 정도 돼요? 38명 정도 되죠?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지금 몇명 정도 됩니까? 45명 정도 됩니다. 그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명 정도 되죠? 자, 지금 이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쵸? 아,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문제 폐해 경험을 겪은 사람이 많네? 라는 자료예요. 자, 그럼 글 읽어볼게요. 자, 첫째. 무슨 첫째일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첫 번째겠죠. 자, 그럼 이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자, 이유 부분입니다.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본론이에요.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이제 인용한 자료입니다.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했고요.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죠. 자, 지금 자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유고요. 지금 이 근거 부분, 이 자료 부분은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의 타당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나요? 네, 뒷받침합니다. 자,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나요? 하죠. 구체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네요. 따라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아니, 7번입니다. 이 문단,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뭐예요? 바로 이거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인 거죠. 자, 따라서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사용한 근거 자료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근거자료 대인관계 부분에서 스마트폰 과다하게 사용해서 겪은 폐해, 그게 근거였죠? 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대화와 만남이 줄었다. 맞습니다. 자, 2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사람이 많다. 시력 얘기는 안 했죠? 3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은 이유와 근거가 드러난 부분이었어요. 자, 이유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맞죠?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인가? 자,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내용은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고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시하였는가? 이것도 내용의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대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어서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도 있어요. 자, 방해 금지 상태가 뭐예요? 방해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기능을, 어떤 기능을,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만 스마트폰을 확인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집중을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네,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죠. 자, 다음 부분 읽겠습니다. 셋째. 세 번째 이유인데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유 어때요? 지금 글쓴이의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 됩니까? 뒷받침합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고요. 수학 문제도 풀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알아서 설명해 주기도 해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 주고 있네요. 하지만 지금 이 이유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 자,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건 몇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이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스마트폰의 방해 금지 상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해 금지 상태 기능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림이 안 오는 겁니다. 알림 소리가 나지 않게 할수 있다. 바로 이게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에요. 그래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 이건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은 아니죠? 원하는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설명하는 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네 번째 문단의 내용 아까 판단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장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네 번째 문단은 스마트폰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즉,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했어요. 태민이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타당성이 떨어져. 맞죠? 영우,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로 제시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현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떨어져.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태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본론 부분 읽었고요. 이어서 또 본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대요. 이런 문제점이 있대요.
자, 그럼 얘가 이유인데, 자, 지금 이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나요?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어때요? 괜찮죠? 자, 내용에 타당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쓰지 못해도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자, 근거자료 제시합니다.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에서 사람들이 퍼즐을 풀다가 뭔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불안함을 느꼈대요. 불안함이 심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즉,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근거. 자, 그럼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나요? 네, 내용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 스마트폰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섯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뭐를 느낀다고요? 그렇죠. 불안함. 그래 나오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 자료를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이 문단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근거 자료,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 적어주면 되겠죠?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 이게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한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우리가 읽은 이 문단에는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드러나 있었죠. 우리는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어요. 왜?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근거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적어주면 돼요.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고, 객관적이므로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볼게요.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아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죠. 즉,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잘 활용하고 어떻게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나쁜 점은 피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누리되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글쓴이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자가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부분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글쓴이의 주장 찾아볼게요. 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맞죠? 이게 주장이죠? 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자, 이것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주장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다, 스마트폰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다? 이건 오늘날의 상황인 거죠? 주장은 아니죠. 따라서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지금 글쓴이의 주장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자, 우리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이 주장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우리 글쓴이의 주장? 아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라영.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아니요. 글쓴이 중요한 것 주장하고 있죠? 아닙니다. 은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 아니라서 가치 있다고 할수 없어? 도움이 되는 주장 아닌가요?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고요. 윤지,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장이므로 가치 있는 주장이야. 맞아요.

0: 따라서 주장이 이제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어요. 자, 바르게 평가한 친구 누구예요? 윤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오늘 우리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 세 가지 공부했죠? 그세 가지 떠올리면서 보기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의 호응이 알맞은지 살펴본다. 자, 문장의 호응은요.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 호응 공부했었죠. 예를 들어, 어제라고 했을 때는 뭐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호응은 이제 표현의 적절성을 보는 것이지 내용의 타당성은 아니죠. 그리고 2번, 주장 자체가 가치 있고 중요한지 살펴본다. 맞죠? 자,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맞죠? 자,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맞습니다. 이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죠. 자,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장하는 글의 형식, 틀, 짜임을 이제 보는 판단 기준이지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죠. 틀. 구성 부분이라는 거.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6단원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6단원에서는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이유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글의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낱말인데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오늘 공부 정말 재미있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 응원해요.
0: 넘버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자 객실을 잡았어요.
1: 오 설레.
0: 호텔 객실을 잡았는데. 오션뷰인 줄 알았는데
1: 잠깐만요. 그랬는데
0: 뭐 했는데 네. 뭔가 다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1: 공사장 뷰 이러면 곤란합니다.
0: 글쎄요. 예. 어떤 뷰가 나올지 오늘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시티뷰까지도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했냐고 물어보는
1: 그렇죠. 왜냐면
0: 거예요.
1: 이게 최종 검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약, 당연히 왜냐면 했는데도
0: 네.
1: 그렇게 물어보면, 했지.
0: 했나? 그러니까 버튼 안 누른 거 아닐까? 막 그럴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런 적 있어요,
0: 와,
1: 저도.
0: 어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뭔가 이거 트러블이 있는데요.
0: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있을 것
1: 아하,
0: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우리 바꿔 볼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2: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Okay.
2: Remember English.
1: Okay. 호텔.
2: Hotel.
1: 호텔. We have to go hotel and
2: Yep.
1: you have to book a hotel. Done?
2: Ah.
1: Did it?
2: Oh, asking me.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Ocean view? Not ocean view?
2: Those rooms were sold out.
1: Sold out?
2: Sold out.
1: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2: Huh?
1: 응? You are so lazy.
2: Me?
1: Yeah. Booking so early.
2: I did it early.
1: Yeah. You, 아니, you know early. You,
2: Ah.
1: so, ocean view. Bye bye. Right?
2: Calm down,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Parking lot view?
2: Parking lot view, yes.
1: 뭔 소리야?
2: Yeah.
1: 주차장 뷰라고?
2: Parking lot view, yeah.
1: 취소하자. 안 되겠다. 취소.
2: In English?
1: 취소. Cancel!
0: 알고 보니 본인이 또 호텔 따로 예약했었던 걸 잊었다면서요?
1: 진짜 중복으로 예약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0: 아, 진짜요?
1: 진짜로. 네.
0: 맙소사.
1: 정말 깜짝 놀란 적
0: 아,
1: 있어요.
0: 그럼 또 취소하는 또
1: 예.
0: fees도 내야
1: 맞아요. 근데
0: 되고.
1: 다행히 제가 미리미리 해서 취소 수수료는 안 물었던 기억이 나요.
0: 다행입니다,
1: 휴.
0: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 가지고 영어 다 흡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4: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4: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으로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휴가?
0: 나눠볼까요?
1: 예. 그러면 너는 호텔 예약을 했니? 이렇게 나눌까요?
0: 근데 뭘 위한 예약인가요?
1: 우리의 휴가에 호텔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0: 오케이.
1: so 휴가 vacation으로 해볼까요?
0: 오.
1: 그 이거 방학이니까 holiday로 해볼까요? 예. 허허 holidays 하루가 아니니까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굉장합니다.
1: 예.
0: 네. Did
1: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왠지 섬뜩해요.
0: 기분이 좋아졌어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이 맞습니다. 이 vacation이라고 하는 게뭐 summer vacation이라고 해서 진짜 방학을 의미하기도
1: 휴가도잖아요.
0: 해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자체가 이제 휴가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1: 그럼 홀리데이는 안 되나요?
0: 그건 휴일이죠, 휴일.
1: 우리
0: Right?
1: 휴일에
0: Holidays, right?
1: 조금
0: 왜냐면
1: 이상한가요?
0: 이거는 national holidays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예.
0: Alright, so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휴가가 되겠고요.
1: 네.
0: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질문형인데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핵심적인 기본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네.
0: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1: 예.
0: 과거 질문이에요, 현재 질문이에요, 뭐 미래예요, 뭐예요? 원래
1: 과거죠. need로 시작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오케이,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did로 출발을 하게 되면 did you do something? did she do something? 이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1: 네.
0: 오케이, 자, 생각보다 이거 막상 입으로 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 엄청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슬기 씨도 가끔가다 입영작을 잘하는데 질문형 중에서도 특히 과거형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1: 머리 아파요.
0: 그렇죠, 멈출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뚫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약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죠?
1: 북.
0: 동사 이거 나왔어요. 그럼
1: 네.
0: 이거 활용해서 너그 티켓들, 그 표들 예약했니?
1: Did
0: 과거. 어.
1: you book the tickets?
0: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Do you? 이러면 너 원래 티켓을 북하니?
1: 어,
0: 이상해요.
1: 그러네요.
0: 자, how about this? 너 테이블 예약했어?
1: Did you book the table?
0: 디즈 북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이니까 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Did you book a table?
0: 디즈 북 테이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얘는 사실 주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던, 쉬던, 데이던, 마유던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1: Did.
0: did로 갑니다. 뭐 does, do 이렇게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예.
0: 과거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Did you book the tickets?
1: Did you book the tickets?
0: Did you book a table?
1: Did you book a t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우리 많이들 들어봤죠? 바로 book 대신에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예약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1: 아하, reserve.
0: 오,
1: Reserve.
0: 호호.
1: Yes.
0: 지금 명사로 하려다가 바꾼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맞습니다. 정답 perfect. 자, reservation. 걔는 명사이기도 하고
1: 예.
0: 예약이라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발음할 때도 re가 아니라 re예요.
1: Re.
0: reservation. but 얘는 reserve. 약간 reserve.
1: Reserve.
0: 이렇게 가게 됩니다. So reserve가 굉장히 격식이고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꾼 게
1: Book.
0: book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So 같이 한번 이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네.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There you go. 자, 이랬는데.
1: 네.
0: 근데 오션뷰 객실은 매진되어
1: 아,
0: 있었어.
1: 그쵸. 또 휴가는 내 휴가일 때 남들도 휴가니까.
0: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1: 예.
0: 저는 오션뷰 좋기는 한데
1: 예.
0: 그냥 the first 5 minutes maybe.
1: 그래,
0: 한 5분은 되게
1: 맞아요.
0: 좋아요. 근데
1: 예.
0: 그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돈을 더 낼걸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포기해요. 돈이 더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Yeah, but the rooms were sold out.
0: Yes.
1: 그쵸. 이거는 그냥 주어가 여기까지 덩어리라서
0: 맞아요.
1: 크네요.
0: 맞아요.
1: 그리고 얘는 그냥
0: 뭐,
1: 동사
0: 다 팔린 느낌?
1: 덩어리.
0: 예.
1: 예. 그러면 여기가 오션 뷰 룸스 하면 될것 같아요. 오션
0: 오케이.
1: 뷰는 워낙 영어니까요.
0: 그렇죠. 요거 스펠링만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1: 오션 뷰. 예.
0: 오케이. OCEAN, 그
1: AM
0: 다음에 view
1: 뷰.
0: 썼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정답 볼게요. 나이스. Nice. 근데 여기 하이픈을 그어줘서
1: 네.
0: 하나의 명사처럼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하이픈을 빼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물론
1: 아.
0: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는 좀 정확한 거 위주로 좀 가기는
1: 그쵸,
0: 합니다.
1: 그쵸.
0: So ocean view.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설마 여러분들 오세안 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ocean을 할때 ocean 앞쪽에 확 세게 해서
1: 예.
0: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해서 오시언, 오세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와 주세요. Ocean, ocean.
1: Ocean, ocean.
0: That's right. 훨씬 좋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이 룸들이 어떻게 됐어요? They were what?
1: We're sold
0: They were sold out. 내가
1: out. Yeah.
0: 살려고 했는데 they were already sold out 됐었어. 여기서 sold out은요, 비동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얘 자체는 약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Alright, so sold out은 팔렸는데 팔려서 어떻게 됐어요? 아웃
1: 매진됐어.
0: 됐어요. 이제
1: 아웃됐어.
0: 없어요, 더 이상.
1: 아.
0: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진된 혹은 다 팔린
1: Yeah.
0: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Right? So how about this? 그 티켓들은 돼 있다.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그냥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서. 그 티켓들은, 매진이 되어 있네.
1: The tickets are sold
0: There
1: out.
0: you go. The tickets are sold out.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는.
1: 네.
0: 모든 게다 팔렸었어.과거형으로.
1: Everything was sold out.
0: There you go. Everything은 단수죠. So everything was sold out. You got it?
1: Yeah.
0: Very nice.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게 현재 팔린 상태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두면 되고요.
1: 네.
0: 내가 과거에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 다
0: 팔린
1: 팔린
0: 상태였다?
1: 거면
0: 그러면 또 비동사
1: was
0: 과거 넣어주면
1: sold
0: 되겠죠.
1: out.
0: 읽어.

0: 볼게요. The tickets are sold out.
1: The tickets are sold out.
0: Everything was sold out.
1: Everything was sold out.
0: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1: 네.
0: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이 보통 팔린 거잖아요.
1: 예.
0: 그렇죠? 뭐 방도 결국 팔린 거라고 그쵸? 봐야 되는데
1: 예.
0: 예약이 꽉 찬이라고
1: 아하.
0: 하면 조금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있겠죠?
1: 예, 압니다. 꽉 차가지고 full로 가요.
0: 오,
1: yeah.
0: 오케이. Full, 아, 살짝 아깝습니다.
1: 아,
0: 바로 fully.
1: Fully booked.
0: 예,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fully booked는 얘는 사실 그대로 쓰셔야 돼요.
1: 예.
0: 이 그대로. Full something. 뭐 the room, 뭐 the hotel was fully booked.
1: Mm-hmm.
0: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그럼 예약이 꽉 찬.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ocean 발음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are were sold out.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예,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0: 네, 이랬을 때
1: 네.
0: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좋은데.
1: 그쵸.
0: 아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요. 누가 모를까요?
0: 아, 좋은 예. 곳은 이미 다 그렇잖아요.
1: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또
0: That's
1: 저희가
0: right.
1: 모르는 게 아니죠.
0: Yes.
1: You should have booked it 더 일찍. Should have PP가 또 나왔네요.
0: 이거는 고급입니다. 고급 예, 패턴이에요.
1: 정말 어려운 건데
0: 네.
1: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0: Right.
1: 더 일찍이니까.
0: 일찍인 건 일정 뭐예요? 일단 이르다라고 할 때.
1: Early.
0: Okay.
1: Yes.
0: 근데 더 일찍이라는데요?
1: 잠깐만. 그러면 earlier인가 보다 본데요?
0: Okay.
1: Earlier.
0: Alright.
1: Yes.
0: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8월에 여행을 가는데 뭐 한 1월에는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1: 아
0: right?
1: 여름 휴가를 겨울 휴가 때
0: 미리 가는 거죠. Okay.
1: 정말 자. 바지런하시다.
0: 예.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정답?
1: You.
0: 맞습니다. So early 이게 일찍 in 혹은 뭐 이른 정도라면 조금 더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earlier. So 더 일찍이 될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주인공 그리고 이거는 고급 패턴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1: 예.
0: 여러분들이 오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급도 가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Right.
1: 지금 왕초보 영어 수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0: 맞습니다.
1: 저도 못 쫓아갈 때가 있는데
0: 근데 제가 편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1: 예.
0: 당연히 원하면 쉬운 구조 드릴 수 있지만
1: 예.
0: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안 늘어요.
1: 아.
0: 네. 큰 단점이죠.
1: 근데 제가 정말 왕초보 영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죠.
0: Right.
1: 애청자
0: 시청자.
1: 맞나요?
0: Yes.
1: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자주 뵙는데
0: 네.
1: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랑 헤어질 때 Have a good day 하면서 헤어지세요.
0: Have a good day.
1: 정말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0: 네.
1: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슬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Should have PP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1: 알아둬야겠네요.
0: 네. 자 Should have PP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답니다. 자 보세요.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그럼 실제로 더 일찍 예약한 건가요?
1: 못한 거죠.
0: 그렇죠.
1: 예.
0: 야, 너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연락한 거예요?
1: 연락 못했네요.
0: 그렇습니다.
1: 오.
0: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야, 뭔가 원망, 아쉬움 등등을 표현을 할 때
1: 예.
0: should have PP 형태를 쓰는데
1: 여기에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0: 그럼요.
1: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0: 얘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should have를 안 나눠요.
1: 네네.
0: 그래서 should have 이렇게 해서
1: 붙여서.
0: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해서 should have 이라고 발음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Should have. Should have.
1: Should have. Should have.
0: 이렇게 되면 장점이 PP 형태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냥 should have 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buy 사다죠.
1: 네.
0: 그거 PP 형태가 뭐예요? Buy.
1: Bought.
0: Yes. Bought이죠.
1: Yeah.
0: So, bought을 써서 너 그거 샀어야지. 너 샀어야 됐는데.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그렇죠. Should have 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그래서 you should have bought it, but you didn't.

0: 친한 느낌이죠.
1: Yes.
0: How about this? 아, 내가 마유에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아.
1: I should have asked Mayu.
0: 그렇죠. I should have asked Mayu, but I didn't. 인 거죠.
1: Yes.
0: There you go. So 표기할 때는 나눠서 쓰시더라도 말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거.
1: 네.
0: Okay? 자, 우리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have bought it.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I should have asked Mayu.
1: I should have asked
0: 네,
1: Mayu.
0: 그리고 이거는 낭독하실 때도 아쉬워. 아, 이런 느낌을 살려야 돼요.
1: 연기가 들어가야지
0: 그래야 흡수돼요.
1: 더 외우기가 쉽겠네요.
0: That's correct.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응용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부정으로도 쓸수 있어요. 보세요.
1: shouldn't have.
0: You shouldn't have sold it.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You shouldn't have sold it. 네가 그거를 팔지
0: 지
1: 말았어야 됐어.
0: 맞아요.
1: 에.
0: should've의 부정형인 거예요. 아,
1: 아.
0: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1: 결국엔 팔았네요.
0: 실제로는 팔았죠. 어떤 얘기인지
1: 아하.
0: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형으로 쓰려면 shouldn't have pp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긍정문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1: 그죠.
0: 오케이, so you shouldn't have sold it. 아, 너 그거 팔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팔았어야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질문형도 돼요.
1: 네.
0: 아,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런
1: 오,
0: 거 있죠. 근데
1: 예.
0: 실제로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주어와 should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should I have booked it earlier? 아, 내가 그걸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했어야 했나? 실제로는 안
1: 오,
0: 했지만.
1: 그쵸.
0: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1: 예.
0: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So
1: 와.
0: should pp, should pp. 이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면 걔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should've 해서 you should've booked it earlier.
1: You should have booked it
0: 자,
1: earlier.
0: 이랬을 때 상대방이 그냥 조용이라도 있으면
1: 그쵸.
0: 진정해. 그래도 주차장 비용 있잖아.
1: 아.
0: 아, 이게 사실 최악이기도 해요.
1: 그러게요. 주차장 비용.
0: 시리뷰 나름대로 시리뷰라고 할 수도
1: 그쵸. 아니,
0: 있겠지만
1: 시리뷰 아니고 카뷰. 예,
0: 칼뷰인가요?
1: 카뷰인데요. Calm down, 진정해. We still, 우린 아직 have, 갖고 있어. 이것 뷰를.
0: 네.
1: 주차장 뷰니까 parking,
0: 주차장만 쓰면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Parking은 그냥 주차잖아요. 그럼 parking lot view?
0: 오케이.
1: 예.
0: Alright. Hey,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맞습니다. There you go.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거고요. 그렇죠?
1: 예.
0: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용도에 맞게 쓰이는 어떤 부지를 얘기를 할때 l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arking lot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parking spot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얘는 좀 달라집니다. 뭘까요, 얘는?
1: 파킹 스팟?
0: 네.
1: 그 주차 그 지정 공간?
0: 맞아요.
1: 오.
0: 스팟이 원래 좀 비교적 작은 공간을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1: 예.
0: 이 파킹 랏 안에는 파킹 스팟스가 별로 없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1: 아하.
0: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1: 예.
0: 주차장, 얘는 주차 공간, 자리를
1: 공간.
0: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아, 화가 막나 있어요. 그죠? Right,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So, 뭐라고 나오죠?
1: Calm
0: Calm
1: down.
0: down.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1: 네.
0: 뭐예요? 진정해,
1: 진정해.
0: 진정해. 그래서 calm down은 뭐 명령어로도 쓸수 있지만 그냥 평소문에 넣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진정하다, 아래로 후 내려간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진정해 하고 나서
1: 네.
0: 너무 늦진 않았다고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진정해 어떻게 해요?
1: Calm
0: calm
1: down.
0: down. 그리고 it으로 시기를
1: 네.
0: 주어를 잡으면 되겠죠?
1: 예.
0: 너무 늦지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그렇죠.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How about this? 할수 있니?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너 진정할 수 있겠니?
1: Can you calm down?
0: Can you calm down?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you guys,
1: 네.
0: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1: Calm down. It's not late.
0: Hey, can you calm down?
1: Can you calm down?
0: 네. 친구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렇죠?
1: 그죠? 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제가 흥분을 좀 자주 하는 거.
0: 에너지가 장난이
1: 예, 맞습니다.
0: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calm down이 이제 진정하다인데,
1: 예.
0: 진정하다라는 표현은요, 영어에서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 거,

0: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오.
0: 헤이.
1: 아, 릴렉스.
0: 이상하게 억양
1: 아,
0: 살아있죠?
1: 예. 아, 저 이거 그 레스트 쓰려고 그랬어요. Take a rest.
0: 쉬어.
1: 예.
0: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격식에 가까운데요.
1: 예.
0: 뭔가를 시킨다라고 할때 coo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1: cold.
0: that's a little too 너무
1: 아,
0: 추워요.
1: 너무
0: 그거
1: 추워요?
0: 말고 쌀쌀한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쌀쌀한 거?
1: 쌀쌀한 거요?
0: 예.
1: 쿨 말고요?
0: 자, 보여드릴게요.
1: 예.
0: 오케이. chill이라고 하는데 걔를 동사로 chill
1: chill.
0: 이렇게
1: 아,
0: 쓰면
1: 예.
0: 동사로
1: 아, 이거 우리
0: 시키답니다.
1: 했었잖아요. 예,
0: 했었어요.
1: 기억나요.
0: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싸움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calm down, or relax, relax, or hey, chill, chill. 얘는 굉장히 조금 뭐 슬랭에 가까운 수준으로
1: 네.
0: 바뀌게 됩니다.
1: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쇼츠 중에, 예.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혀 요동칠 생각이 없는 나 해가지고 칠을 중간에 넣어서,
0: 아, 요동칠.
1: 예,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이들은 막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들을 좀 희화화해서 쇼츠로 굉장히
0: 근데
1: 유행했었어요.
0: 느낌이 약간 가는데요? 왜냐면 나는
1: 그쵸?
0: 좀 취업하거든.
1: 그래서
0: 약간.
1: 이 단어가 저는 조금 와
0: 쑥
1: 닿는데요.
0: 들어오겠네. 오,
1: 예.
0: very nice.
1: 예.
0: Okay. 한번 가보겠습니다.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Oh, you should have booked it
0: There
1: earlier.
0: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0: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2: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Yeah,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있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1: 네.
0: 과거에 한 행동을 물어볼 때, Did you do something? 가겠습니다.
1: 너무 봐서 익숙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복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게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1: 네.
0: 자, 너 테이블 예약했어? 너 테이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a table?
0: 그쵸? Did you book a table?
1: 음흠.
0: 두 번째, 너표 예약했어? 그 표들, 여러 개인가 봐요. 그
1: 예?
0: 표들을 예약했니?
1: Did you booked the tickets?
0: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1: 음흠.
0: Alright. 세 번째는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제가 나눠드릴게요.
1: 예.
0: 너그 호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the hotel
0: 자, 우리의 휴가를 위한.
1: for our vacation?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book a table? Did you book the tickets?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 should have or should have done something. 틀려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고하셔도 되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할게요.
1: 네.
0: 너 그거 샀어야 했어. 이거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너
1: 예.
0: 그거 샀어야 했어.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그죠? You should have bought it or you should have bought it. 저도 절대 이렇게 풀어서 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1: 그쵸.
0: 익숙해져서. 자, 내가 마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얘도 풀어볼게요.
1: I should have asked my

0: Oh, beautiful.
1: Yeah.
0: 자, 이번엔 좀 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1: 네.
0: 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You should have booked earlier.
0: You should have booked it.
1: Booked it
0: Right.
1: earlier.
0: 뭔가를 예약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1: 그쵸, 그쵸.
0: Nice. 읽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it. I should have asked Mayu.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오케이, 좋아요.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3: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2: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3: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5: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4: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5: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4: What?
5: Parking lots are nice.
4: Parking lot view?
5: Nice cars.
0: Great job, you guys. 또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라는 문장이었죠. She smiled at her son.
0: There you go. Smile at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1: 네.
0: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과거 이런 시제를 활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1: 네.
0: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 부품 주문했니?
1: 오.
0: 너 그 부품 주문했어?
1: 오.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해주는 센스 아시죠?
1: 좋습니다.
0: 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Unit 115. AKE.
1: Let's go. Phonics AKE. Ache, ache, ache. Ache, bake.
2: Ache, bake.
1: Ache, cake.
2: Ache, cake.
1: Ache, lake.
2: Ache, lake.
1: Ache, snake.
2: Ache, snake.
1: Ache, milkshake.
2: Ache, milkshake.
1: Ache, make.
2: Ache, make.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

0: 해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크! 소리가 나는 알파벳 K 그리고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che ache ache Good job! 그럼 어떤 단어가 ache 소리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굽다, bake이에요. 여기 ache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빵이나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굽죠? 굽다, 영어로 bake. bake. bake. Very good. 또 ache 소리 나는 단어는 케이크, cake이에요. 우리가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요. 케이크, 영어로 cake. cake. cake.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ache 소리 날까요? 아, 호수, lake가 있었네요. 강보다는 조금 작고요. 우리가 산에 가면 맑은 호수를 볼 수 있어요. 호수, 영어로 lake. lake. lake. excellent. 또 ache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뱀, snake예요. ache 소리 들리죠? 바닥을 빠르게 기어다니는 아주 긴 파충류예요. 뱀, 영어로 snake. snake. snake. excellent. 이 단어도 ache 소리가 나요. 바로 milkshake, milkshake이에요. 끝에 ache 소리 들리죠? 우리가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갈아서 먹는 맛있는 밀크쉐이크. 영어로 milkshake. milkshake. milkshake. Good job! ach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만들다, make예요. 여기도 역시 ache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손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죠. 만들다, 영어로 make. make. make. Great job! 와우! 이렇게 ache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크 소리 나는 알파벳 K 그리고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Ache.
0: That's right, ache.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Ache, ache, ache.
0: 네, 신기한 ache 소리.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쿠키나 케이크를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굽다, 영어로 뭐였죠?
1: Bake.
0: 네, bake. 자, 그럼 우리 같이 단어를 써볼게요. Bake. 이제 로건이가 잘 쓰니까 혼자서 한번 써볼까요? B. 그리고 오늘 배운 소리 ache.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bake!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줄게요.
1: ache, ache, bake. ache, ache, bake. ache, ache, bake.
0: Good job! 그럼 이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생일날에 아주 달달한 이것을 먹죠. 뭐죠?
1: cake.
0: 네, 맛있는 케이크, cake. 여기도 ache 소리가 나네요. 짜잔! 로건을 위한 케이크가 있죠. Logan, what's your favorite cake?
1: Chocolate
0: cake. Oh, 아주 좋아요. Sunny도 chocolate cake 좋아하는데 우리 그럼 같이 color color 해봐요.
1: Maybe this brown.
0: Everyone, do you want to see the cake?

0: Wow, it looks delicious.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럼 케이크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gg, egg, cake.
0: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ache 소리 날까요? 아, 강보다는 작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맑은 호수를 볼수 있죠. 호수 영어로 뭐였죠?
1: Egg, egg, lake.
0: Perfect. ache 소리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죠. 아주 긴 파충류예요.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뭐라고 하죠?
1: Egg, egg, snake.
0: Very good. 이 다음 단어도 ache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갈아 마시면 뭐가 되죠?
1: Milkshake.
0: 네, 아주 맛있는 milkshake. 여기 끝에 ache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milkshake 다시 큰 소리로 발음해 봐요.
1: Egg, milkshake. Egg, milkshake. Egg, milkshake.
0: Very good. ach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손으로 음식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만들다 영어로 뭐였죠?
1: Make.
0: 네, make. 여기 ache 소리 들렸죠? 그래서 말이죠. 로건이랑 써니가 비행기를 make 할 거예요. 와우! 그럼 우리 색종이 가지고 만들 건데요. 써니를 한번 따라해 봐요. 이렇게 세모를 만들어 줄게요. 양쪽에.
1: Make a house.
0: Like a house. That's right. And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줄게요. 아주 잘하는데요? 자, 이제 날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비행기 완성! 우와! 아주 멋진 비행기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같이 비행기를 날려볼까요? Logan first! 그럼 만들다 make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Egg, egg, make.
0: Great job! We did it! 와우,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K-E. Egg, egg, egg. Egg.
0: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c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che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친구들 왔어. 이모 뭐 하고 있었냐고? 이모 차를 빚고 있어. 요 차를으로 애벌레 만들려고. 너희들 애벌레의 꿈이라는 책 읽어봤니? 이모가 얘기해 줄게. 꽃밭에 말이에요. 애벌레랑 무당벌레랑 벌이 살고 있었어요. 새 친구는 아주 재미있게 놀았지. 그런데 있잖아. 무당벌레랑 벌이랑 날개가 있잖아. 날아가 버리면 애벌레는 꽃밭에서 혼자 있었지. 혼자 남겨진 애벌레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런데 애벌레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됐다가 날개가 있는 나비가 된 거야, 글쎄.

딸기가 생긴 애벌레 얼마나 행복했겠어. 이제 하늘에서 무당벌레랑 벌이랑 나비가 된 애벌레랑 신나게 놀았지. 이게 말이야, 느리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뤄진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갑자기 애벌레 생각이 나서. 이모는 감성이 많은 이모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문어책방에 왔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책 읽어야 되겠지. 어떤 책 추천해 줄까? 응? 말만 해봐요.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어? 나비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추천해 달라고? 나비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좋을까? 아, 마침 문장의 짜임이 잘 드러나면서 나비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요삐어 지호와 나비라는 책이에요. 지호는 친구 이름이야. 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이 이야기 읽으면서 문장의 짜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우리 문어책방의 보물 혜은 선생님이랑 문장의 짜임도 잘 공부를 하고 지호와 나비라는 이야기도 잘 읽어봐. 이모가 눈 크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지호와 나비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면서 이 글을 읽을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그래서 문장의 짜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들. 지금부터 문장의 짜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1학기에 여러 가지 낱말을 배웠죠. 그리고 1학년 2학기에는요, 그 낱말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장을 만들었을 때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 문장의 짜임을 공부할 겁니다. 자, 함께 보세요. 첫 번째는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이에요. 자, 세 번째,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누가 무엇이, 자, 이 부분은요, 지호가, 햇볕이, 고양이가, 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찌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이나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작. 자, 우리가 외출하고 오면 꼭 손을 씻어야죠.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간식을 먹으면 어른께서, 집에 계신 어른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자,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왜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니? 그런 의미죠. 자, 손을 씻는 거, 간식을 먹는 거다 뭐예요? 움직임, 동작입니다. 자, 따라서 어찌하다는요,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아래 문장 볼게요. 지호가 말합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호가는 누가죠? 지호가 말한대요. 자, 말하는 거 뭐예요? 입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지요? 움직이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말하다, 어찌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가 있어요. 어떠하다. 우리가 예쁜 옷을 샀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친구들에게 막 옷을 보여주면서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을 수 있죠. 나 오늘 어때? 라고 물으면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대답할 거죠. 자, 그럼 예쁘다, 귀엽다 그거 뭐예요? 어떤

해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을 때 일요입니다가 무엇이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는데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낱말을 봤을 때 이게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지, 어찌하다에 해당하는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지, 무엇이다에 해당하는지만 잘 구별한다면 우리가 문장을 보고 문장의 짜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낱말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낱말 카드를 보고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면 1번, 어찌하다, 동작에 해당하는 낱말은 2번, 어떠하다, 상태, 성질에 해당하는 낱말은 3번, 또 무엇이다, 앞에 것을 설명해주는 낱말에 해당하면 4번이라고 적으면서 우리가 이 낱말들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하고 나면 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가 뭡니까? 새가 무엇이죠? 1번, 1번 여기 번호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뭐예요? 무엇이죠? 이것도 1번.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쉽다니까요. 자, 나는 뭐예요? 누가 몇 번? 1번. 자, 고양이가 뭐예요? 무엇이? 1번. 다 1번이네요. 자, 이제 귀엽다 뭐예요? 귀여워, 귀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귀엽다는 어떠하다 3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독서는 이건 뭐예요? 무엇이죠? 1번. 빠르다, 빠르다, 빠른 상태를 말하죠? 어떠하다입니다. 이것도 3번. 자, 우리는, 우리는 누가죠? 1번. 학생이다, 뭡니까? 학생이다, 무엇이다, 이거죠? 4번이에요. 즐겁다, 나는 즐거워요. 지금 즐거운 상태예요. 뭐예요? 즐겁다, 어떠하다 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다. 이 책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음을 느껴요. 자, 그 상태를 느끼는 거죠. 재미있다, 어떠하다입니다. 자, 달려간다. 달리면 뭐 하게 돼요? 움직이게 되죠. 달리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임, 동작입니다. 따라서 달려간다, 어찌하다, 동작이니까 2번. 노래한다, 라라, 친구들 노래할 때 움직이죠, 동작입니다. 자, 노래한다, 어찌하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름답다. 정말 저 그림 아름다워.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떠하다,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아간다. 날아간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작이죠. 어찌하다. 따라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낱말 카드 보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문장의 짜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낱말 카드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장의 짜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어찌하다, 동작이에요. 나는 달려간다. 그쵸? 또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새가 무엇이 날아간다, 어찌하다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자, 고양이가 어떠하다, 귀엽다. 괜찮죠? 자, 또 자동차가 빠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 어떠하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문장의 짜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생이다 어때요? 바로 이 문장이 누가 무엇이다 라는 문장의 짜임인 거죠. 자, 이렇게 낱말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문장의 짜임이 드러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문장의 짜임 조금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우리 교재에 있는 지호와 나비라는 글을 읽을 건데요. 이 글이요, 문장의 짜임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부분 읽어 볼게요. 지호와 나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에? 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자, 지호가 어디에 갔어요? 공원에 갔고, 누구와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자, 공원에 가서 지호가 어디에 갔죠? 꽃밭에 가서 무엇을 보았나요? 맞아요.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 산책.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문장들의 짜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습니다. 자, 도전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이거 어떤 짜임이에요? 오늘은 무엇이? 그래요. 일요일이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이겠죠. 자,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자, 날씨가 무엇이죠? 날씨가 맑다, 깨끗하다, 맑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떠하다의 짜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늘은 무엇이죠? 파랗다, 파란 하늘, 파란 상태를 말하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바람은 무엇이? 시원합니다. 시원해. 시원한 상태죠. 자, 따라서 시원합니다. 어떠하다? 문장의 짜임이죠. 자,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무엇이 많아요? 공원에는 사람이 많아요. 자, 누가?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 상태예요. 자, 따라서 많습니다. 뭐예요? 어떠하다입니다. 어떠하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자, 걸어요. 이거 뭐예요? 동작이죠? 그럼 이거 뭡니까? 누가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인 거잖아요. 걷는 거는 움직임, 동작이니까.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자, 도착했다. 이거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도착한 거죠? 자, 따라서 지호는 누가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어찌하다 문장입니다. 자,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자, 누가 날아다녀요? 나비들이 무엇이 날아다니다. 자, 날다 뭐예요? 동작 움직임이니까 어찌하다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장을 보면 어떤 짜임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목적어도 있고 꾸며주는 말도 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장의 짜임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을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뭐예요? 나비가 신기하다는 뜻이죠.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자, 지호가 손을 뻗습니다. 뭐예요? 지호가 누가 손을 뻗다. 동작이죠. 그러면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자, 지호가 말합니다. 나비도 봄 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지호는 행복합니다. 자,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셨다고 했는데 친구들 빙그레 웃는 것은요. 소리 내어 웃지 않고 입을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웃는 것이 빙그레 웃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빙그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모든 문장의 짜임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글에 나온 문장들도 우리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문장의 짜임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지요. 9번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봄 햇볕이 따뜻하다. 맞습니다. 2번, 오랜만에 날씨가 맑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3번,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좋습니다. 4번, 지호는 나비를 신기해하지 않는다. 자, 할아버지께서 나비가 신기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끄덕였다는 것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5번, 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걷는다. 자, 이런 문장도 있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는 지호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지호의 기분이 드러난 문장이 있었어요. 지호는 행복합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 뭘까요? 지호는 누가? 행복합니다. 자, 행복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자, 따라서 누가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죠. 자, 정답은요. 지루하다 아니고요. 행복하다죠. 재미없다, 우울하다, 자랑스럽다 아닙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의 문장의 짜임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기억 문장.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자, 무엇이 오랜만에 날씨가? 자, 이게 무엇이죠? 자,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맑아요. 깨끗해요. 그런 상태예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떠하다이지요. 어떠하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다? 아니죠. 어찌하다 아니니까요. 2번. 무엇인지 설명하는 낱말이 있다?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거죠? 3번.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 있다. 어떠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있는 보기의 낱말을 다음에 맞게 분류하여 쓰시오. 자, 지금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낱말이 바로 시원하다, 날아다니다, 뻗다, 행복하다입니다. 자, 이 낱말을요,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로 분류하래요. 자, 그럼 이 낱말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인지,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시원하다 뭡니까? 어우, 시원해. 나 지금 시원한 기분이야. 시원한 상태죠. 자, 따라서 시원하다는요, 어떠하다이지요.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날아다니다. 날아다니다. 움직임이죠. 동작입니다. 어찌하다죠. 날아다니다. 손을 움직여서 뻗는 것입니다. 동작입니다. 이거 뭐예요? 어찌하다. 자, 뻗다. 자, 이렇게 적어주겠고요. 자, 마지막.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나 지금 행복한 상태야. 뭐예요? 어떠하다.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행복하다. 적어주겠습니다. 친구들, 어찌하다. 어떠하다.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도 쭉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짜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지금 문장들이 있는데요.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라는 거예요. 자, 지호가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의 짜임은요.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이래요. 누가? 지호가. 자, 그럼 어찌하다 뭐예요? 말하다. 이게 동작이죠. 자, 따라서

어찌하다로 나눈다면 지효가 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쉬울 거예요. 문장의 짜임 어렵게 느껴졌지만 선생님이랑 공부하니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좋아요. 자, 두 번째. 햇볕이 따뜻합니다. 자, 무엇이 따뜻해요? 햇볕이 따뜻해요. 자, 무엇이라고요? 햇볕이 적어주겠습니다. 햇볕이. 자, 따뜻하다 뭐예요? 따뜻한 상태죠? 따라서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하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무엇이 일요일이에요? 오늘이요. 자, 그래서 무엇이는 오늘은이고요. 자,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일요일입니다는 무엇이다입니다. 무엇이다에 일요일입니다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13번 됐나요?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의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자, 우리 방금 풀었던 그 문장들의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다음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기에는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장들의 짜임을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금 살펴봤죠?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지효가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효가. 누가? 자, 말하다 움직임이죠? 따라서 어찌하다입니다. 어찌하다의 짜임이다. 자, 두 번째. 햇볕이 따뜻합니다. 자, 무엇이 햇볕이 따뜻하대요? 자, 따뜻한 상태죠? 자, 따라서 어떠하다의 짜임이다. 자, 마지막.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무엇이 일요일이에요? 오늘이요.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자, 오늘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일요일이다. 무엇이다죠? 무엇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4개의 그림이 있고요. 4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선으로 이으래요. 자, 볼게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거 뭐예요? 파랗다? 어떠하다이지요?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예요? 많은 상태. 이것도 어떠하다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뭐예요? 날다. 움직임이죠. 어찌하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자, 공원을 걷다. 이것도 동작이죠. 어찌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 살펴봤는데요. 그림에 어울리는 거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자, 하늘은 파랗습니다. 이 그림과 어울리죠?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공원에 사람이 많이 있네요.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 요 그림이랑 어울리고요. 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1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어떠하다와 어찌하다 가운데에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여기에 어떠하다일지 어찌하다일지 문장 읽고 생각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자, 먹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자, 무엇에 해당하는 낱말이에요? 움직임이면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겠죠. 두 번째, 바다가 푸르다에서 자, 어떤 낱말에 해당하는 걸 사용한 거예요? 바다가 푸르다. 자, 푸른 상태죠. 자, 따라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두 문장의 짜임을 비교하여 쓰시오. 비교하래요? 한번 볼게요. 1번. 바람은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이거 뭐예요? 시원하다. 어우, 시원한 상태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의 짜임은 무엇이 어떠하다 이제 어떠하다. 자, 그런데 2번 문장 보겠습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닌대요. 자, 그러면 무엇이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동작이잖아요. 자, 그럼 이것은 어찌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어요? 1번은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이고, 2번은 무엇이 어찌하다의 문장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쉽게 적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문장의 짜임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하면서 우리 문어 이모님께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문장의 짜임 잘 공부했어? 오늘 중요한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정리해보자고. 문장의 짜임 세 가지 공부했었지.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어떠하다는 성질 상태 꼭 기억해야 돼.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다는 설명하는 거야, 설명. 이세 가지 문장의 짜임 꼭 기억하고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문장이든 괜찮아요. 문장의 짜임만 잘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문어책방에서 만나.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라고 하니까 한편으론 아쉽고 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끝까지 달려온 여러분 생각하면 참 기특하고 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끝까지 잘 해냈어 네,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 5개 단어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미래와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희망과 목표, 성공의 미래를 그리는 단어를 배워요. 네, 미래와 관련된 5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들인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지금 이 남자 뭐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그렇게 바라다. 네, 명사 희망 그리고 동사로 바라다 모두 영어로는 hope입니다.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pe. 한번 더 hope.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은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네, 희망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Hope gives people streng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동사로도 한번 써볼까요? 나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요. 그러면 I hope for a better future. 이렇게 동사 자리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hope. 형태 변화 없이 명사로 희망, 동사로 바라다 라고 쓰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친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나 목표, 이 길로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죠. 네, 비전, vision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한번 철자 잘 살펴두시고요.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vision. 한번 더, vision. 네, 잘하셨어요. 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어요. He shared his vision for the fut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분명한 비전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줘요. A clear vis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A clear vision helps people move forwar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 목표를 vision이라고 한다는 거. 잘 받으시고요. 네, 한 장 더 넘어가 봅니다. 이건 뭐냐면요. 씨앗을 심고 있어요. 작은 씨앗인데요. 이걸 심었더니 이렇게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는 것, 변화이지요. 네, 변화, 영어로 change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change. 한 번 더. change.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봅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예요. 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 change is part of lif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저 그림에서 씨앗을 심었더니 숲이 된 것처럼요. Small changes, 작은 변화들이 can make a difference.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 이 친구 뭐 하고 있죠? 힘겹게 지금 산 위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다. 네, 애쓰다, 분투하다 라는 동사예요. 영어로 struggle 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struggle. 한 번 더. struggle. 네, 잘하셨어요. struggle.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요. Many people struggle to reach their goals. 네, 목표를 이루다. reach their goals.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애써야 되잖아요. 애쓰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두 struggle이라고 얘기해요.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요. 힘든 시기를 견디는 거 애써서 분투해내는 거 She struggled through hard tim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쓰다 분투하다, struggle이라는 단어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애쓰고 분투해서요. 지금은 어디로? 위에 올라가 있지요. 목표한 일을 이루다입니다. 목표한 일을 이루다. 네, 성공하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succeed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succeed. 한번 더. succeed. 네, 잘하셨습니다.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He worked hard.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 하기 위해?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That you can succeed by putting in effort. effort, 노력이고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우리가 put in effo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succeed, 성공할 수 있어요.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struggle 해가지고, 네, 산 정상에 올라가서 succeed를 외치고 있는 이 장면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미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옵시다. 짧은 리뷰 시간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다섯 개 장면 살펴보고요. 단어들 매치해 보면서 암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분명한 비전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줘요. 여러분, 철자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네, 비전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애쓰면서 지금 산 위를 올라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써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애쓰다 분투하다, struggle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애쓰고 분투해서 산 위를 올라가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성공하다, succeed입니다. 네, 퀴즈까지 모두 풀고 왔더니 이제 단어가 잘 암기되어 있지요? 네, 미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

마무리해봤고요. 여러분 마지막 강의에 도착하셨어요. 네, succeed,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미션 해봐야 되겠죠? 문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hope to make a positive change in the future. 그래서 hope라는 동사를 아예 넣어놨어요. 희망하다, 바라다 동사로 쓸 수 있죠? 그 뒤에 바라는 점을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를 희망해요.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와 관련된 다섯 개 단어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중2 포텐 영단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하면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듯 이정은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5강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입니다.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더 넓게는 몽골과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어떻게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되었는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는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4강 때 배우지 못했던 동서교류를 오늘 다룰 거예요. 일부러 그 동서교류 파트가 중국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5강으로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죠.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또 한 번의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위와 진, 남북조 시대가 다 각기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고 그만큼 영웅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멸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원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한 수나라 이후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나라가 닦았던 그런 문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당나라가 문화를 이제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당나라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야 내가 제일 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를 당나라가 멸망시키면서 우리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세라는 걸 확립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고 그 문화 발전을 바탕으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동서교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교류

고영로는 쉽게 말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와 서쪽에 있는 나라가 만나서 무역하는 그런 길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길은 초원길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원길은 말 그대로 초원에 나 있는 동서교역로인데 이 초원길의 그 지배자는 바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란 목축을 업으로, 즉 직업으로 삼고 물과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저도 이제 어릴 때 몽골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몽골이 초원이 엄청 광활하다 보니까 말을 한 1시간 반 동안 타도 지평선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원길은 그냥 쭉 가면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서 교역로다. 즉 유목민족들이 물과 풀을 찾으러 계속 동서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된 거고 그러면서 교역로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원길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동서 교역로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동서 교역로를 바탕으로 스키타이인이 초원길을 따라 청동기 문화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스키타이인은 카스피의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이었는데 뭐로 유명했냐면 발달된 청동기 문화와 기마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키타인들이 동쪽으로 그런 문물들을 전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원길에 또 다른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왕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흉노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흉노족은 뭐 식량 때문에도 계속 중국 왕조를 침략했지만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 초원길을 바탕으로 중국의 물건을 서역에 많이 팔면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서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 바로 중국의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중국 왕조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비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게 되게 힘들었던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까지 그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로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됐던 그한 고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조 때 흉노가 계속해서 중국 왕조를 공격하니까 안 되겠다. 나 중국을 재통일한 황제야. 한번 붙어. 라고 하면서 흉노족과 한나라가 한번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나라와 흉노의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네, 흉노가 이겼습니다. 이때 한 고조가 거의 목숨 잃을 뻔한 쪽까지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흉노한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단과 많은 식량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무제가 흉노족을 좀 제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마술을 되게 발전시키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흉노족의 서쪽에 있었던 월지라고 하는 민족이 흉노족과 라이벌 관계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월지에 파견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장건이. 자, 한나라에서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월지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흉노족한테 잡히게 됩니다. 자, 흉노족한테 잡혀서 10년 동안 갇혀 있게 됐고 흉노족은 심지어 장건을 가두려고 이제 흉노족 아내까지 결혼시키면서까지 장건을 못 가겠는데 장건의 머릿속에는 나 빨리 우리 폐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라고 하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지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월지가 이제 흉노한테 패배한 지 10년이 넘은 이후에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나 옛날 일은 다 까먹고 새 출발할래. 나 흉노족과 싸움은 관심 없어. 라고 하면서 장건이 터덜터덜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목적의 이제 월지와 동맹을 맺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되게 뜻깊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장건이 월지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 어떤 게 있고, 그쪽으로 가는 길들을 다 장건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비단길 같은 경우는 한무제가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뒤에 한무제가 흉노를 축출하게 되면서, 이제 한나라가 이 서역까지 직접 교역로를 얻게 되는데, 이 길에서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단길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사막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낭 옆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사막의 위와 아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사막길

0: 혹은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닷길인데요. 바닷길은 말 그대로 바다를 이용한 길입니다. 이때 많이 활용했던 그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한 무역로고요. 로마 상인이 인도양 무역을 전개했다. 인도양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런 비단길과 초원길이 많이 사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닷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오늘 한컷 그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주고 있는 이 황제, 바로 당나라의 황제고요. 이걸 받고 있는 게 신라와 일본입니다. 일본이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자, 삼국시대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진남북조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 만화를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1: 집에 64권짜리
0: 삼국지 만화책이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 좀 보태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던 거죠. 그 삼국지 소설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비입니다.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약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아무래도 관점 자체가 조조를 좀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이 삼국지를 보면서 아, 조조의 위나라 되게 싫다. 유비 응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위나라가 한나라의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촉과 오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세였던 거죠. 삼국지 막 소설을 보면 촉과 위가 되게 대등하거든요. 왜냐면 촉나라에는 되게 약간 위대한 장군들이 많아요. 뭐 제갈량이라든지 간우와 장비라든지. 실제 역사는 위나라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삼국시대를 위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게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나라의 오래된 신화 중에 사마의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사마의의 자손들이 사마씨인데 사마씨가 조씨가 세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고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진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자가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데 바로 군현제가 아니라 주나라의 봉건제를 채택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었던 많은 제후들,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 반란을 틈타서 국경 지역이 되게 취약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왕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왔던 그 유목민족들이 총 5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5호, 그리고 그 5호가 세웠던 나라가 총 16개이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화북 지역을 이 5호 16국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 진나라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진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도망갔지만, 남쪽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이 시대를 수도가 옛날에 비해서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후한 멸망 이후에 위초고가 경쟁했고요. 이 위초고를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나라가 봉건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을 틈타서 북방민족인 5호가 화북일 때 여러 나라를 세웠다. 16개 나라를 세웠고요. 진황실은 창장각의 남쪽으로, 강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동진을 성립하게 됐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이 멸망하고 여러 왕조들이 이제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시대를 남조와 북조가 함께 있는

시대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북조는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하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자, 부기가 드디어 혼란스러웠던 하북 지역을 통일하게 됐던 거죠. 이때 선비족이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지금 한족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선비족은 되게 소수거든요. 이 소수의 지배층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북이는 원래 살고 있었던 수도가 평성인데, 평성에서 낙양,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국 만리장성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이의 효문제가 환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비족인데 우리 한족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시켰고요. 한족의 복장과 언어를 장려합니다. 두 번째는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고, 세 번째,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면서 선비족과 한족이 어우러져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융합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북위의 선비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북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남조는 동진에 이어서 여러 한족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남조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역사적 의의랄까요? 어떤 거냐면, 한족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게 시행됐습니다. 구품중정제란 인품과 재능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선발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 높은 등급을 받았냐면, 유력한 가문, 즉 힘이 있는 가문, 명망 있는 가문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 가문이 높은 간직을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조, 유목민의 문화에 한족 문화가 더해져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발달되게 됐고요. 남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품 중정제로 가문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요. 이 혼란한 정치가 너무 전쟁도 많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 나 정치 몰라. 나 전쟁 몰라. 나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상과 종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입니다. 북조의 황실이 지금 중국 전통의 유교와 도교를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민족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역의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불교는 북조에서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윙강과 룽먼 등지에 석굴사원이 건립되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남조 같은 경우는 도교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아무래도 중국의 전통 종교니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북 지방에 북방 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고 서로 세력을 다투었다. 북방 민족에게 밀려난 한족은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대요. 이후 하북 지방은 선비족이 세운 가가 통일하였고, 강남에서는 한족 국가가 연이어 세워졌다. 가는 북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십육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천하를 재통일했던 사람이 수나라 양견 문제인데, 이 사람은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를 이었던 양제는 어떤 걸 하냐?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수나라의 수도는 이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났던 강남 지역을 대운하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운하 건설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요. 무리한 토목 공사에 대한 백성의 반발과 수나라는 좀 나한테 저항하는, 반항하는 고구려를 좀 때려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결국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수립했던 그런

국가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윤령체제를 확립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령체제 한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조직으로 삼성육부를 운영하고요. 지방은 주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군현이 아니라 주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 자, 그리고 토지를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너 우리 당나라의 군대에 와야 돼 라고 하는 부병제, 그 다음에 세금에 걷는 조용조를 부과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삼성, 육부, 지방은 주와 현, 이런 것이 당나라 행정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는 말을 듣지 않았던 동돌걸을 복속하였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당 고종 때는 서돌걸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서열 정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걸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쇠퇴하게 되냐면, 일단,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란 일으키고 저항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경 지역에 절도사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파견해요. 절도사는 그 지방에서 군사도, 이제 군사력도 있었지만, 뭐 외교력도 있었고, 경제력도 총괄하는 사실상 거의 제후처럼 군림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절도사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8세기 중반에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알록산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알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그 반란 이어가게 되는데, 그 반란을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쇠퇴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강해지니까 당나라 힘이 약해진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도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더욱 쇠퇴하다가 결국에 절도사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자, 절도사의 패배를 보면 황제가 절도사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다. 절도사들이 병력을 점점 늘리니 매년 들어가는 옷감이 대략 1,000만 필이었다. 이에 조정과 백성들이 곤궁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사의 난 이후 나타난 중국의 변화에 대해 말해줄래? 자, 일단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 힘은 강해졌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치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화가 되게 꽃피게 되는데, 당의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조일의 문화가 집대성 되었고요. 서역 문화가 수용되면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귀족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싸거나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나.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시, 회화, 서예 같은 것들은 귀족적인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국제도시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인들과 사신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 교류가 많았다라는 건데,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자,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를 의미하고요. 경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즉, 중국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유행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서역의 공예품들이 장안에서 많이 발견되면서, 아, 장안이 되게 국제적인 도시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적으로 훈고학을 집대성했던 오경정의가 나왔고요. 불교 측면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조시대부터 불교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교의 원산지가 바로 인도였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그 인도로 가서 불경을 직접 수입해 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이 인도로 직접 가서 인도의 불경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소설이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 현장에 가지고 왔던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게 대한탑이라고 하는 탑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교는 중국의 전통 종교이기 때문에 황실의 보호 아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좀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당의 수도인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당대에는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승려 등이 모여들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 경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전해져서 다양한 종교 사원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계획 도시처럼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따라서 발해의 상경, 그 다음에 일본의 헤이조교라고 하는 성도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일단 가에 들어가는 명칭은 장안이고요. 국제도시라는 걸알수 있는 증거 두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서역의 종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니까. 이거 이외에도 서역의 많은 공예품 등이 그거를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데, 당과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문화가 바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사소통 수단, 문자로서 많이 사용했고요. 율령,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요. 유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뭐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불교는 왕실과 기조 아래 보호 아래서 성장했고요. 불교 사원과 불상이 이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밑줄 친 교류가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이 주변 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왕래하는 상인, 학생, 승려 등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1번, 당의 율령 맞고요. 2번, 불교 맞죠? 3번, 유교도 맞습니다. 4번, 동아시아 각국이 신분제인 카스트제? 아, 이거 인도 문명에서 배웠던 거죠. 답은 4번이고요. 한자까지 네 가지 요소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주변 국가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만주 한반도에 있던 나라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때 역사2에서 또 본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고요. 부여와 고구려 등의 여러 나라가 성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이 발전하게 됐고, 이 중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함께 있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일본인데, 일본의 역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기원전 3세기경에 야요이 문화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때는 4세기에 소국을 통합하고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확산됐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부르는 그 국호가 이때부터 사용됐고,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나라 시대 때는요, 수도를 이제 헤이조교, 나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게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로 유명하냐면, 사슴공원, 그리고 도다이사, 이런 걸 등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불교가 발달하면서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건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나라 시대까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헤이안 시대부터는 그게 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절도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주변 국가들에게 신경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 일본에서도 아, 왕권도 약해졌겠다. 우리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들만의 그런 문화를 한번 유행시켜보자. 고유 문화가 유행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는 헤이안교로 천도하게 됐고요. 귀족의 성장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나라에 파견됐던 사신,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고, 국풍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자인 가나, 그리고 주택과 감복에서의 고유 특색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0: 시대는 그리고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이 시대는 나라 시대라는 거알수 있죠. 자, 나라 시대의 특징은 불교가 발전하면서 도다이사가 건립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야마토 정권 때 일이고, 3번도 야마토 정권.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도 야마토 정권 때죠. 쇼토쿠 태자 전부 다 야마토 정권 때니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냐면, 헤이안 시대가 국풍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부분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사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꼭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늘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옥 인기가 대단합니다. 서울 북촌이나 서촌 또 은평 한옥마을 이런 곳에서 한옥 스테이, 한복 체험, 전통 음식이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90%가 외국인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우리 전통 가옥 한옥을 짓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 한옥에 빠져서 건축을 공부하고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한옥과 사랑에 빠진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씨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어머니의 나라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무슨 뜻이죠?
1: 네, 저희 어머니가 파독 간호사이십니다.
0: 어.
1: 1966년도 독일로 가셔서 독일에서 저희 아버지 만나셔갖고
0: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1: 예,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그래서 전 독일에서 태어나고 컸는데 근데 이제 한국 와서 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한국말은 그럼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1: 어릴 적 좀 하다가 우리 외할머니도 저희 집에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0: 아, 독일에 와서?
1: 예예예. 예, 예. 근데 크면서 거의 다 잊어먹고 근데 다시 배웠어요.
0: 언제 배우셨는데?
1: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글 학교도 다녔는데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 조금 한계가 있었고 졸업한 후에 그 한국 와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1년간 배웠습니다.
0: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1: 그렇죠.
0: 고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 예, 예. 이제 뭐 한국 온 지 16년 넘었으니까
0: 너무 잘하시네 한국말.
1: 좀 오래됐죠.
0: 근데 그 어렸을 때 독일에서만 컸어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1: 그러니까 크는 거는 주로 독일에서 컸지만은 네. 한국에 자주 왔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외갓집하고 되게 친근한 관계 유지하셔서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왔었어요.
0: 방학 때 이럴 때 이제.
1: 예.
0: 그 한국에 와서 그 누구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1: 주로 우리 친척 집 이모 집이나 삼촌 집에 있었죠. 친척이 많으니까 예. 외갓집이 좀 커요. 어머니는 원래 8남매 가족이셔서 예. 사촌도 많아요.
0: 네, 네.
1: 조카도 많고. 근데 아버지는 외동.

0: 아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엔 친척 없어요.
1: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때부터 한옥을 경험한 거예요?
0: 그렇죠. 저 옛날에 할머니는 이미 아파트에서 사셨지만은 저희 둘째 이모 광주에서 한옥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모 댁에서 머물 때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옥에서 좁은 단바닥에서 사촌들하고 같이 우리 몰래 밤새 게임하고 뭐 화장실도 헛간이었죠.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은 건너서 헛간에 가야 되고 세수도 바구니로 하고 예 마당 건너서 예, 다 자식이었고 예. 세수도 바구니로 하고 근데 굉장히 그런 거 좀 뿌듯한 어릴 적 추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되었어요.
1: 독일에 살 때 독일 집은 뭐 아파트 아니면 뭐
0: 아니 일반 단독주택
1: 단독주택이지만 아무튼 예, 예. 서양식 주택이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어려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옥을 사실은 처음 경험해 본 거고.
0: 그렇죠. 그게 특별한 것 같죠.
1: 근데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면 불편했어요? 아니면 매력적이었어요?
0: 신기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전 되게 좋았어요.
1: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0: 재밌어요.
1: 재밌다?
0: 재밌는 불편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또 독일하고도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때.
1: 마룻바닥 삐걱삐걱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0: 그래도 마루 바닥은 그래도 좋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1: 시원하죠.
0: 시원하고, 예, 바닥에서 뭐 자는 것도 재밌었고, 그냥 너무 뿌듯한 그런 추억이에요.
1: 겨울에 춥지 않았어요?
0: 겨울 때는 경험 못 했어요, 그때. 그런데, 답사 갈 때 가끔, 양동마을 한번 교환학생으로 한국 왔을 때, 그때 2월인가? 양동마을 거기서도 한번 아주 추울 때 한번 그 우리 답사 가다가 거기서 잤어요. 그때는 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공기는 조금 차가운데는 바닥이 때. 뜨끈하다.
1: 구들장이 뜨끈한
0: 예, 구들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추억이에요.
1: 네. 네, 네.
0: 물론 지금 살면은 뭐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도 선호하지만
1: 신기한 경험 자체가 재밌는 거죠. 어렸을 때는
0: 그렇습니다.
1: 독일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
0: 그렇죠.
1: 자체가 좋았던 거죠.
0: 맞아요.
1: 그동안 지으신 한옥으로 상을 뭐 여러 타셨는데 뭐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우선 지난해 건축 대상 한옥문상 탄 게 그 집 이름이 뭐죠? 그 집?
0: 서희재.
1: 서희재.
0: 예. 그 이제 대상 받았습니다.
1: 그 대상 탄 그 일종의 대표 작품일 테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어디에 있는 어떤 형태의 한옥입니까?
0: 그 서희재가 음성 한옥마을에 있는 사실 굉장히 작고 아담한 한옥입니다.
1: 음성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0: 우리가 설계해서 거기 치웠어요, 새로. 치웠는데 근데 그 작품은 대상 받은 거 우리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조금 엄청 규모 크고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경쟁 프로젝트 있었는데
1: 근데 아주 작은 집인데
0: 우리 작은 쬐그만한 집이
1: 몇 평짜리?
0: 샀어요. 그 한 30평 정도 될걸요?
1: 한옥 30평 뭐 정말 크지 않네요.
0: 그런데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도 궁금했죠. 왜 우리 프로젝트 선정했을까? 근데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공간 뭘 중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기 적용했는지 뭘 지키고자 하는 건지 그거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좀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1: 뭘 지키고자 했습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옥 좀 굉장히 압축해서 짧게 설명하라고 많이를 하신다면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이고 어느 나라 전통 문화는 그 나라의 기후 문화 역사 바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나라의 기온은 여름철이 덥고 겨울은 춥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이제 또 보시면은 뭐 사랑채 있고, 안채 있고, 마당 있고.
1: 대청마루 있고.
0: 예, 그래서. 근데 대청마루하고 방 보시면은 굉장히 성격이 대조적이에요.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대청은 되게 대표적이고 구조가 보이고 열려 있고 사회적인 교류 이루어지고
1: 그렇죠.
0: 손님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모시고는 방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1: 폐쇄적이죠.
0: 한지로 둘러싸 있고 심플해요.
1: 창도 작고.
0: 예. 그래서 완전 반대 성격이잖아요. 대청하고. 근데 누마루도 가면은 또 오픈해요. 근데 이렇게 오픈하고 폐쇄적이고. 프라이빗하고 교류적이고 대조적인 공간들이 마당을 둘러싼 집이 우리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건 우리 한옥의 핵심이에요.

0: 근데 요새 보면은 다들 아 구조가 너무 이쁘니까 방에서도 다 이렇게 구조 보여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1: 아,
0: 그런 의뢰도 와요.
1: 그건 전통은 아니다.
0: 그래서 우리의 전통 건축 물론 이쁜 거는 이해하겠는데 대충해서 이쁜 거는 즐기시고 방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둘러싸야 저거 더 이쁘게 느껴집니다.
1: 예.
0: 그런 공간도 이렇게 그 시퀀스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창호들 열고 닫으면은 또 효과가 달라요.
1: 달라지죠?
0: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지키고자 하는 거 있어요.
1: 알겠어요.
0: 이런 설명들 드렸더니, 심사위원들이 그거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1: 그러니까 그 건축 대상탄 작품이 대청은 활짝 열고
0: 그렇죠.
1: 방은 꼭도 닫고
0: 방대로, 예.
1: 그걸
0: 한줄
1: 특징을
0: 뚝뚝 쌓고,
1: 정확히 구현했군요.
0: 예.
1: 마당을 둘러싸고 그 특징이 잘 살아있는 그런 집.
0: 예.
1: 아,
0: 제 생각은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1: 그런 것
0: 같습니다.
1: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다운 집이라고 하는 집은
0: 예.
1: 2022년 서울시 올해 우수한속대상, 2023년 서울시민공감상, 2023년 국토부 장관 올해 한옥대상, 뭐 하여튼 사관왕 상을 네 개나 탔어요. 정다운 집은 도대체 또 뭘 잘해서 이렇게 상을 세개네 개씩 탔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정다운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희재 사실 건축 쪽에서 말씀하셨던 거, 소장님들 생각하시는 살고 싶으신 한옥 그냥 설계를 해줘라.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지희 소장하고 같이 막 앉아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쁘게 나오냐,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되냐, 그 건축가의 자유로 그렇게 잘 설계가 됐었는데, 정다운 집은 그거 조금 달랐어요. 거기서 건축주 그 요청사항 많으셨어요. 그런데 전통 건축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1: 아, 원래 그분도 잘 아는 분이군요.
0: 예, 그러니까 그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이 공간에 대한 전통 공간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제 사랑이라든지 너무 넘치셨는데 그래서 정다운 집은 조금 더 이제 고택 벽면하고 가까이 이제 행랑채 겸 사랑채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에 하고 본체도 분리해서 설계했어요. 중간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인평 한옥마을 가보시면은 대부분 집들이 2층으로 올라가요. 사실 면적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한옥 느낌 이렇게 2층에 올라가는 순간에 마당이 까딱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1: 그리고 원래 전통 우리 한옥에는 2층은 없죠.
0: 네,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건 아닌데 문화적으로 거의 이제
1: 그러니까요. 안 했었죠.
0: 없었죠. 그냥 부엌 위에 다락
1: 그
0: 정도
1: 정도죠.
0: 있었고 아니면은 궁궐이나 이런 데는 조금 높은 구조
1: 예.
0: 있었는데 없었죠. 우리 또 바닥난방하니까 그건 2층 어렵고 또 마당도 이 피율은 마당 넓이하고 처마까지 높이 한 2대 1 정도 되어야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은 답답해집니다. 정다운 집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2층은 그래도 조금 필요하겠더라고요.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2층은 작게 뒤로 몰리고 거기 앞에 있는 대청은 위에 2층 일부러 안 뒀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대청은 우리 석가에 올라가는 거
1: 예,
0: 상상하잖아요.
1: 그걸 봐야죠.
0: 그렇죠. 2층 거기 놓으면은
1: 막
0: 석가를 못
1: 막혀버리죠.
0: 올라가요. 전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 2층은 뒤로 하고 대청은
1: 대장대로
0: 대청답게
1: 살리고.
0: 하고 앞에 또 사랑채도 누마로 구성하고 이런 전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계했고 물론 편의시설 다 들어갔죠.
1: 네. 예.
0: 단열도 잘 되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헛간에 있는 건 아니고
1: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이제
0: 예.
1: 현대식으로 만들어졌을
0: 그렇죠. 현대식
1: 거고,
0: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으면서
1: 단열도 잘하고, 냉난방 잘 갖추고, 그러죠? 요즘
0: 예.
1: 것들은. 네.
0: 그래도 비율이라든지 이런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 전통 고택답게 하고 그것도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0: 저는.
1: 상을 이렇게 많이 탔군요.
0: 글쎄요.

0: 그런데
1: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일에서 처음 대학은 경제학을 하셨더라고.
2: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일도 좀 하셨더라고, 경제학 관련해서.
2: 아니, 일까지는 못해도 그냥 인턴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막, 아, 이거 저랑 맞나? 그런 좀 물음표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인턴 실습 좀 한번 해보면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 어디서 인턴 실습을 했어요?
2: 그때도 한국 와서 그 당시 경제연구소에서 인턴 실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좋으셨어요. 지금도 아직 좀 연락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이런 책상 앞에 이런 파티션 있잖아요. 대형 사무실에 바닥은 뭐 회색 바닥, 위에 형광등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1: 전형적인 사무실 풍경.
2: 그렇죠. 하루 종일.
1: 컴퓨터 보고.
2: 컴퓨터 보고. 저녁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고. 뭐 제 인생이 그런 걸로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1: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2: 아, 제가 갈 길이 아니다. 예, 저는 원래 또 소도시에서 걷고 자연과 가까이 커가지고, 뭐 동물, 식물, 생물 다 너무 좋아하고.
1: 예, 예.
2: 그래서 뭔가 사무실 일은 조금 저랑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뭘 하지?
1: 뭘 하지?
2: 예, 고민이 시작됐던 거예요.
1: 고민이 시작됐는데.
2: 예.
1: 어디서 건축으로 꽂혔습니까? 한옥으로 꽂혔어요.
2: 그죠. 뭘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근데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동물, 식물, 그래서 생물학 혹시 어떨까 하고, 또 하나는 늘 우리 전통 문화가 끌렸어요.
1: 한국의 전통 문화?
2: 예. 이거 독일에서도 가끔 우리 이렇게 한독 가족을 위한 세미나 가끔 방학 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뭐 사물놀이도 배우고 뭐 서예도 좀 맛보고 그런 거 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댁에서 머물었을 때 그 한옥 경험.
1: 예, 예.
2: 뭐 사찰 궁궐 같은 것도 구경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한옥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도 왜 이렇게 좋은 곳 자꾸 부수고 아파트만 짓지?
1: 그렇죠, 그렇죠.
2: 그 생각부터 시작돼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1: 꽂혔군요.
2: 예, 꽂혔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한옥이 좋다고 그래서 뭐 하지? 거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1: 근데 건축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경제학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2: 멀죠. 예, 그래서 어려웠던 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때 편입하려면은 그 과가 이렇게 다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문과는 문과 계열, 이과는
2: 그렇죠.
1: 이과 계열.
2: 다시 입학해야 되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경제학과 졸업하고 건축학과 갔어요. 건축학과 갔던 이유가 처음에는 한옥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우선 정보를 찾아야지 생각하고 그래서 독일 가서 그때 그팅은 대학교 다녔는데 독일에서 손가락 셋 들어가는 커다란 그런 도서관이에요. 옮길책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 독일말로 쳤어요.
1: 이 책이 한 권도 없죠?
2: 없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1: 예, 그렇겠죠.
2: 영어로 한번 쳐봤죠.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없어요.
1: 없겠죠.
2: 혹시 건축학과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일본 전통 건축 쳐봤더니 책들이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1: 일본에 대해서 있군요.
2: 그때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거의 포기한 채 한번 혹시나 몰라서 한옥 한번 쳐봤더니 띵 한 권이 나왔어요. 우리 한옥이라는 책. 우리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신영훈 지음.
1: 한글로 돼 있는 거죠?
2: 예. 그 당시 신영훈 선생님이 쓰셨던 책이고.
1: 그분은 아주 유명한 대목장이신가요?
2: 예, 유명한 대목장이셨고. 그래서 한옥 문화원도 설립을 하셨고. 그래서 그 통해서 한옥 문화원이라는 데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이메일 보냈죠. 그래서 그때 부원장 하셨던 장명희 지금 원장 하시는데 선생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반갑다. 독일에 있는 학생이 한옥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
1: 그렇군요, 그렇군요.
2: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와라. 그래서 갔죠. 갔더니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거기서도 현장도 같이 이제 가주시고 그때 너무 거기 빠진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조언을 해주셨던 거. 한국에서조차 한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 아직 없으니 차라리 독일에서 건축 공부를 해라. 그리고 시간 날 때 한국 오면 우리 도와줄 테니까 너한테는 그거 훨씬 단단한 바탕이 되고 갈 길이 있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독일에서 건축학과 갔어요.
1: 하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에도 건축학과는 뭐 많은데 한국의 건축학과에서 한옥을 가르치진 않죠.

0: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1: 지금은 좀 가르치나요? 근데
0: 저도
1: 그때는
0: 지금,
1: 안 가르쳤겠죠?
0: 그때는, 저는 지금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대학교, 가는데, 거기서 겸임으로, 한옥주택설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통 건축학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최창기였어요. 뭐 설립 그때 겨우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걸로 건축사는 못다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꾸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도 전통 건축학과 생기고, 그 한옥에 대한 교육 과정은 그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근데 그
0: 설계면서.
1: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0: 예.
1: 이제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독일에서 검색했더니 뭐 책을 한권 발견해서 한국에 있는 한옥문화원하고 연결되고
0: 예.
1: 이러면 독일의 건축학과를 갈게 아니라 한옥문화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0: 예.
1: 오히려 한옥문화원에 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건축
0: 아,
1: 설계
0: 그렇죠.
1: 공부를
0: 예.
1: 하는 게 좋으니까 독일에
0: 맞습니다.
1: 가서
0: 예.
1: 건축학과를 졸업해라.
0: 그렇죠. 왜냐하면 한옥문화원이라는 데가 그 개인, 물어야 되나? 작은 개인,
1: 연구소,
0: 기관이었어요. 연구소
1: 그러니까
0: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1: 체계적인
0: 무슨,
1: 교육기관이 아니고.
0: 그렇지, 이제 뭔가 직업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거 나온 데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독일도 그때 주었던 거 시스템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설계 어떤 과목에 몇 점, 뭐 시공 디테일 설계는 몇 점, 뭐 그렇게 뭐 정해져 있는데, 근데 어떤 점수는 교수를 찾아서 전 이거는 이 테마로 하고 싶다. 점수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면은 교수 오케이 하면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교수들 찾아갔죠. 전이 테마를 한옥으로 하고 싶은데 점수를 주셔라. 했더니, 아니, 나는 한옥을 모르네. 어떻게
1: 아니,
0: 생각하냐.
1: 교수가 모르는데 어떻게
0: 그렇죠.
1: 점수를 줘요?
0: 고민하다가,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한옥에 대해서 리포트 하나 준비할 테니까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건축은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1: 교수를 가르쳐라 하면서
0: 그렇죠.
1: 공부하셨구나.
0: 그렇죠. 아이고, 비율이 좋은지, 동선이 되는지, 체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교수도 잠깐만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 알았다. 한번 해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했어요. 예.
1: 그러니까 독일의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건축 설계의 기본이 되는 공부는 이제 거기서 쭉
0: 그렇죠.
1: 하시고, 동시에
0: 맞습니다.
1: 한옥에 대해서는 독학으로
0: 독학도 하고, 또
1: 가르쳐 주는
0: 한국도
1: 교수는
0: 와서,
1: 없고,
0: 예.
1: 한국 와서 한옥문화원에서 이제 귀동냥하고
0: 거기도
1: 배우고.
0: 하고, 그리고 서울대도 한 학기 있었어요. 건축사 연구실에서. 예.
1: 거기서는 그래도 한옥을 좀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나요?
0: 거기서도 그냥 한국 건축 역사 전통 건축 좀 조금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1: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워서 독일 교수님한테 알려주면서 점수를 따가지고
0: 그렇죠,
1: 독일의
0: 예,
1: 설계 자격, 건축사 자격을 이제 딴 거로군요.
0: 그렇죠. 자격증도 독일에서 따고,
1: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에
0: 바로
1: 와서
0: 와서,
1: 건축사 사무소에
0: 예,
1: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한옥 설계도 하고
0: 그렇죠.
1: 뭐 물론 다른 건축물 설계도 할 것이고.
0: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만 하는데 많지 않으니까 사실 한옥
1: 그러니까.
0: 시장이 작아서 보통 한옥도 하고 현대 건축도 하고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는
1: 그렇게
0: 합니다.
1: 몇 년이 있었어요?
0: 거기는 4년 일을 했습니다.
1: 4년 일하고 그다음 바로 독립한 겁니까?
0: 예.
1: 독립한 게몇 년도예요?
0: 그것도 지금 10년 넘었어요.
1: 그럼 이제 혼자 독립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한옥 설계하고 한옥 건축해줄게 이렇게 이제 영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0: 예, 그런데 혼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 직장 동기하고 둘이서 같이
1: 동업으로.
0: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예, 전또 독일 건축사 있고 또 어차피 한국 건축사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조인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1: 작품이 하나, 둘 생기고
0: 그렇죠.
1: 나서는 널리 알려지고 뭐 상도 타고 그러니까 찾아올 텐데, 맨 처음 찾아와서 의뢰받은 한옥 기억납니까?
0: 아, 예, 그거는 굉장히 조금 특이했어요,
1: 어떤
0: 사실은.
1: 거였어요?
0: 그때는 우리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없이 사실 그냥 개업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둘다 사실 영업도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살아남은 거는 정말 큰 축복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그때 을지로에 있는, 지금 아직 있는, 남아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비용도 많지 않고 다 손으로 하고 조금씩 돈벌이 하면서 했는데, 아 근데 지금 제대로 된그 설계 프로젝트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1: 그렇죠.
0: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뭐 영업을 어떻게 하지? 근데 아는 지인분이 부탁을 해서, 아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탈리아에서 무슨 통합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터넷 페이지

0: 운영하는데 한옥에 대한 콘텐츠 찾고 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혹시 하나 써줄 수 있냐, 영어로. 뭐 비용은 줄 수는 없지만은 또 어떻게
1: 예.
0: 도움 될지 모르니까 생각이냐고, 네,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1: 이탈리아 홈페이지에
0: 그때 이탈리아였던 것 같아요. 전 지금 그 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 아무튼 외국 홈페이지에
0: 예, 영어로
1: 영어로
0: 썼어요.
1: 한옥에 대한 글을 썼는데,
0: 네,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 왔는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그 연락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 그때 먼지 속에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전화도 없고 작업실도 사실 제대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1: 그 연락 온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
0: 한국
1: 한국
0: 분들이었어요.
1: 사람인데 외국
0: 예.
1: 홈페이지에서 그 글을 본 거예요?
0: 근데 그분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1: 누가 보고 얘기 들은 거야?
0: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미국에서 미국에 계시는 미국 할머니하고 영어 강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옥을 지을 생각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미국 할머니가 한옥이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잖아요. 모르니까 아, 한옥이라는 게 저희 전통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접으신 거예요.
1: 검색을 하고
0: 예, 구글로 검색하니까 제가 영어로 쓴거
1: 나오고
0: 떴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건축주한테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아, 좀 여기 젊은 건축가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셔라. 그렇죠.
1: 복잡하네요.
0: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1: 한국에
0: 정부
1: 와서
0: 오고
1: 한국의 고객한테
0: 연락
1: 그
0: 왔어요.
1: 글이 접해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0: 예, 그래도 맡기신 것도 신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1: 예.
0: 사무실로 제대로 된 공간도 없고,
1: 시작인데
0: 예,
1: 그
0: 시작인데,
1: 글이 좋았나 보네요.
0: 그 글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둘다좀 이름 있는, 그러니까 한옥에 대해서 이름 있는 건축사 사무소, 좀 오래 경력을 쌓은 것
1: 경력도
0: 보시고,
1: 있고.
0: 그래서 아, 이 친구를 한번 좀 맡기고 싶다. 그래서 코드도 맞았어요. 대화할
1: 네.
0: 때잘 통하고, 예. 그렇게 저 프로젝트가, 좀 시작됐어요.
1: 어디다 지었어요?
0: 그거 은평 한옥 마을에 있었습니다.
1: 아, 은평 한옥 마을 내에 지금도 있겠네요.
0: 예, 지금도 있죠.
1: 그래요. 그 지금까지 모두 한옥을 몇채 정도 지은 것 같습니까?
0: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포함하면은 한 열몇 채, 15채 정도는 될 텐데,
1: 네.
0: 잘 모르겠네요.
1: 자, 신축하는 것뿐 아니라 리모델링도 여러 거 하셨는데,
0: 그렇죠.
1: 북촌에 있는 빈연제? 이것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002년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0: 맞습니다.
1: 좀 특징을 설명해 주시죠.
0: 예, 그 집이 그 삼청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집이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고, 2층 위에 꼭대기 한옥이 있었어요. 네, 그랬을 경우는 한옥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문금 절차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 동네는 특징은 만일에 신축으로 갔으면은 1층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리모델링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집 1층은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위에 한옥은 중조마당이 있었고, 근데 검토를 하니까, 아, 원래 1층도 중조마당이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계획을 계속 하니까 3D로 검토하고, 아, 어차피 여기 중조마당을 이거 회복시키는 거, 복구를 하는 거 좋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1층 중조마당도 하고, 거기도 나무 심고, 건축주 꼭 나무를 심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 그래서 그 집의 개념은 어디 있으나 그 중조마당에서 그 심은 자연이지만 그래도 식물의 자연이잖아요.
1: 자연을 즐길
0: 보이고,
1: 수 있고,
0: 앞쪽으로도 그 인왕산까지 다
1: 탁
0: 보입니다.
1: 휘어져 있고.
0: 예, 그래서 이 한옥에는 자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으로 통해서 보면은 이 경치를 그림처럼 빌려서 이제 실내까지 역할을 하는 그거인데, 그 빈연제에서 중정마당 굉장히 투명하게 했어요. 유리를 두고 어디를 있으나 중정마당 보이고 인왕산까지 보이는
1: 다
0: 그런 개념으로
1: 보이게.
0: 설계를 했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는
0: 예.
1: 집도 한옥입니까?
0: 그게 좀 재밌는 거, 원래 한옥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아, 소장님 그 한옥집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퓨전집 부르기도 하고,
1: 퓨전.
0: 예, 양옥이라고 하기도 해요. 사실 그 집은 원래, 70년대 지어진 흔히 그때 프랑사 주택 불렀던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좀 서양식으로 그때 지었던 단독주택. 그래서 그 집, 좀,

0: 미아동에서 제가 구매하고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1: 한옥적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0: 집어넣긴 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아, 여기는 한옥을 재해석해야겠다,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설계 시작할 때 사실 지붕 굉장히 삭아가지고 어차피 조금 잘 정리를 해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기역자에다가 여기 콘크리트 슬랍으로 나중에 증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중간에 지붕은 덜고 유리로 덮으면은 실내 중전마당
1: 실내
0: 만들 수
1: 중정마당?
0: 있겠구나. 예. 그럼 좀 디귿자 한옥처럼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 중점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옥 요소 하나하나씩 들어갔어요. 근데도, 어머니 생각해서 아, 방은 한식으로 해야겠구나 하고, 그래서 어머니 안방 한식으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한지 창판지로 바닥하고, 거기 또 오칠도 하고, 장호도 한식으로 하고, 밖에는 시스템 창호 있고, 안에는 한지 장호 있고,
1: 한지창도 있고.
0: 도배도 다 한지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금 믹스된 집이 됐어요. 예.
1: 자, 한옥도 지으시고 일반 주택이나 건축물도 지으시기 때문에 이제 좀 비교가 가능할 텐데, 한옥 짓는데 공정 기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우선은 조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1: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나 많이 들어요? 한두 배?
0: 한두배 정도
1: 아,
0: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거기 수제 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요새 특히 목재 값이나 이런 것도, 자재 값도
1: 있어.
0: 많이 올라가고, 물론 콘크리트는 다 올라갔지만, 근데 한옥도 특히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요, 한옥이. 그래서 일반 건축보다 한두배 정도는 들고, 근데 지금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서울은 특히나 지원금도 많이 제공을
1: 한옥을 짓겠다
0: 해줍니다.
1: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줍니까?
0: 그 서울 같은 경우도 꽤 높아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옥이 아무리 비싸다고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 땅값부터 문제죠.
1: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아무튼 비용은 그 정도 들고 시국 기간도 더 많이 걸립니까?
0: 기간은 사실 얼추 비슷한데, 근데 조금 길어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원금 받으려면 심의를 봐야 돼요.
1: 그 행정 과정,
0: 행정 과정이 길어집니다.
1: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이 좀더 든다고 하셨는데,
0: 맞습니다.
1: 대략적인 공정이 일반 서양 건물 짓는 거랑 좀 다릅니까? 공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0: 글쎄요. 우선은 인허가 과정은 비슷하지만은, 근데 지원금 받았을 때그 지원금 과정은 추가로 거기서 껴 있고,
1: 들어가고.
0: 시공 과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목공입니다. 이제 거기 대목님들이 치목을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치목을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본 설계 나올 때 구조가 정해졌을 때 시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중간에 그런 거 목수들이 이렇게 지목장에서 목재를 다루면서 우리 설계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짓게 되는데, 기초를 만들고 조석 올리고 그 다음에 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공 다 조립하고, 사실 조립 시간은 얼마 걸리지는 않아요. 와서 이미 준비된 목재 뚝딱뚝딱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또 단열 처리하고 지붕 올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도 그 현대 건축보다 조금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공간은 좀 보시면은 더 복잡하잖아요, 한옥이.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근데 비슷한 공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1: 그렇죠.
0: 엑셀 깔고 뭐 바닥 뭐 만드는 거 저런 건좀 비슷한데, 뭐 도기 설치하고 그냥 양옥하고 비슷하지만은 뭐 지목하는 과정 조금 따로 있고,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조금 더 긴다
1: 제일 큰
0: 생각하시면
1: 특징은
0: 됩니다.
1: 바로 그 목공 과정.
0: 그렇죠.
1: 그게 가장 큰
0: 그 가장
1: 특징이죠.
0: 큰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1: 원래 예로부터 우리나라 그 전통 한옥을 뭐 심지어 궁궐까지도 짓고 이러는 대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도 좀 찾아뵙고 뭐 배우고 그랬습니까?
0: 그럼요. 우리 대목장하고 가까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친한 대목장 계시는데, 그러면은,
1: 그분들이 직접 시공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 협의를 대목장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아, 여기는 뭐, 그냥 가도 되나, 덕량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막 구조적인 고민 됐을 때 보통 대목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고, 도면도 한번 보내드리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감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대목만큼은 아니니까 그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한옥 설계하시면서 본인의 생각

0: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점이 뭡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1: 아, 예.
0: 대청은 열고 뭐 안방은 닫고 이겁니까? 뭡니까?
1: 뭐 딱히 하나 중요하다기보다 우선은 사실 한옥은 우리 집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주의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건축주가 한번 맞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전문가로서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서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설계할 때늘그 사람을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이 돼야 되고
0: 그렇죠.
1: 그래서 한옥이든 양옥이든 뭐든 집은 사실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 위주로 우리가 집을 그리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것도 그 모습 봤을 때도
0: 예.
1: 그때는 보람이 제일 커요.
0: 그건 사실 뭐 한옥이든 뭐든 건축물 설계의 기본이네요.
1: 그렇죠,
0: 말씀하신.
1: 맞습니다.
0: 그죠?
1: 요새도 저번에도 청다운 집 갔더니 거기 지금도 같이 며느리도 살고 이제 셋째 손자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런 거 모습 보면
0: 예.
1: 정말 뿌듯해요. 예.
0: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만족하고
1: 그렇죠.
0: 쾌적하게 살수 있는
1: 예.
0: 그건
1: 그리고도 이 얘기 들으면, 아, 손자들이 맨날 마당 가서 뭐 흙파고, 그리고 그 누마루 너무 잘 쓰고, 그런 얘기 나오면은,
0: 네.
1: 좀, 아, 좋네. 생각이 들죠.
0: 우리 소장님이 한옥을 지을 때 나는 이거는 절대 포기 못 해. 이건 꼭 집어넣어야 돼. 그런 게 있습니까?
1: 글쎄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키고 싶은 그런 공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대로 가고 조금 재해석해서 그냥 전통 건축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전통, 장인분들의 기술, 그거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비교하면은 그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전통이라는 거는 독일 같은 경우 전통 멀리 있다가 전통이라는 거 뭐냐면은 사실 산업화 되기 전에
0: 그렇죠,
1: 기계화
0: 그렇죠,
1: 되기 전에 했던
0: 그렇죠.
1: 방법 문화 등등.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차차 그거 산업화 되면서 기술 발달되면서 전통이 변동돼서 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목수가 그 변화 과정에서 현대 목수가 돼버린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현대 목수만 있어요. 현대 목수들이 뭐 전통 기술 추가로 이렇게 심화로 펼수 있는데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달라요.
0: 그렇죠.
1: 우리는 사실 전통만 있다가
0: 외국에서 들어온
1: 그렇죠.
0: 현대가 그런 거죠.
1: 갑작스럽게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게그 기술 그 장인분들이 사라질 뻔했지만은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독일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사항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꼭이 장인 기술 우리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예를 들면 이 석가래 쌓는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외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것이죠.
1: 그렇지. 한국 그 대목장 하는 방식은 사실 뭐옆 나라는 조금 공동 좀 많지만
0: 맞아요.
1: 그래도 우리만의 방법이 있죠.
0: 중국, 일본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지만.
1: 그래도 우리만의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우리 유지를 해야죠.
0: 자, 건축 생물학 컨설턴트로서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건축 생물학이란 게 뭐예요?
1: 아, 그게 독일부터 생긴, 분야인데, 친환경하고 우선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0: 친환경.
1: 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서 그거 조금 더 넓게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환경, 그러니까 우리 건강 중심해서 거기서부터 그거 시작했다가, 독일에는 70년대 사람들이 그 목재 건축에 이용됐던 칠의 독성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은 적도 있었어요. 그것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그 분야가 거기서 생겼어요. 근데
0: 알겠습니다.
1: 넓어지고 지금 우리 살아있는 환경, 집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지금 환경하고 조금 장기간으로 잘 함께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0: 또
1: 됩니다.
0: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1: 그렇죠.
0: 거. 그런 걸또 별도로 공부를 하신 거구나. 그죠?
1: 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 하나 땄어요.
0: 별도 자격증이 필요하군요, 그것도.
1: 아, 네, 있습니다.
0: 지금까지 지으신 한옥 중에 베스트 3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언급된 상탄 것들이 다 합니까?
1: 아,
0: 아니면
1: 예. 우선 물론 상 탔던 집들 서희제는 너무 건축주께서 편하게 설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거 나왔다는 기억으로 좋고 그 다음에 정다원 집이 가장 전통하는.

0: 개념은 깊이 담아서 그렇고,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은 저의 개인 집 솔샘입니다.
1: 지금 살고 계신 집?
0: 네, 살고 있는 집. 이 집 원래 어머니 아버지 그때 앞으로 한국으로 와서 뭐 매년 한 몇 개월씩 그냥 같이 함께 좀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때 솔샘 사고 이제 리모델링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안타깝게 설계하고 딱 공사할 때 어머니가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좀 치유하기 어려운 암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집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조금 중간에 좀 안정기 있으셔갖고 딱 맞춰서 완성되고 두 달
1: 와서 계셨어요.
0: 오셨어요. 두 달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인터뷰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 자기 한번 중간에 한국 와서 그 광주에 다녔던 고등학교 살리스 여교 다니셨는데 찾으러 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말씀하셨던 거 너무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높은 건물들이 세워갖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남의 나라 온 기분이 들었다. 늘 슬펐어요. 어머니가 진짜 떠나셨던 고향이 없어진 상. 그래서 어머니 생각해서 방을 한식으로 해드렸어요. 이제 바닥도 한진 장반지 깔고 오칠 적용하고 벽도 한지하고 한지 창호도 놓고 그래서 어머니 딱 오셔갖고 그 방에 침대로 앉지를 않으시고 바닥에 앉으셨어요. 손바닥으로 이 바닥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어메 어릴 적 방 같아.
1: 그렇죠.
0: 너무 좋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건축을 하게 된 모든 그 후회가 다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선물 하나라도 드릴 수가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1: 아유, 효자시네요.
0: 근데 조금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그래도 그 추억 덕분에 지금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1: 나에게 있어서 한옥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0: 그냥 우리 집이죠. 저의 집이기도 하고.
1: 어찌 보면 인생 전체 아닐까요?
0: 그래서 집이라는 거 그런 거죠. 우리 사실 인생의 그릇 같은 것이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선 건축에서 보내고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그 검색했더니 85%의 시간 우리 건축물 안에서 보내고.
1: 당연하죠.
0: 근데 나머지 시간 어디서 보내요? 건축물 사이에 보내요.
1: 그렇죠.
0: 완전 숲속에 들어가지 않을 이상 건축의 영향을 우리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 집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고 웃고 화해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두기로만 보지 않고 사실 원래 집이 이미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1: 앞으로 꼭 지어보고 싶은 한옥이 있습니까?
0: 그냥 한옥마다 그 짓고 싶은 사람을 위한 맞는 한옥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옥도 계속 한옥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재해석 작업, 우리 현대 건축도 조금 더 우리 전통 건축 이해하고 거기다가 적용하는 작업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다양한 작업. 근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앞으로는 아마 재밌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양식 건축물보다 한옥이 조금 더 소통의 공간이 넓은 편 아닙니까?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한옥이 굉장히 소통에 좋은 집이기는 해요. 우선
1: 마당이나 대청마루 이런 게 다 소통의 공간이니까.
0: 예. 마당 중간에 있고 대청 있고 열릴 수 있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원래 우리 들어열기 문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해서 올릴 수 있는 문들 서양에는 그런 문이 없어요.
1: 없죠.
0: 그래서 한옥은 다 방까지 다 열리면 사실 다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런 융통성 있는 것도 굉장히 서양 건축가들이 흥미롭게 봐요. 그래서 우리 한옥의 소통의 집이라는 거 맞기는 맞아요.
1: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으실 거죠?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네, 뭐 계속 일을 해야죠. 계속 하고 싶고,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독일에 들어갈 생각 없느냐? 왜 독일에 들어가요?
1: 그렇죠.
0: 제가 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도 여기 있고.
1: 많은 분들 마음에 쏙 드는 멋진 한옥들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대청마루 바깥 막고 있는 벽까지 전부 들어서 위로 이렇게 다 고정시킬 수 있는, 그게 한옥의 제일 큰 특징. 열려있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참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 공영 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효리입니다. 만난 승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챕터 3 조동사를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빠르게 많이 풀어야 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와 품사를 생각해야 하는데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바로 반짝이면서 보여요. 그러면 이 뒤에는 같은 조동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그럼 해석해 보면 제리는 will be able to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살수 있을 거예요. 그 차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이어지는 2번입니다. 모든 학생들은요. take the exam. 그 시험을 치르다라는 말인데 그 뒤에 말을 보면 그들이 17살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아마도 대부분의 선택지가 의무를 나타내는 말인 걸 보아하니 치러야 했다, 시험을 봤어야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몇 번? 3번을 골라주면 돼요. Had to는 have to라고 하는 조동사 표현의 과거형이다. 자, 3번입니다. 의문문에면 앞에 빈칸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You like some ice cream for dessert?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좀 드시겠어요? 라고 제안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특히나 이런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음식과 같은 걸 권할 때 쓰는 말은 Would you like?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연스럽게 would를 골라주면 되고요. 왜 would를 쓸까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표현으로 Would you like?라고 하는 걸 쓰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번에서 5번.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기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부터 잡는데 핵심이 되는 어법을 생각해야 된다. 조동사 어디 있을까요? 그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불필요를 나타내는 don't have to를 쓰라는 겁니다. 문장의 주인공이 he이니까 don't가 아니라 doesn't를 써야겠죠? He doesn't have to가 나와 있는 거몇 번이에요? 바로 여기죠. He doesn't have to return to his office. 사무실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 자신있게 골라주고 이제 5번으로 갑니다. 너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부정이죠. 그리고 충고하는 겁니다. 하는 게 좋겠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할때 우리가 배운 건 바로 had better예요. 그리고 선택지를 봐도 had better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을 잘 해주려면 not을 넣어줘야 되죠. 이때 not의 위치가 포인트입니다. not은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 had better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 not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2번을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4번도 똑같이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뒤에 동사의 형태를 보면

했던 원형과 ing가 나와 있는데 올바른 형태는 원래 형태이니까 몇번 고른다? 2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그다음 6번에서 7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보통 정답이 몇 개인지 알려줄 거예요. 그는 play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에 쓰여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의미를 볼게요. 테니스를 금요일마다 어떤 의미일까? 그러나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가요, 안타깝게도 뭐한 이후에 get injured라는 건 부상을 입다, 부상을 당하다란 말이고 여기는 과거형으로 쓰였죠. 부상을 당한 이후로 테니스를 치는 걸 그만뒀대요. 안타깝게도.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아, 하곤 했습니다. 테니스를 치곤 했어요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건 1번 would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번이죠. used를 써주면 된다. 7번입니다. You please close the window. please라고 하는 말도 보이고 이 의미상 창문을 좀 닫아주시겠어요?라고 하는 요청의 의미인 것 같아요. It's too loud outside. 밖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래줄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할 때 쓰는 말은 여기 지금 선택지 중에서 몇 번과 몇 번, 2번 could와 그리고 5번 would를 써서 could you, would you라고 하면 공손하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말이 된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자, 8번에서 9번입니다. 한번 심호흡할까요? 우리 앞에 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유형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풀어야 하는 유형이다.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have to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5번만 must가 쓰이기도 했고 또 5번을 바로 보면 does he must?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가 그의 방을 청소해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ust라고 하는 건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does를 쓰는 게 아니라 must를 바로 문장 앞으로 보내면 그게 바로 의문문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must he clean?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되었네. does라고 쓰는 게 아니라 must를 문장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구나. 몇 번이 어색하다? 5번이 어색하다. 9번입니다. 자, 2번에는 조동사가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벌써 막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3번 볼게요. 그녀는요, has better bring the money back. 그 돈을 다시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had better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 had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had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여기는 has라고 마음대로 바꿔놨을까요? 그 의미 그대로, 표현 그대로 이렇게 had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색한 문장 몇 번? 3번을 자연스럽게 골라주면 된다. 10번부터 11번은 이제 반대로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신 있게 4개의 선택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1번, Sam은요, is able to 할수 있습니다. 까지는 좋은데, 동사 원형 써야지 왜 ing 붙였을까? 수영을 잘할수 있습니다. 틀렸죠, 형태. 2번, it'll work. 그것은 작동을 할 거다. 네가 뭐 한다면,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면, 그것은 작동을 할 거야. 어때요? 굉장히 잘 통하죠? 그러면 의미도 맞고, 형태도 이상 없습니다. 2번을 골라놓고, 이제 3번부터 볼게요. 그녀는 will can find it easily.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미는 참잘 통하지만 조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will can처럼 연달아 쓰이지 않는다. 할수 있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돼요? be able to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틀렸다. 4번. may you 보자마자 감을 잡아야 합니다. may I라고 허락을 구하거나 혹은 May you와 같은 말은 애초에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Give me some suggestions. Suggestion 하면 제안이에요. 제게 제안을 좀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할 때는 May you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Can you?와 같이 써주는 거지 May you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맥락상 어색합니다. 이렇게 쓰이지도 않고요. 5번. 너는 늦었다. 너는 택시를 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ake a cab.

택시를 타야 한다가 아니라 탔어야지. 너왜안 탔어? 그래서 늦은 거잖아. 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하려면 여기 should have PP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다. 11번입니다. 10번과 동일하게 이렇게 차분히 문제를 풀면 되는데, 보면은 공통된 조동사 표현이 보여요. 뭐가 보이죠? used가 보입니다. used. 그런데 여기를 uses to 딱 보자마자 감오죠. 1번. 우리는 살곤 했습니다. 어디에? 그 언덕 위에 집에 살곤 했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바로 보자마자 1번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무엇이 틀렸을까? 나는 파이를 굽곤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요. 가족들에게 파이를 구워주곤 했어요. 의미는 참잘 통하지만, 동사 원형 써야지 왜 ing 썼나요? 자신있게 지워볼게요. 3번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They used to 다음에 갑자기 이거 뭐예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길래? This tough environment. 아, 이 거친 환경에 익숙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의미를 살린다면 이렇게 be used를 쓰는 게 좋습니다. be used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면 하는데 혹은 무엇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그런 의도라면 are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현재 시제라는 가정하에 무튼 used 다음에 이렇게 그냥 명사가 나오는 건 문장 자체가 어색해진다. 4번 볼게요. 그는요, used to drive. 운전을 5년 전에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운전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used는 어떨 때 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과거에 그러곤 했어요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앞뒷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간단하게 바꾼다면 drove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냥 5년 전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운전을 해요,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후보는 다양하지만 무튼 used drive가 들어가기에는 어색하다. 5번 보겠습니다. 배는요, 보자마자 감 잡아야죠. uses to. 이거 형태 벌써 어색하구나. 자, 지워지면 정답을 우리가 찾은 것처럼 1번 도장 쾅 찍고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12번부터 1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유형 익숙하니까 바로 볼게요. We would. 우리는 뒤를 볼까요? You for your support. 당신의 그런 지지에, 응원에, 도움에 뭐한 걸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쭉 뜻을 보려고 하니까 아마도 would like to를 쓰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요. 이런 말인 거고요. 그러면 would like to에 해당하는 2번과 3번으로 좁혀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 친구는 이 근처에 삽니다. 여기 근처에 사는데요. 우리는요, 그를요, 거리에서 뭐라고 써야 할까요? should meet이라고 쓰면 만나야 합니다, 그를. 그리고 might를 쓰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지도 몰라요. 의미상 여기 근처에 산다라고 했으니까 거리에서 만날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약한 추측이 자연스럽죠. 그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13번. 막 길긴 하지만 맥락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데니 보이죠? 그를 찾으러 나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기다리겠다. 차라리 하겠다. 어떤 말 써야 됩니까? would rather. 이렇게 4번과 5번으로 좁혀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녀는요, along with people, but 그러나 그녀는 prefer는 선호하다. 무엇을 선호하다? 혼자 있는 걸더 선호했습니다. 사람들과 get along with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잘 어울리다, 어울려 지내다라고 하는 말이고, 자, 여기서 의도하는 건 조동사 have PP인데 의미상 어떤 의미가 자연스러울까요? 이거죠. 잘 어울릴 수도 있었지만 혼자 있는 걸 선호했습니다. Could have gotten. 자, 그러면 남은 거 뭘까? May가 남아 있어요. 바로 볼게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거 어떤 의미예요? May I라는 건 공손하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제가 해도 될까요?인데 이 표현 자체가 May I have your attention? 혹시 집중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연스러운 건 4번이다. 자, 14에서 1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Give me a hand. 직역을 하면 내게 손을 주다인데 무언가 힘든 사람에게 손을 건네는 느낌. 그래서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와주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맞지 않은 게 있어요.
1번과 2번, 4번과 5번은 요청할 때

쓸수 있는 말이지만 may와 같은 말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다. 15번입니다. 사람들은요, smoke cigarettes around the school.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당연히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선택지 중에서 5번을 보면 담배를 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죠. 필 필요가 없다. 피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금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5번을 골라준다. 자,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후,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잘 풀어보았고요. 이제 16번부터는 주관식 유형이에요. 바로 볼게요. 16번부터 20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또 레이더 돌려봐야겠죠? 어디에 반짝이는, 빛나는 부분이 있는가? I would like have some fresh oranges. 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좀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would like have와 같이 would lik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없다. 어떻게 고쳐줘야 한다? to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좀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할때 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자, 그 다음 17번. 너는 had not better, 보자마자 감 잡아야죠.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 not 이라고 not을 뒤에 써줘야 돼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not의 위치를 뒤로 옮겨서 너는 밖에 나가지 않는 편이 나아. 왜냐하면 지금 늦었잖아. 18번 볼까요? 너는, 자,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뭘까요? have not to. 보자마자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transfer to go there. 거기 가기 위해서 transfer.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영어 방송 멘트이기도 한데, 환승하다란 말이에요. 환승할 필요가 없다. 너 거기 가기 위해서, 거기 가려고 환승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have not to를 쓰는 게 아니라 don't have to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환승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자, 19번입니다. 아, 문장 길어서 여러분들 아마도 막, 이게 뭐야?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해석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when을 기준으로 앞뒤로 한번 끊어볼게요. 그 뒤에를 먼저 보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데, 과거 시제가 있어요. detective라고 하는 건 탐정, 형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맞춰 해석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가요, 물어봤대요. 그녀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그녀는 진실을 말했어야 합니다가 아닐까요? 그 의미를 살려주려면 과거의 의미가 자연스러우니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쓸 때는 should 다음에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have PP를 써야 한다. 그래서 should tell 대신에 should have told라고 써주는 거예요. 20번입니다. We had rather. 아, 읽기도 참 버거워요. 왜? 벌써 틀렸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건 then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 차라리 A 하겠다, B 하느니? 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had rather가 아니라 would rather라고 had를 would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가느니 차라리 뭐 하겠다? 등반을 하러 가겠다. 등산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21번에서 23번이에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과 알맞은 조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래도 참 친절하게 이 앞뒤에 꽤나 많은 말들이 나와 있어요. 케빈은 뉴욕에 혼자 있는 것이 틀림없다.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될까? 이 부분이죠. 틀림없다. 무엇이에요? 강하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케빈, 다음에. 무엇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무엇일 거야? 라는 것. am으로 시작하는 그 조동사, must 써야 되죠. Kevin must. 그 다음에 비동사는 원형 그대로 써줘야 되고요. 혼자 있는, 혼자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디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alone이니까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거네요. So must be in New York alone 이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must라고 하는 말 써주고, 그 뒤에 원형을 써줘야 한다. 22번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필요가 없었다. 할 필요가 없었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don't have to를 활용하면 되는데 시제가 어때요? 과거로 써야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don't have to 대신에
didn't have to. 그리고 동사인 sing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didn't have to sing in front of people. 자, 이어지는 23번. 군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군인들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과거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상황에 대해서 또 추측을 하는 거예요. The soldiers. 부정의 의미이니까 그 부정의 느낌을 살려주고 조동사 have pp를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may 혹은 might를 써주고 약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not을 써줘야 돼요. not을 안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not have returned to their country. 이 고국이라고 하는 말 그들의 국가인 겁니다. their country. country란 말 자체가 나라, 국가라고 하는 말이죠. 좀 정리하고 이어서 24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배열하라고 하네요. 아주 익숙한 유형입니다. 의문문이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말들을 보아하니 조동사로 시작하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잔 드릴까요? 무언가 음식이나 음료를 권할 때쓸수 있는 말. Would you like? 라고 하는 표현. 좀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보이는 would, 그리고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would you like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커피 한 잔, 이한 잔이라고 하는 단위는 a cup of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내줘야 해서 a cup of, 그리고 warm coffee라고 써주면 정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25번. 영화는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 영화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영화, 특히나 공상과학 장르를 보면은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펼친 듯한 세계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 한번 또 집중을 해볼게요. 돌아와서. 영화는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movies. 자, 그리고 할수 있다. 조동사 뭘 써야 될까요? 아, can을 써야 합니다. can 다음에 안내하다라고 하는 건 guide예요. 누구를이라고 하는 목적어 써줘야겠죠. 우리를. 자, 어디로 안내하다라고 할때이 로에 해당하는 말을 전치사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아마도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전치사? 여기 나와 있는 into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The imaginary world라고 써주면 문장이 예쁘게 완성이 돼요.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주어와 조동사, 그리고 동사를 써주었고요. 그 뒤에 필요한 말을 이렇게 연달아 써야 되는데 아마도 이런 문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를 상상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할때 in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는구나. 그리고 우리를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걸 뒤에 써주는구나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imagine이라고 하는 표현도 얘기하고 갈게요. imagine, 상상하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형용사로 상상의라고 하는 건 바로 imaginary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26번. 그 아이는 문장의 주인공 잡았죠? 며칠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해야 합니다인데, 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죠? 미래 의미까지 같이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아이는 the child have to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부터 넣어줘야 한다? will부터 넣는다. will have to. 그 다음에 뭐 해야 한다? 머물러야 합니다. stay, 어디예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Stay at home. 그리고 며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for a few days라고 남아있는 말들로 완성해주면 되고요. 다시 한번 특징을 정리하면 have to는 또 조동사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우기는 했지만 이 will과 같은 조동사와 함께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어떤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will have to 놓치지 말고 이 뒤에는 필요한 말들을 연달아 이어주면 된다. 27번에서 이제 8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인데, 똑같이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보면, 그는 사실을 믿었어야 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었어야 했대요. 이거 뭐예요? should 나와 있는 것처럼, 아, should have pp를 쓰라는 거구나. He should have 믿다라고 하는 걸 believe 나와 있어요.
과거 분사로 써야 되니까 believed라고 바꿔주고 그 뒤에 필요한 목적어 the fact 쓰면 끝. 28번입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는 그대로 있죠. 그녀의 집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게 지금은 없음이라고 힌트를 주네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할때 이따 정답을 또 확인하겠지만 이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바로 There used to be입니다. 여기 지금 비동사가 없지만 be까지 넣어줘야 돼요. There used to be 무엇이 있었냐면 호수가 a lake가 어디 근처에 near her house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There used to be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there be라고 해서 there is, there are라는 건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죠. 그런데 there used to be가 되었다고 해서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 그냥 there used to be를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9번, 30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스스로 한번 토닥여 주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달려볼게요.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하래요. 그러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조동사를 사용하래요. 당연히 그렇겠지. 단어 make, go back, sandwiches를 사용을 하래요. 그리고 아홉 개의 단어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웬걸 주어진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어렵나요? 아니요. 주어부터 보면 되죠. 우리가 어제 만든 그 샌드위치가 상했던 것이 틀림없다. 주어를 잡으려고 봤더니 분명히 우리가라고 하는 게 맞는데 만든 것도 동사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묶여요. 결국 전체 문장의 핵심은 그 샌드위치가 샌드위치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인공인 겁니다.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 그러면 the sandwiches 상했던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했던 것이 틀림없다. 과거를 강하게 추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must have PP를 쓸 거고요. 자, 이때 go bad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go bad는 상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gone bad라고 쓰면 되겠죠. Must have gone bad인데, 자 이제 이 우리가 어제 만든을 어떻게 영어로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제 만든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The sandwiches. 샌드위치는 샌드위치인데, we made yesterday라고 우리가 어제 만든을 이렇게 사이에 넣어놓은 이유는 관계대명사절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우리 뒷부분에서 정리를 또 다시 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제 만든 것 같이 이런 문장의 덩어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할때 필요한 게 관계대명사이고요.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에서 뒤에 있는 건데 무튼 여기서는 그냥 이런 샌드위치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사이에 들어갔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 문장 구조 아직 어색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뒷부분 관계대명사 하면서 이런 문장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자, 30번입니다. 너는 너의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너는 하지 말아야 해. 라는 거죠. 문장의 주인공을 you를 잡을 건데 조동사 ought라는 표현을 쓰래요. 그리고 단어 tell secret friends를 사용하고 아홉 개의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you ought not to라고 써야겠죠. 일단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벌써 you ought not to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사 잡아야죠. tell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너의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나요? 한번 확인해 보면 Your friends the secret이라고 혹시 기억할까요? Tell과 같은 말 다음에 목적어가 연달아 나와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뭐 수여 동사, 이런 사형식 동사 얘기하면서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써야 될까? 물론 순서를 바꾸고 전치사를 붙여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도하는 건 아홉 개의 단어로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You are not to tell. 너는 말하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The secret. 그 비밀을.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더를 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와 더와 같은 이런 관사는 참 많이 어려울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덜을 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빠르게 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았어요. 어떤가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텐데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제목이 서로 다른 의견이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더 재밌게 수다를 떨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재밌는데, 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공기템이 뭐였더라? 일단, 의견이 있는 글을 읽을 때에는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2번. 짜잔. 이번 시간 공기템은 말이죠. 의견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바로 의견 비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특히나, 맞아, 틀려, 찬성이야, 반대야. 자, 이런 의견들을 모아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니야, 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 옳지 않은 의견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다른 의견도 가지고 와봐야겠죠? 이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두 의견을 비교하면서 서로 맞물려 봐야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의견과 이런 의견, 즉, 두 개의 의견을 비교해 봐야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A 의견, B 의견 있다면 서로 비교해 보아야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의견, 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글을 읽어 볼게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 중에 동물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해 보자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니까. 자, 보세요. 동물원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요.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의견을 읽어 봤었어요. 그쵸? 아니야. 동물원에 꼭 동물이 있을 필요 없어. 여러 가지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감나게 동물을 볼수 있다니까?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동물원에 동물 없어도 돼. 왜인지 알아? 자, 뒷받침하는 내용.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유. 자, 내 의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근거.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튼튼하게 밑에서 받쳐주는 것. 이게 바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짱난 말, 아까가 아니지, 지난 시간이지. 짱난 말, 짱난 말처럼 외워놓으라고 했어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도 함께

이 말을 외워두어라 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동물 없는 동물원 가능해. 왜 그런지 알아?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서 동물을 만날 수 있다니까. 그 과학기술이 뭐였어요?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이었어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 좁은 곳에 그 허름하고 안 좋은 환경에 동물들을 가둘 수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공기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이쪽 의견도 듣고 이쪽 의견도 같이 들어야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실체가 잘 드러난다고 했죠. 자, 이것만 봐선 이게 뭔지 몰라. 이것만 봐도 뭔지 몰라. 두 의견을 같이 비교해 보니까, 아하,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보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첨단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동물 없는 동물원을 더 만들면 좋겠어. 아까 앞에 있는 그 글의 의견하고, 뭐 비슷하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판다 보세요. 이 판다 일부러 야생에 놓지 않아요. 왜? 야생에 놓으면 굶어 죽기 딱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 동물원도 사라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이 친구는 의견이 다른 의견이죠. 내 꿈은 사육사야. 그래서 동물원이 없어지면 나 직업 없어져. 이런 말이에요. 자, 실제로 붉은 여우를 구조해서 동물원에 이렇게 잘 있는 모습 사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우, 여우 같아. 어우, 저 불여우. 막 이럴 때그 불여우가 바로 붉은 여우라는 거 아세요? 네, 실제, 예, 붉은 여우가 있어요. 자, 남자아이가 동물원을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은 뭐예요? 의견이죠. 자, 그럼 그것을 떠받치는 건 뭐예요? 이유라고 했죠. 자, 항상 그림이랑 같이 외우세요. 의견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유, 근거가 된다. 이게 무너지면 의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요, 사육사가 꿈이라서 동물원 없애면 안 된대요. 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동물 없는 동물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만들어낸 동물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네 생각은 틀렸다. 뭐, 그르다, 옳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가면 새로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동물원에 가서 진짜 동물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이 아이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던 판다 푸바오는 중국으로 돌아갔어.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한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동물원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시후는 그것과 전혀 다른, 예, 그냥 뭐만 얘기했어요? 사실만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한 친구는 시후가 되겠는데요. 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가면 새로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윤준이 줬고요. 나는 동물원에 가서 진짜 동물을 보는 것이 더 좋아라는 생각을 아인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을 들었을 때, 네 생각은 틀렸어, 네 생각은 옳지 않아, 뭐 아니면 네 생각이 옳아, 막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의견만 딱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생각은 틀렸어. 이건 옳지 않은 태도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무엇을 잘 따져봐야 될까요? 그 의견의 이유, 근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인지 맞는 의견인지, 예, 그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는

비판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판적인 생각. 즉, 비판적이다라는 얘기는요. 비판적이다 이런 말은요. 평가를 할수 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용어, 이런 말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써보래요. 이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 동물 없는 동물원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대요. 이건 예예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예요. 자, 이것을 제대로 써야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또 파악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로 보는 동물은 나 이거 실감이 안 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리고 동물원에서 보호해야 될 동물들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동물 없는 동물원 좀 반댈세. 진짜 동물원이 난 있다고 봐야 해. 있어야 한다고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때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비판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말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해요. 저거 옳은 말 같아. 옳은 말 같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봐요. 아예 타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 뱉는 것이 바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글을 읽을 때 아까 얘기했죠? 비판적으로. 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즉, 평가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에 대한 나의 자신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나 솔직히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난 동물원에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글 가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죠.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해야 옛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동네 향교, 향교는 옛날 학교를 향교라고 해요. 옛날은 언제냐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그때의 학교를 우리는 향교라고 해요.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조상들이 공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대요.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예를 여기 가져왔죠. 경복궁에 경회루가 있는데요. 2005년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고요. 2005년 6월 1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져왔어요.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아. 그럼 누굴 데리고 와요? 전문가의 의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래서
경회루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했대요. 여봐, 전문가들도 개방하는 게 좋대잖아. 그러니까 난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듯한데?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역은 이 사람의 의견이죠. 니은과 디귿은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거죠. 자, 경복궁의 경회루를 개방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회루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경회루를 개방하라고 요구해서 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돌로 지은 건물이라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튼튼해서, 아니죠. 마지막 5번입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의 주장이라고요? 아니요. 누가? 전문가께서. 그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회루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마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경복궁에 가면 이게 연못이 있는데,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또 누각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야, 여기 이게 아마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 연못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사스러울 때 모여서 노는 누각이에요. 그래서 말도 좋죠? 경회루.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누각입니다. 자, 여기를 개방하지 않다가 개방한 이유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나무로 지은 건물은 그 수명이 짧아진다고 전문가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개방을 했답니다. 자, 기역에서 디귿을 글쓴이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까요? 자, 계속 얘기하죠.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뭐라고요? 이유, 근거. 자, 기역이 바로 의견이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의견은요,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허술하면 무시당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겨서 후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보존이죠? 네. 자, 그 다음 보호가 들어갔잖아요. 자, 문이나 공간 따위를 드나들고 이용하게 하는 거 뭘까요? 문화유산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개방이죠. 개방. 자, 이번에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됩니다라는 그 의견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래요. 직접 체험하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다른 뭐가 생길까요? 애정, 사랑이 생기겠죠? 이러한 마음은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보호하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애정을 듬뿍 가지고 있어야, 와, 이 문화재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쓰러져 가고 있다고, 와,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살아있는 역사인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글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럼 글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완전 다른 의견이에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대요. 자, 전혀 다른 의견이죠. 자,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쪽 의견만 봐서는 안 돼요. 다른 쪽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잊지 마세요. 의견, 반대쪽의 의견을 다 보아야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지고요.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2023년에만 184억 원이 들었대요.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답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거 뭘까요? 어? 적절해? 어? 타당한데? 와, 옳은 말이야. 마땅해.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가한다는 것이죠.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나? 안, 아, 들어본 적이 없나?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는 없죠.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 아까 출처가 어디 있었어요?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자료가 출처였죠. 자, 믿을 만하죠?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문화재가 자꾸 훼손되는데 개방해야 될까? 개방하지 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해결할 수 있다면 옳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글가의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그라미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글가의 글쓴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의견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뒷받침하는 내용. 이유죠? 이유와 근거가 튼튼해야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답일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자,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개방했을 때 화재, 낙서 등의 그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 훼손된 문화재를 다시 예전처럼 어떻게 복원을 해? 그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가.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나는 그 의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의견을 딱 읽고, 아, 나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맞는 말 같지 않아. 일단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이었어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개방하지 말자. 예, 이런 의견을 지금 글쓴이는 가지고 있었고요. 글나에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뭐였어요? 자, 이 출처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요. 나랑 친한 친구가요. 이건 출처가 될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글가에서 봤던 것처럼 전문가나 또는 어떤 누리집이라든가. 물론 믿을 만한 누리집이어야겠죠? 홈페이지. 뭐 이런 어떤 기사라든가. 네.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실험? 실험 결과라든가. 네. 믿을 만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든든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글나에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출처는 어디 있었나요? 3번에 있었습니다. 자, 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다. 글나의 내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번 망가진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어때요? 적절한가요? 적절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지금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실례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 남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이 훼손됐잖아요. 불에 탔잖아요. 그렇죠? 다시 짓기는 했지만 경복궁 담에 낙하로 막 낙서한 사람도 있었었죠. 그거 지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 개방을 해서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다 보면 오히려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대요. 글가의 의견하고 전혀 다르죠. 글가에서는 친숙해지니까 더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친숙하다 보면 오히려 아끼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문화유산은 거리를 두고 관람해야 된대요. 거리를 두고. 선생님은 실제로 모나리자를 본적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못 가게 해놨어. 멀리서 봐야 돼. 그림도 크지도 않은데.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하려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대요. 참아내야 된대요. 글나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모두 골라볼까요? 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의견이 힘을 받으려면, 의견이 지지를 받으려면 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개방하면 안 돼요. 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요.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아야 되니까, 막기 어려우니까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고요. 문화유산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정답은 1번과 2번과 5번이라는 걸 여러분 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개방을 하면 안 돼. 왜? 개방을 하게 되면 문화유산 관리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훼손 막기가 어려워. 소중하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1, 2, 5번이고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헐어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화유산에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신다고요? 자, 이것만 가지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국어는 항상 지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글 속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눈을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했죠? 어디까지 갈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헐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냥, 나 맞췄다.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낱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만의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짧은 글짓기예요. 그냥 습관처럼 짧은 글짓기 한 개나 두개꼭 해보세요. 문화유산의 훼손? 오, 길을 훼손시키다? 물건을 훼손시키다? 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휘력이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진짜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타당함으로, 자, 타당하다. 다른 말로 적절함으로, 마땅함으로. 자, 이런 말이에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다고 생각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다 보면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아. 예, 적절하다라고 또 마무리를 하여야 하겠죠? 자, 그래서 하윤이가 제대로 평가한 친구입니다. 즉, 비판적으로 읽은 친구입니다. 비판적 읽기를 했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서도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래요. 이거 어렵지만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그럼 뭘까? 개방은 하는데 보호할 수 있는 거? 아하! 이런 거죠. 특별한 날에만 개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예,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훼손을 막을 수 있으니까 또뭐 선착순으로 10명, 10명에게만 뭐 개방한다든가, 50명에게만 개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글쓴이의 의견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반복되는 표현일까요? 글쓴이의 이름일까요? 주간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김밥은 맛있어. 김밥은 맛있다고. 김밥이 맛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토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하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천 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Low density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무단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igh density lipoprotein인데요. High density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 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 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이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고기,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재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 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지질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그런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칼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의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Away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그 긴장감도 느끼고요. 이 긴장감을 느끼고 내용에 빠져들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도 올라가는 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까요?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로빈슨 크루소, I Go to Sea.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로빈슨 크루소는 이 배를 타게 될까요? 당연히 타게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책을 만나볼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2: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1: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0: Robinson Crusoe, I Go to Sea. 그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로빈슨 크루소가 바다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과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반대를 했었죠. 바다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다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너무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러 출장에 도시에 갔는데요. 로빈슨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임스라는 친구를 만났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임스가 내일 출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빈슨이 생각하는 거죠. 제임스야, 선장님께 가서 나도 같이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 줄래? 그래서 이제 제임스가, 즉 로빈슨의 친구인 제임스가 답변을 들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과연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로빈슨, 넌 가면 안 돼. 이러면은 로빈슨 크루소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제임스가 막 이렇게 뛰어왔겠죠. 잠깐만, 로빈슨, 잠깐만. 나 숨 좀 고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는 took a moment라는 것은 잠깐,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To catch his breath. 그렇죠. 그의 숨, breath라는 건 숨이 헉헉헉거리는 그 숨을 잡는 것이죠. 숨을 잡는 거니까 숨을 고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catch one's breath라고 하면은 숨을 이렇게 숨이 가려고 하는 거죠. 숨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다.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여기서 I는 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I는 제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바로 로빈슨 크루소겠죠. 나는 물었습니다. 그래, 제임스야. 선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 다음은요.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he는 선장님이 되겠죠. 선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f you're not here

0: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서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은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그 배는 너 없이 그냥 떠날 거래. 제임스가 reply. reply라는 것은 reply, 바로 대답하다. 그거의 과거형이 replie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아침에 일찍 오지 않으면은 너 없이 떠날 거라고. 한마디로 일찍 오면 태워주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I couldn't believe what I just heard.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로빈슨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방금 무엇을 들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Hoot이라고 하면 환호를 지른 거죠. Oh, yeah! Woohoo! 이렇게 hooting and hollering. Holler이라고 하면 소리 지른다. Yes! 나도 탈 수 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여기 있는 이 더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제가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 품사, 일반적으로는 8개의 품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8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따로 빼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the라는 거예요. the와 on이라는 건데 이걸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면 지금 Fun Reading Grammar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on, the를 묶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관이 뭐냐 하면 관이라는 게 갓 관자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항상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다녔죠. 이렇게 둥그런 갓요. 그래서 갓 사람이 쓰고 다니는 갓이에요. 항상 나갈 때는 갓을 썼다는 말이죠. 갓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관사는 사람이 쓰는 그런 갓이 아니라 뭐냐면 영어 단어, 특히 명사.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관사, 넌 누구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명사가 쓰는 갓 혹은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쉬운 말로요. 자, 그 다음 영어 관사에는 관사를 안 쓸 때도 있어요. 관사를 안 쓸 때도 있고요. 혹은 일반적으로 on, the를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on, the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고 합니다. 나는 개 한 마리를 봤다. 자, 이 세상에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a dog. a는 기본적으로 하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는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더는 다릅니다. 더는 달라요. 더는 뭐냐 하면 정해진 하나. 즉, 이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I saw a dog. The dog was very big. 이라는 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 그 혹은 이 문장에서 보면 I saw a dog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나는 개를 한 마리 봤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앞에 나온 이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개. 그래서 무언가 문맥상 그 스토리에서 앞에 나온 무언가를 다시 이야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죠. 그 개. 그 고양이, 앞에 나온 그 고양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그 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the를 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은 만약에 앞에 I saw a dog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상대방과 내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saw a dog.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개들 중에서 한 마리를 본 것이죠. 자, 그 다음 the dog was very big. 그 개는 매우 컸다. 그러면 아무 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 방금 본 그 개는 어땠다고요?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개가 아니라 아까 전에 본 그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The sun is bright. 자, 그러면 the sun. sun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태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해, 태양.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sun이죠. 하나밖에 없는 sun.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독님께 감독님, 이 태양이 혹은 해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와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우리 우주에 지금 이 태양계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제가 미국 사람한테 묻든 인도 사람한테 묻든 말레이시아 사람한테 묻든 호주 사람에게 묻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 다 선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을 모두 다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여러 개 중에 하나인 a sun이 아니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sun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the를 붙이곤 합니다. The sun is bright. 태양이 밝다. 해가 밝다. 자, 그다음은요. He opened the door and went out. 그는 그 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갔다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문은 왜 앞에 a door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a door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e door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와 함께 여기에 감독님께서 두 분이 계신데 이 촬영장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는 저는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he라는 사람이 이 촬영장에 있는데 이 he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갔어? 문을 벽을 뚫고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문, 여기 있어요. 저 문, 저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혹은 이 문맥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문이 누구든 어떤 문인지 확실히 가르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문이 있다면은 어가 먼저 나오지 않더라도 the door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나는 집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즉, 정말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Should I follow my dream? 나의 꿈을 쫓아야 될까? 나의 꿈을 쫓는다라는 것은, 아, 나는 바다로 나가야 될까? Or should I obey my parents? 혹은, 아, 나는 그냥 나의 부모님의 말씀을 obey 시키는 대로 하다, 따르다, 혹은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따라야 될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Well, what did the captain say? I asked.
2: He said that if you are not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ship is leaving without you, James replied. I couldn't believe what I'd just heard.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I walked home and thought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t was the hardest thing I'd ever had to decide.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0: Chapter 3, Going to Sea, 제3장입니다. 바다로 나가기.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나는 배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Earl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배로 향했습니다. 배로 가는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James was waiting for me. James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ames가 먼저 왔네요. 이 배가 크게 있겠죠. 거기에 James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막 배에 도착하는 것이죠.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James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that you weren't coming. 네가 안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여기서 I라는 것은 저기 문장 제일 앞에 있는 I는 바로 제임스가 되겠죠. 제임스가 기다리다 보니까, 로빈슨 온다고 하더니, 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하더니, 안 오는가 보네. 이렇게 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로빈슨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는 나의 가방을 잡아서 and took me,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On board the ship. On board라는 것은 승선한 혹은 배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James led me into our cabin. James는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Into our cabin. cabin이라는 것은 바로 선실, 객실이 되겠죠. 여기서는 배 속에 있으니까 선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선실은, which는 바로 여기 있는 선실을 가리키겠죠. 이 선실은 was filled with bunk beds. bunk beds라고 하면 바로 1층 침대, 2층 침대, 이렇게 2층 침대를 바로 bunk bed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선실은 이 with bunk beds, 이 2층 침대들이 가득 차 있는

0: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2층 침대가 가득 차 있는 그 선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그리고 그는 tossed my bag. toss라는 것은 이렇게 살짝 던지는 거예요. 가방을 손에 던지고 있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임스가요. 로빈슨의 가방을 들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들어서 같이 옮겨주다가, 이제 침대 위로 toss, 살짝 던지는 것이죠. on a bottom bed. 그리고 어디예요? 아래층. bottom이니까 아래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침대. 2층 침대니까 1층 침대가 되겠죠. 1층 침대에. 그렇죠. 2층 침대에서 1층에, 1층에 있는 그 침대에 나의 가방을 툭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Going to Sea. I made my way to the ship early the next morning. James was waiting for me.
2: I was beginning to think that you weren't coming, James said.
1: James grabbed my bag and took me on board the ship.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He tossed my bag on a bottom b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3: Catch one's breath. Catch one's breath. He stopped to catch his breath after the long run. Holler. Holler. I jumped up and down, hooting and hollering. Obey. Obey. Should I follow my dream or should I obey my parents? Moment. Moment. James took a moment to catch his breath. Cabin. Cabin. James led me into our cabin, which was filled with bunk bed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어휘 확장 포인트는 바로 go입니다. go, 우리 친구들이 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ent home after lunch. 그는 점심을 먹은 후에 집으로 갔다. 그렇죠. 여기서 went는 바로 go의 과거형이 되겠죠. 가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e go to the library on Sundays. 우리는 간다. 도서관에 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가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일요일들에 가는 거니까 일요일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에 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도서관에 다니다 혹은 도서관에 여기서는 참가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참가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 sky went dark.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어둡게 갔어요. 뭔가 진짜 하늘이 이동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 가다라는 게 바로 어딘가에서 어디로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도 있는 것이죠. 이 장소의 이동도 있지만 어떤 변화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뭐뭐가 되다.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고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우리 만점왕 단원평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과학 1단원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 1단원의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공부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핵심 정리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과학 1단원 첫 번째 내용 핵심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몇 쪽을 펼쳐 주시냐면요. 134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공을 던질 때 우리가 힘을 주면 여러분들, 공이 움직이죠. 생각해 볼게요. 자, 공을 던졌어요. 자, 우리가 힘을 줘야 이 공이 내 손을 떠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이 든 바구니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다면 이 바구니를 영차 들어 올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줄다리기를 할때 줄을 힘껏 영차, 영차 당길 때도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소독하는 경우 있죠? 우리 손소독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손소독제의 머리 부분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럼 누를 때 무엇이 발생한다? 그렇죠. 힘이 발생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창문을 손으로 밀거나 또는 당겨서 우리가 닫을 수가 있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물체를 밀거나 또는 당길 때, 그리고 물체를 또는 들거나 아니면 누를 때 무엇이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에 힘을 주면 여러분들 물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 바로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물체에 미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물체를 밉니다. 밀면 이 미는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당깁니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이 물체를 당겨요. 자, 그럼 선생님이 힘을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나요? 그쵸. 이 물체 쪽에서 선생님 쪽으로 힘을 당겨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그 힘의 방향인 선생님 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현상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힘과 관련된 거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물체를 밀 때, 그리고 당길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네 타는 거 좋아하죠? 그네 또는 유아차, 짐술에 휠체어를 우리가 미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줄이나 서랍, 썰매, 여행용 가방을 우리가 당길 때가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는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입니다. 자, 이번엔 조건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냥 밀거나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 그다음에 가벼운 것. 자, 요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우리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힘이 더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좀 가벼운 물체를 우리가 밀 때는요, 무거운 물체보다는 힘이 덜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하, 물체를 밀기 위해서는 또는 당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게에 따라서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본 개념은 바로 수평 잡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 만점왕에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을 텐데요. 또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평 잡기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수평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자, 수평이 그럼 무엇이냐? 자,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여러분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평잡기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수평잡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자, 수평대, 긴 나무판자가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나무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숫자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죠. 뭐 0, 뭐 1, 1, 양쪽으로 2, 2.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받침대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받침대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맞기 위해서는, 자, 평평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의 무게가 같아야만 수평을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 바로 무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무게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누가,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무게라고 한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개념 2번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될건 바로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무게가 도대체 무엇이지? 무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평잡기를 할때 우리가 수평대를 이용해서 수평잡기 실험을 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수평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우리 긴 막대자에 받침대를 놓습니다. 자, 두 물체의 무게가 같을 때는요, 여러분들,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의 물체를 올려놓아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라면요. 자, 지금 그림에선 4번에다가 놓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빨간색 네모 상자를 2번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2번으로 옮기면 이 노란색 상자도 몇 번으로 옮겨야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번으로 같이 옮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실험 볼까요? 자, 두 물체의 무게가 다를 때, 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체와 수평대의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해야 된다. 우리 그림을 보면, 자, 이번에는 노란색이 두개 쌓였어요. 그러면 우리 어느 쪽이 더 무겁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노란색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니, 아까 전에는 똑같이 4번에 놓았는데, 이번에는 빨간색은 여전히 4번이지만, 노란색은 2번으로 받침점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무게가 다른 두 물체로 수평을 잡기 위해서는요, 자, 이 그림처럼, 가벼운 물체는 여러분 받침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멀리 놓아야 되고요. 무거운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침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놓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수평잡기로 물체를 비교. 자,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는 건데, 자, 수평대의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두 물체를 올려놓으면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이두 물체의 무게를 모르는 상태예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자, 같은 위치에 한번 놓아봅시다. 자, 5번 빨간색 5번, 노란색 5번에 놓았어요. 자, 5번에 놓았는데, 어라? 수평을 이루었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이두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올려놨더니 수평이니까 두 물체의 무게는 같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같은 거리다 놨습니다. 자, 빨간색 3번, 그리고 노란색도 3번에 놓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수평을 이루지 못했다. 기울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기울어진 쪽. 자, 이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어떻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더 무겁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수평잡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가 있지요.
바로 여러분들 놀이터에 있는 시소입니다.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무게를, 수평잡기를 통해서 무게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 문제 개수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1회 1번 볼게요. 물체를 미는 모습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체를 밀 수도 있고요. 당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들을 수도 있고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럼 미는 게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죠. 우리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여러분들 밀고 있네요. 그쵸? 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을까요? 자, 그림의 오른쪽으로 주고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유모차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물체는. 자, 오른쪽으로 밀기 때문에 유모차도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우리 2번 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여러분은 카트라고 하는 이 운반하는 이 수레에 여러분들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이거는 조금 다르죠? 자, 나에게서 멀어지는, 나에게서 미는 것은 나에게서 멀어지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기는 것이죠. 당겼을 때 힘을 내 쪽으로 주기 때문에 물체가 나의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당기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쉽게 찾았어요. 자, 물체 미는 거 아닌 거 2번 찾았는데, 그럼 나머지 것도 진짜 미는 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3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장난감 자동차에 탄 아들을 밀어주고 있죠? 자, 어떻게 밀어주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자동차를 힘을 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네요. 4번. 자, 이건 역시 친구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고요. 5번 역시 휠체어에 탄 학생의 휠체어를 여러분들 밀어주고 있죠. 나에게서 멀리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인 2번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물체에 힘을 주는 이것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것이 바뀐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아, 이게 뭐지? 오, 조금 당황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에 힘을 주는 이것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게 바뀐대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무엇이 바뀔지를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준다면, 자, 여러분들의 화면에서는 왼쪽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준다면 물체는 역시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쪽으로 힘을 준다면 물체는 선생님 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아, 내가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무엇도 달라진다? 방향도 바뀐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방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래요. 중요한 문제라는 뜻은 그만큼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볼게요. 자, 우리 보기를 보면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지구가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를, 자, 무엇이라고 한다? 길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라? 조금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다르죠? 자, 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구가 물체를 미는 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중요한 기념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

해주세요. 자, 길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무게. 자, 이 무게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니은 볼까요? 가벼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보다, 자, 무거운 물체를 밀고 당길 때더큰 힘이 든다. 그렇죠. 우리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이 물체를 이동을 시키려면 그만큼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그렇죠. 니은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몸 앞에 있는 물체를 밀면 내게서 멀어진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림 솜씨예요. 자, 사람인데 요 앞에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내가 밀면, 자, 나한테서도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게 되겠죠? 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2번 볼까요? 멈춰있는 물체를 당기면, 자, 이번엔 반대로 당깁니다. 자, 당기면 물체 움직이지요? 어느 쪽으로? 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겠네요. 2번 설명 역시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벼운 물체보다 무거운 물체를 당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물체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때 더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당길 때나 또는 밀 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책이 가득 든 상자보다 빈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하다. 자, 우리 큰 힘이 필요한 건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게가 많을 때, 무게가 더 무거울 때더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책이 가득 든 상자와 빈 상자인데, 그럼 둘중 어떤 것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책이 가득 든 상자가 더 무겁겠죠. 따라서 우리 책이 가득 든 상자보다 빈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빈 상자보다 책이 가득 든 상자를 밀때더큰 힘이 필요하겠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건 여러분들 4번인 거 찾을 수 있습니다. 5번도 한번 볼게요. 10kg의 손수레보다 3kg의 손수레를 당길 때더 작은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무게가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10kg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벼운 3kg의 손수레를 당길 때는 더 작은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는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낼 때는 어떤 단위를 쓰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자, 무게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몸 무게죠. 자, 그럼 우리가 몸무게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단위를 쓸까요? 나는 선생님의 몸무게는 60 센티미터야 라고 할까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난 60cm야? 이상하다. 자, 그럼 센티미터는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쓰는 단위예요? 그렇죠. 길이에서 쓰는 단위죠. 자, 미터 역시 길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길이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킬로그램. 그렇죠. 나는 60cm가 아니라 나는 60kg이야 라고 우리가 몸무게를 이야기하죠. 아하, 그럼 우리 무게를 나타낼 때는 그렇구나. 킬로그램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킬로그램 말고도 우리가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도 무게를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4번 밀리리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 양, 용량을 우리가 단위를 쓸 때는 밀리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요. 우리 5번. 자, 이거는 우리가 섭씨 몇 도, 자, 온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을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은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술형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공이 더 무거운지 비교하고 그 까닭을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까닭 너무나도 쉽긴 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죠?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그렇죠. 아, 농구공이 무겁구나. 자, 그럼 농구공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무겁다.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서 자,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았는데 농구공 쪽이 기울어졌으니까 수평대가 더 기울어졌으니까 수평대가 더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농구공이 축구공보다 더 무거워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볼까요? 농구공을 움직여서 수평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수평이 맞지 않았을 때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자, 무게가 다를 때예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받침점에서 가벼운 친구는 멀어야 된다고 했어요? 가까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받침점에서 가벼운 친구는 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거운 친구는 어떻습니까? 받침점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농구공이 더 무거운 친구니까 받침점에서 더 어때야 될까요? 가까운 쪽으로 가야 이 수평이 여러분들 맞게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볼까요? 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 수평대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수평이다. 자, 물체가 같은 거리에 없네. 수평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평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평평하게 유지된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얼만큼 떨어졌냐를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봤을 때 기울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평평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은 모두 수평이라고 할수 있지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상자의 무게가 가장 가볍다. 자, 우리 노란색 상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빨간색 상자와 노란색 상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무겁나요? 노란색 상자가 더 무겁죠. 자, 그럼 노란색 상자와 파란색 상자를 비교했을 때는 파란색 상자가 더 무겁네요? 자, 그럼 2번 설명 맞고요. 3번. 역시 맞습니다. 4번 보면 기역에서 노란색 상자를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노란색 상자 쪽으로, 그렇죠. 이 노란색이 더 무거우니까 멀어질수록 기울어지겠죠. 자, 그럼 4번 역시 맞고요. 5번. 자, 파란색 상자를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이건 역시 무거운 걸 옮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따라서 우리 옳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받침대와 오른쪽 나무 판자에 같은 무게의 나무 토막 한 개를 올려 수평 잡으려고 해요. 자, 나무 판자에 어느 위치에 올려야 될까요? 자, 같은 무게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무게일 때는 여러분들 받침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빨간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3번에 있으니까. 자, 우리 다른 나무 토막도 어디에? 그렇죠. 3번에 있어야 수평이 되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무거운 물체는 어느 것인지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수평 저울인데, 자, 우리 수평 잡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우리 풀과 지우개 중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더 무거운 걸까요? 그렇죠. 풀이 더 무겁겠네요. 그럼 이번엔 지우개와 연필 중에서는 누가 더 무거울까요? 지우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우개가 더 무겁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장 무거운 물체 여러분들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1번 볼게요. 지우개의 무게가 100g이라고 할 때, 자, 지우개가 100g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g보다 더 가벼운 물체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누가 더 여러분들 가볍냐? 이걸 알면 되겠죠? 풀은 기울어졌으니까, 아, 지우개보다 무거울 테니 100g보다는 더 많이 나가겠지요, 무게가. 자, 그러면 우리 지우개보다 가벼운 건 무엇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11번의 정답은 무엇이에요? 맞아요. 연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우리 그림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12번부터 볼게요. 친구 1과 친구 3중 누가 더 몸무게가 가벼운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친구 1과 친구 2를 볼게요. 받침점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떤지 보면 친구 1은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자리에 앉았지요. 자, 친구.

입을게요. 하나, 둘, 셋. 아, 같은 자리에 앉았네요. 자, 그러면 친구 1과 친구 2의 몸무게는 어떻다라는 걸알수 있나요?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니은을 보겠습니다. 친구 2와 친구 3이 있는데요.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른 것 같죠? 친구 2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친구 3은 하나, 둘,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야 수평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친구 3의 몸무게가 친구 2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자, 그런데 친구 2는 누구와 몸무게가 같습니까? 친구 1과 몸무게가 같기 때문에 결국 친구 1과 친구 3중더 가벼운 친구를 써야 된다면 누구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친구 1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잘못 말한 친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친구 1부터 볼게요. 나는 친구 2하고 몸무게가 같아. 그렇죠. 우리 아까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데 수평을 유지했어요. 그럼 몸무게 같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역 시소는 수평이야. 그렇죠?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구 1은 잘 이야기해 주었고요. 친구 2 보겠습니다. 나는 친구 3하고 몸무게가 같아. 오잉? 자, 친구 2와 친구 3의 몸무게가 같다면 우리 친구 1과 친구 2처럼 받침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친구 3이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있지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친구 3의 몸무게가 친구 2보다 더 무겁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잘못 말한 친구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자, 어떤 친구가 잘못 말했습니까? 친구 2지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친구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4번 볼게요. 문제 13에서 잘못 말한 친구의 말을 옳게 고쳐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누가 잘못했어요? 친구 2가 잘못 말했죠. 자, 친구 2가 뭐라고 했냐면 몸무게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옳게 고쳐서 표현을 하면 그렇죠. 나는 친구 3보다 가볍다. 자, 그래서 니은 시소에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한칸 앞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평이 깨지겠죠. 어느 쪽으로? 바로 무거운 친구인 친구 3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4개의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은요, 과학과 관련된 최종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시옷, 피읖과 미음 기역입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각각 어떤 단어일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학 우리 1단원 첫 번째 내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2단원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요, 직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이 직권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요, 이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 지구의 내부 층상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름다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짠! 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밤하늘을 수놓는 이 오로라라고 하는 자연현상인데요. 그쵸? 이 오로라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멋있게 딱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쌤입니다. 사랑쌤이 예전에 이제 오로라 관광 가이드로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아름다운 오로라를 정말 밤마다 이렇게 많이 보곤 했었는데요. 자, 이 오로라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지구계는 또 무슨 말이야? 뭐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야? 지금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시면 설명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 본강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구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그 뒤에 붙은 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리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실 이미 초등학교 때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태양계, 생태계, 이 단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맞아요. 이런 태양계, 생태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소화계, 순환계, 지구계 등 이렇게 계자가 붙은 단어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뭔가 하나의 모임, 커다란 집단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계의 정의는요, 서로 이것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계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요, 선생님은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빈칸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의 모임을 계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지구계 공부로 넘어갔을 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태양계, 생태계, 소화계, 순환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구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지구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이것을 주고받는 모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핵심 단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지구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연을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자연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이 전공인데요. 자, 자연하면 또 떠오르는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푸른 하늘, 그리고 넓은 바다, 그리고 높은 산맥, 그리고 그것을 수놓는 예쁜 꽃들이나 나무, 이런 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구는요, 대기, 바다, 땅 생물 등 다양한 요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다섯 가지 권역으로 나누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대기에 해당하는 것을 기체 기자를 써서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다라든지 강, 이런 호수, 이런 물에 해당하는 영역을 물 숫자를 써서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덩어리를 우리 지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물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뒤에 나오는 이 외권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외권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태양, 그리고 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 근데 태양하고 달은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에 존재하잖아요. 지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될수 있나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지구계의 정의를 읽어볼게요.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도요, 달도요, 지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 또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로서 포함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다. 그 계를 바로 지구계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계의 다섯 가지 권역,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과 외권까지 하나하나씩 대표적인 특징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권, 기권입니다. 기체할 때 기자를 써서 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지구 주변에는 기체가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기권이라고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 구성 성분들을 봤더니 질소가 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산소 21%, 그리고 뭐그 외에도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권입니다. 물 숫자를 써서 수권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모두 통틀어서 수권이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빙하, 지하수강,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 성분들을 또 봤더니 전체 물 중에서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가 육지 물인데요. 이 육지 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딱딱한 고체 상태인 빙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가볍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직권은요, 우리 이번 대단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인 겉부분, 그리고 안쪽인 내부까지 포함을 하는 것을 모두 다 직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 그리고 지구 내부까지 모두 다 직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권은요, 앞으로 쭉 이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생물권은 말 그대로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모든 생물체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생물권은요, 기권에서 뭐 새들도 살고 있고, 수권에서 물고기도 살고 있고, 딱딱한 직권에서 우리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외권은요,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왜 외권도 지구계에 포함이 되느냐? 외권을 구성하는 태양과 달 등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 에너지 없으면 식물 광합성 할 수도 없고요. 우리도 항상 이제 낮만 되고, 낮이 아니라 밤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지구의 평균 기온도 떨어져서 살 수가 없겠죠. 또 달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운 지구계에 대한 내용, 기초 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종류는 딱한 가지만 있을까요? 우리 오늘 배운 지구개도 있었고, 태양계도 있었고, 다양한 개들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입니다. 2번,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이 바로 개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였죠. 3번, 태양계는 한 가지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태양과 그 주변을 공존하는 천체들, 그 태양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든 천체를 통틀어서 태양계라고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임을 순환계가 아닌 오늘 배운 지구계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X입니다. 2번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의 특징을 옳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쉽죠?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기권, 기체일 때 기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부분, 대기권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권은 물 숫자를 쓴다고 했었죠? 따라서 물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으로서 바다, 빙하, 지하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권은 이번 단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지표와 지구 내부를 포함한 이 단단한 암석 부분을 의미합니다.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구 자체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 바깥에서 우주 공간으로서 뭐 영향을 주고받는 그 권역들을 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생물권은 지권에만 분포할까요? 새나 물고기 이런 것들은 기권과 수권에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대략 98% 정도가 해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번, 외권을 구성하는 태양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번,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개라고 묶어서 부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5번, 지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 그리고 내부까지 포함함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구성 요소에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구계의 구성 요소 5가지 있었죠.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찾아볼게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기자 써서 기권이었고요. 태양, 달 등의 천체, 지구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외권이라 했습니다. 물이 존재하는 영역, 물 숫자 써서 수권이고요. 지구 겉부분, 그리고 내부까지 포함한 그 암석 부분을 지권이라고 했습니다.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우리 생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다면 우리 이번에는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짠! 자, 선생님이 이 검은 미지의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체가 뭔지 맞춰봐! 라고 선생님이 미션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학교에서 직접 해보면요. 별의별 상황이 막 나타납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요. 아, 선생님 너무 쉽잖아요. 그냥 열어보면 되죠. 열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뜯어보면 되죠. 뭐 찢어보면 되죠. 별의별 답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직접 열어보는 건안 돼.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야 돼. 라고 한다면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뭐 두드려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흔들어 보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구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커다란 지구 내부를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에는요,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방법,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이러한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말 그대로 화산 분출물 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내부에 있었던 물질이 직접 올라와서 그 물질의 성분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 방법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구 내부 다 알아내면 되겠네요? 쉽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추법과 화산 분출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깊이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뚫고 내려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져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 가장 깊이 파내려 간게 참고로 약 12km 정도가 돼요. 지구 내부에 이 반지름의 길이가 6,400km거든요.
거기에 고작 12킬로는요, 약 0.

0.2%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부근 정도의 정보는 할수 있지만 이 지구 내부 구조의 전체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진파 분석법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이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지구 내부의 구조는요, 현재까지 우리 크게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진파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암석이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쭉 끊어지면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면서 주변으로 진동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생기는 진동으로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커커커강 하면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진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통과하는 그 물질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갑자기 지진파가 이상한 패턴을 보이네? 라고 하면은, 뭔가 갑자기 다른 물질 혹은 다른 상태로 이동했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경계면, 갑자기 지진파의 패턴이 달라지는 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결국 지구 내부는요, 한 가지 물질로 통째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네 개의 층,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자, 먼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상대적인 두께를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 그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가장 겉에 층부터 지각인데요. 지각, 그림으로 봐도 좀 느껴지시죠? 가장 겉에 층이고 굉장히 얇습니다. 이 지각을 한번더 확대를 해보면 대륙을 이루고 있는 대륙 지각이 있고 우리 바다라고 하죠? 해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멘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외핵과 내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층별 특징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그 두께를 좀 느껴 볼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 지구의 한 단면을 피자 조각처럼 잘라가지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실제 그 두께의 비율을 반영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겠구나 이렇게 감을 좀 느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각, 어때요? 잘 보이시나요? 사실 잘 보이지도 않죠? 그 정도로 전체 두께에 비하면은 굉장히 얇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가장 얇은 층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밟고 있는 이땅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면서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각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입니다. 자, 그림을 크게 확대한 것을 다시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륙 지각, 전체적인 두께, 그리고 해양 지각의 전체적인 두께, 어떤가요? 비교를 했을 때 대륙 지각은 더 두꺼우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양 지각은 또 얇으니까 바닷물에 잠겨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얇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5km 정도로 더 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암석의 재질이 또 다릅니다. 대륙 지각은요, 화강암질, 그러니까 화강암과 비슷한 성질의 암석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그러니까 현무암과 비슷한 재질의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름을 외우는 게참 우리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을 주자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 대화를 참 좋아해요. 항상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대화해현.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대화해현으로 기억하기로 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각 아래에 있는 층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멘틀층입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멘틀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각과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암석의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층을 분리를 한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경계면을 우리는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임은 모호로 비치치 면인데요.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멘틀도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이긴 하나, 왜 지각과 분리를 해서 부르고 있냐면요. 지각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감람암질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핵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핵은 외핵이 됩니다. 그래서 멘틀 아래에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의 부분을 의미하고요. 이 외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는 점입니다. 지진파들을 분석을 해보니, 이 부분에서만 액체를 통과할 때 보이는 지진파의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마 액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철,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내핵이 등장합니다. 외핵 아래에서부터 지구 중심부 6,400km 깊이까지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외핵과 내핵을 구분한 이유는요, 이 내핵 부분은 또다시 고체 상태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핵이기 때문에 철, 니켈 등 구성 성분은 외핵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정리했는데 잘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한눈에 볼수 있는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구성하는 물질과 물질의 상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각은요,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 대화해현으로 기억하기로 했었죠?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과 지각을 구분한 이유는 멘틀은 똑같이 고체 상태지만 감람암질 암석이라고 해서 지각과는 조금 다른 재질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둘다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둘을 구분한 이유는 외핵 상태는 유일하게 액체로 추정이 되고 내핵은 고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되셨다면 우리 지구의 내부 구조, 그리고 상태, 그리고 구성 물질까지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추법으로 지구 내부 구조의 전체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 시추법이 뭐였죠? 시추법은 직접 지구 내부에 땅을 파서 이 구성 물질과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 직접 알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겨우 지표 부근까지만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였었고요. 자, 2번.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권의 층상 구조를 발견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지구 내부 구조가 지금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 그런 방법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모두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3번, 시추법과 지진파 분석은 모두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었나요? 시추법은 직접이지만 지진파 분석은 간접이었다. 4번,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다. 화산 분출물 자체가 직접 안에 있었던 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성분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내부는 간접적인 방법인 이것 분석을 통해서 지권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임을 밝혀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지구 내부 구조가 이렇게 네 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었죠? 바로 지진파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파의 패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7번입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옳게 연결하시오. 우리 직학맨들 외에 4개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직학은요, 일단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얇은 층을 의미했었습니다. 맨틀은요, 그 직학 아래에 있는 층이었는데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우리 멘틀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이 등장을 하는데, 외핵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바로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네층 중에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은 외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핵은 철, 니켈 등 무거운 물질이 존재하는 가장 안쪽의 층이다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우리 지각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높이 솟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했을 때그 내부까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솟은 만큼 아래도 밑으로 움푹,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하고 두께는 두꺼운 편이라고 약 35km 두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닷물에 잠겨 있는 이 지각은 해양 지각이라고 해서 두께가 얇다, 약 5k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지각은 직권의 층상 구조 중에서 유일한 고체 상태이다. 지각, 멘틀 그리고 내핵까지 모두 고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외핵만이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X입니다. 3번, 멘틀은 대부분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철과 니켈은 핵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4번,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된다. 액체 나오면 무조건 외핵의 특징이죠. 5번, 내핵은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층은 멘틀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탐구 문제도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게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는 것인데요. 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오로라예요. 이 오로라를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구계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권역 무엇이 있었나요? 그쵸?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오로라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답을 한번 해보셨나요? 바로 일단 대기 중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기권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날라오는 물질이 대기와 부딪힌 거냐면은 바로 태양입니다. 따라서 태양풍으로부터 날라온 입자들이 우리 지구의 기권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입니다. 오로라는 태양풍, 즉 외권에서의 영향이 오면은 그 속의 입자와 지구의 대기, 그러니까 기권과 충돌을 해서 빛을 내는 현상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단원의 첫 번째 강의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지구 내부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자, 금요일 날은 저랑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날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교통과 관련된 단어들이 조금 좀 많아서 다섯 개를 더 준비해봤어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단어 공부할 거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 강의 배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어휘 공부하시고 퀴즈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신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의 전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자, 첫 단어는 bicycle.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 bicyc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학생 정도면 이제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드린 거예요. 정의부터 먼저 좀 보실까요? two-wheeled. 자, 바퀴가 두 개 달려있는 그런 탈 것. 자, vehicle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들 중등과정에서 꼭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아, 우리도 여태까지 여러 차례 다뤘던 단어죠. 네, 그래서 탈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퀴가 두 개 달린 탈 것인데 뒤쪽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네요. 자, 그 탈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rides 합니다. The ride는 뭐뭐를 올라타다의 뜻이죠. 사람들이 타는 탈 것인데 자, 바이가 수단의 의미가 있다. 특히 ing가 오면 100% 수단이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함으로써? 바로 푸싱하는 거죠. 미는 거예요. 자, 어디 위에서? 바로 foot pedal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달 위에서 푸싱을 함으로써, 함에 의해서 자, 어떤 사람이 올라타는, 자, 타고 가는 자, 그런 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정의는 당연히 이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요거 줄여가지고 이렇게 바이크라고 쓰는 것도 잘 아시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어원을 아시면 굉장히 유익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관련된 어휘들을 몇 개 더 드리려고 이 단어를 골랐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죠? 하나의 순환 주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환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것. 그런데 바이는 또 두 개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 달려서 동그랗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의 느낌이기 때문에 자, bicycle이라고 하면 자, 자전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응용을 좀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bicycle만 그냥 탁 공부하고 넘어가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by가 들어가는 자, 알쓸 연관 어휘를 여러분께 좀 드려봤습니다. 자, weekly가 이제 형용사 부사 동일형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자, 부사 형용사가 다 되는데요. 앞에 by가 붙게 되면 이런 뜻이 되죠. 2주에 한 번 하는 혹은 2주에 한 번이라고 하는 부사도 되고요. 자, 재밌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우리가 bi-weekly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한 번 더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bi-monthly 같은 단어도 있겠죠. 자, month가 이제 한 달이니까 bi-monthly는 한 달에 두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cycle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발음은 by가 붙으면 bicycle로 바뀐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또 응용하고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 요 cycle 앞에 자, tri가 붙어요. 혹시 여러분들 트리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노래할 때 둘이 하면 듀엣이라고 하고요. 세 명이서 노래하면 트리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3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이 자, 여기서 이제 5가 이제 빠진 거죠. 자, 그래서 tricycle이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tricycle이라고 읽는데요. 자, 요거는 당연히 3의 뜻이니까 자, 이 순환을 하는데 바퀴가 세 개 달렸다. 이런 의미로 세발 자전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외발 자전거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를 뭐라고 했죠? 자, 이거 one, two, three. 이건 영어고요. 여러분들. 자, 보통 이런 어원들이 라틴어에서 나온 어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unicycle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노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모노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면 1인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 cycle이라고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발 자전거는 우리가 뭐 자주 볼 수는 없는 자 그런 탈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자 unicycle 혹은 monocycle 그다음에 bicycle, tricycle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 어휘까지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please wear. 좀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요? Bike helmet. 여기는 지금 바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뭐할 때요? When you ride a bike, bicy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bike와 bicycle. 자, 두개다 여러분들과 함께 활용해 봤고요.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전거 탈 때. 자, 그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wear가 여러분들 입다라고 보통 번역이 되지만, 몸에다 걸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wear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는 우리말로는 모자를 입다라고 안 하죠. 모자를 쓰다라고 하는데요. 자, 영어로는 그래도 wear를 사용합니다. 몸에 걸치는 것은 모두 다 wear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추가 설명드리고 1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두 번째, subway.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way가 길이고요. 혹시 sub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 네, sub가 원래 아래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외우셔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submit. 자, mee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동의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transmit. 뭐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쓰거든요. 요게 지금 그래서 아래쪽으로 뭔가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라 submit는 제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아래쪽에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어원은 왜 알려드리냐면, 그러면 저 단어 외우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way가 있는데, sub은 아래쪽에, 자, 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자, 지하철일 텐데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영사전상의 정의 한번 따져볼까요? 자, 시스템인데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Underground trains. 자, underground trains니까 뭐땅 밑에서 달리는 열차의 시스템을 말하잖아요. 어디에?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자,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해서 이것이 지하철 시스템을 말하고요. 자, 그 영어로는 subway라고 하지만 사실 영국 사람들은 underground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metro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subway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가봐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마스크 안 쓰면 공공장소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Maskless. LESS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어미고요. 뭐뭐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 즉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maskless peo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are prevented. prevent는 막다, 방해하다, 금지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막아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from plus ing 한 차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from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이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떼낸다는 의미가 돼서 금지의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여러분께 자, 그 당시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혹시나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 막아지는 것이 직역이 되겠습니다. 좀 거칠지만. 그리고 번역하면 어때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을 세련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과 번역 이런 식으로 두개다 여러분께 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서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지금 뭔가 기준점의 아래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다른 단어들을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fai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air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뭘까요? 자, 요거는요. 돈이에요. 어떤 돈입니까? 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돼 있습니다. pays의 목적어가 생략돼 있죠. 사람들이 지불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ravel. travel은 여행.

여행하다, 이동하다죠. 자, 그런데 무엇하고 어디에서? 바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보트 타고, 혹은 에어플레인, 비행기 타고, 혹은 in a tax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타고. 자, 택시 타고 이동할 때 혹은 여행할 때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이다. 뭐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말로는 운임 정도가 되겠죠. 자, 특히나 교통요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영어에는 저렇게 요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톨게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톨게이트의 톨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키가 큰 눈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키가 되게 커서 톨게이트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자, 그게 아니고 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요금인데 이것은 통행요금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ee라고 하는 단어도 요금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런데 fee는 보통 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수수료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bank fee라고 하면 은행에 내는 그런 수수료를 말하고요. lawyer's fee라고 하면 자, 변호사 수임료를 말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금의 뜻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charge가 되겠습니다. 이 charge는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뜻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쯤 되는 그런 단어고 명사동사로 다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합시다. 그래서 요금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fare하고 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요거는 자, 운송수단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내는 요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Round trip airf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irfare는 항공요금을 말합니다. 그 항공운임을 말하고요. Round trip이라고 하면 one-way와 함께 알아두실까요? One-way trip. One-way trip은 편도예요. 한번 가는 것만 말하고요. Round trip은 왔다 갔다의 왕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것도 여러분들 자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죠. Round trip airf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 비행기 항공 요금이 되겠고요. 자,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 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부터 뉴욕까지 가는 왕복 항공 요금이 얼마다? 2,000달러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둘 다 다 MA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Sidewalk. 이것도 좀 느낌은 좀 오죠. 네, 사이드가 양쪽에 양쪽을 사이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워크는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볼까요? 얘가 path가 되겠습니다. 자, path는 원래 통로를 말하죠. 포장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다 path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hard surface. hard surface는 딱딱한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아놨으니까 좀 딱딱하겠죠. 자, 어디에? 자, on one. 하나 혹은 both sides. 양쪽 사이드 혹은 한쪽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자, 이 양쪽 혹은 한쪽 사이드에 딱딱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패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에서 걸어 다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거 보도라고 하고 인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 옆쪽에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 가겠습니다. 그녀가 she sells, 팔아요. 뭘 팔죠? handmade, 손으로 만든 accessories, 액세서리를 팝니다. 어디에서요? 자,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sidewalk에서, 인도에서 팔아요, 보도에서 팔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범프로 가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범퍼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단어고요. 범프도 원래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오늘은 동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범퍼카가? 이런 거죠? hit something, 뭔가를 때리는 겁니다. 자, 힘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부딪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0: 자, 예문까지 좀 간소하게 보시고 좀 마무리 지을까요? I bumped my head.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부딪혔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부딪혔어요? 자, 부딪힌 장소가 어딘지를 자세히 수식합니다. 바로 on the shelf. shelf는 선반이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As I stood up. 내가 일어설 때. stand, stood. 요게 현재, 과거.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as는 뭐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when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들 자, 함께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단어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마무리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ump 뭐죠? 부딪히다. fare는 뭘까요? 운임. sidewalk는 인도보도, 바이시클, 자전거, subway는 지하철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만점이고요.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왕복 항공 요금은 뭐죠? 왕복까지 한번 해봅시다. The round trip airfa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답 쓰셨으면 여러분들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철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하철 뭐라 그랬어요? 아래쪽은 서브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subway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퀴즈까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죠?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단어와 예문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자, 듣고 돌아오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Bicycle. Bicycle. Please wear a bike helmet when you ride a bicycle. Subway. Subway. Maskless people are prevented from using the subway. Fare. Fare. The round trip airfare from Seoul to New York is $2,000. Sidewalk. Sidewalk. She sells handmade accessories on a sidewalk. Bump. Bump. I bumped my head on the shelf as I stood up.
0: 자, 여러분들 오늘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들 저랑 또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래요. 공부가 일단 재미가 없으면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재미도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근대 이후 열린 기술과 과학의 시대. 인간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데에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있었다. 옷을 고를 때도, 음식을 살 때도, 집을 볼 때도 우리가 꼭 확인하는 숫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모든 것에는 숫자 그리고 단위가 붙는다. 길이, 무게, 부피를 뜻하는 도량형. 단위의 표준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예, 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김태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도량형과 미터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량형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세 개의 다른 뜻을 묶어 놓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즉, 도량형이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는 자, 즉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량이란 것은 됫박이라고 하죠. 부피를 재는 용기 또는 그 부피의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형은 저울 또는 저울추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게의 단위가 되겠죠. 즉 도량형이란 것은 이제 한 단어로 묶어 놓으면 길이를 재는 것, 부피를 재는 것, 무게를 재는 것.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는 모든 측정 활동들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준을 얘기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량형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이 도량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도량형이 잘 갖춰진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뭐 문방구에만 가도 사실 아주 정확한 자나 아주 정확한 눈금을 가진 뭐 비커 같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에도 다 자아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옛날에는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또는 가게마다 자가 있고 저울이 있고 됫박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게마다 똑같은 부피와 똑같은 무게를 달아주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량형이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해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집집마다 뭐 다른 길이의 자로 천의 길이를 잰다거나 또는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데 집집마다 됫박이 다르다거나 하면 세금을 걷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또는 마을마다 걷어온 세금이 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뭐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가게에서 천의 길이를 재는데 자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곡식 가게에서 됫박이 크기가 다르거나 저울추가 집집마다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항상 누구에게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으면 기술이 발전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커다란 배를 만든다고 할때 마을마다 일부분씩을 만들어 와서 합친다고 했을 때 자의 길이가 사실 같지 않았다 하면 부분 부분을 만들어 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로 조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도량형의 통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 왕조를 통일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뭐 서양도 비슷합니다. 이 집집마다 뭐 자의 길이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마을 회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는 마을의 교회 같은 곳에 가면 이 자를 비교해 볼수 있는 말하자면 자의 자죠. 집집마다 가져온 자를 비교해 볼수 있는 표준 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집 자가 또 정확한지 알아보자 하면 시청에 가서 거기다 대보고 뭐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예전에는 이름은 있었죠. 뭐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뭐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야드라는 게 대체로 뭐 다리 길이다 해도 뭐내 다리는 저거보다 짧은데 내 다리는 저거보다 긴데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처음 유래는 사람의 신체 치수라고 해도 결국에는 시청에 있는 자아에 맞춰야 한다던가 표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량형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세종대왕인데 같이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겠지만 박연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박연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되게 음악과 관련돼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아악을 정비했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즉 박연은 우리가 음악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도량형 이야기에 나오게 되는데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를 일단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 썼던 뭐 여러 가지 자아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특히 귀족이나 뭐 왕이 사용하는 자들은 이게 다른 자의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했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자가 있었어요. 옛날 책들마다 뭐 1척, 2척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어떤 책에 나온 1척과 다른 책에 나온 1척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뀌게 되면, 아, 도량형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세종대왕이 그 일을 맡은 거죠. 사실 세종대왕 때한 일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문화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비롯해서 금속활자를 만든다거나, 도량형을 정비한다거나, 이것이 전부 나라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전부 정비하고 표준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도량형을 다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척 중에서 황종척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기로 합니다. 황종척이란 것은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는 데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음악에서 비롯되는 도량형입니다. 음악이 도량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아까 박연이라는 사람이 왜 나오냐와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여러 문명권에서 옛날부터 수학에 연관된 과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음악은 음파의 진동을 인간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 음파의 진동이란 거는 그 음파가 진동하는 물리적인 기구의 크기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관악기라면 피리의 길이, 현악기라면 현의 길이, 이것들이 이제 음파의 진동을 좌우하고 이것이 소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비율과 조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수학에 능통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피리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거나 또는 기타 같은 데서 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기준으로 1옥타브가 올라갑니다. 또는 현이나 관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면 5도 화음이, 이제 도와 솔 정도의 화음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학과 음악을 함께 다뤄왔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이런 그 분수로 표시되는 비율의 관계와 음악 사이에 비례 관계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또 앞에서 들었던 도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나는 음들을 대부분의 문명에서 12개 정도로 나눕니다. 다만 이제 12개에서 어떤 거를 반음으로 나누고 어떤 거를 온음으로 나누냐, 이거는 문명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피아노를 생각하셔도 한 옥타브 사이에는 흰 건반이 7개, 검은 건반이 5개 있죠. 그러니까 12개의 음이 쌓이면 하나의 옥타브가 바뀌는데, 이것을 현이나 관의 길이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이나 관의 길이가 절반이 되면 한 옥타브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쌓이는 12개의 음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략 관의 길이 또는 현의 길이가 9분의 8로 짧아지면 이 12음이 하나씩 올라가게 됩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옛날 사람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라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훈련받은 사람이면 황종이란 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도 황종이란 음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음을 내는 피리의 길이, 이것을 길이의 기준으로 삼으면 소리는 누가 들어도 똑같기 때문에 뭐 손가락 길이라든가 팔 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전에 신체 치수에 바탕을 둔 도량형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황종음을 기준으로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3분 손익법이라는 방법입니다. 뭐,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매번 3분, 셋으로 나눠서 손은 뭐 손해를 본다, 덜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익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즉, 3으로 잘라서 3분의 1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3으로 잘라서 3분의 1을 다시 합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관계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낮은 음에서 피리의 길이를 3분의 1을 자르면 3분의 2 정도의 음이 나겠죠. 이게 음악으로 말하면 5도가 올라갑니다. 결국엔 12개의 음을 다 채워나갈 수가 있고, 맨 끝에는 맨첫 번째 황종의 반의 길이가 되는, 이제 그위 옥타브의 황종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제 박연이 결과적으로 한 것은 황종음을 바탕으로 악기들을 새로 다 만듭니다.

어느 문명권이나 대체로 인간이 이해하기로는 옥타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가 있죠. 뭐 도우라고 느낀 음이 계속

근데 악기만 새로 만드느냐? 여기서 이제 도량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황종음을 내는 관, 필이죠. 이것을 이제 황종율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의 기본이 됩니다. 대나무관에서 황종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것의 9분의 10을 한 것을 황종척이라고 하는 거죠. 왜또 9분의 10이냐? 복잡하게.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소리를 만들 때는 계속 분모가 9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9으로 나누는 것이고 자로 쓸 때는 십진법으로 쓰는 것이 편하니까 이 황종음관에다가 9분의 1을 다시 더해서 피리 길이의 9분의 10이 되는 것이 이제 표준적인 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나오면 부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길이가 나오면 부피도 나오고 부피가 나오면 그 부피에 물을 채우면 이제 표준 질량, 표준 무게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표준적인 길이를 만들고 표준적인 길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부피, 표준적인 됫박을 만들고 됫박에 물을 채우면 표준적인 저울추, 즉 질량의 단위가 나오는 것이 이제 도량형 표준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미터법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이미 이제 세종대왕 때도 이런 표준화 작업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유럽에선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데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를 불신하게 됐고 정말 이성이 이끄는 대로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보편적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뭐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터법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고, 사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렇게 왕정을 타도하고, 왕을 뭐 처형하고, 이런 와중에 도량형도 근본적으로 싹 바꾸게 된 거죠. 옛날부터 썼던 뭐 피트라던가 뭐 야드라던가 이런 것들 대신에, 정말 인간으로부터 아예 벗어난 자연에서 기준을 찾자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의 기준은 뭐가 있느냐? 역시 이제 과학의 힘을 빌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진자를 흔들었을 때, 1초에 정확히 왔다 갔다 하는 진자의 길이를 1m로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지구 둘레를 기준으로 하자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였을 때 불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프랑스에서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파리를 지나가는 지구 둘레를 측정하고 그것의 4천만 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법과 옛날의 도량형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것이 인체 치수를 얘기할 때는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손가락 마디는 대략 한 치, 뭐, 발 길이는 대략 1피트, 다리 길이는 뭐, 대략 1야드,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구의 둘레, 이런 인간과 관계없는 걸잴 때는 끝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반면에 미터법은 오히려 인간을 잴 때는 숫자 애매합니다. 손가락 길이는 뭐, 2. 몇 센티미터고, 발 길이는 뭐, 20, 뭐 25cm, 27cm 이렇겠죠. 그런데 오히려 미터법으로 지구의 둘레는 얼마냐 하면 약 4천만 미터라는 상당히 깔끔한 숫자가 나옵니다. 인간이 쓰기에는 어느 쪽이 더 편한가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선뜻 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가 인간에게 좌우되지 않는 기준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의 와중에 한참 혁명이 진행 중이었고 심지어는 국왕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유럽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맞서 전쟁을 하던 그런 와중이었습니다만 그 와중에 탐사대를 보냅니다.

이 전쟁 중에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아주 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옛날의 질서를 헐고 새로운 이성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겠다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통해 과학자 부대를 보내서 지구 둘레 재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리에는 지금도 이 자오선이라고 하죠. 딱그 위치에 자오선의 방이라고 방을 오늘날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파리 국립관측소에 있는 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의 1/1000분의 1을 1m라고 정하고 이것을 새로운 길이의 단위로 선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매번 이거를 매번 잴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 관측 결과의 1/1000분의 1을 표준적인 자로 만듭니다. 아주 튼튼하고 녹슬지 않는 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아주 귀하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부피와 무게의 단위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1m는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이고, 그러면 1m에 100분의 1이 1cm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너무 작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로 가로, 세로 높이가 10분의 1m, 즉 10cm, 10cm, 10cm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1리터가 됩니다. 1리터의 물의 질량을 1kg으로 정하고 1kg의 표준 저울추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은 미터 원기, 리터 원기, 킬로그램 원기를 만들어서 아주 곱게 곱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복사해서 쓰도록 만든 것이죠.

0: 우리는 뭐 옛날 단위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라던가 치라던가 이런 단위가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평 같은 단위들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가 점차 이제 미터법으로 넘어오게 돼서 오늘날은 뭐 거의 대부분 미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초월한 잣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점이죠. 왜 인간은 자기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초월한 잣대를 만들려고 하는가? 저는 이걸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긴장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도 알고 있고 모든 인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지식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데, 다만 그 이상이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인간이 쓰기 편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 둘레를 재고 이거를 사실 2천만 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3천만 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4천만 분의 1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4천만 분의 1로 나눈 이유는 뭐겠는가? 사실은 1미터와 1야드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1야드, 1미터, 한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정도 자가 이 대부분의 인간이 쓰기엔 사실 편한 잣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명과 발견을 생각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발명이나 발견은 이 이상과 현실의 긴장 관계라는 것을 항상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서 오래 남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있고요. 이걸 어느 한쪽만 추구한다고 좋은 발명이나 발견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현실을 얼만큼 반영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간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길이, 부피, 무게의 측정 기준. 과거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혼란을 낳았던 도량형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 새로운 단위로

정립되었다. 신체의 한계를 넘어 지구의 둘레를 통해 발명된 미터법. 현재 표준 단위가 된 미터법은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을 반영했기에 위대한 발명으로 남을 수 있었다. 도량형의 재정립으로 기술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인류. 이렇듯 좋은 발명과 발견은 인간의 현실을 진일보시키는 데 일조한다.

근대 이후 열린 기술과 과학의 시대. 인간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데에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있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는 손글씨보다 익숙한 자판의 배열. 지금의 자판 배열이 만들어지기 전 타자기는 얼마나 많은 진화 과정을 거쳤을까? 타자기의 발명과 발전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예, 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두 번째 시간에는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타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표준이라는

한 것을 정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가? 또 발명과 발견에서 어떤 발명이 사람들에게 널리 또는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타작이란 것이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텐데요. 타작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기술 발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특히 이제 산업혁명에서도 많이 좀 떨어져 있었죠. 전 세계에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때 미국은 막 이제 생겨나는 그런 어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혁신의 연속선상에 이제 타작이라는 것도 있던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환 가능한 부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총을 만드는 데서 이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기계를 만들 때 부품을 하나하나 깎아서 만드니까 아주 딱잘 들어맞긴 합니다만 이 기계에 썼던 나사를 다른 기계에 넣었을 때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하나를 수리할 때마다 나사도 새로 깎아야 되고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라이 휘튼이라는 사람이 소총을 만들면서 이 교환 가능한 부품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총을 다 뜯어서 분해했을 때 저소총의 부품과 막 뒤섞어도 조립이 된다. 조립이 되고 작동이 된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뭐 누구나 다 총을 한 자루 두 자루씩 가지고 다니고 이러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총기 생산이 효율화되면서 총기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 가능한 부품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수 있듯이 표준화된 규격의 볼트와 너트, 표준화된 나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어느 기계에서 뜯어낸 부품도 다른 기계에 넣을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기계의 효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교환 가능한 부품을 적용한 생활 속에 널리 쓰인 발명품들이 대표적인 것이 재봉틀과 타자기입니다. 재봉틀이나 타자기도 이렇게 교환 가능한 부품을 쓰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한 대씩 놓을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된 거죠. 이 개념이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혁신 중에 하나인 헨리 포드의 모델 T 자동차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면 그 모델 T 자동차가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내리고 다른 한편으론 그 자동화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서 포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으로 포드 자동차를 살수 있는 이런 전에 없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게 미국 중산층이라는 것의 형성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타작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그 나라의 기계 공업 그리고 그 나라의 문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초점을 좁혀서 그래, 로마자를 쓰는 나라, 알파벳을 쓰는 나라에서 타자기가 중요한 것은 알겠다. 하지만 이것이 아시아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건너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글자는 로마자, 알파벳과 전혀 다른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타자기도 한 가지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타자기가 있었고,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 자판에서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한 숄즈라는 사람이 만든 타자기의 자판이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렇지만

로마자 타자기, 알파벳 타자기는 자판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타자의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자라는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찍으면 종이가 한칸 움직이는 이것이 당연한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 찍으면 한칸 종이가 움직이고 다음 글자 찍을 자리가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누가 발명한 타자기든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인데 동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글자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이게 대체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한자 또는 일본어를 찍을 수 있는 타자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글자의 수가 다릅니다. 로마자는 이제 26자죠. A부터 Z까지. 대소문자를 합한다고 해도 뭐 5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여 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자는 아시겠지만 모든 글자를 다 찍으려면 수만 개가 필요하고, 자주 쓰는 것만 뽑아도 수천 개 정도가 필요하죠. 일본어는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50자씩 100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요즘도 한자가 없이는 사실 글을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글자를 가진 동아시아 문자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사진에 보는 것 같은 일본어 타자기인데요. 이거 일본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만, 종이가 있고, 키를 눌러서 글자를 찍는 방식이 아니고, 활자가 놓여 있는 커다란 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버를 움직이면 내가 글자를 하나 고르면 그 활자를 뽑아서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어주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복잡한 기계지만 어쨌든 타자기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은 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타자기는 평균적으로 18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활자를 실을 수가 있고 18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활자를 하나하나 골라서 종이에 찍으면 나름대로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런 타자기는 일단 쓰기도 쉽지가 않고 외우기도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의 기대와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계가 또는 어떤 발명이 나왔을 때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공급자 또는 발명가의 입장입니다. 사용자 또는 소비자 또는 수요의 입장은 단순히 이것이 만들어 봤더니 되더라, 작동하더라,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기대가 있습니다. 즉, 글자를 쓰는 기계라면 뭔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게 작동한다, 만들 수 있다보다 어떤 면에선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사진에 보여드린 타자기 같은 경우 글자를 찍는 것은 가능해요. 예쁘게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한자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자란 게 정말 이런 거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타자기로 찍거나 컴퓨터로 쓸 때는 의식을 못하지만 손글씨로 붓이나 펜으로 한자를 써보면 한자는 사실은 부수를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부수를 잘 조합하면 정말 로마자 타자기처럼 몇개안 되는 키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찍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만들어 찍는 걸 못하고 이렇게 2000자 가까운 활판을 채워서 글자를 골라야 하느냐. 이게 이제 기대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지만 기계식 타자기의 시절에 그 부수를 조합하는 타자기를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기계인데 이것은 그 1930년대, 40년대에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작가죠. 린 위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타자기입니다. 사진이 대단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자 타자기처럼 20, 30개의 키를 가지고 완성된 글자가 아니라 부수를 입력하면 이 안에 수천 개의 활자가 들어있는 타자기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부수에 따라서 글자들을 쭉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한 3번에서 4번까지 키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한자를 골라서 찍을 수가 있는 그런 타자기입니다. 이 안에 이제 그 6천여자의 한자가 들어있고요. 전기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수를 고를 때마다 6천여 개 중에서 어떤 줄의 한자냐, 이것이 이제 경우의 수가 좁혀지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만드는 것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뭐 고장이 잘 나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니탕이 이것을 만들고 여기저기에 시연을 하고 다니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 만들기도 워낙 힘들고 부속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로마자 타자기를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유한 글자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걸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한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소리 글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리 글자라면 알파벳처럼 로마자처럼 우리도 타자기로 쉽게 찍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만들어 봤더니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소리 글자인 한글을 소리 글자인 알파벳, 로마 알파벳 타자기에 그대로 옮겨 실으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거죠. 한글이 비록 소리 글자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씁니다. 마치 한자가 부수를 조합하듯이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쓰는데, 이것이 한글의 장점이기도 한데 막상 타자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글을 하나하나씩 써보면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기억이 다 같은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다 똑같은 기억 하는데,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서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같은 기호냐 아니냐 하면 선뜻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타자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역이라는 그 타자기에 가서 찍히는 부분에 활자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심지어는 기역을 하나만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음도 그 아야 어여 같은 세로로 긴 모음과 같이 쓰는 자음이 있는가 하면, 오요 우요 같은 가로로 긴 모음과 같이 쓰는 자음이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모음도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이냐,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키의 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자음 모음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40, 50개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할수 있냐면, 그냥 글자꼴을 가장 예쁘게 찍으려면 아까 봤던 그림과 같은 일본 타자기를 가져다가 활자만 한글 글자로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쉬워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리는 타자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의 장점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아주 매우 풍부한 소리를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한글의 장점인데, 그렇게 음절로 만들어 놓은 활자를 박아버리면 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글 타자기의 장점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자 타자기, 일본 타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 퇴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식의 한글 타자기는 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서 어떻게든 이렇게 뭐 자음을 두벌 만들고 모음을 두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로마자 타자기처럼 그 스물 몇 개의 키로 칠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처음에 나온 한글 타자기는 재미교포 이원익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아마 1914년쯤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음이 두 벌, 모음이 두 벌, 받침이 한 벌, 이렇게 다섯 벌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잘안 되실 텐데, 아까의 예를 들면 기역자가
한쪽으로 삐쳐있는 것이 한 벌, 아니면 그 고교구교에 쓰는 그런 기억이 한 벌, 그 다음에 모음도 받침하고 같이 쓰는 것이 한 벌, 받침이 없는 것이 한 벌, 그 다음에 종성, 받침, 이렇게 다섯 벌의 키를 담아야 됩니다. 로마 타자기보다도 실제로 쓰는 글씨의 수가 사실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교포사회에서 주로 쓰던 것이라 한국에서 많이 팔리거나 하진 않았고요. 1930년대에는 송기주라는 분이 또 네 벌씩 한글 타자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초성이 한 벌, 중성이 두 벌, 받침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받침. 이 송기주 타자기는 여러분이 용산에 국립한글박물관에 가시면 실물을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기주 타자기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와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에 한글 타자기라는 것이 사줄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이 안과의사 공병우 박사라는 분이 세 벌씩 타자기를 만들면서입니다. 세 벌이란 건 뭐냐면 자음 한 벌, 모음 한 벌, 그리고 받침 한 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 종성을 그대로 한 벌씩 만든 건데 덕분에 이제 상당히 빨리 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글자가 상당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미운, 입다기보다는 고르지 못한 글자가 나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그냥 중간에서 끝나버려요. 받침을 구별하지, 모음의 길이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벌씩 타자기란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빨라서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워서 어디 뭐 쓰겠는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역시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대를 다 모으면 속도도 빠르고 글자골도 가지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데 사실 기계식 타자기의 시절에는 그 모든 걸 만족하는 타자기는 사실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각각의 타자기가 각각의 선택을 한 거죠. 예쁘게 찍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네 벌씩이나 다섯 벌씩 타자기가 나오고 빠르게 찍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공병호의 세 벌씩 타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병호 타자기는 이것이 완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덕분에 시장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란 건 뭐냐면 한국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되고 군에서 타자기의 수요가 생겨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엄청난 양의 문서들이 나오는데 미군이나 다른 유럽의 군대들을 보면 일찍부터 타자기를 사용해서 빠르게 문서를 찍고 이런 것이 생활화돼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 한국에서도 아, 군에서 타자기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사실 공병호 타자기가 가장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군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타자기를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공병호 타자기는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아니지만 사업으로서 돈을 번 것으로선 최초의 타자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공병호 타자기로 타자기 시장이 통일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기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타자기란 것은 빨리 찍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지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더 예쁘게 찍히는 뭐 김동훈식 타자기라던가 뭐 네 벌씩 다섯 벌씩 타자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기들이 여러 개가 난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오래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효율 면에서 떨어집니다. 타자의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타자기를 익힌 사람은 계속 그 타자기를 써야 되는 그런 비효율이 생기고 그러면 타자 수를 채용하는 기관들 뭐 회사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자기 통일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1969년에 정부가 타자기 표준 글자판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여러 업체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 가지 방향을 잡으면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기존의
시판되고 있던 타자기를 전부 무시하고

0: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자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기계식 타자 기용으로는 네 벌씩 자음, 그러니까 초성 한 벌, 중성 두 벌, 종성 한 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전신기라고 해서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그 전보용 타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벌로 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날 여러분이 컴퓨터에 쓰고 있는 자판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나 전자회로의 힘을 빌면 이렇게 두 벌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이 들어왔을 때이세 번째 자음이 앞에 글자의 받침인지, 뒤에 글자의 초성인지가 사실은 이건 네 번째 신호를 기다려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69년에 인쇄전신기용 두 번씩 자판이 발표되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쓰는 자판에 그 기원이 비롯되었다. 그렇다고 이제 세 번씩 자판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자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의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글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벌식으로 찍은 글꼴들은 당시에는 밉다. 뭐 글자가 무슨 빨랫줄에 옷 널어 놓은 것처럼 어떤 건 길게 내려오다가 어떤 거는 중간에 끝나고 들쭉날쭉하고 밉다는 평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네모 반듯한 한글 서체에 질린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신선한데 라고 새롭게 생각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나온 잡지들, 세미깊은 물이나 과학동화 같은 잡지들의 표제에 이런 세벌체 스타일 글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문서 작성기에서 봤을 때도 이 세벌체 글꼴들 몇 가지, 뭐 샘물체라든가, 뭐 공안체라든가, 안상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사실은 이 세벌식 타자기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글꼴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대라는 키워드입니다. 한글 타자기라고 하면 한글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글을 한글답게 찍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한글의 미덕, 한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계로 구현해 줄수 있느냐? 이런 기대까지 만족해야 이 발명과 발견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글 타자기의 역사가 한 번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변천을 하고 굴곡을 겪었던 이유도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그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자의 기대, 사용자의 기대, 이런 키워드를 담아두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장 일상적인 표준의 대명사, 타자기. 그러나 소리 글자 한글에 적합한 타자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한글의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보편성과 글자의 아름다움까지 고려해 만들어진 표준 한글 타자기. 표준이 되는 발명은 단순한 기능 수행을 넘어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 탄생한다. 좋은 발명의 역사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담겨 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대 이후 열린 기술과 과학의 시대. 인간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데에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있었다.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을 하며 떠돌던 생활을 마치고 농업을 통해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인류. 신석기 혁명 이후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된 농업은 근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전쟁과 수탈을 겪으며 식량난을 겪은 세계 곳곳.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한 농업사적 발명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예, 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의 김태호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이 어떻게 산업, 근대적인 의미의 산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녹색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녹색혁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매시간 발명과 발견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키워드를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습이라는, 관습 또는 문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석기 혁명으로부터 농업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농사 짓는 기술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19세기 후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로소 근대 과학이 농업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군변이라던가 그 풀잎사귀 같은 것들을 썩혀서 거름으로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가? 이런 것들을 화학자들이 질소인 칼륨, 요즘 영어로는 질소인 포타슘이죠. 이런 비료의 여러 화학 원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건 뭐 교과서에서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료의 3요소라든지 어떤 성분들이 많아야 토양이 비옥해지고 식물이 잘 자라는가. 이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비료를 얻기 위한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 천연 질소가 쌓여 있는 곳을 찾아서 질소 비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에서 바다 새들, 갈매기 같은 새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절벽에 둥지를 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 갈매기 똥이 퇴적이 돼서 마치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아노라고 하는데, 이 구아노는 그야말로 돌덩어리 캐듯이 캐다가 배에 싣고 유럽으로만 가져가면 그대로 돈이 되는 그야말로 노다지였던 거죠. 그래서 구아노를 둘러싼 엄청난 쟁탈전이 일어나고, 페루와 칠레는 서로 이 절벽은 우리 거다라고 구아노를 둘러싼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 다 비료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뒤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인류가 다 땅에 뿌려서 없애는데 불과 뭐 100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데 이것이 역시 그 여러분 화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하버보슈법입니다. 질소가 중요하다? 근데 질소가 공기 중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이온화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프리츠 하버

넓은 평야가 있는 지역은 그야말로 지평선 끝까지 하나의 작물을 심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기계를 투입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수확하는 그런 기계화된 농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트랙터와 컴바인 같은 것들은 처음엔 말이 끌고 소가 끌고 하다가 역시 또 기계공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학, 생물학, 거기다가 뭐 기계공학 이런 것들의 발전이 다 겹치면서 전 세계의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인구 폭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농업의 산업화라고 대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또 한쪽에는 두려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냉전이라는 맥락과 겹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냉전이란 것은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 진영으로 갈라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진영은 더 많은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 생긴 나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다시 찾은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등에서 이제 식민 지배가 끝나고 제국주의가 끝나면서 새롭게 독립한 이제 새로 자기 나라를 되찾은 나라들이 많아졌고 그 나라들이 국제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기네 편으로 그 새로 생겨난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선물 보따리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선물 보따리 중에서 농업 기술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후발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많았고 일단 농업을 발달시켜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국민을 먹인다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금방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선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이 농업기술을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 녹색혁명인데 오늘날의 녹색이라는 말은 뭐 친환경이나 화학물질을 안 쓰고 이런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겠지만 50년대, 60년대의 녹색혁명이라고 하면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판에 녹색이 진해지는 것, 그게 녹색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학비료나 제초제나 농약이나 이거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게 녹색혁명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해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사회가 안정돼서 이 공산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녹색혁명은 일종의 적색혁명에 대한 예방조치의 성격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 녹색혁명의 기술, 즉 새로운 화학비료, 새로운 농약, 그리고 새로운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잘 견디는 품종,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품종인데요. 왜냐하면 농민의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씨앗이 아주 바뀌었다는 것은 눈에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 이 씨앗을 심었더니 미국에서 준 이런 씨앗을 심었더니 수확량이 늘어났어요. 그야말로 알기 쉽죠. 물론 이제 씨앗만 바꾼다고 수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씨앗을 바꾸면 거기에 패키지로 따라오는 비료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썼을 때 토탈 패키지를 적용하면 수확량이 늘어나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건 일단 씨앗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미국 쪽 농학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키가 작은 씨앗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미국 쪽 농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밀과 그 전에 이 멕시코나 인도 등에서 기르던 좀 키가 큰 밀을 비교하는 것인데 한눈에 봐

하도 차이가 나죠? 약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키가 작은 밀이 왜 중요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료를 더 많이 줄수 있어서입니다. 키가 작다고 수확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식물은, 특히 질소 비료를 주면 모든 식물은 덩치가 커집니다. 씨앗도 굵어지지만 키도 커지고 뭐 잎사귀도 커져요. 근데 어디까지 그럼 커질 수 있느냐? 풀의 경우는 쓰러지기 전까지 키가 클수 있습니다. 풀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넘어지겠죠. 근데 이 처음에 키가 작으면 그만큼 줄수 있는 비료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열매 부분, 나달 부분만 비교했을 때는 나달이 훨씬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 혁명이란 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질소 비료를 더 많이 줄수 있는가?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 만들어낸 기술이죠.

난장이밀의 개발을 주도했던 노만 볼로그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냉전 체제에서 식량의 부족이라는 게 그렇게 세계 평화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세계를 안정시키는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밀과 옥수수의 녹색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세계 3대 식량 작물이라고 하면 밀, 옥수수, 벼거든요. 그럼 다음 단계로 이제 벼에서 녹색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필리핀에 국제 쌀 연구소라는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서 후현대식 시설을 갖춘 그 쌀 연구 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키가 작은 벼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 쌀 연구소를 영어로 줄이면 IRRI가 되고 거기서 만든 벼들은 IR 몇 번 이렇게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IR8 즉 여덟 번째로 국제 쌀 연구소에서 만든 벼가 동남아 전역에 기적의 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6년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이 국제 쌀 연구소를 같이 방문한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쭈그려 앉아 있는 사람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고 그 왼쪽 사람이 이제 마르코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이 IRH이라는 벼도 아까 밀에서 봤던 것처럼 기존의 벼 품종에 비해서 한 3분의 2나 절반 정도로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료를 더 줄 수 있고 더 잘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이제 녹색혁명이라는 그 세계사적인 흐름이 아시아까지 흘러 들어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아직 안 나왔죠? 이제 나옵니다. 이때 존슨 대통령이 국제쌀연구소를 방문했을 무렵에 그 한국에서도 국제쌀연구소에 연구원들을 보내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오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 통일벼의 개발자로 알려지는 허문해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허문회 박사는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국제쌀연구소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직접 그 IRA의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혁명의 위력을 본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 사람 누구나 바라고 있던 그 목표,

보릿고개로부터의 탈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RA과 유사한 품종, 키가 작은 품종을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벼가 다 같은 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벼는 이제 수백, 수천 가지의 품종이 있지만, 아주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한국, 일본 등에서 먹는 쌀알이 짧고 맛이 찰진 그런 쌀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학문적인 용어 분류로는 자포니카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 먼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냥 자포니카라고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에서 먹는 쌀알이 길고 찰기가 적은 쌀이 있는데 그것은 인도형 쌀, 즉 인디카 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전 시대 녹색 혁명을 지원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 부족 때문에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의 관심이 먼저 가는 곳은 공산주의와 그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충돌하는 새 전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동남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 이런 곳이 관심이 많이 갔던 거죠. 반면에 뭐 우연히도 자포니카 쌀을 먹는 곳은 사실은 이미 진영이 다 정해져 버렸습니다. 뭐 일본, 남한, 북한, 중국, 타이완 이런 나라들은 이미 동북아에서는 냉전의 전선이 확실하게 그어진 상황이니까 자포니카 연구에 뭐 크게 투자를 할 동기가 많이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국제쌀 연구소에서도 인디카벼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허문회 박사가 가서 보고 아 IRA과 비슷한 자포니카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두 개가 같은 벼지만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교배하면은 씨앗도 잘 여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품종 저 품종 뭐또 다른 품종 해서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보고 3년간 한 500여 가지의 실험을 하고는 이 IRA의 유전자가 포함된 품종을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맛이나 모양은 한국 농민이나 또는 도시의 수요자,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밥을 누가 먹느냐? 이게 뭐 동남아 쌀 같다. 이런 식의 불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문회 박사가 개발해온 쌀 중, 벼 중에서 IR667번이라는 쌀은 대단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뭐 날씨가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으면 기존의 한국 안에서 재배하던 것보다 두배 가까이 수확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결국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붙이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통일벼라는 벼가 됩니다. 이 IR667 개발 단계에서 정부 안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이거 농민들이 뭐 싫어합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시식회를 엽니다. 당시 이제 시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단 밥 색깔도 좋고 뭐 맛도 좋고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는 밑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씁니다. 사실 그냥 익명으로 의견을 모아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거죠. 사실은 농민들도 이제 좋아했던 농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일단 많이 나오고 이것이 또 시장에 팔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거꾸로 그러면 정부가 추곡수매 제도를 이용해서 통일벼를 전량 현금을 주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 입장에선 또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70년대에 통일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드디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쌀 자급을 선포하고 한국의 녹색혁명이 완성

0: 허용됐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바로 이듬해에 이제 통일벽 계열이 그 많이 걸리는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79년에 12.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면서 통일벽이 아주 짧고 굵은 족적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일벼의 유산이 상당히 오랜 기간 남습니다. 왜 남아있냐면 추국수매를 통해서 사들였던 벼는 추국수매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몇 년간 보관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쌀값이 오르면 소위 정부미를 내다 팔고 쌀값이 내리면 정부미를 더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 쌀값 조절을 하죠. 80년대 중반쯤이 되면 정부미라고 돼 있는 것은 아 이거는 최소한 뭐 3, 4년 묵은 통일벼구나.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미는 사람들이 점점 더 기피하게 되고 재고가 점점 남게 됩니다. 80년대가 되면 정부미는 좀 품질이 낮은 쌀이고 일반미는 고급미라는 그 말에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서 쌀 시장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한편으론 1980년대에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배를 채우는 시대를 넘어서 내가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맛있는 쌀을 먹고 싶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명 발견이라는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관습 또는 문화라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벼를 많이 먹어라 또는 정부미를 먹어라 또는 심지어는 쌀을 많이 먹지 말고 혼식 분식을 해라 라고 할 때 국가가 이야기했던 논리는 단백질이 많고 어떤 것들이 뭐 백미보다 현미가 좋고 일반미보다 통일벼가 좋고 백미밥보다 혼분식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숫자로 영양소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사실 인간이란 게 그렇게 숫자만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또 아닙니다. 분명히 숫자에 드러나진 않더라도 내 입안에서 느끼는 감각들 또는 뱃속에서 느끼는 감각들 뭐 흔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국인은 살기가 있는 쌀을 먹어야 뱃속에 좀 든든하고 오래 남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숫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통일벼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한국 과학사, 한국 기술사에서 손꼽히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쌀 수확량이 크게 늘었고 결국 녹색혁명을 달성했고 쌀 자급을 넘어서 쌀이 남는 시대로 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게 과학기술적으로는 우수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중의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또 뭔가? 이것은 뭐 관습이나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숫자의 논리로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된다. 요 정도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신석기 혁명 이후 떠돌이 삶을 살던 인류를 정착시키고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농업. 이후 점차 발전한 농업은 근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공업화되기 시작한다. 냉전시대, 개발도상국의 공산혁명을 막고자 미국이 주도한 녹색혁명. 비료를 많이 줄 수 있는 키 작은 밀과 벼의 개발은 인류를 기근에서 구출해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식량난 해결을 위해 개발된 통일벼. 생산성은 높았으나 맛과 식감이 떨어져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단순히 기능과 숫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발명과 발견. 좋은 발명과 발견은 관습과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서 탄생한다.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스러우니 애매하고, 이기스러우니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근대 이후 열린 기술과 과학의 시대. 인간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데에는 위대한 발명과 발견이 있었다. 인간 삶의 기본 조건, 의식주. 그중 첫 번째 의의는 자연에 취약한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다. 과거 식물을 얼고 대충 걸치거나 동물의 가죽을 그대로 몸에 두르며 1차원적인 옷을 입었던 인류는 오늘날 재질부터 쓰임새까지 다양한 여러 가지 섬유로 만든 옷을 입으며 패션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 우리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섬유의 역사 속엔 어떠한 발명과 발견이 숨어 있을까?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안녕하세요. 세계사를 바꾼 발명과 발견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김태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이 만든 합성섬유 빈알론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합성섬유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놀라운 발명 발견이고 놀라운 성취인데 왜 우리가 못 들어봤을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 발견이라는 맥락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발명 발견의 어떤 정치 사회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으로서 그러면 합성 섬유란 것은 뭐냐? 뭐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연 섬유, 인조 섬유, 합성 섬유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섬유란 것은 일종의 고분자 사슬이죠. 고분자 사슬을 인간이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 쓰는 것이 섬유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셀룰로스 고분자 사슬을 끌어낼 수도 있고, 동물에서 이제 단백질 고분자 사슬을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식물에서 뽑아낸 고분자를 길게 뽑아서 실로 만들면 그게 면이나 마 계열의 섬유가 되고요. 동물에서는 이미 이제 털 형태로 나온 것을 다시 털실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곤충이 만든 단백질 고분자 물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누에에서 뽑는 비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고분자 물질을 인류가 옛날부터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옛날부터 섬유라고 썼던 것의 정체는 결국은 고분자였구나. 그러면 고분자를 더 싸게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소위 인조 섬유입니다. 인조 섬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없던 물질은 아닌데, 인간이 뽑아내기 어려운 형태여서 못 뽑아내고 있던 거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스코스 레이온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온은 뭐 흔히 인견이라고 많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건데, 이 비스코스 레이온도 사실 식물에 있는 고분자 섬유를 뽑아 만드는 겁니다. 목재 펄프라든가 여기서도 길게 섬유를 뽑아낼 수 있다. 이제 탄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 녹이면 됩니다. 녹이면 섬유소가 길게 뽑혀서 그거를 비단에 가깝게 가공한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견인 거죠. 여기서 한발더 나가면 원래는 고분자 물질이 없었는데 저분자 물질을 중합해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기술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합성 섬유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합성 섬유의 그 선두 주자가 나일론이죠. 1935년에 듀퐁사에서 단분자 물질을 중합해서 나일론을 만들고 그것을 역시 실크처럼 가늘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에 또왜 중요해졌냐면은 고급 섬유의 재료로도 쓰이지만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스타킹 같은 생활 필수품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옛날에 스타킹들은 실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량의 실크를 수출했던 거죠. 실크 원사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일본이 중국 침략을 하고 전체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과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나일론으로 실크를 대체할 수 있는 합성 섬유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당시 이것이 대단한 그 파문을 일으킵니다. 나일론 스타킹은 값도 싸지만 질기고 오래 신을 수 있고 해서 백화점 앞에 줄을 서서 이것을 사려고 기다렸다가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에 그 나일론 스타킹을 사면 그 자리에서 신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세계의 잡지에 나오면서 과학 이 이런 것을 할수 있구나. 다른 한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죠. 일본의 경제에서 실크의 수출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일론의 발명으로 이게 뚝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섬유회사들은 우리도 합성섬유라는 대세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섬유의 세계사와 한반도 역사가 만나는 어떤 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일본의 섬유 회사들이 일본 대학들에게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합성 섬유 연구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연구비 지원받은 대학 중에 하나가 교토 제국대학이었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이 도쿄와 쌍벽을 이루는 학교였고, 한참 뒤의 일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도 교토 대학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전통이 있는 곳이었는데, 교토제국대학의 고분자 연구를 하는 그 사쿠라다 이치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일본 대일본 방적이라든가 몇 군데 회사들이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때 사쿠라다 교수의 제자 중에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이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고 이분의 이름이 이승기입니다. 이승기 박사는 이제 전라남도 담양 출생이었는데 학문의 뜻을, 과학의 뜻을 품고 고등학교 때 일본에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토제국대학 응용화학과에 진학을 하고 응용화학과에서 이 고분자 연구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사쿠라다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승기 박사 원래 그 한국에서 한학을 어릴 때 공부하고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고 해서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쿠라다 교수와 2살 차이밖에 나지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연구실에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연구의 뭐 많은 과정을 주도한 거죠. 그리고 일본 안에 여러 대학의 여러 연구자들이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 교토대학 연구팀이 가장 먼저 성과를 냅니다. 1935년에 나일론이 개발되고 약 4년 뒤인 1939년에 일본에서는 이제 연구 단계니까 아직 정식 이름이 안 붙었는데 합성 1호라는 이름의 합성 섬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안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반도에도 소개가 돼서 나일론에 맞먹는 섬유를 우리 한국인이 발명했다. 일본에서 발명했다라고 상당히 중요하게 보도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과학뉴스가 단순히 과학뉴스가 아니라 어떤 민족 자존심과 관계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합성섬유가 한국인 과학자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가 되고요. 이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승기 박사는 박사학위를 따기도 하고 이 교토제국대학에서 교수의 칭호도 받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통틀어서 사실은 과학과 공학 분야의 박사 자체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사실 의학을 제외하면 과학, 공학 쪽으로 일제강점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통틀어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교수까지, 제국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것은 이제 당시에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40년대가 되면 이 과학의 뜻을 둔 한국인 학생들은 교토로 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꿈 같은 일이 됩니다. 당시 교토 제국대학에는 이승기 교수뿐만 아니라 이태규 교수라고 또한 명의 한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인데 일본에 유학해 있던 사람들도 내가 뭐 대학원이나 연구실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실제로 1940년대에 찍은 그 연구실 사진을 보면 연구실 멤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한국인인 사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주권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승기 박사가 일본에서 연구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겠죠.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합성 섬유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 연구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승기 박사는 거기 협조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서 광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이 공대의 초대 학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성대학 처음이자 마지막 졸업식 사진입니다. 경성대학 전체는 아니고 경성대학 이공학부 졸업식의 사진이에요. 미 군정식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이 새로 이거를 서울대학교로 개편하자는 안을 냅니다. 근데 사실 경성대학과 서울대학교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성대학은 정말 경성제국대학에서 일본인 학생과 교수가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비겠죠, 학교에. 교수진도 비고 학생도 비는데 남아있는 한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꾸려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땐 상당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데, 미 군정이 봤을 때는 당시 한국의 상황이 이 정도 규모의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성, 뭐 의학 전문학교, 법학 전문학교, 뭐 광산 전문학교, 공업 경성 공업 전문학교 이런저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만들려고 미 군정이 내놓은 안은 이 모든 학교를 그냥 하나로 다 합쳐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경성제국대학을 계승한 것은 아니고, 사실 46년에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학교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인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할 수밖에 없죠. 당장 뭐 사람이 많이 비고 이런다는 이유로 다 합쳐버리라는 게좀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사실 이 서울대학교 설치 안을 둘러싸고 상당히 거센 그 반대 여론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또미 군정식이고 남북한이 신탁통치 안을 둘러싸고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국대안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가 마치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 같은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패싸움을 벌이고 뭐 교수를 학생이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교수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결국에는 남한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워지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이 시기 과학사를 연구한 분들이 추적한 바에 따르면 이 사진에 나온 분 중에 절반 정도는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날 땐 이미 남한에 안 계십니다. 절반 이상이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이승기 박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승기 박사는 사실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고 은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초기에 전격적으로 이제 서울이 점령이 됐을 때그 먼저 월북했던 제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 김일성의 친서를 들고 찾아옵니다. 당신의 그 명성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북쪽으로 넘어오면 당신이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사실은 이 비난론이라는 걸이 합성 1호죠, 아직까지는. 그 새로운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화학 공장이 필요한데, 당시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그런 화학 공장이 없었습니다. 북쪽에 가야 그나마 화학 공장이나 제철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화학 공장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재벌이 한반도와 만주를 노리고 크게 지어놓은 질소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당시 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질소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비료 공장이었고, 이 비료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 화학 공장이란 거는 사실 연계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의 화학 공장을 만들면 거기서 공정을 조금만 추가하면 다른 화합물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학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면은 당신이 만들고 싶은 합성 섬유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승기 박사가 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승기 박사를 따랐던 제자들도 거의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난론의 공업화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흥남 공장이 그대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그 일사후퇴 이후에는 여러 번 폭격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파괴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흑남 공장의 설비를 이용을 해서 이 비날론의 공업화가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1년에 대규모의 공장을 세우고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해서 당시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고 비날론을 뭐솜 형태로도 만들고 나일론처럼 실 형태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김일성 당시 수상과 이 이승기 박사가 비날론 공장에 개막식을 하는 모습인데 보시면 김일성 뒤에 아무도 이승기 박사를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날론이라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이승기라는 사람의 역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에서 비날로는 주체섬유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왜 주체섬유냐? 비날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합성섬유의 원료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짧은 유기화합물 분자가 있으면 그거를 쭉 사슬로 이어붙이면 그게 고분자화합물이 되는 건데 짧은 유기화합물이란 건 탄소가 한개 또는 두개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이런 것은 대체로 어디서 얻느냐?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연료 종류에서 많이 나옵니다. 짧은 유기화합물이란 게 메탄, 에탄, 프로판 같은 거거든요. 다 어디서 들어본 가스죠. 오늘날은 나일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석유로부터 만듭니다. 석유를 분별 정류하면은 메탄, 에탄, 프로판 이렇게 가벼운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걸 가지고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고분자를 만드는 거죠. 반면에 반드시 석유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석탄이 많고 석유는 없다. 그러면 석탄을 가열하면 뭐 공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만 석탄을 가열해도 마찬가지로 메탄, 에탄, 프로판 같은 가벼운 분자들이 먼저 튀어나오고 이거를 중합 처리하면은 역시 고분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중합 반응에 꼭 필요한 화합물이 석회석이 있습니다. 석회석에서 이제 칼슘 카바이드라는 성분을 추출해내면은 여기서 또 이제 탄소 두 개짜리 탄소 화합물이 나옵니다. 근데 석탄이나 석회석이나 북한에는 상당히 매장량이 많은 광물인 거죠. 근데 비날론의 공업화가 한참 진행될 무렵 북한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면 소련과 중국의 의지에서 한국 전쟁을 치러냈는데 50년대 말이 되면 중소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북한도 우리는 어느 편도 안 들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주체 사상의 시작인데 중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겠냐? 뭐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비날론의 공업화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신호로, 증거로 받아들여진 면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석탄과 석회석을 가지고 우리가 합성섬유를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공장에서 막 솜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상이 극장마다 상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 이게 우리 힘만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비날론이 주체섬유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비날론이 어떤 민족적 자부심의 대상이 되고, 정말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한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비날론의 기술 자체는 오늘날에 그렇게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4, 50년대에 개발이 된 기술이고, 오늘날은 여러 나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집안에 쓰시는 행주라거나 걸레라거나 이런 흡습성이 좋은 합성섬유 제품을 보면은 폴리비닐 알코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북한처럼 이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50년 사이 합성섬유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여러 가지 원료로 새로운 합성섬유를 만들 수가 있고 옛날 기술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합성섬유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단 비날론이 주체섬유

0: 라는 이름을 얻고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건이 되면서 사실은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 비날론을 조금 더 개량해서 쓰는 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훨씬 쉬운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나 중요한 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북한에선 비날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2011년에 국제화학의 해가 있었는데 이 북한에서 나온 우표에는 세계 화학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두 명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이승기 박사와 마리 퀴리 두 명의 얼굴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북한에선 아직도 중요한 발명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뒤집어 말하면 사실 북한이 더 다양한 합성 섬유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발명이나 발견이 갖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의미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비날론이 잘 받아들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북한을 대표하는 발명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섬유로 여겨지게 된 것은 마침 비날론이 개발될 당시에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막 성립되고 있었고, 뭐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많이 커지고 있었던 그 때를 잘 만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합성 섬유에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덧붙게 된 거죠. 기술이란 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개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는 다른 합성 섬유가 더 좋으니까 옛날 것을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화학 산업이 이렇게 발달했고 이렇게 많은 섬유가 있는데 이 기술의 사회적 의미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 또는 옛날 기술을 평가할 때 의미라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 의복. 합성 섬유의 발명은 저비용, 대량 생산의 혁신을 이루며 인류의 풍요에 이바지했다. 1935년 미국의 나일론 발명 이후 단 4년 만에 새로운 합성 섬유를 개발한 이승기 박사. 이 박사의 비날론은 북한 주체 사상의 근거가 될 발명으로 부상하며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새로운 기술의 수용 없이 정치의 수단이 되어버린 비날론. 발명의 의미는 기술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발명이 지닌 사회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

0: 있다고.
1: 삼촌이 그 마음 잘 알지. 김예렴, 응?
2: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오늘 유치원에서.
1: 유치원에서.
0: 상자 뚜껑이랑 귤이랑.
2: 상자 뚜껑?
1: 귤?
2: 도와주지.
1: 아 그래, 삼촌도 궁금해.
0: 궁금해? 응. 그럼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지금 해줄게.
3: 우와, 화딱이 최고.